슈아 그림의 바람을 따라서였습니다. 오늘 수요일 아침 사랑했더란 일부 첫 곡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저도 몰랐어요. 이때쯤이면은 소서지 않을까 했는데 어제가 소서였습니다. 작은 더위라고 불리죠. 네. 이 소서라는 거는 이제 장마가 시작이 됐다는 거죠. 습도도 높아지고요. 또 비가 많이 내리는 그 절기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지금 뭐윗 지역에는 비가 굉장히 많이 온다고 들었어요. 이곳 포항은 덥습니다. 네, 습하고요. 2042번님께서 청주도 습하고 덥지만 오늘 하루도 힘차게 출발해 봅니다라고 들어주셨어요. 1595번님 대전이시죠? 대전도 참 더워요. 아, 크리스마스 찬양 듣고 싶어지네요. 저기 저 별이 청해 봅니다 하셨어요. 저희가 서머 스페셜 기간에는 또 성탄 찬양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네. 많이는 아니지만 가끔씩 이렇게 잘 선곡해서 시원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네, 크리스마스, 네, 성탄 찬양 들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정말 덥다 하시는 분들 보내주세요.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입니다. 우물정 버튼에 9030번으로 들어오시면 되겠어요. 9507번님께서는요, 비가 많이 와서요, 우산을 써도 옷이 다 젖습니다. 양평인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그죠? 9507번님은 계신 곳이. 네. 그러니까요, 위에는 굉장히 비가 서울을 비롯한 지역에 경기권도 그렇고요, 많은 비가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6182번님도 1등으로 들어와주셨어요. 안녕하세요. 라고요. 반갑습니다. 4420번님도 피디님 오랜만에 출첵합니다. 제주 국내 단기 선교 준비하느라 그동안 못 들어왔어요. 네. 오늘은 여유가 있어서 함께합니다. 나를 세상의 빛으로라는 곡 신청해 주셨고, 요 곡도 네, 저희가 준비해 보도록 할게요.

분더 소개해드립니다. 2667번님은 강원도 홍천에서 지금 방송을 듣고 계시대요. 여기도 비가 오고 있습니다. 전국 장로대회 참석차 지금 홍천에 와 있는데요. 더위를 식히는 시원한 비가 내리고 있어요. 그렇군요. 맞아요. 이 비가 무더운 여름에는 참 시원하죠. 네, 공기도 맑고 참 너무 좋습니다. 피디님도 이곳에서 잠시라도 휴식을 취하시면은 새로운 힘이 나지 않을까 싶네요. 네, 라고 보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저까지 생각을 해주시고, 네. 좋은 방송 먼 곳에서도 듣게 되니까 이 또한 감사한 일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시면서, 지금 눈물을 흘리고 계시는데. 감사합니다. 우리 2667번님 전국 장로대회 참석차 지금 홍천에 계시는데요. 은혜 많이 받으시고요. 또 안전하게 돌아오시길 바랄게요. 희즈윌의 찬양 먼저 함께합니다. 저기 저별이.

아바아버지 찬양 함께 나눴습니다. 이 곡도 신청해 주신 분이 있으셨어요. 원웨이 싱어즈의 찬양이었고요. 아바 아버지. 네. 이 곡을 듣고 싶어요라고 네, 보내 주신 분 있으셨습니다. 제가 쭉 올려다 보고 있는데 아직까지 제 눈에 보이지 않는데 예, 아마 육아는 81번님께서, 9507번님께서 신청해 주신 곡이었네요. 네, 감사합니다. 육아는 81번님께서는 이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는 곡 신청해 주셨는데, 이 곡도 네, 준비해 놓고 있어요. 3100번님, 피디님, 어제는 밤에도요, 엄청 습하고 더웠습니다. 일을 끝내고 뜰안에 듣고 있어요. 캐롤이 몸과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네요.

하지만 에어컨을 틀고 쉬어야 하겠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찬양 신청하면서 듣고 쉴게요. 그리고 여러모로 뜨란 피디님께 감사한 게 많습니다라고 하셨는데 저한테요. 사역을 위해서 늘 기도합니다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말씀만으로도 저도 감사하고요. 늘 이렇게 애청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있으셔가지고 저도 참 많은 힘을 얻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어젯밤에도 엄청 습하고 포항, 경주, 영천, 영덕 더웠어요. 오늘도 덥습니다. 네, 다들 또 수분, 네, 또잘 충분히 섭취하시고요. 네, 건강 관리 잘하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들을 곡은요, 인치엘로의 찬양으로 너는 내 아들이라라는 곡 준비했고요. 이어서 워시 클래식의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까지 두 곡의 찬양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더운 여름입니다. 또 비가 많이 내리는 지역도 있죠. 어디에서 또 방송을 듣고 계시는지 그 지역과 함께 날씨 소식도 좀 전해주시고요. 어떤 찬양으로 같이 은혜 받기 원하시는지 시원한 찬양들도 많이들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 우물정 버튼에 9030번으로 지금 들어오세요.

네, 시원한 파도 소리 들으시면서 무더운 여름 시원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포항은 지금 날씨가 많이 더워요. 근데 의정부도 그렇고 대전도 지금 이제 다시 빗발이 굵어지고 있다, 빗방울이 굵어지고 있다 하시면서 빗소리를 들으면서 찬양을 들으니까 정말 좋습니다. 은혜가 비와 함께 흡족히 내려오는 듯 합니다라고요. 1595번님 보내주셨어요. 네, 정말 다른 날씨죠? 0688번님도 의정부입니다. 이곳은 비가 조금씩 내리고 있고요. 라고, 네, 또 날씨 소식도 전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계신 그곳의 날씨 상황도 좀 전해주시고요. 또 어떤 찬양으로 같이 은혜 받기 원하시는지, 힘을 내기 원하시는지 신청곡도 더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고요. 샵 9030번, 우물정 버튼의 9030번입니다. 1072번님, 할렐루야, 출첵합니다. 출근길부터 많이 덥네요. 험난한 하루가 예상이 되지만 찬양을 하면서 힘 내기 보겠습니다. 하셨어요. 아, 그쵸. 네, 습하고 정말 왜 푹푹 찌는 듯한 그 무더위. 네. 이 또한 지나가고요. 우리가 이 무더운 여름을 또 지혜롭게 잘 이겨나갔으면 좋겠습니다. 1072번님을 비롯한 우리 또 포항 가천권에 계시는 분들 힘내셨으면 좋겠고요. 또 대전, 경기도, 서울권에 계시는 분들도 지금 비가 많이 내리는 것 같아요. 운전하시는 분들 안전운행 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준비한 곡은 소향과 자두의 찬양이에요. 사랑의 빛.

아멘. 토박의 목마른 내용은 찬송가 309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앞에 들으신 찬양은 바리톤 홍성선 씨의 찬양 사명이었어요. 2667번님의 신청곡 사명 함께 나눴습니다. 사랑이 들한 1부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1부 끝곡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내용훈의 해피피치니 준비했습니다. 이 찬양 함께 하시고요. 저는 잠시 후 10시 2부 돌아올게요.

0: 1분 칼럼 하나님의 일꾼을 키우는 영남신학대학교 제공입니다.
1: 영남신학대학교 총장 유재경입니다. 모든 인생은 삶의 목적이 있습니다. 누구나 선한 야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를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존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선한 야망보다는 이기적 야망에 붙들려 살 때가 많습니다.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 세상 욕망이 우리를 지배합니다. 정말 진화생물학자 리처드 도킨스의 말처럼 인간은 인격이 아니라 단지 이기적 유전자 덩어리에 불과할까요? 그래서 선한 양심보다는 이기적 야망이 우리를 붙잡고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최근에 모랄 앰비션이라는 책을 쓴 리트 히러 브레어만은 인간을 선한 야망의 존재라고 정의했습니다. 우리 속에는 세상을 더 나은 방향으로 바꾸려는 선한 야망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더욱 분명하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이기적 야망의 존재가 아니라 선한 야망의 존재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양심으로 살아가시기를 기도합니다.
0: 1분 칼럼 하나님의 일꾼을 키우는 영남신학대학교가 함께했습니다.

0: 이 기쁜 소식을. 이 기쁜 소식을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교회 최성진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출애굽기 10장의 십계명부터 23장까지 세부적인 법규들, 즉 미시파팀이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이 이야기들의 결론은 하나님의 약속과 순종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이유는 조상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땅으로 가기 위한 것입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향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도 지금의 우리도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면 우리도 나아가는 방향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이 있었듯이 우리도 그 언약 속에 들어가 그들과 함께 나아갈 약속의 땅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이끄실 것인데 이미 그 땅은 아모리, 헷, 브리스, 가나안, 히위, 여부스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조상들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땅인데 누군가 그 땅을 선점하고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약속의 땅은 이스라엘이 차지해야 할 땅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신다는 것인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 가능할까 하는 의구심이 아니라 분명히 그렇게 해주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그 땅으로 가실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믿음의 삶의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세 차례에 걸쳐서 너희들보다 앞서 보내겠다고 하십니다. 첫 번째가 23장 20절에 내 사자이고, 27절에 내 위엄이고, 세 번째가 왕벌입니다. 사자와 위엄과 왕벌을 가나안 땅에 미리 보내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분명히 그 땅을 차지하게 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자는 허물을 용서하지 않으실 수 있는, 그래서 심판하실 수 있는 권세가 있었고, 하나님의 이름이 그에게 있다고 합니다. 사자는 히브리어로 말라크입니다. 이것은 보내심을 받은 자, 전달자, 메신저, 사자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자가 이스라엘보다 앞서 보내지는데, 그는 길에서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이스라엘을 예비한 곳으로 이르게 한다고 합니다. 과연 이 사자는 누구일까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본질과 권위가 있는 분입니다. 즉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분이며 이분이 사자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에서도 불타는 떨기나무 속 여호와의 사자가 등장합니다. 여러 정황상으로 볼때이 사자는 단순히 천사라 볼수 없습니다. 바로 메시아의 예표, 즉 예수님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말라기 선지자의 이름에도 사자라는 뜻의 말라크가 어원입니다. 말라기 3장 1절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낸다고 하실 때이 사자는 메시아가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 엘리야가 먼저 온다고 했는데 그 엘리야로서 온 자가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구하는 바 주는 바로 메시아를 말하는데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는데 바로 언약의 사자가 임한다고 했습니다. 이 언약의 사자 말라크는 바로 예수님입니다. 출애굽기 23장에서 내가 사자를 내 앞에 보낸다고 하실 때이 사자는 누구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현현이요 메시아이신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십계명과 미시팟임을 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셔서 이들을 보호하시며 예비한 곳, 약속의 땅에 이르게 하신다 약속하십니다. 그 땅에 이미 거하고 있는 족속의 이름을 열거하며 그들을 끊어버리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위엄을 앞서 보내시고 또한 왕벌을 내 앞에 보낸다 하셨는데 왕벌은 적들을 혼란에 빠뜨리는 공포의 도구를 의미하는 은유의 방법입니다. 즉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는 공포에 떨게 만드는 일을 하나님께서 먼저 하게 하셔서 결국 이들을 약속의 땅에 이르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이고 확고한 하나님의 뜻과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례 요한을 먼저 보내어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이제 하늘의 처소를 예비하시기 위해 제자들을 떠나 먼저 아버지께로 가셨습니다. 가나안에 가기 위해 이스라엘보다 앞서 행하셨던 여호와의 사자 예수님이 이제는 우리의 하늘 처소를 위해 먼저 아버지께로 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왕국으로 이끄실 것입니다. 먼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의지도 있지만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의지도 느껴지는지요. 하나님께서 강권적인 능력으로 이들을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실 것이지만 이 약속이 반드시 지켜질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순종을 또한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의 사자의 목소리를 청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하십니다. 만일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 하십니다. 심판하시는 권세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또한번 22절에

0: 내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하시면서 조건을 거십니다. 청종의 히브리어 쉐마라는 단어는 우리가 잘 아는 신명기 6장 4절에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 할때 사용되어진 단어입니다. 이것은 듣는 것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행동으로 옮기는 것까지 포함하는 단어입니다. 즉, 들으면 순종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단어가 샤마입니다. 순종하지 않는 것은 듣지 않았다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에게 한 말,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씀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은 순종하는 것이라는 원칙을 샤마라는 단어를 통해 알려주십니다. 이 구절뿐만 아니라 토라의 말씀 내내 우리는 이스라엘의 순종과 불순종이 그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될 것인지 반복적으로 들려주셨고, 이것은 실제가 되어 순종의 삶을 사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함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히 성취되어진다면 순종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하는 의문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무효화되진 않지만 약속이 성취되는 방식과 시기는 이들의 순종의 여부와 관련이 깊게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그 약속이 어떻게, 얼마나, 언제 경험되어지는지는 인간의 순종과 연결되는 조건적인 것입니다.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이 분명히 주어졌고, 동시에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축복과 저주도 분명하게 이스라엘과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고 순종하는 삶을 평생 동안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1: 이 기쁜 소식을 지금까지 하나교회 최성진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셨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255국에 3252번, 255에 3252번 하나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시대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회개와 기도, 이 시대를 치유하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포항 극동방송은 이 땅의 부흥의 그릇이 될 것을 꿈꿉니다. 이 땅의 부흥을 담아낼 포항 극동방송 사역에 기도를 보태주십시오.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포항 극동방송 공개홀에서 기도의 엔진이 가동됩니다. 함께 기도의 불을 밝히길 원하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오셔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포항극동방송 중보기도회에서 주님 앞에 함께 구하는 기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안내는 054-256-3000 포항극동방송으로 문의 주시거나 샵 9030으로 중보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방송사역을 세워가는 귀한 자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0: FEBC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 꿈이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Z,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오늘 7월 8일 수요일 아침 사랑이들한 2부 첫 곡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육아는 81번님께서 2부로 들어오셨고요. 눈으로 사랑을 그리지 마세요. 입술로 사랑을 말하지 마세요. 이곡또한번 신청해 봅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저도 이 곡은 어떤 찬양인지 압니다. 네, 제목을 한번 잘 찾아보도록 할게요. 네. 2부 시간에서도 여러분들의 듣고 싶은 찬양, 또 사연들 계속 받고 있습니다. 어떤 찬양으로 이 무더운 여름 시원하게 또 은혜롭게 보내기를 원하시는지 신청곡 같이 보내주시면 되겠어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 우물정 버튼의 9030번입니다. 2부 시간에 참여해 주시는 분들 중에서요. 추첨을 통해서 아이스 아메리카노 네. 두 잔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당 두 잔이죠. 네. 경주에서 이용할 수 있는 아입니다. 줄여서 네. 아이스 아메리카노 드실 수 있는 네. 혼자가 아니라 두 분이서 드실 수 있는 네. 커피 이용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원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함께 드시기 원하시는 분들 지금 바로 들어오세요. 들어오실 때는요, 압니다. 줄여서 아이스 아메리카노 줄여서 아로 신청해 주시면 되겠어요.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마커스 보쉬의 찬양 함께 찬양하시죠.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르 마커스 워십의 찬양 함께 네, 신나게 찬양했습니다. 아, 우리 2387번님 울릉도

제주도에서 보내셨어요. 안녕하세요. 울릉도 저희 가게 앞은요. 몸이 무거운 듯 구름은 산에 걸려 있고요. 무겁고 습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오늘 모처럼 바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손목은 빠르게 낫고 있어서 감사합니다. 늘 주님 주신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날들 되길 기도합니다. 홍의상님의 하나님의 세계 부탁합니다라고요. 울릉도 사진을 와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울릉도도 날씨가 덥네요. 그죠? 많이 덥고 어떻게 보면은 참 습하고 그죠? 네, 그런 날씨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로 또 그렇게 시작을 하고 계세요. 날씨가 좀 흐린 것 같아요, 보니까. 흐리고 아마 앞에 노란 이 꽃은, 주황색 꽃은 능소화가 아닌가 합니다. 그죠? 아, 너무 아름답네요, 진짜. 제가 사실 이곳 스튜디오에 있지만 이미 마음은, 이 몸은 이 울릉도에 와 있는 듯한 네, 그런 또 감동이 있습니다. 오늘 더 감사가 넘치는 아름다운 자연 앞에서 더 감사할 수 있는 우리 2387번님 되셨으면 좋겠어요. 고맙습니다. 네. 6182번님은 샬롬 출첵하며 신청곡 부탁드릴게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오신실하신 주 부탁합니다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 이 곡도 네, 준비해 놓도록 할게요. 그리고 오늘 경주에서 그 음료 이용권 이용할 수 있는 아이스 아메리카노 네 인당 두 장을 드릴 수 있어요. 네, 2인 커피인데 신청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줄여서 아아로 보내주세요라고 했더니 9177번님 아아 마이크 테스트 아아 하셨어요. 아, 제가 정말 크게 웃었습니다. 네. 아, 그럴 수 있겠다 생각이 드네요, 진짜. 네. 마이크 테스트용이 아니고요. 정말 줄여서 아이스 아메리카노 줄여서 아, 압니다. 네. 신청하신 거 맞으시죠? 9171번님 그러면. 너무 덥고 습한 날씨가 때로는 힘들기도 하지만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이 기대되는 여름이기도 합니다. 라고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9177번님 경주에서 아이스 아메리카노 드실 수 있으시면은 주소와 이름,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겠어요. 오늘처럼 습하고 무더운 날씨에 여러분들께 경주에서 이용할 수 있는 아이스 아메리카노 쏘고 있습니다. 네, 두 잔씩 쏘고 있으니까요. 받기 원하시는 분들 아아로 지금 들어오세요. 하나님의 세계 홍의삭 씨의 찬양 함께 하시죠.

0: 바닷바람 타고 함께하고
1: 으이치, 삽을 뜨자. 땀 흘리는 일터에서도 함께하고
2: 사무실에서도 함께하고
3: 주민길 퇴근길에도 함께하고
4: 대한민국 곳곳에 울려 퍼지는 여기는
0: 여기는
3: 여기는
5: 여기는 급동 방송
6: 서머.

돌발 서머 퀴즈. 돌발 서머 퀴즈 준비했어요. 서머 스페셜을 맞이해서 준비한 찬양 퀴즈입니다. 오늘 준비한 찬양은요, 디셀플스의 찬양으로 준비했고요. 이 찬양의 제목을 완성해 주시면 됩니다. 준비한 곡은 목마른 땡땡이라는 찬양이에요. 목마른 땡땡이 두 글자고요. 힌트는 동물입니다. 목마른 땡땡이 누굴까요? 오늘 문제는 주관식으로 드릴게요. 목마른 땡땡이. 네, 신의 물을 찾듯. 네, 아시죠? 디셀플스의 찬양으로 준비했고요. 두 글자. 초성 힌트는 시옷과 또 시옷입니다. 시옷, 시옷. 쌍시옷은 아니고요. 시옷으로 시작해서 시옷으로 끝나는 두 글자요. 기린, 기린 아니에요. 목이 긴 기린 아닙니다. 목마른입니다. 목마른 땡땡이. 자, 정답 아시는 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 우물정 버튼에 9030번으로 보내주세요. 1064번님, 주님 제가 지금 목마릅니다. 오늘 수요 예배에서 큰 성령 충만 은혜 주세요 라고 하셨어요. 목마름 있게 주님께서 채워주실 거라 믿습니다. 아멘. 아, 그리고 구하는 7일번님, 라고 보내주셨는데 포항분이시네요. 김주훈님, 저희가 경주에서 이용할 수 있는 네, 아이스 아메리카노 두 잔 보내드릴게요. 디셀플스의 찬양으로 준비했습니다. 목마른 땡땡이 두 글자, 시옷과 시옷으로 시작되는 두 글자 지금 바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디셀플스의 목마른 땡땡이라는 찬양이었습니다. 두 글자고요. 시옷과 시옷으로 시작되는 두 글자입니다. 지금까지는 뭐 오답이 한 분도 안 계시네요. 네. 정답들 잘 맞춰주고 계십니다. 정답은 이겁니다. 항상 은혜로 잘 청취하고 있어요. 아들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동생에게 힘내라고요. 선물 부탁드려요라고요.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라고 예쁜 하트 보내주셨어요. 우리 2005번님 동생분에게 아이스 아메리카노 두잔 보내드릴게요. 2005번님 동생분 받을 수 있도록 주소, 이름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경주에서 이용할 수 있는 카페이고요. 그리고 또 4

0: 6887번님께서도 정답 보내주셨고, 샬롬, 많이 더운데 극동방송과 함께하시는 모든 분들 주님 안에서 건강하세요, 강건하세요. 라고요. 좋겠지요? 좋겠지요? 덥고 경주구, 경주입니다 하셨습니다. 네. 덥고 경주고라고 우리 4687, 경주에 계시는 분이신 것 같은데요. 그죠? 네. 우리 4687번님께도 보내드릴게요. 주소와 이름 꼭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잠시 후 퀴즈 정답과 함께 선물 받으실 분, 발표하도록 할게요. 먼저 오스와드 챔버스 목사님의 주님은 나의 최고봉 365일 말씀 들으신 후 오늘 돌발 서머 퀴즈 정답 선물 받으실 분 잠시 후 발표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또 어떤 말씀인지 한번 귀 기울여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낭독에는 김민정 자매입니다. 함께 하시죠.
1: 7월 8일 충성을 향한 의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

의지는 사람의 전인격적인 행위입니다. 나라는 존재는 의지를 포기할 수 없고 그것을 행사해야 합니다. 순종은 의지로 해야 하고 성령을 받는 것도 의지로 합니다. 하나님께서 진리의 비전을 주실 때 문제는 그분이 무엇을 하실 것인가가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입니다. 주님은 이미 커다란 계획을 우리 앞에 놓아두셨습니다. 이때 내가 해야 할 최선은 지난날 하나님께서 나를 만지실 때 내가 무엇을 했었는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았을 때 또는 처음 주님을 보았을 때 진리를 깨달았을 때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는 주님께 모든 것을 쉽게 내려놓았습니다. 성령께서 당신에게 새로운 제안을 주실 때마다 그 순간들을 기억하십시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마음과 뜻을 다해 결정해야 합니다. 아무렇게나 쉽게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결정하기 전에는 당신의 모든 남은 삶은 사실 공중에 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제안은 오직 당신과 하나님 사이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제안에 대해 혈육과 의논하지 마십시오. 새로운 제안이 주어질 때마다 다른 사람들은 점점 더 상관이 없기에 빠져나갑니다. 이때 우리에게 긴장이 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다른 성도들의 의견이 중요하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점점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결국 당신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어디로 인도하시든 주님만 의지하게 됩니다. 당신이 확신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께 고백하십시오. 제가 충성하겠습니다. 주 예수님께 충성을 선택하는 즉시 당신은 자신을 부인하게 될 것입니다.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상의하지 말고 단지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십시오. 저는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제 뜻을 다해 충성하겠습니다. 동시에 그렇게 주께 충성하는 사람들을 귀히 여기십시오.

아멘. 오스바드 샘버스 목사님의 주님은 나의 최고봉 365일 말씀 묵상 함께 들으셨습니다. 6.18번님 충성을 향해

0: 의지라고 하시면서 보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이 시간 뜰 안에서 준비한 선물 소개해드리고요. 퀴즈 정답 또 선물 받으실 분 발표할게요.
1: 사랑의 뜰 안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경주시 분당로에 위치한 카페 분당에서 아메리카노와 와플 세트를, 포항시 북구 두호동에 위치한 베이크 투게더에서 베이커리 교환권을, 다양한 즐거움과 행복을 빚는 사람들 한만두에서 만두 세트를, 포항시 남구 효자동에 위치한 꽃관 안에서 꽃바구니를, 포항시 남구 연희읍에 위치한 색을 담다에서 2인 식사권을, 포항시 남구 상도로에 위치한 하나투어 전문 판매점 우리여행사에서 여행용 가방을, 경주시 성건동에 위치한 사진관 시선에서 5인 가족사진 촬영권을, 포항시 북구 우현동에 위치한 명가사진관에서 가족사진 촬영권을, 주식회사 해세드바이오 아슈브에서 화장품과 두피에어 에센스를, 구룡포에 위치한 일해수산에서 방건조 오징어 10마리를, 포항시 북구 죽도동에 위치한 믿음의 기업 누가의료기에서 토르시아 치약 비누 세트를, 울릉군 독도박물관 옆에 위치한 카페 만디에서 2인 커피 교환권을, 경주시 대경로에 위치한 예담 갤러리에서 2인 음료권을, 경주시 충효동에 위치한 투엔즈 커피에서 2인 음료권을, 포항시 북구 양덕에 위치한 델리든에서 3만원 상당의 식사 이용권을, 경주시 북성로에 위치한 카페 에셀나무에서 2인 음료권을 선물로 드립니다.
0: 네, 뜰 안에서 준비한 선물 소리 선물까지 들으셨습니다. 네, 어떤 소리 듣고 계세요? 네. 내 의지로 오늘도 주님께 충성 하시면서 유로쿠버님도 남겨주셨습니다. 자, 오늘 돌발 서머 퀴즈 정답 바로 발표할게요. 목말은 무엇일까요? 앞에 기린이라고 하신 분도 있으셨는데 목말은 사슴이 정답이었습니다. 목마른 사슴이었고요. 사슴입니다. 오늘도 사슴과 함께해요 라고 하시면서 보내주셨어요. 목마른 사슴 같은 마음으로 시원한 아아가 눈에 아른거립니다. 유유라고 보내주셨어요. 그죠? 이런 날 시원한 얼음 주스나 그죠? 아이스 아메리카노도 좋고요. 뭐 하여튼 시원한 물 한 잔도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많은 분들 보내주셨는데요. 오랜만에 와주신 분들도 많이들 계세요. 그리고 정답과 함께 아아 좋아요 라고 보내주신 분이 계십니다. 3498번님 축하드립니다. 아아 보내드릴게요. 받을 수 있는 주소와 이름 문자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선물 받으실 분 두 분 더 추첨했어요. 휴대전화 뒷자리 번호 5058번님 그리고 5797번님도 축하드립니다. 5797번님은 이 찬양이 너무나 위로가 될 때가 참 많아서 많이 부릅니다 라고 네, 정답 잘 맞춰주셨어요. 5058번님도 오랜만에 오셨죠? 목마른 사슴입니다 라고 남겨주셨는데 5058번님, 5797번님도 선물 받을 수 있는 주소와 이름 문자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정말 많은 분들 보내주셨어요. 와, 2312번님은 저는 지금 시원한 오이 냉국 하고 있습니다. 어머, 제가 순간 저도 모르게 오이 냉국 그러는데 입 안에 침이 고인 거죠. 네, 어떤 맛인 줄 아니깐요. 네, 약간 상큼한 맛도 있잖아요. 그죠? 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에이멘의 찬양으로 준비했습니다. 이 찬양 함께 찬양하시죠.

아멘. 에이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찬양이었습니다. 아, 사랑이들아, 이제 벌써 마칠 시간이네요. 오늘 준비한 끝곡 목소리 상점의 온전한 마음 준비했습니다. 이 찬양 전해드리면서 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육아는 81번님, 오늘 캐롤이 압권이었어요라고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1595번님도 아, 오이 냉국 미역도 들어가겠죠? 치미꼴? 깍하셨는데 그럼요. 부드럽게 넘어갈 겁니다. 자, 오늘 준비한 이 찬양 전해드리고요. 저는 내일 아침 뜰 안에서 다시 인사드릴게요. 정인숙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극동방송과 함께해요.
1: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 오늘 이 시간에는 김포 하나로 교회 백선기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2: 성막에 대한 하나님의 구체적인 지침에 관한 말씀입니다. 성막은 히브리 원어로 미식한이라고 그래요. 거처를 의미합니다. 누구의 거처일까요? 하나님의 거처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공동체와 함께 거하신다는 거죠. 보배로운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이여, 하나님께서 당시에 성막을 통해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셨듯이 오늘은 이전을 통해 늘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1절의 휘장이란 1절에 나오는 휘장이요. 휘장에 두 가지가 있는데 성막을 천장같이 이렇게 덮고 있는 그 휘장이 있고요. 성막에 드리운 휘장이 또 있습니다. 성막에 드리운 휘장도 두 가지가 있지요. 성소를 이렇게 가리운 성소의 문 역할을 하는 휘장이 있고요.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휘장이 또 드리워져 있어요. 1절 말씀에 나오는 휘장은 성막을 덮는 천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으로 성막의 천장을 덮도록 했습니다. 휘장의 모양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룹 모양을 수놓았습니다. 열폭으로 지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니까 열폭으로 지었어요. 매 폭의 길이는 28규빗이었고 넓이는 4규빗이었습니다. 그것을 각각 다섯 폭씩 연결시켜가지고 천장의 양편을 덮도록 했던 거예요. 3절 말씀에 보면 그 얘기가 나옵니다. 각각 다섯 폭으로 된 두 조각을 서로 연결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열폭이 되는 거죠. 성막에는 성소의 모든 것에는 아주 은혜롭고 귀한 교훈들이 있습니다. 당시의 성막은 뭘 상징할까요? 세상에 있는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만들었던 솔로몬의 성전도 교회를 상징합니다. 광야 생활 당시에 이 성막도, 지금 나오는 성막은 광야 생활 당시의 성막이잖아요. 이 성막도 교회를 상징합니다. 솔로몬의 성전과 광야의 성막에는 각기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성막에는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이동에 용이하도록 만들었다는 장점이 있는 거죠. 성막은 이동하는 성전이었습니다.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만든 솔로몬의 성전은 더 화려하고 더 튼튼하다는 장점이 있었지만 이동할 수는 없는 거였습니다. 성전과 성막의 귀한 교훈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교회 건물은 이동할 수 없어도 교회의 내용은 이동해야 되는 거예요. 고정된 성전에서, 다시 말해 이 교회당에서 모여 하나님을 섬긴다고 해도 거기에 소속된 교회의 사람들은 고정되어 있어서는 안 된다 말씀이에요. 성전은 고정되어 있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거기에 고정되어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성막이 이동하듯이 늘 이동해야 되는 거죠. 폐쇄적인 교회가 되면 안 된다 얘기예요. 몸이 무거운 교회가 되면 안 된다 얘기예요. 우리끼리만 좋고 우리끼리만 은혜 받고 그래서는 안 된다 말씀입니다. 교회의 사람들은 활발하게 세상을 다니며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저기 다니며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을 이동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고정된 성전을 통해 은혜를 받고 사방으로 활발히 이동하면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하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기저기 흩어져 나가 주님의 복음을 뿌리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개꽃 배실로 짜서 휘장을 만들라 하셨습니다. 이 휘장은 이렇게 천장을 덮고 있는 휘장을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드리워진 천장, 문 역할을 하는 휘장을 말씀하시는 거지. 31절 말씀, 너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개꽃 배실로 짜서 휘장을 만들고 그 위에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도하라 말씀하셨어.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는 휘장을 특별히 말씀하신 거예요. 성소에는 하여튼간에 드리워진 휘장이 두 개가 있었는데요. 하나는 성소의 문을 가린 휘장이고요. 다른 하나는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는 휘장이야. 33절 말씀, 그 휘장을 갈고리 아래로 늘어뜨린 후에 증거계를 그 휘장 안에 들여놓으라. 거기가 지성소예요. 그 휘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성소의 문을 가리는 휘장과 지성소,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휘장 사이에는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성소의 휘장에는요, 그룹이 수놓아져 있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성소의 휘장에는 그룹이 수놓아져 있었습니다. 31절 말씀, 너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꼰 배실로 짜서 휘장을 만들고 그 위에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놓아라 말씀하셨어. 성소의 휘장은 다섯 개의 기둥에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지성소의 휘장은 네 개의 기둥에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성소 휘장은, 성소 휘장의 기둥 받침은 노스로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지성소 휘장의 기둥 받침은 은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휘장을 어떻게 걸었을까요? 기둥에 달린 금 갈고리에다가 휘장을 걸어서 아래로 이렇게 총 늘어뜨리는 방법이에요.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조각목으로 기둥 4개를 만들어 놨습니다. 이 기둥들에다가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놓은 휘장들을 이렇게 거는 거예요. 추측하자면 성소와 지성소 사이의 휘장은 성소 입구에서부터 따져가지고 9m 정도 지점에 있는 것으로 추측이 되고요. 뒷면 서쪽 편에서부터는 4.6m에 해당되는 지점에 이 휘장이 걸려 있었을 것으로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나중에 솔로몬 성전을 보면 성소와 지성소의 비율이 대략 2:1 정도 되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한 2:1 정도 되죠? 그러니까 이런 추측이 가능한 거지.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지성소 휘장의 안쪽에는, 다시 말해 지성소에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법궤가 들어있습니다. 증거궤가 있습니다. 언약궤가 있습니다. 예, 다 똑같은 얘기예요. 출애굽기 26장 33절 말씀, 그 휘장을 갈고리 아래에 늘어뜨린 후에 증거궤를, 다시 말해 법궤를, 다시 말해 언약궤를 그 휘장 안에 들여놓으라. 그 휘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지성소 휘장은 항상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대제사장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이 휘장 안에, 제사장도 이 휘장 안에 출입할 수 없는 거예요. 대제사장만 출입할 수 있는 거예요. 지성소 휘장 안에 아무도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대제사장이라고 할지라도 언제든지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오직 1년에 한 번 대속죄일날, 대속죄일이 언젠가 7월 10일이에요. 그날에만 속죄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반면에 성소에는 대제사장뿐만이 아니고 일반 제사장들도 날마다 날마다 들어갈 수 있었던 거지. 성소란 원어로 거룩한 곳이라는 뜻입니다. 거기 비해 지성소는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 거니? 거룩한 곳 중에 거룩한 곳,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성소의 휘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를 예표합니다. 훗날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셨을 때 이 휘장이 둘로 찢겨졌잖아요. 마가복음 15장 38절 말씀, 이에 성소 휘장이, 지성소 휘장을 말씀하신 거예요. 지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언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셨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그 육체를 제물로 바치셨을 때 지성소의 휘장이 찢어짐으로 바로 그 길이 열렸던 거예요. 바로 그 길이 열렸던 거예요. 히브리 10장 20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요, 휘장은 곧 그리스도의 육체니라 말씀하셨어. 따라서 그때부터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이후로부터는 누구든지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처소에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 누구든지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누구든지 언제든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가능해졌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누구든지 언제든지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총을 누리는 게 가능해졌습니다. 얼마나 은혜롭고 얼마나 감사한지 이로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거룩한 곳 중에 거룩한 곳, 성소도 아니에요. 지성소예요. 옛날에는 대제사장만이, 그것도 1년에 단 한 번만 들어갈 수 있었던 지성소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제 집처럼 마음대로 출입할 수 있게 된 자격을 얻게 된 거예요. 이 자격을 취득한 귀한 성도 여러분이요, 주님의 존전에 하나님 앞에 자주자주 들락거리는 여러분이 돼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예배와 기도와 찬송과 사모함으로 주님의 존전에 항상 출입하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한편 등대가 있는 성도로부터, 성소에는 등대가 있었죠. 등잔불이 있었죠.

0: 그렇습니다. 근데 휘장으로 차단된 지성소는 빛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두웠습니다. 그러므로 열왕기상 8장 12절 말씀 말씀하는 거죠. 그때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지성소는 캄캄했거든요. 아니 우리 하나님 빛이신데요. 빛 중에 빛이신데요. 빛 중에 참빛이신데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지성소를 왜 이렇게 빛으로부터 차단을 해놓은 걸까요? 거룩한 지성소를 왜 이렇게 어둡게 방치해놓은 걸까요? 하나님의 그늘을 상징하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의 그늘이요. 따라서 이제 올까요? 하나님의 그늘. 성경에는 하나님의 그늘이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그늘은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보호를 상징하는 거예요. 시편 17편 8절 말씀,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셨다 그랬습니다. 시편 91편 1절 말씀, 지존자의 은밀한 곳이라고 표현했어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라고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주의 은혜의 날개 아래로 들어오십시오. 들어왔습니까? 그러면 떠나지 마십시오. 그 그늘에는 놀라운 안식과 평강이 있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고통스럽고 힘들 때 주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은혜의 그늘 아래 몸을 감추고 쉼을 얻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생명의 말씀, 오늘 이 시간에는 김포 하나로교회 백선기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셨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31-991-6506번, 031-991-6506번 김포 하나로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말씀,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0: C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 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 방송입니다. HLDG 극동 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극동방송 소망의 기도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싱그러운 여름과 함께 여러분의 마음에 문을 두드리는 라이트하우스 포항교회 양지윤 사모입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는 항상 점검해야 하는 것이 있어요. 내 삶의 주인은 누구인가? 우리 소망의 기도 가족 모두의 고백은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인 줄 믿어요. 며칠 전 제가 우리 아이에게 읽어줬던 책이 있어요. 제목이 안내의 일기인데요. 그중 한 장면을 나누려고 합니다. 유대인인 안내의 아버지와 안내는 집 근처 공원을 손잡고 산책하면서 이런 대화를 했어요. 안내야, 독일군이 잡으러 오니 우리 당분간 숨어서 살아야 할 것 같구나. 그 말을 들은 안내는 어떻게 이제 살아야 될지 놀라고 불안했어요. 그때 아버지는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빠가 벌써 다 준비해 놓았으니 걱정할 건 없어. 넌 그냥 매일 행복하게 지내면 돼. 주변의 모든 상황은 절망뿐이었지만 자녀를 향한 아버지의 그 따뜻하고 간절한 말이 마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순간 내 뜻과 내 생각대로 욕심부리며 살아보려고 아등바등했던 제 모습이 하나님 앞에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진정 행복하길 원하십니다. 내 삶의 문제로 아파하고 괴로워하기보다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며 믿음을 드릴 때 나보다 앞서 걸으시며 예비하시고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을 꼭 만나리라 확신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8절에도 도마가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하죠.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 도마처럼 이렇게 고백해보는 건 어떨까요? 예수님이 나의 삶, 나의 가정, 자녀, 나의 교회, 나의 직장의 주인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요. 이렇게 진심으로 올려드리는 고백 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반드시 책임지실 줄 믿어요. 소망의 기도, 기도 제목은 문자나 전화로 접수하실 수 있는데요. 기도 제목은 짧은 문자 50원과 긴 문자 100원에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가 어려우신 분들은 전화 주세요. 054-256-3000 포항 극동방송 지역번호 054-256-3000번입니다. 찬양 한 곡 올려드릴게요. 288장 예수를 예수 구주 예수 의지함이

0: 2026년 7월 8일 수요일 소망의 기도 찬송가 542장 구주 예수 의지함이로 은혜롭게 올려드렸습니다. 포항, 경주, 영천, 영덕, 울릉도까지 들리는 포항 극동방송 소망의 기도.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문자 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또 전화 연결 원하시는 분들은 054-256-3000번, 054-256-3000, 포항 극동방송으로 전화하셔서 기도 제목 말씀해 주시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와 함께 기도해 주실 귀한 목사님을 스튜디오에 모셨어요. 경주 하이옷 교회 김조훈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우리 소망의 기도 방송 가족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1: 날씨가 많이 더워졌습니다. 이제 오늘 보니까 아침 장마가 온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네. 항상 때가 되면 장마가 오는 건 알고 있는데 오니까 막상 또 두렵고 겁이 나네요.
0: 맞습니다.
1: 항상 주님의 일을 할 때도 항상 그랬던 것 같아요. 때를 따라주신 주님의 은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순간에는 항상 긴장이 되고 두렵고 맞습니다. 무서움이 있는 것 같아요. 또 기도할 때도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기도할 때는 응답이 있을까 두려움이 있지만 기도하면 또 때를 따라 도우시는 주님의 은혜로 응답이 있을 줄 믿고 또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면 좋은 시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네. 목사님, 제가 요한복음 20장 28절을 보는데요. 네. 예수님의 그 못 박힌 자국을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다는 그 도마에게 찾아가셔서 손과 옆구리의 상처를 직접 넣어보시게 하잖아요. 네. 그리고 그때 도마의 진짜 믿음의 고백이 나와요. 네. 그런 거 보면서 맞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 사랑하는 방송 가족분들의 그 삶에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 그리고 아픔과 두려움 거기서 벗어나서 정말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목사님의

0: 축복 기도 부탁드릴게요.
1: 네. 기도하는 가운데 또 은혜 받는 시간 되기 원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0: 아멘.
1: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하는 자리에 모였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마음을 모아 주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 삶의 주관자가 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성령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주여 저희들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0: 아멘.
1: 여전히 해결되지만 않을 것 같은 장맛비와 같은 두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마음이 정말 해맑게 주님이 찾아오시는 그 모습을 통하여 우리가 위로받고 해결함 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0: 아멘.
1: 아멘.
0: 아멘. 감사합니다.
1: 아멘.
0: 포항 극동방송 소망의 기도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기도사연 순서대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466번님 새싹분이시네요. 저희 아들 은찬이가 8월 11일 환호 여중에서 중학교 검정고시를 봅니다. 2주 정도 공부하더니 지금은 공부를 하지 않고 책에 있는 글씨를 보면 눈이 아프다고 또 밤새 게임만 하면서 게임에만 빠져 있습니다. 다니엘 1장 17절에 하나님이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이 말씀처럼 은찬이에게 학문을 주시고 그 서적을 깨닫는 지혜를 주시기를 그리고 책을 볼 때 눈이 아프지 않게 해주시고 머리가 맑아져서 공부하는 것마다 머리에 잘 이해되고 기억에 남을 수 있도록 게임보다 공부가 더 재미있어지도록 그래서 자기의 정체성을 찾아서 10대에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그 꿈을 가지고 20대에 준비하여 30대에 선한 영향력을 흘러보내는 그런 살아가는 그런 주님의 귀한 자녀가 되도록 중보기도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네 올려주셨어요 목사님.
1: 아 예. 중요한 시기인데.
0: 네 맞죠.
1: 아주 중학생 게임을 좋아하죠. 게임하면서 다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단지 이제 부모님 눈에 그렇게 보이지 않는 것 뿐일 수도 있는데
0: 네.
1: 우리 아이가 잘 공부하고 또 좋은 결과 있을 수 있도록 함께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0: 아멘.
1: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은찬이가 또 8월 11일 중학교 검정고시를 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2주 동안 계속 공부하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요즘 그 마음속에는 아직 공부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지금 재미있는 것에 마음이 더 많이 뺏기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다니엘에게 주셨던 그 지혜처럼 아이에게도 지혜를 주시고 책을 볼 때마다 또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 주시고 또 머리가 맑아져서 공부하는데 더 지혜롭게 그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게 인도해 주십시오. 아직도 자기 정체성이 어려운 어디에 있는지 잘 모르고 있는 10대의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 어머니 그 간절한 기도가 응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아이가 공부를 할 때마다 주님을 찾을 수 있게 하시고 다니엘이 간절히 주님을 찾으며 일을 감당하며 자기 정체성을 발견했던 것처럼 우리 은찬이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그 꿈을 발견할 수 있게 하시고 앞으로 20대, 30대에 더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서 다니엘과 같이 이웃에 선한 영향을 끼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앞두고 있는 시험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특별히 눈이 아프지 않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책을 잘 볼 수 있게 해 주시고 보는 것마다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고 또 친히 주관하여 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0: 아멘.
1: 아멘.
0: 우리 사랑하는 아들 은찬이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1: 아멘.
0: 4420번님입니다. 샬롬 목사님 사모님 안녕하세요. 두 가지 기도 제목이 있어서 나눕니다. 첫 번째는요. 이번 주 토요일 주일은 제가 섬기는 유치부가 믿음의 항해라는 주제로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됩니다. 섬기시는 목사님과 선생님들을 기억해 주셔서 섬기는 이들을 통해 아이들에게 복음이 심겨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두 번째 기도로는 제주 국내 단기 선교 바자회가 이번 주 주일에 진행됩니다. 팥빙수, 망고빙수, 에이드, 핫도그를 판매할 예정인데요.

0: 단순한 행사, 돈을 모으기 위한 행사가 되지 않고 모두가 은혜 받는 그런 행사가 될수 있도록, 특별히 빙수는 찬 음식인데 드시고 탈라는 성도님이 없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올려주셨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특별히 또 교회에서 하는 행사 참 중요하죠. 특별히
0: 맞아요.
1: 저희 교회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여름상기학교, 유치부 아이가 어린 가운데 있는데 또 중요한 어떤 주제인 것 같습니다. 국내 당기 선교비자도, 당기 선교도 되게 중요한 사역인데,
0: 맞아요.
1: 이 위해서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또이 교회의 사역을 위해서 또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이 여름에 이 뜨거운 여름에 유치부 아이들을 위한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주일 섬기는 우리 성도님의 그 헌신을 통하여서 아이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아직은 무엇인지 잘 모르지만 그것들이 선생님과 목사님과 부모님들의 그 간절한 기도를 통하여서 그 마음에 복음이 심겨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아이들이 그 시간 기쁨으로 믿음이 무엇인지, 또 부모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고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제주 국내 단기 선교를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일에 바자회가 준비되고 있는데, 이때 많은 것들을 팔고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행사가 돈을 모으기 위한 행사가 되지 않도록 주님 그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십시오. 또찬 음식이어서 또 걱정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또 음식이 상하거나 음식이 먹고 또 성도님들 가운데 탈라거나 아픈 일이 생기지 않도록 주님 붙들어 주십시오. 이 단기 선교 바자회를 준비하는 가운데 이 모든 시간들이 준비하는 모든 성도님들 마음에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함께 이 일을 동참하는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에도 동력하는 마음 부어주시고 헌신하는 마음 부어주셔서, 제주도 단기 선교하는 그 모든 일정과 여정들을 주님께서 기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사역을 통하여서 제주도에 또 하나님의 나라를 또 세워가며, 그곳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을 향하여서 또 복음을 전하는 귀한 자리가 되게 하시고, 또그 사역을 감당하는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에도 기쁨과 하나님의 복음을 향한 간절한 마음, 사도들의 그 마음을 느낄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0: 준비하신 이 복음을 향한 이 모든 과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기도합니다.
1: 아멘.
0: 6446번입니다. 샬롬 남편이 교회 나간 지 4주째 말씀 들을 때 마음 문이 열리게 하시고 귀가 열려 말씀이 들려지게 하옵소서. 이 시간 더위에 수고하는 남편이 피곤치 않게 도와주시고 목사님 사모님 은혜에 진행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십시오라고 올려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 아예 감사합니다. 네, 저희 진행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사고가 많습니다. 그래도 같이 기도하면서 은혜 받는 시간 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성도님들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남편분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또 교회에 찾아올 수 있게 해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4주째 말씀을 듣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여전히 그 마음속에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지, 그런지 잘 모르고 분별하기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성도님이 지금 나의 목자 되신 예수님을 찾고 있듯이, 남편분도 동일하게 목자 되신 예수님을 찾을 수 있게 하시고, 그 마음속에 성령 하나님 마음 문을 두드려 주실 때그 마음속에 회개하는 마음 부어주시고, 성령 하나님을 만나고 또 귀가 열려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축복을 경험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아내분의 간절한 기도가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응답되어지게 하시고, 여전히 남편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일을 하고 있는 그 부분을 두고 또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 더위 속에서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건강 잃지 않도록 주님 붙들어 주십시오. 남편이 또 어느 곳에 있든지 들은 말씀이 생각날 수 있게 해주시고, 어느 순간에 들렸던 그 심겨진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일을 하다가도 또 어떤 사람을 만나가도 그 말씀이 깨달아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교회를 나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그 사람이, 남편이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귀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기도드리며 주님께 간

0: 절이 나아가는 이 아내분의 기도를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그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으로 더 기도할 수 있는 마음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1: 아멘.
0: 아멘.
1: 하나님께서 우리 남편분을 꼭 찾아가 주실 줄 믿습니다.
0: 아멘.
1: 8151번님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목사님 사모님 중보기도 감사합니다. 사업과 일하는 부분에서 포항에 일이 너무 없습니다. 그럼에도 감사하며 잘 헤쳐나가게 해주소서. 좌절하지 않고 마음과 몸이 강건하고 힘있게 가정과 교회에 충성되게 살아가게 해주소서. 아멘.
0: 아멘.
1: 올려주셨습니다.
0: 아, 네.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1: 네, 힘내세요.
0: 네. 아이고, 일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죠. 네. 일이 생기지 않을 때도 있고, 네, 어려움이 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아멘.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성도님의 기도를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십시오. 주님. 특별히 감사함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아버지. 어려움 가운데 있고 사업과 일하는 부분에 있어서 일이 없어서 마음의 불편함이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좌절하지 않고 주님께 기도하며 이 상황을 견뎌내고 있습니다. 주님,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듭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이 의인 대신 이 성도님의 마음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십시오. 여전히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간절히 찾으며 나아가는 이 마음 속에 주님 적절한 일자리도 허락하여 주시고 사업에 일하는 부분들도 많이 생겨날 수 있게 하셔서 아, 하나님이 이 과정을 통하여서 나를 연단하시고 또 새롭게 만들어가시는 과정임을 고백하며 주님께 간증할 수 있는 귀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몸과 마음을 강건하게 하여서 가정과 교회에 충성되게 살아가며 때를 따라 도우시는 주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무거운 짐이 우리에게 있지만 그 짐을 함께 들어주시는 주님이 계심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며 하루하루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1: 아멘.
0: 아멘.
1: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0: 아멘.
1: 3459번님입니다. 네. 안강이에요. 우리 남편 이 집사가 교회에 출석할 수 있게 기도 부탁드립니다. 라고 네. 올려주셨네요.
0: 집사님인데 교회를 안 나가시나 보네요.
1: 아,
0: 네, 어떤 또 어려움이 있으신가 본데요. 네. 네, 성도님 또 어려움이 있으신 것 같은데
1: 네.
0: 이 위해서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성도님의 간절한 기도를 주님께서 들어주십시오. 특히 남편분이 집사님이신데 교회에 나가지 않고 있는 어떤 특별한 상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주님 그 교회를 통하여서 또 목사님을 통하여서 또 이웃을 통하여서 함께 사회 동역 함께 예배 드리며 나아갔던 동역자들과 성도님들 통하여서 그 마음을 움직여 주십시오. 무엇보다 성령 하나님 그 마음 가운데 새로운 감동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식어버린 그 마음 속에 다시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시고 다시 그 마음 가운데 믿음 생활에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모님의 아내분의 간절한 기도를 통하여서 주님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그 마음속에 어떠한 짐과 어떠한 어려움이 있는지 알 수 없지만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들에 응답하여 주셔서 그 마음이 움직여지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몸과 마음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어떠한 낙심과 어려움과 불안한 마음이 있지 모르지만 항상 주님께 소망을 두고 그 마음에 갇혀있는 답답한 마음을 주님께 풀며 기도하며 다시 주님께 돌아올 수 있는 집사님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간절히 기도드리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찾아가 주시고 문을 두드려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1: 아멘. 아멘. 우리 이 집사님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0: 아멘.
1: 자,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는 소망의 기도 시간입니다.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 하나님께 드릴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유료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중보기도 사연 보내주세요.

0: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로 우리의 마음을 고백했습니다. 포항 극동방송에서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는 소망의 기도 시간입니다. 이 시간 기도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전화 054-256-3000번, 054-256-3000 포항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세요. 지금 이 시간 경주 하이욱교회 김조은 목사님께서 기도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우리 마음 모아서 함께 기도할게요. 7087번님입니다. 내일 친정엄마 모시고 대학병원에 가는데 이모도 같이 병원에 가려고 합니다. 이모가 지나친 간섭을 해서 불편한데 순조롭게 진행이 되기를 기도 부탁드려요 라고 올려주셨습니다.
1: 네. 참 어려운 기도 제목입니다. 이모의 마음도 이해가 가는데 또 기도하시는 분의 마음도 또

0: 헤아려야 되는
1: 맞습니다.
0: 부분이 있어서 우리 같이
1: 네.
0: 함께 마음을 모아서 예, 이 가정을 위해서 좀 기도해야 될것 같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또 기도 제목을 내신 성도님이 또 간절히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내일 친정어머니를 모시고 대학병원에 가야 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매번 대학병원 가는 게참 쉽지는 않지만 또 이렇게 시간을 내어서 병원을 가는 그런 가정이 있는데 또 함께 이 일을 동행하는 이모도 있습니다. 이모의 마음도 같은 동생 또 언니의 입장에서 또 필요한 부분을 채워주고 또 같이 도울 수 있는 부분을 찾고자 같이 병원에 가고자 하는데 그 상황이 또 모시고 가는 자녀의 입장에서는 불편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 이들의 마음 가운데 평안함을 주십시오. 또 서로서로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또 불편한 마음이 생기지 않도록 주님께서 서로서로를 더 사랑으로 묶어주시고 그 마음에 필요한 평안과 위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무엇보다도 병원에 가고 있는 친정엄마가 더 마음이 불편하고 또 힘들 텐데 그 마음 속에 치료받는 모든 상황들이 주님 순조롭게 잘 진행될 수 있게 하셔서 이 모든 일들이 오히려 이모와 또 엄마와의 관계가 더 회복되어지고 또 마음이 더 평안함을 얻을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또 함께하는 시간들을 통하여서 때로는 불편하고 또 간섭이 느껴지는 상황도 있을지는 모르지만 또그 순간을 통하여서 더 가까워지고 또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되고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인도하심과 위로하심이 있음을 바라보면서 이 병원에 가는 모든 여정들을 잘 감당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 마음 속에 있는 불편함보다 하나님이 이 모든 일들을 이뤄가시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기쁨으로 주어진 일들 또잘 감당하고 엄마가 평안하고 치료 잘 받을 수 있는 과정이 될수 있도록 모든 일이 순조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의 제목대로 이모와 또 친정엄마와 본인의 마음 가운데 평안한 마음 주님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1: 아멘.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9215번님입니다. 대학 4학년인 조카 박예성이가 남은 두 학기를 성실히 마치고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직장에 꼭 취업하여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잘 살아가도록 만남의 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라고 조카를 위해서 올려주셨어요.
0: 예, 또 정말 중요한 기도
1: 네.
0: 제목이네요. 또 취업과 또 만남의 축복이라고
1: 맞아요.
0: 하는 거는 배우자를 얘기하는 거겠죠? 예. 위에서 같이 함께 마음을 두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또이 성도님의 조카 박예성을 두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대학교 4학년이어서 이제 곧 졸업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제 성실히 이 졸업을 하고 또 취업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좋은 직장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십시오.
1: 아멘.
0: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귀한 직장을 허락해 주시고 그 직장 생활하면서 믿음이 더 강건화해지고 또 많은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받는 귀한 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귀한 청년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성실하게 주어진 일들 잘 감당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갈 때또 주님께서 믿음의 배우자 또한 만날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해 주십시오. 특별히 또 함께 간절히 서로서로 기도하는 가운데 만날 수 있게 하시고 만남의 자리가 또 함께 예배드리며 주님을 만나는 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귀한 축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바라볼 때 하나님이 주신 사람인 것을 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함께 직장 직장생활을 하든 또 다른 곳에서 직장생활을 하든 같이 만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께서 귀한 예비하신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그 가정을 통해서 또 하나님 주시는 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박예성 청년을 주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님의 간절한 기도가 응답될 때에 또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원하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0: 아멘.
1: 아멘.
0: 우리 조카 박 예성 청년이 정말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1: 예.
0: 전화로 접수된 기도 제목이네요. 제5회 영천 시민과 함께하는 여름 음악회가 7월 12일 주일 평천교회에서 열립니다. 맥추감사 주일을 맞아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이웃들과 아낌없이 나누기 위하는 그 마음으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행사를 준비하는 교회를 위해서 또 교회를 많은 영혼이 교회에 찾아오기를 기도 부탁드려요 라고 올려주셨습니다.
1: 네, 네. 와, 또 정말 중요한 행사입니다. 네. 그렇죠? 이것도 교회에서 하는 건데 잘 해야지 또 이웃들과 또 좋은 소통이 이루어지고 또 복음이 전해질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겠죠.
0: 맞습니다.
1: 우리 함께 여름 음악회를 두고 네. 마음을 모아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영천에서 또 이렇게 귀한 여름 음악회가 평천교회에서 열리게 되었습니다. 네. 특별히 이번 주일 이것들을 준비하면서 특별히 하나님께 반년 동안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맥주 감사 주일로 드립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주셨던 지난 반년 동안 은혜를 이웃들과 함께 나누는 귀한 자리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님, 평천교회에서 준비하시는 모든 분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십시오.
0: 아멘.
1: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마음 가운데 기쁨 있게 하시고
0: 아멘.
1: 또 이 더운 일정 가운데 덥고 또 장마철인 이 어려운 시기에도 이 주어진 일들이 잘 감당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잘 홍보되게 하여 주시고 또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함께 음악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평천교회 성도님들과 또 목회자분들 그리고 또 함께 이 일들을 준비하는 모든 분들의 그 마음을 주님께서 헤아려 주십시오. 잘 준비할 수 있게 하시고 준비하는 가운데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있어도 주님께 기도하며 잘 어려움들을 해결해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성공적으로 이 음악회를 마칠 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찬양 올려드리며 주님께 감사할 수 있는 고백들이 나올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시작부터 마치는 그 순간까지 성령 하나님 친히 주관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0: 아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여름 음악회가 될 줄 믿습니다.
1: 아멘.
0: 8118번님입니다. 감사드립니다. 어머니 심정보님께서 오른쪽 가슴 밑이 아프다고 하십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보혈로 완전하게 치유해 주시고 건강 지켜 주셔서 식사도 잘하시고 강건하시도록 네, 특히 장과 위 또 뇌를 지켜주셔서 강건하게 모든 기관이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라고 올려주셨고요. 네. 세 가지 기도 제목이 있었네요. 두 번째로는 어제 제가 여러 가지로 상처 드리고 스트레스 받으셨는데 전능의 주님께서 위로하고 치료 회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건강히 오래오래 사시고 강건하시고 또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또 믿으시고 구원해 주시도록 기도 부탁드려요. 네, 그리고 동생 원혜준 님의 허리 무릎 또 주님의 보혈로 치료해 주시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 받도록 기도 좀 부탁드립니다 라고 많은 기도 제목을 올려주셨어요.
1: 네, 이게 지금 어머님을 위한 게 첫 번째 두 번째
0: 네,
1: 세 번째고
0: 맞습니다.
1: 마지막에 여동생을 네. 위한 기도 제목이네요. 그렇죠?
0: 네.
1: 예. 우리 같이 어머님과 여동생을 위해서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0: 네.
1: 하나님 특별히 성도님의 어머님을 두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성령님께서 또 어머님께서 또 많이 가슴 밑이 아프시다고 하는데 주님 어떻게 아프신지 알 수 없지만 주님께서 아시는 그 부분을 만져주시고 또 완전히 치료해 주셔서 건강하게 회복되어져서 식사도 잘하고 또 어머님과 아버님 모든 관계 속에서도 어려움이 생기지 않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일로 인해서 또 성도님이 어머니에게 상처도 드리고 또 스트레스 받으시는 그런 일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세한 상황은 알 수 없지만 하나님 그 밤에 받은 스트레스를 주님께서 풀어주시고 또 스트레스 준 성도님의 마음도 불편한 가운데 있는데 그 마음 가운데 또 다시 어머님을 바라보면서 마음의 위로를 얻게 하시고 다시 어머니에게 사과하며 관계가 회복되어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주시옵소서. 또 서로 간에 병이 있고 또 아픔이 있을 때, 특별히 가족 간의 관계가 참 많이 힘든 가운데 있는데 그분들이 잘 해결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직 어머님께서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신 것 같습니다.

0: 보다도 예수님 안에서 믿음 생활할 수 있는 축복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동생 예준이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허리, 무릎 또 아픈 부분이 있습니다. 아버지, 동생도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가운데 있는데 예수님 믿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또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사 무엇보다도 그 몸이 또 주의 보이는 은혜로 치료되게 하시고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도님의 간절한 기도를 통하여서 어머님과 여동생 예준이의 마음 가운데 주님 찾아가 주시고 또 위로하여 주시고 또 그 마음 가운데 예수님 믿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1: 아멘.
0: 아멘.
1: 아멘.
0: 아멘.
1: 주님의 은혜로 영과 육이 온전히 치유되고 회복되실 줄 믿습니다.
0: 아멘.
1: 네, 전화로 접수된 기도 제목이네요. 경주 갈릴리 교회 성전 건축 공사와 백명자 목사님과 또 남편인 피택 장로님의 건강을 지켜주세요. 그리고 목사님의 아들 이사기의 진로를 위해서도 기도 부탁드립니다. 라고 올려주셨어요.
0: 아, 네. 네. 아유, 목사님.
1: 목사님과
0: 네. 네, 건축 힘듭니다. 마음이 많이 힘드시지만 또 준비하시는 가운데 또 건강이 참 중요하죠. 예,
1: 네,
0: 아들을
1: 맞습니다.
0: 위해서도 같이 함께 마음을 모아서 네.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경주 갈릴리 교회 백명자 목사님과 남편 빈택 장로님을 위해서 또 같이 기도드립니다. 주님, 성전 건축 공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또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버지님, 그 모든 일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과 장로님의 건강을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져 가는 데 있어서 몸이 아파서 또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이 교회가 세워지는데 어려움이 생기지 않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도님들이 간절한 기도로 또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자리에서 주님, 무엇보다도 항상 이 목사님과 장로님의 건강이 잘 지켜지게 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1: 아멘.
0: 특별히 그 아들 이삭의 진로를 주님께서 붙들어 주십시오. 건강하게 또 진로를 잘 붙들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로 걸어갈 수 있게 하시고 목사님과 장로님의 그 기도로 건강하게 자라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그 진로를 열어주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1: 아멘.
0: 아멘.
1: 감사합니다.
0: 네.
1: 2026년 7월 8일 수요일 오늘 소망의 기도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우리 방송 가족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0: 네.
1: 지금까지 귀한 기도로 은혜로운 시간 함께해 주신 경주 하이욱교회 김조은 목사님께도 깊은 감사를 드리며 목사님 참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0: 아, 네, 저도 많이 은혜 받는 시간이었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네. 네, 감사합니다.
1: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고백하며 오늘 주님 주시는 행복으로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소망의 기도 제작의 홍서영 PD, 기도의 경주 하이욱교회 김조은 목사님, 진행의 라이트하우스 포항교회 양지윤 사모였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입니다.
1: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방송입니다.
2: FEBC 게시판. 이 시간에는 우리 지역 교계 정보를 안내해드립니다. 제5회 영천시민과 함께하는 여름음악회가 7월 12일 주일 오후 5시에 평천교회에서 열립니다. 부루의 명곡, 미스터트롯 등 다양한 방송에서 세션팀으로 무대를 채운 멀티악기 연주자 조윤정 씨와

가수 유리상자 이세준 씨가 풍성한 음악으로 함께합니다.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는 이번 여름음악회에 많은 관심과 참석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054-335-7170 평천교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포항 일회공동체 IM 선교회 영덕신리교회 주최로 한국 다음 세대 살리기 한다살 캠프가 영덕신리교회에서 열립니다. 8월 6일 목요일부터 8월 8일 토요일까지 진행되며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의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혼이 회복되는 자리에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휴대전화 010-2803-9388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어린이전도협회 포항지회 주최로 포항장성교회에서 복음과 전도훈련 캠프 교회연합 여름성경학교가 열립니다. 7월 31일 금요일부터 8월 1일 토요일까지 무박 2일로 진행되며 스키드라마, 레크리에이션, 뮤지컬 공연, 교회별 장기자랑 대회 등 다양한 활동이 준비됩니다. 교사를 포함해 선착순 250명을 모집할 예정이오니 은혜의 시간에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휴대전화 010-7174-4694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포항 인덕교회에서 주일 오전 11시 예배 반주자를 모집합니다. 건전한 교단에 속한 세례교인으로 찬양대 반주가 가능한 분을 모십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휴대전화 010-9964-8538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포항 연일교회에서 남성 관리직원을 모집합니다. 지원 자격은 건전한 교단에 속한 세례교인으로 일종 보통 운전면허 소지자며 대형면허 소지자를 우대합니다. 교회 관리, 교회 행사 지원, 차량 운행 등의 업무를 맡게 되니 관심 있으신 분들의 많은 지원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054-285-8066 포항연일교회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포항극동방송에서는 지역교회 음향시스템 점검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미자립교회를 비롯한 교회의 음향 또는 음향 시스템 운용에 어려움이 있어 도움이 필요한 교회는 샵 9030으로 점검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신청 가능한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도움이 필요한 교회는 점검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FABC 게시판에서는 신앙생활에 유익한 정보를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각종 집회 행사에는 이단들의 활동도 예상되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역 교계나 교회 소식을 알리기 원하시는 분들은 포항 극동방송 256-3000번, 팩스 253-9100번으로 또는 극동방송 홈페이지의 공지 요청 게시판을 이용하시면 무료로 공지해드립니다. 또한 게시판 내용을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면 안내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방송된 내용은 포항극동방송 홈페이지에서 다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C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0: 나의 사랑, 나의 조국, 나라를 위한 기도. 울산 옥동 사랑의 교회 이상준 목사님입니다.
1: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치열한 하루를 살아내고 있는 이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위정자들과 각 분야의 지도자들에게 솔로몬이 구했던 듣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많은 이들의 작은 신음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공의와 정직으로 이 나라를 바르게 이끌어갈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땅의 교회들이 세상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고 상처받은 이들을 치유하며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 전 세계 열방을 향해 복음의 빛을 비추어 평화와 사랑을 심는 세계 선교의 거룩한 통로로 귀하게 쓰임받아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이 웃으시는 영광스러운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0: 2026년 7월 8일 수요일 극동방송 교계 뉴스입니다. 중국에 약 9개월 동안 구금됐던 베이징 시온교회 에즈라 진 목사가 석방되자 북한에 장기 억류 중인 선교사 가족들이 환영과 함께 정부의 적극적인 송환 노력을 촉구했습니다. 북한 억류 국민 가족회 최진영 공동대표를 비롯한 가족들은 이번 석방이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외교 노력과 연대가 이뤄낸 결실이자 희망의 신호라고 강조했습니다. 가족회 대표단은 미국 정부와 유관기관들이 인권 가치를 최우선에 두고 압박을 이어간 것처럼 우리 정부도 북한 억류 선교사들의 생사 확인과 송환 문제를 외교적 만남의 최우선 의제로 격상해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김정삼 공동대표 역시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다 자유를 빼앗긴 김정욱, 김국기, 최충길 선교사 등 북한 억류자들을 위해 쉬지 말고 기도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서울연회가 미국 오하이오 연회와 함께 한미양국의 목회 현장을 직접 나누는 상호 파송 교류 프로그램을 마쳤습니다. 문서로만 맺는 협정을 넘어 세계교회와 깊이 동역하는 현장을 오다인 리포터가 취재했습니다.
1: 기독교 대한감리회 서울연회는 미국 연합감리교회 오하이오 연회와 함께 6주 동안 목회자를 서로 파송하며 사역 현장을 나누는 코어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지난 5월 18일부터 진행된 이번 프로그램에는 양국 목회자 7명이 참여했으며 한국 측 목회자들은 미국 교회를, 미국 측 목회자들은 국내 사역 현장에 직접 뛰어들어 동역의 기쁨을 나눴습니다. 서울연회 김성복 감독과 방문단은 지난달 미국 현지 연회에 직접 참석해 말씀을 전하고 양국 교회의 선교 협력 관계를 더욱 굳건히 다졌습니다. 김성복 감독은 이번 프로그램이 오랜 신뢰를 바탕으로 함께 만들어온 선교 협력의 모델이라며 앞으로도 젊은 목회자들에게 세계 교회를 배울 기회를 넓혀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양국 연회 대표단은 형식적인 문서와 구호에 머물던 기존의 소극적인 교류 방식에서 벗어나 서로의 삶과 목회 현장을 정직하게 공유하는 소통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국경과 언어의 장벽을 허물고 지구촌의 영적 가족으로 함께 성장해 나가는 이런 교류가 어떤 열매를 맺게 할지 더욱 기대됩니다. FEBC 교계 뉴스 오다인입니다.
0: 경기도 과천의 교계와 지자체, 시민단체들이 신천지 측의 건물 용도 변경 행정소송 선고를 앞두고 지역 공동체를 지키기 위한 전면적인 공동 대응에 나섰습니다. 과천지킴 시민연대는 어제 과천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천지 건물의 종교시설 용도 변경을 반대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모임에는 신계용 과천시장과 지역 정치권, 학부모 대표 등이 참석해 도심 중심 상권의 대규모 인파 집중에 따른 시민안전 위협과 다음 세대 교육 환경 훼손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시민연대 측은 법원의 항소심 선고 전까지 만 명 이상이 참여한 탄원서를 제출하고 1인 시위와 추가 서명운동도 전개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학원 보그마를 위해 방학까지 반납하고 묵묵히 기도의 자리를 지켜온 교수들의 자발적인 영성훈련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백석대학교와 백석문화대학교 등 백석학원 산하 목회자들과 일반학과 교수 100여 명은 지난 3일부터 충남 천안 백석연수원에 모여 6박 7일 동안의 집중 영성 수련회를 가졌습니다. 이번 수련회는 메마른 지식 위주의 강단에서 벗어나 교수들이 스스로 기도의 재단을 쌓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러한 영성운동은 실제적인 복음의

0: 교실로 이어져 백석대에서는 지난해 2,000명이 넘는 학생을 전도해 올 1학기에 248명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장동민 백석대 신학부총장은 교단의 신학적 정체성인 개혁주의 생명신학을 바탕으로 지식 이전에 영성으로 교계의 분열을 극복하고 상호 배려와 융합을 이뤄가겠다고 말했습니다. 한국교회 총연합은 상임회장 회의를 열고 공동대표회장 홍사진 목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정관개정위원회 명단을 확정했습니다. 한교총은 조직 내부 정비와 더불어 한중기독교 교류회와 업무 협약을 맺고 그동안 막혀있던 대중국 공식 선교관계를 확대하는 동시에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와도 사회적 위기 극복을 위한 공적 연대의 뜻을 모았습니다. 교단 연합대표단은 다음 달 16일 명성교회에서 광복 81주년 기념예배를 드리는 등 주요 연합사업도 본격적으로 전개해 나갈 방침입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포항 현재 기온 32도로 경북지역 대체로 흐린 가운데 곳에 따라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 평양 26도입니다. 극동방송 교계뉴스 김보석입니다. FEBC
1: 극동방송 소망의 기도로 수년을 섬겨온 좋은 이웃교회 황용도 목사님입니다.
2: 아무래도 많은 분들의 그 기도 제목을 함께 또 듣고 나누다 보니까 아 우리가 참 혼자 있는 것이 아니고 모두가 또 연결되어 있고 같은 고민을 하고 아픔이 있구나 이러면서 더더욱 이 한 가족이라는 그런 느낌을 참 많이 받아서 참 감사하고 참 귀하죠. 뭐 각종 모든 방송들이 지금 전부 다 기업에 후원 받아가지고 굉장히 어떤 뭐 세상적인 광고 이런 것들이 많은데 그 순수 복음을 지향하는 이런 방송이 있으므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접하고 은혜로운 사연을 듣고 또 함께 나눔으로써 하나님 나라가 확장하고 많은 사람들이 생기 있게 생명을 얻는 데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또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귀하게 쓰시는 저는 방송이라 또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25세면 가장 왕성한 청년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힘을 얻어서 다시 한번 또 25년을 힘있게 뛰어가고 도약하는 우리 방송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1: 지난 25년 동안 포항극동방송은 사명을 품고 쉼없이 달려왔습니다. 말씀으로 찬양으로 또 한 줄의 기도로 주님의 빛을 전했습니다. 청년의 시절을 지나며 더 넓은 사역을 위해 나아가는 포항극동방송. 가장 힘있게 달려갈 이때에 여러분의 기도와 동역으로 마음을 모아주세요.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전파라고 두 글자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포항극동방송의 새로운 25년을 함께 열어가실 수 있습니다.
2: 하나님의 일에 동역한다는 그 뜨거운 마음과 사명감을 가지고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도심 속 숨겨놓은 물길이 다시 흘러 생명을 찾습니다. 물길에 따라 사람들이 모이는 아름다운 학산천. 맑은 물이 흐르는 학산천이 옛 물길 흐르는 자연 생태하천으로 복원되어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친수 문화 공간으로 재탄생합니다. 우현 도시숲에서 동빈 내항을 잇는 물길인 학산천 복원 사업은 모두 세 구간으로 나누어 진행됩니다. 자연과 문화가 어우러지는 생태 문화 구간, 자연 친화형 생태 힐링 구간, 생태가 살아 숨쉬는 생태 복원 구간, 누구나 살고 싶고 누구나 찾고 싶은 푸른 도시 포항, 생태 하천 복원으로 만들어갑니다. 이 캠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김경화입니다. 여러분은 시간을 과거로 돌릴 수 있다면 언제 다시 한번 가보고 싶으세요? 뭐 현재도 늘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살고 있지만 저는 처음으로 태어났던 때, 또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고 거듭났던 때, 결혼할 때, 복음방송인 극동방송에 입사했을 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엄마로서 아이를 이 세상에 낳았을 때 참 감격스러운 순간이라 여겨집니다. 아름다운 새 생명을 선물로 받았잖아요. 오늘 나의 기쁨, 나의 소망은 이 어머니 얘기를 드릴까 하는데요. 벤자민 버튼의 시간은 거꾸로 흐른다, 이 영화에 우리가 참 본받을 만한 믿음의 어머니가 나옵니다. 퀸이라는 인물인데요. 급속히 늙어가는 병과는 달리 노인 얼굴로 태어나서 아기 얼굴이 되어 죽는 정말 영화 같은 이야기의 주인공인 벤자민. 그 버려진 고아를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귀한 생명으로 알고 받아들여 평생을 키우는 흑인 여성이 퀸입니다. 그 퀸이가 벤자민에게 믿음을 심어주고 교회로 데려갔을 때, 그때까지 휠체어만 타던 노인아이가 일어나 걷는 그런 기적도 생깁니다. 평생을 양로원에서 섬기며 벤자민이 청년이 되어 넓은 세상으로 나간 낙타 무릎이 되도록 중보 기도한 어머니 퀸이. 그래서 그 사랑에 힘입어 벤자민은 전쟁 가운데도 살아오고 진정으로 사랑하는 아내와 딸도 얻습니다. 생로병사는 늘 우리 곁에 있는데요. 전적으로 수용하고 낙타 무릎이 되도록 늘 기도해주는 이 땅에 어머니가 있기 때문에 벤자민도 있고 우리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나 귀하죠? 어머니 사랑 생각하시면서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출발합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찬양으로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전국의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이 시간 문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요. 우물정 1069 문자 우물정 1069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듣고 싶은 찬양이나 살아가는 소소한 일상이야기 기도 제목 감사 제목

믿음의 책을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박순용 목사님의 여호와께 물으며 산다 가운데 모든 상황에서 나를 돕는 분이신 하나님 편 읽어드립니다. 다윗은 다른 시편에서도 이런 식으로 간구합니다. 시편 31편에서는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라고 말하며 시편 7편에서도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그는 유사한 지금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아뢰었습니다. 이런 간구들에는 그와 같은 상황에서 자신을 건져내고 구원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믿음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그는 바로 그러한 믿음을 실천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다윗이 기록한 시편 배경들은 모두 유사해 보이지만 기록된 시간과 상황이 조금씩 다릅니다. 하지만 어떤 조건에서든 그에게 변함없었던 사실은 하나님 외에는 자신을 구원할 이가 없다는 믿음이

이었습니다. 그는 일찍이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고 군사를 보내어 자기 집을 지키고 있는 그 급박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치려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 드소서. 악을 행하는 자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에게서 나를 구원하소서. 이 역시 하나님 외에 나를 구원할 분이 없다는 믿음으로 구한 것입니다. 믿음의 책을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박순용 목사님의 여호와께 물으며 산다 가운데 모든 상황에서 나를 돕는 분이신 하나님 편 읽어드렸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잠언 3장 34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 하나님 앞에 늘 무릎 꿇는 자를 좋아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낮은 자를 돌보고 또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려요. 지금까지 김경화였습니다. 평안한 시간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0: T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우리 주님과 더 행복해지는 시간 생방송 오 해피데이 7월 8일 수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임지현입니다.

북한과 중국을 넘나드는 여러 경로 가운데 화물이 오갔다라는 정황이 포착됐다고 합니다. 미국의 민간 위성 서비스 업체에 따르면 양강도 인근의 13군데에서 밀수 활동이 감지됐다고 하죠. 앞서 북한과 중국의 정상이 만나서 북중 협력을 강화하겠다라고 밝힌 적이 있었는데 그 정황이 포착된 겁니다. 하지만 아직 국제사회 제재가 있는 만큼

감시망을 피할 요량으로 비공식적인 경로로 몰래 오간 것 같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촘촘한 감시 속에 그 눈을 피해 물자를 들이며 살아가는 모습이지요. 뇌물과 거짓이 난무할 수 있는 억압과 폐쇄된 환경 속에서 우리 북녘당 가운데 참 진리와 자유가 선포되고 그 주민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우리 사랑하는 극동방송 가족 여러분 오늘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북한을 변화시키고 또 복음통일의 시작임을 기억하면서요. 남과 북의 하나됨과 복음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시간인 생방송 오 해피데이. 여러분의 기도의 한 줄, 소망의 한 줄로 오늘도 그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 북한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북한에서 숨죽여 예배하고 있는 형제와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라는 한 줄도 좋고요. 복음 통일의 그날이 속히 오기를 저도 기도하고 있습니다라는 기도의 한 줄도 좋습니다. 우물정 1069번,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용료 부과되고요. 여러분 어디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신지 계신 지역도 함께 보내주시면 좋겠어요. 샵 1069번. 기도의 한 줄과 소망의 한 줄,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방송을 듣고 계신 지역까지 출석 인사 기다리면서 찬양 올려드릴게요.

보혈의 능력이 북한 땅에도 가득하길 소망하면서 첫 찬송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그리고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함께 찬양했습니다. 오늘도 출석 인사 여러분의 기도의 한 줄, 소망의 한 줄로 함께하고 있어요.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 퇴근하고 방송 듣고 있습니다. 여기는 광주입니다. 요즘은 정말 기도가 필요한 때인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말이죠. 북한을 생각하며 자유롭게 말씀을 나누고 누리면서 소리내어 기도할 수 있음에 더 감사드리면서 오늘 저녁 수요 기도회 가봐야겠습니다. 맞아요. 8041님. 요즘 여러 소식을 듣다 보면 참 기도가 너무나 필요한 때죠. 그 가운데 오늘 기도의 자리를 결단하고 북한을 위한 기도의 그 마음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이렇게 출석 인사를 나눠주신 분들 가운데 출석 선물도 함께 나누고 있잖아요. 8041님께 오늘의 그 첫 선물 함께 할게요. 이 시간에라도 복음 통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은 운전을 하지 않아서 문자를 보내봅니다. 8958님 감사합니다. 평소에는 운전 중에 우리 안전운전 하시면서 귀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해 주셨던 분인 것 같아요. 안성에서 배달하면서 방송 듣고 있어요. 북한의 믿음의 씨앗이 심겨져서 복음 통일이 일어나게 될 것을 생각하니 너무 기대됩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이렇게 기대할 수 있음에 또 기도할 수 있음에 참 감사드리면서 수요 예배를 오전에 드리고 오신 우리 성남에서 참석하신 0543님 감사합니다. 0680님도 저희 선물 보내드리고 싶어요. 인천에서 방송을 항상 잘 듣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에는 북에서 오신 분들이 참 많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들의 소망은 하루속히 통일이 되어서 부모님을 만나길 바라는 마음이에요. 고향을 그리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주님께서 얼른 그 은혜로 통일시켜 주시기를 더욱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와, 이미 작은 그 통일사회에서 살아가고 계신데 이런 소망을 품는 게 이미 그 공동체에 있더라도 갖는 게 참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근데 오늘 또 기도까지 그런 마음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작은 선물 0680님 보내드릴게요. 복음 통일을 위해 쉬지 않고 기도합니다. 0084님 억류되어 있는 선교사님들을 자유하기를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어플리케이션으로 와주셨어요. 아멘. 이렇게 여러분의 기도의 한 줄 그리고 어디서 이 방송을 무엇 하며 또 듣고 계신지 궁금해요. 익산에서 오신 5879님 반갑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계신 지역까지 함께 적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썸머 스페셜 이번 주부터 북한 상식 우리가 함께 품고 기도하는 그 땅에 대해서 한뼘 한뼘 또 특별하게 알아가 보는 시간 만나보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찬양 한 곡 더 올려드린 후에 바로 이어집니다.

썸머 스페셜을 만나보는 오늘의 통일 배우기. 북한을 위해 기도하며 복음 통일을 소망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먼저 바로 알고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통일과 북한에 대한 상식 퀴즈로 함께하는 시간인데요. 오늘도 두 가지의 상식으로 이렇게 하루 두 뼘씩 그 마음의 거리를 좁혀가 보겠습니다. 이천에서 산책하면서 듣고 계시는 2772님, 또 하얼빈에서 와주신 우리 어플리케이션으로 와주신 분, 그리고 전주에서도 와주셨는데 의정부에서도 오셨고요. 아, 오늘 첫 번째 상식 퀴즈가 이 지역과 관련된 퀴즈인데 아직 여기에서는 이 정답인 이 지역에서는 출석 체크가 없는 것 같아요. 우리 북한에서 오신 분들이 대한민국 곳곳에 계시죠. 그래서 지난 월요일 상식 퀴즈에서도 처음에 가장 많이 살고 있는 곳, 그곳이 바로 경기도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러면 오늘의 첫 번째 상식, 북에서 오신 분들이 가장 적게 거주하고 있는 곳은 어디일까요? 제가 요거를 그래도 많이 맞추시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주관식으로 하려다가 그래도 준비한 보기를 같이 내어드리면서 요 정답에서 출석 인사를 같이 보내주시면 그래도 한 최소 그 첫 다섯 분께는 이곳에서 보내주신 다섯 분께는 저희가 선물 같이 꼭 보내드릴게요. 그래서 북한에서 오신 분들이 가장 적게 거주하고 있는 곳 1번

울산, 2번 제주, 3번 광주. 평소에 여기서 그래도 많이들 보내주셨던 것 같은데 최근 들어서 여기입니다. 날씨도 자주 전해주셨는데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어디 가신 건가요? 울산, 제주, 광주 가운데 북한에서 오신 분들이 가장 적게, 가장 조금 거주하고 있는 지역. 이곳에서 방송을 듣고 있습니다. 제가 있는 이곳인 것 같아요. 라고 하신 분들 중에는 아직도 이분이 안 계신 거 보니까 그런 분들은 제가 거의 다 선물을 보내드리고요. 샵 1069번으로 정답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용료 부과되는 우물정 1069번.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 통해서도 들어오실 수가 있고요. 오늘도 그 두 뼘, 상식 퀴즈 두 가지를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첫 번째 상식, 북한에서 오신 분들이 어디서 가장 적게 계실지. 이곳으로 우리 여름 맞아서도 많이 가실 것 같은데 울산일지, 제주일지, 광주일지 샵 1069번으로 보내주시고요. 조금 전 신청 찬송으로 문자 보내주셨던 찬양입니다. 오신실하신 주 함께 찬양할게요.

신청 찬송이었던 오신실 하신주 찬양까지 함께했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상식이 우리 북에서 오신 분들이 지금 전국 곳곳에서 살고 계신데 그 가운데 가장 적게 거주하고 있는 곳이었어요. 근데 제가 이곳에서 보내신 분들은 대부분 그래도 선물을 드리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제가 지금 제주도입니다라고 얘기를 안 하셔서 그런지 아직 못 찾았어요. 1번이 울산, 2번이 제주, 3번이 광주. 우물정 1069번으로 정답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5171님, 여기는 대전입니다. 대전은 어느 정도가 될까요? 라고 하셨어요. 대전은 제가 보니까, 500여 명이 계신 거 보니까, 뒤에서 다섯 번째, 우리 앞에서 12번째. 그래도 500여 명이 계시대요. 그리고 0906님도 도전을 해주시면서 극동방송으로 태교 삼아서 보혈 찬양을 듣고 있는데 아이가 오늘 첫 찬양에 크게 태동했습니다. 오늘도 정말 큰 은혜가 됩니다. 북한 땅에 복음 통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게요. 감사합니다. 하셨는데. 아이와 함께 우리 보혈 찬양 그리고 북한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북한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정답까지 보내주셨는데 저희가 선물을 같이 보내드리도록 하고요. 제가 이렇게 말을 하는 동안까지만 정답을 받아봤어요. 정답은 이세 가지 보기 울산, 제주, 광주 중에서 제주입니다. 제주에서 제일 조금 살고요. 그리고 그 다음이 울산. 그러니까 제주가 300명이 조금 넘는 인원이 있고 울산이 400명이 조금 넘는 인원이 있고요. 광주는 그래도 10위예요, 10위. 500여 명이 살고 계시다고 해요. 저희 첫날 나눴던 것처럼 경기도에서는 지금 3만 명 안팎의 인원 가운데 지금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3만 명 안팎의 인원 중에서 만여 명이 살고 있습니다. 그에 비하면 참 적은 인원이죠. 그 가운데 또 선물 당첨자를 몇 분을 선정을 해야 하는데, 퇴근 중에 보내봅니다. 정답이길 바라면서 제주라고 해주신 우리 새싹회원 6642님 같이 선물 보내드리고요. 노원에서 매일 잘 듣고 있어요. 이 방송 들으면서 북한에 대해서 조금씩 알아가고 통일을 기대하며 기도하고 듣고 있습니다. 2번 제주입니다. 감사합니다. 새싹회원이신데 그동안 참 많이 들으셨던 것 같아요. 하지만 새싹회원만 선물을 받으시란 법은 없잖아요. 우리 북에서 오신 분들이 가장 적게 거주하는 지역은 제주도가 아닐까요? 하시면서 9318님. 이렇게 한번 저희가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왜 이렇게 또 생각을 하게 됐는지, 그리고 또 주변 분들이랑도 한 번씩 나누면서 그 마음을 더 넓혀갔으면 좋겠습니다. 잘 듣고 있습니다. 정답 제주도만 보내주셨던 1541님 또 저희가 선물을 보내드리고요. 아직도 제가 제주에서 보냅니다라고 보내신 분을 발견하지 못했어요. 제주에서 보내실 때 제주입니다라고 얘기를 해주셔야 제가 제주인 줄 알거든요. 제주에서 보냅니다라고도 같이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물정 1069번 혹시나 제가 놓친 우리 제주 분이 계시다면은 샵 1069번으로 나눠주시고요. 오늘 지금 당첨이 되지 않았더라도 오늘의 상식은 오늘은 그두 뼘씩 좁혀가는 또 시간 드리니까요. 두 번째 상식까지 바로 함께 할게요.

월요일과 수요일, 우리 지금 이곳에서 어디에 살고 계실지에 대해서 나눠봤어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우리가 누군가와 가장 먼저 이제 뭐 자기소개를 하고 이야기를 나눌 때, 어디서 왔어요? 어디서 살아요? 라고 묻잖아요. 그 가운데, 어디서 왔나요? 고향 이야기. 북에서 오신 분들의 고향이 또 북녘의 곳곳이겠죠. 함경도, 양강도, 평안도, 황해도, 평양, 남포, 기타 등등. 그 가운데 유독 이 지역에서 오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북에서 오신 분들의 고향 가운데 대부분이 이 지역인데요. 가장 많이 오신 그 고향이 어딜까요? 북에서 오신 분들 가운데 그 고향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절반 이상이 이곳에서 오셨거든요. 이것도 보기까지 내어드려야겠죠. 1번 평안남도, 2번 함경북도, 3번 평양. 평안남도에서 제일 많이 오셨을까요? 함경북도에서 제일 많이 오셨을까요? 아니면 평양에서 많이 오셨을까요? 양강도인 것 같아요. 8845님 보내주셨는데, 양강도가 2위입니다. 다섯 분 중에 한 분꼴로 양강도에서 오셨고요. 신의주로 찍어봅니다. 우리 주관식으로 냈어도 많이들 맞춰주셨을 것 같지만, 더 넓은 차원에서 문제를 내봤어요. 함경북도, 평안남도, 평양. 우물정 1069번, 짧은 글 50원, 긴글 100원의 문자 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으로 정답을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제 고향은 북한과 가장 가까운 강원도 철원입니다. 최북단에서 최남단으로 와서, 제주에서 보내주셨네요. 두 번째 상식을 도전해 주셨어요. 1번 평안남도인 것 같아요. 평안남도를 도전해 주셨고요. 한 분은 평양이라고도 어플리케이션으로 주셨고요. 어플리케이션으로 하다 보면 이렇게 많은 분들의 어떤 도전, 어느 지역이 더 많이 나왔을지를 볼 수가 있어서 힌트가 되지만, 헷갈릴 수 있는 힌트가 될 수도 있다는 점. 근데 이 간증을 많이 들으셨던 분들은 우리 북에서 오신 분들의 이야기를 특히나 또 극동방송에서 들으신 분들, 이 지역이 유독 많긴 했습니다. 1번 평안남도, 2번 함경북도, 3번 평양. 우물정 1069번, 짧은 글 50원, 긴글 100원의 문자 용료 부과되고요.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으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정답 기다리면서 찬양 올려드립니다.

찬양으로 점심부터 은혜가 가득합니다. 감사합니다 하시면서 찾아오신 우리 어플리케이션으로 남겨주신 0906님 반갑습니다. 통일이 된다면 우리 가족과 함께 북한 선교를 꿈꾸고 있어요. 와, 8224님. 중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어서 탈북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그런 게 아닐까요? 라고 하셨는데,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이 몇분더 계세요. 3199님, 정답! 여긴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북쪽이 국경을 넘어오기가 좋을 것 같아요. 제주도에서 저 끝까지, 한라에서 백두까지, 복음으로 하나 되는 한반도를 꿈꿉니다. 아멘이라고 해주셨어요. 그쵸, 여러분. 그, 뉴스를 보시면, 북한에서 이렇게 건너온 그 탈북 뉴스를 보시면, 위로 강을 건너서 이렇게 뭐 비행기를 타고 오거나 이렇게 오신 분들의 뉴스는 거의 보신 적이 없으시죠.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고요. 우리 요 아래쪽 북강원도나 저 황해도 쪽으로 오신 분들은 뉴스가 가끔 보시죠. 이게 거의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두 번째 상식 퀴즈. 북한에서 오신 분들의 고향 가운데 대부분이 살고 계셨던 대부분의 고향. 1번 평안남도, 2번 함경북도, 3번 평양. 극동방송 통해서 들으신 간증이나 아니면 뭐 접하신 콘텐츠 가운데 여기서 오신 분들이 참 많으신데, 평양이라고 답하신 분도 계시고, 뭐 함경북도도 많으시고요. 우물정 1069번으로 정답을 조금 더 기다려보겠습니다. 오늘 또 정답 맞춰주신 분들 가운데 준비한 선물들도 많이 있으니까.

주실까요? 샵 1069번,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용료로 1번이 평안남도, 2번이 함경북도, 3번이 평양. 정답 보내주세요.

남과 북의 하나됨과 복음 통일을 위해 기도하며 문자로 퀴즈 정답 또 출석 체크해 주시는 분들 중 추첨을 통해 드리는 오해피데이에서 마련한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청지기가 되길 소망하는 워커스 커피 로스터스에서 스페셜티 등급의 블렌드 커피 원두를, 믿음의 기업 JMB 라이프에서 간헐적 소식과 단식을 돕는 2박 3일용 만나 한 끼 제품과 건강 회복을 돕는 월동 무우차, 믿음의 기업 아마란스 화장품에서 수분 충전 워터드롭 수분 크림을, 우리 땅 독도를 알리는 기업 한국의 월드에서 한국이 자석 키링을, 맛과 가성비 통닭의 검증을 마치다 가마치 통닭에서 통닭 두 마리 교환권, 청정 제주의 농산물로 건강하고 올바른 먹거리 제주 자연식품에서 제주 앤팜 제주 청사 트트, 하나님께서 키우시고 기르시는 다육이 기업 처리다육이에서 다육이를, 100% 국내산 원물만 고집하는 천연조미료 전문기업 주식회사 강고집의 국물팩 세트,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 건강한 삶을 기도하는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힐링에이스 눈 마사지기, S&P 인터내셔널에서 프리미엄 티세트, 하나님께서 대표이사로 계시는 주식회사 더 황금푸드, 대한민국 대표곱창 황금곱창에서 소곱창 전골 밀키트 세트를, 곰취아빠가 기도로 만든 맛과 영양이 뛰어난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기업 자연의 맛과 향 청정향에서 곰취 제품을 드립니다. 복음 통일을 위해 한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선물 협찬으로 참여해 주시는 모든 하나님의 기업에 더 풍성한 은혜와 복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두 번째 상식 퀴즈 정답을 맞춰주신 분 가운데 선정 통해서 이런 선물을 드리고 있고요. 우물정 1069번으로 마지막으로 그 도전을 받아보면서 기다리면서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북에서 오신 분들의 고향 가운데 대부분이 이 지역입니다. 어딜까요? 1번이 평안남도, 2번이 함경북도, 3번이 평양. 샵 1069번으로 참여해주세요. 강원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입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탈북 아이들 합창을 가르치면서 함경도 출신의 아이들과도 함께했던 생각이 납니다. 북한의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하셨던 5770님

물어보고 그렇게 주님 안에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뤄가기에 앞서 우리가 먼저 알면 좋을 오늘의 상식, 정답은 함경북도. 함경북도에서 오신 분이 10분 중 거의 6분이 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양강도가 5분 중 1분, 함경남도가 10분 가운데 1분, 10% 정도 되고요. 아까 부모님의 개성이, 부모님의 고향이 개성이라고 하신 분이 있으신데 개성의 고향인 분들이 0.1%라고 합니다. 이렇게 북한에 대해 하나씩 알아가는 것이 참 좋아요 하시면서 2234님 정답이랑 같이 보내주셨고요. 그리고 도전해주셨던 이렇게 북쪽이 국경을 넘어오기가 좋을 것 같아요 하신 것처럼 북쪽에 있는 그 지역이 오늘 오프닝에서 나눴던 것처럼 밀수하기가 훨씬 편하거든요. 그래서 북에 있는 주민들이 북한에서의 또 북한에 있는 북에 있는 주민분들이 외부 정보를 접하기가 쉽고 외부 문화를 접하기가 쉬워서 탈북을 결심하신 분들이 훨씬 많습니다. 이렇게 퀴즈 풀면서 복음으로 하나 되는 한반도를 꿈꿉니다 하신 분도 계시고 새벽 3시경에 일어나 극동방송에서 자주 간증을 들었는데 여기가 많았어요 하시면서 2739님 와, 이 선물을 안 드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오답을 보내주신 우리 8105님은 내일 다시 도전해주세요. 북한 땅에 자유의 복음이 흐르기를 기도합니다. 7750님 아멘. 이렇게 상식을 하나하나 알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리고 이렇게 나누는 기도의 한 줄들 가운데 아멘이라고 화답하며 복음 통일을 준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몇 분 더 선정해서 우리 당첨자분들은 답장을 보내드릴게요. 우물정 1069번으로 링크 받아보신 분들이 오늘의 당첨자시니까요. 링크 클릭 후 성함, 주소, 연락처 입력해 주세요. 오늘의 상식도 계속해서 기억하면서 또 특별히 함경북도 땅을 위해서 북한 땅을 위해서 더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라면서 지금까지 생방송 OAP데이 극동방송 북방사역국 임지연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면서 더 행복하세요. 북녘 땅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송 극동방송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0: 1분 칼럼 한국가족보건협회 김지연 약사입니다.
1: 타고난 성별을 바꿀 수가 있을까요? 헤이어라는 남성은 42살에 여성 호르몬을 복용하기 시작했고 성전환 수술을 받았습니다. 이미 두 자녀의 아버지이며 한 여자의 남편이었던 그가 여자로 성전환 수술을 받자 가정은 산산조각이 났지만 그의 삶은 행복할 거라 생각했다고 합니다. 로라라는 여자 이름으로 개명까지 한 그는 8년이 지나도 여전히 행복하지 않고 오히려 불행해지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50세가 되던 해 가슴 보형물을 제거했고 이후 그를 끊임없이 괴롭히던 성별에 대한 고민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깨끗이 사라졌습니다. 어리석었던 자신의 과거를 모두 이해해 줄 수 있는 여성을 만나 재혼까지 성공해 새로운 삶을 살고 있고 언론은 이를 대서특필했습니다. 사실 성전환 수술을 받은 날 한 가지 크게 깨달은 사실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여성 호르몬 주사와 성전환 수술 등으로 겉모습은 바꿀 수 있지만 성별 자체는 절대로 바꿀 수 없다는 사실이었다고 합니다.
0: 한국가족보건협회 김지연 약사였습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방송입니다.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 협의회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방송입니다.
1: 학문은 붕대고 발전했지만 교회는 영적으로 퇴부했습니다. 신학자들이 영성이 없기 때문에, 십자가와 부활을 믿지 않기 때문에, 설교는 자기 아는 지식으로 말씀을 전했지만 생명이 없기 때문에 목회를 못하는 거예요. 신학자들이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말씀하 뒤도록 무릎을 꿇고 기도해서 가슴에 신학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신학은 학문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라. 신학자들이 영혼이 메말리니까 신학생들한테 지식으로만 전달했지 학문을 더 의지하고 믿는 거예요. 한국교회의 놀라운 부흥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거는 신학은 학문이 아니다, 개혁주의 생명신학으로 예수 생명이 흘러야 하는 거예요.

0: 기독교 대학의 글로벌 리더 백석대학교. 백석대학교는 백석총회와 함께하는 대학입니다.
1: 현대인들의 필수품 중 하나인 전기. 전자제품 사용량이 더욱 많아짐으로 인해 생활안전사고가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에서는 가스전기 사고를 줄이기 위한 예방요령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가스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선 가스를 사용하기 전에 반드시 냄새를 맡아 가스가 누출되지 않았는지 확인하고 점화하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가스가 누출되면 절대 당황하지 말고 먼저 코크와 중간 밸브, 용기 밸브를 잠그고 창문과 출입문 등을 활짝 열어 환기를 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전기를 사용할 시에는 전기기기와 배선에 절연 처리가 되어 있지 않은 부분은 노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기기기는 땅이나 수도관과 전선으로 연결해야 하며 누전 차단기를 설치하여 감전과 화재 등의 사고를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전기기기의 스위치 조작은 아무나 함부로 하지 않도록 하며 젖은 손으로 전기기기를 만지지 않아야 합니다. 수동개폐기의 표주로 동선이나 철사를 사용하면 매우 위험하므로 반드시 전격 표주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자동개폐기는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정기적으로 테스트를 하시기 바랍니다. 불량 제품이나 부분적으로 고장이 나 있는 제품을 무리하게 사용하지 마시고 배송용 전선은 중간에 연결 접속하여 사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상 가스전기사고 예방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안전한 가스전기 사용으로 우리는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0: HT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찬양의 멜로디. 찬양 속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길 소망합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방송입니다.
1: 전파로 예수님을 전파하는 전파 선교사. 지금 여러분께서는 전파 선교사들이 만들고 있는 극동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So
2: take my hand.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을함께교회 이기열 원로 목사입니다. 교회를 2024년까지 사역을 하다가 이제 은퇴하고 원로 목사로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3: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의 목소리로 함께 만들어갑니다. 복음을 전하는 소리, 복소리, 이인성입니다. 오늘 이기열 목사님을 만납니다. 목사님은 어떻게 목회자의 길에 접어들게 되셨을까요?
2: 제가 대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에 들어가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데 제 후배 중에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의 교수로 있는 김상훈 교수라고 있습니다. 그 친구가 대학부 회장할 때인데 와서 형이 와서 좀 도와줘야 되겠다 해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대학부가 이전에 하던 체제에서 완전히 바꿔서 양육하는 체제.

0: 대로 이렇게 바꾸면서 대학부 회장이라는 그것도 없애고 리더 체제로 바꾸어서 할 때에 형이 도와달라고 했는데 하시던 전도사님이 다른 교회로 가시게 됐어요. 그러면서 새로운 전도사님이 왔는데 여러 가지 좀 불협화음이라 그럴까요? 안 맞아요.
1: 대학부를 돕기 위해 시작한 목사님의 걸음은 결국 목회자의 길로 이어집니다.
0: 그런 가운데서 이제 가을쯤 됐는데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왜 하나님이 나를 이런 가운데 두셨느냐. 가만 놔두면 나는 편안하게 잘 살 사람인데 왜 나를 불러서 대학부에 들어오게 하고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로 갈등을 겪고 어려움을 겪게 하시냐 생각을 할 때 아 하나님이 이래서 나를 부르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를 이렇게 쓰시기 위해서 이 일을 하라고 나를 부르신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10월달이 됐을 때 신학교를 가려면 노회에서 시험도 보고 해야 되니까 저희 부친께 아버님께 말씀을 드렸죠. 아버님과 함께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고 그렇게 결정을 해서 그 이듬해 신학교 가게 된 거죠.
1: 험난한 여정입니다. 목회자의 길은. 이기열 목사님에게도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0: 부목사 생활은 저기 종로구 인사동에 있는 승동교회에서 했고요. 승동교회에서 만 7년, 해수로는 8년 사역을 한 다음에 경상북도 부미에 있는 모교회로 내려갔습니다. 내려갔는데 그 교회가 조금 이름 있는 교회예요. 목사님들이 많이 바뀌기로 그런 교회인데 10년 된 교회에서는 내가 일곱 번째 목사로 부임을 하게 됐는데 아니나 다를까 한 2년 지나니까 교회에 어려움이 와요. 그래서 아무한테도 얘기를 하지 아니하고 기도원에 갔습니다.
1: 교회 공동체에 어려움이 생겼을 때 목사님이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방법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이기열 목사님께는 어떤 만남이 예비되어 있었을까요?
0: 그 부교육자한테만 내가 기도원 가니까 그렇게 알아라 하고 기도원을 한 주간 갔는데 거기서 기도하는 가운데 제가 간 곳이 경기도 광주에 있는 광림수도원을 갔습니다. 거기 이제 기도실과 숙소가 이렇게 연결되는 통로가 있는데 어느 날 기도실에 가서 기도를 하고 이제 숙소로 가는 도중인데 갑자기 앞에 누가 가는 것처럼 느껴져요. 제 앞에 누군가 서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러면서 이제 마음속에 생각되는 것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기 주님이 계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딱 들어요. 물끄러미 저를 쳐다보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말씀하시기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럼 주님 가십시오.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하고 그 이듬날 그 이튿날 짐을 싸가지고 교회로 다시 돌아왔던 기억이 납니다.
1: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만나주시고 당신의 마음, 당신의 말씀을 알려주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목사님은 또 어떻게 극동방송을 만나게 되셨을까요?
0: 개척하고 난 다음에 저기 나침반 출판사의 김용호 목사님이라고 계시잖아요. 그분이 저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이 목사 방송 한번 해보지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 가지 이유를 들었죠. 뭐 교회가 아직 개척해서 뭐 그렇고 그렇게 하는 게 방송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제가 헌금할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하래요. 그렇게 해가지고 방송을 시작을 해서 한 2년 정도 하다가 중간에 좀 쉬고 그 이후에 지금 양육국장 하시는 신효석 국장님이 속초에 계실 때 속초에 가서 국장님을 만나고 거기에서 이제 강원 극동방송에서 방송을 다시 시작하게 된 거죠. 그게 이제 7년 전쯤 이야기예요.

0: 임현주 사모님, 81년에 만나서 결혼을 하고 40년이 훨씬 더 이렇게 지나오는 가운데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그 더군다나 어려운 교회 가서 사역을 하고 그리고 또 그 이후에 교회 개척을 하고 하는 가운데서 정말 아내와 또 아이들, 자녀들이 도와주지 않았다면 여기까지는 절대로 올 수가 없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그동안의 수고를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사랑하는 우리 자녀, 딸과 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 감사하고 사랑하는 아내가 무엇보다도 건강하고 이후의 삶이 늘 축복된 정말 재미있는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1: 복된 삶, 건강한 삶, 그리고 무엇보다도 기쁘고 즐거운 삶. 사모님을 향한 이기열 목사님의 축복이었습니다. 기도 제목 함께 나눕니다.
0: 사실은 기도 제목이 뭐 개인적인 기도 제목보다는 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가 지금 굉장히 좀 혼란스러우니까 정말 나라가 바로 세워져야 되겠다라는, 그렇게 우리가 성도들이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어릴 때 자라날 때만 해도 교회에서 산 기도도 가고 철야 기도도 하고 정말 기도 많이 했었는데 요즘에는 그런 게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정말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실 이렇게 여러 가지 현상들을 보면 주님 다시 오실 때가 정말 가까이 왔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뭡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라 하는 사명인데 정말 우리가 가서 말로 삶으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1: 함께 복음을 전하는 소리 복소리, 오늘은 이기열 원로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이인성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애청하시는 방송 가족 여러분 고맙습니다. 여러분은 극동방송 전파선교의 가장 든든한 동역자입니다. 샬롬!

복소리 오늘 방송을 들으시고 전파 선교사로서의 헌신을 다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54-256-3000 054-256-3000번 포항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거나 단문 50원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전파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는 소리 복소리였습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 방송입니다.
1: 참된 삶을 향하여 오늘 이 시간은 기계 제1교회 김희경 목사님께서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는 것은 우리의 형편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잘 되기 때문에 하는 것도 아니고 부족하지 않아서 모든 게 다 풍요로워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고 또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1장 12절 말씀에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겨주셔서 감사하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사도 바울은 감사할 조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기에 너무 부족한 거예요. 그가 사역을 하면서 수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죽을 고생을 한 거예요. 사실 누가 그렇게 고생해 가면서까지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겠습니까? 얼마든지 피할 수 있죠. 그런데 그 많은 고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감사는 현실적인 감사가 아닙니다. 환경에서 오는 감사가 아니고 오로지 존재적인,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직분을 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여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말을 할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존재적으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장 도미니크 보비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세계적인 패션 잡지인 엘로의 편집장이었습니다. 30대의 편집장이 되어서 승승장구했던 사람인데 1995년도 12월 달에 뇌졸중으로 그만 쓰러지고 맙니다. 병원에 갔는데 완전히 혼수 상태가 됐습니다. 간신히 깨어났습니다. 그런데 왼쪽 눈 빼고는 온몸이 마비가 되고 말았습니다. 살아도 산 것이 아니었죠. 그런데 그의 친한 친구였던 한 사람이 찾아와서 이 보비에게 말합니다. 눈은 깜빡이니까 너 책을 한번 써볼래, 그렇게 권유를 하게 돼요. 그래서 눈밖에 깜빡일 수 없는데 책을 쓰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알파벳을 읽어줘요. 그러면 읽어주면 이 보비가 봤을 때에 자기가 원하는 단어가 나오면 눈을 깜빡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어를 만들어가요. 1년 3개월 동안 결국 책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왼쪽 눈을 계속 깜빡했을 거 아니에요. 그 깜빡인 횟수를 어떻게 쟀는지는 모르겠지만 20만 회라고 합니다. 그만큼 15개월 동안 눈을 깜빡여가면서 책을 완성을 하게 돼요. 그 책이 잠수복과 나비라는 책입니다. 이 책을 토대로 영화도 만들어졌습니다. 그가 이렇게 그의 책에서 이야기합니다. 나의 간절한 소망은 고이다 못해 흘러내리는 침을 삼키는 일입니다. 그 침을 못 삼키는 거예요. 그 흐르면 흐르는 대로 두어야 돼요. 그런데 그 아들이 아버지의 침을 닦아주는 거예요. 내가 만일 내 힘으로 흘러내리는 침을 삼킬 수만 있다면 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일 것입니다. 숨을 들이쉬고 내쉬기만 해도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불평과 원망은 행복에 겨운 사치스러운 신음입니다.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책을 완성하고 얼마 있지 않아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같은 환경이지만 감사하는 사람이 있고 감사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말씀합니다. 먼저 15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주장한다고 하는 것은 운동 경기 심판이 운동을 할 때에 최종 결정을 내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최종 결정자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삶에 최종 결정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무엇이 나를 주장하고 인도하고 다스리느냐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인생을 결론 짓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소리, 나 자신의 소리, 나의 욕심이 내 마음을 주장한다면 나는 세상대로 또 나 중심으로 삶을 살아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살지 말고 너희는 그리스도를 믿는 주의 자녀이니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면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아니하고 평강할 수 있고 그리고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평강은 환경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는 상태가 아니라 문제 가운데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아니하는 절대적인 평강,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는데 바다에 큰 노를 일어났어요. 뭐 배가 그 노를 이길 만한 배가 아니었던 거죠. 근데 노로 인해서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힘겨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아우성을 칩니다. 주님, 우리가 지금 죽게 되었다고. 근데 예수님 뭐 하고 계셨어요? 가만히 주무시고 계셨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절대적인 평강입니다. 주님의 평강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주님의 평강이 임하면 우리가 결코 환경에 휩쓸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할 때에 우리에게 감사의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사역을 하다가 억울하게 붙잡혔습니다. 옷을 벗기고 매를 많이 친 후에 감옥에 가두어 버렸어요. 환경적으로 보면 얼마나 억울해요. 막 분노가 치솟을 수도 있죠. 귀신을 쫓아내었는데 오히려 그것으로 인하여서 감옥에 갇혀버렸으니까 억울해서 못 살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한밤중에 그렇게 한밤중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더라. 얼마나 찬양을 했던지 그냥 모든 사람들이 다 들을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을 찬송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환경에 좌우되는 믿음이었다면 그들이 찬양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이 찬양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들의 마음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늘 평강하고 또한 감사하는 그런 삶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감사할 때 평강이 찾아와요. 그래서 평강과 감사는요, 하나예요. 평강하면 감사하고요. 감사해야 또 평강할 수 있어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는데 근심과 걱정, 불평이 생기겠어요? 감사하면 평강 임하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한번 감사해 보세요. 그러면 내 마음이 평안해져요. 감사하는 과정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있어도 평강할 수 있어요. 그런데 평강이 없거나 감사가 없으면 그곳 가운데에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과 불평과 원망이 자리 잡아요. 이거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어요. 광야로 인도하셨는데 홍해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마른 땅으로 지나가게 하셨어요. 쓴물을 단물로 바꾸셨어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습니다.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시고 그 물을 마시게 하셨어요.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부족한 게 뭐가 있어요? 40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경험했습니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은혜를 그냥 당연시 여기는 거예요.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시 여기니까 뭐가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당연하게 여기면요. 절대 감사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 너희는 마음이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주님은 우리에게 근심 주지 아니하세요. 뭘 주신다 그랬어요? 평안을 주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이 평안을 어떻게 받아서 누릴 수 있느냐?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에,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주님의 평안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평강의 삶으로 변화되어지기를 원해요. 그래서 근심 걱정 너무 힘들잖아요. 근심 걱정을 왜 짊어지고 살아가요? 빨리 여러분 근심 걱정은 털어버리고 오직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말미암아서 날마다 날마다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너희는 평강을 위해서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이기 때문에 평강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평강하지 않으면 안 돼요. 교회는 평강한 곳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주님의 평강이 임하는 교회가 진짜 교회인 거예요. 에베소 4장 3절 4절 말씀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건 우리의 사명이에요. 여러분, 내 혼자 예수 잘 믿고 천국 가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의 지체로 불러주신 이유는 뭐예요? 교회를 위해서 뭐 하라고요? 헌신하라고, 평강을 위해서 힘쓰라고 우리 보내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 나가야 되는 거예요. 평강을 위해서 여러분 서로 연합하셔야 돼요. 갈등 일으키지 마세요. 늘 평강을 위해서 여러분 무엇인가를 하세요. 말을 하든 행동을 하든 사역을 하든 뭘 하든지 간에 이것이 과연 교회의 평강을 위한 일인가, 그리스도의 평강이 임하는 일인가, 그걸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연합하셔야 돼요. 하나가 되셔야 돼요. 그리고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렇게 할 때에 우리 교회가 평강의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평강한 교회, 감사하는 교회, 그런 우리 기계제일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감사하면서 살아가라는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이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그렇게 말했어요. 범사에 감사하는 거. 여러분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요?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 더 큰 감사가 또 더 큰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감사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세계적인 기독교 작가이고 구족화가이고 또 장애인 인권 운동가가 있습니다. 조니 에릭슨 타다라는 분이신데요. 이분도 17살 때 다이빙을 하다가 잘못해서 그만 목 아래가 마비가 된 거예요. 자꾸 마비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은혜가 돼서 첫 번째 예를 쓰고 두 번째 예를 쓰는데 두 가지 하면 우리 또 성도님들이 자꾸 왜 마비 이야기를 하나 이런 이야기를 하실까 봐 한 개 뺄까? 그런데 묵상을 계속하는데 이게 비슷한 내용이긴 한데 그런데 의미는 좀 달라요. 그래서 제가 그래도 해야 되겠다 그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아무튼 이 조니 에릭슨 타다라는 사람이 17살 때 다이빙을 하다가 잘못해서 그 목 아래로 전신마비가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있는데 늘 비관하잖아요. 사람은 누구나 그럴 수 있어요. 그 비관을 하면서 자꾸 이제 죽으려고 하는 거죠. 그때 한 그 전도자가 찾아와요. 처음에는 너무 귀찮은 거예요. 내가 지금 살아가는 것 자체가 힘든데 누군가 와서 자꾸 이렇게 복음적인 이야기를 하니까 별로 소망도 안 되고 그 마음의 위로도 안 되고 막 그런 거예요.

이분이 줄기차게 찾아오는 거예요. 계속 찾아와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 조니가 서서히 마음이 조금씩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전도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이러한 고통 속에서라도 하나님께 감사한다면 하나님께 아주 놀라운 쓰임을 받을 것입니다. 이 말을 남겨요. 사실 큰 뭐 별말 아니잖아, 그죠? 뭐 위대한 말이 아니잖아, 그죠? 그냥 감사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이 조니가 그 말대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억지로라도 감사를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계속해서 이제 감사를 이제 하게 되니까 그 마음속에 평안이 찾아와요. 그리고 기쁨이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이런 몸이라도 쓰임을 받을 수만 있다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찬양하면서 살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분이 뭘 배우느냐면 입으로 이제 펜을 잡고 붓을 잡고 이제 그림을 그리고 또는 글을 쓰는 그런 연습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계속 연습을 하니까 이제 잘 쓰고 잘 그릴 수 있는 그런 실력이 된 거예요. 구족 화가가 됩니다. 입으로 그림을 그리는 구족 화가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알고 어떤 광고 회사에서 이제 이분을 조니를 광고 모델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굉장히 유명해진 거예요. 그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이제 복음 사역자가 됩니다. 그리고 장애인이니까 장애인 그 단체를 설립을 하고 장애인 인권 운동을 위해서 수고하는 그런 장애인 인권 운동가가 되어서 지금 세계적으로 굉장히 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감사가 조니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은 거예요. 여러분 조니처럼 여러분 감사를 좀 연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도. 지금 하자는 건 아니고요. 감사를 연습해 보겠다고 여러분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같이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 뭐 하게 될까요? 감사하게 되죠.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우리가 평강에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그냥 감사가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으니까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 말 한마디 왜 못할까요? 눈을 뜨면 오늘 또 생명 주셔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하심에 뭐하다고요? 감사합니다. 일을 할 때 뭘 주셔서 감사할까요? 물론 일거리 주셔서 감사하지만 건강 주셔서 뭐하냐고요? 감사합니다. 다리가 아프고 귀 잘 안 들리는 분 여기 많습니다. 제가 왜 자꾸 크게 할까요? 하다 보면 자꾸 목소리가 커져요. 안 들릴까 봐. 귀 잘 안 들리고 눈 잘 안 보여도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그래도 예배의 시간에 찾아오게 하셨으니까 뭐 합니까? 감사합니다. 많은 교회 중에서 우리 기계제일교회 일원이 돼서 지체가 돼서 우리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뭐 합니까?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할 게 한두 가지예요 말이죠. 어렵고 힘들다고 불평 원망하십니까? 아니요. 어렵고 힘들어도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그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뭘 주시는 분이에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꼭 감사를 실천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17절 말씀.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여러분 이 감사는요 평생 감사해요. 하나님께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거는 그냥 일순간 감사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평생 동안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날 한번 돌아보세요. 그러면 좋은 일도 있고 뭐 눈물 날 때

0: 아픔도 있고 경제적 어려움도 있고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도 있고 실패도 있고 그렇죠. 그렇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셨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였고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우리가 감사할 때에 우리에게 평생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서로에게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님에게 감사하세요. 특별히 사랑과 헌신과 그 은혜 우리가 어떻게 갚겠어요? 늘 감사하셔야 돼요. 자녀에게도 감사해야 돼요. 내 자녀가 되었으니까 감사한 일이죠. 성도 간에도 서로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평소 잘하지 못했던 말이 있죠. 그게 뭘까요? 물론 사랑합니다라는 말도 언제 했는지 뭐 까마득하겠지만 뭘 안 했냐? 감사합니다 말을 잘 안 했어요. 이 시간 여러분 멀리는 보지 마시고 가장 가까이 있는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한 마디 합시다. 감사합니다. 이주원 성도님이 아주 크게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먼저 두 번째 부모님에게 자녀에게 가정에서도 감사하시고 또 여러분 식사하시고 또 나눔하시잖아요. 한마디 하세요. 그냥 옛사람하고 아이고 감사하다 손잡고 딱 한마디 좀 해보세요. 그래서 감사를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장하면 우리에게 감사가 생겨요. 그리고 감사하세요. 감사하시면 우리의 삶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평강해집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감사의 인생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지금까지 기계제일교회 김희경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054-243-2166, 054-243-2166번 기계제일교회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참된 삶을 향하여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여러분, 가슴에 품고 있는 기도 제목이 있으신가요? 여기 두 팔 가득 선물을 안고 방송사를 찾은 한 어머니가 계십니다.
1: 제 막내가 원래 특수 교사 임용 준비가 있었어요. 3년 만이니까 좀 저도 간절했고 본인도 간절해가지고 극도 방송에 기도 제목 올렸어요. 아, 너무 감사하게 됐어요, 정말.
0: 오랜 시간 딸의 취업과 어머니의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해왔던 이경애 권사님. 극동방송 소망의 기도를 통해 중보기도의 힘을 체험한 권사님의 고백입니다.
1: 이거는 하나님 원이 아니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저희 엄마가 많이 아팠을 때도 사실은 이 소망의 기도에 중보기도를 올렸었는데 내치료로 의식이 거의 없었을 때 그날 밤에 예수님에 대해서 기도해달라고 말씀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내 힘으로 진짜 할 수 없을 때는 기도의 힘이 정말 가장 강력하고 크니까 진짜 하나님 하신 일이다.
0: 여러분은 어떤 기도 제목이 있으신가요? 극동방송은 오늘도 수많은 기도 제목을 품고 중보합니다. 이 기도의 역사가 계속 이어지길 원합니다.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전파라고 두 글자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작정해 주시는 헌금이 주님의 사역을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전파 선교사로 동역해 주시고

0: JTBC Mission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2026년 7월 8일 수요일입니다. 비 내리는 수요일, 여러분 계시는 곳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자, 대부분 오늘 이제 비가 오는 것 같은데 여러분 계시는 곳에서 한번 샵 1069번, 5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샵 1069번으로 여러분 계시는 곳은 어떤 날씨, 어떤 상황인지 한번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 가운데서, 자, 내가 이 찬양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 이 찬양 내가 오늘 다시 듣고 싶다 하시는 여러분의 신청곡도 한번 남겨주십시오. 샵 1069 서울극동방송 수신문자, 전국 어디서나 이쪽으로 문자를 주시면 되고, 극동방송 어플 무료 메시지로도 여러분의 신청곡 받겠습니다. 뭐 하시면서 어디서 어떤 마음으로 듣고 계시는지, 거기에 날씨 상황 그리고 신청곡까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영혼을 깨워드리고 정신을 바짝 깨워드리는 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세 글자로 줄여서 세깨랍니다. 총연출 우리 주님의 명을 받들어서 대신 깨워드리고 있는 조연출 김인수입니다. 자, 이 비는 참 좋네요. 예, 성령의 비, 향기로운 나무입니다. 성령의 비가 내리네.

네, 대부분 지금 구름이 덮여 있는 하늘, 아니면 이제 비 오는 날씨 대부분이시죠. 후텁지근한 습기찬 날씨에요. 충남 서산 하늘에는 구름으로 다 덮여 있습니다라고. 대구 마치 홍해강 가를 때 바람으로 가는 것처럼 바람이 매우 불고 있다고요. 2705번님의 신청곡 부르신 곳에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부산도 비가 오고 천안도 그렇고요. 밀양 비는 안 오고 바람만 분다고요. 포항 습하지만 신선하게 바람 부는 날씨. 3533번님도 오셨습니다. 김기석과 함께 부르신 곳에서 함께 찬양하시죠.

코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511 3번님 오늘 새싹으로 처음 오셨는데요. 신청곡 함께 나눴습니다. 자, 3시 13분 지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새끼라 함께하고 계십니다. 경기도 오산에서 흐린 날씨라고 6203번님 오셨고요. 완도에서 목포 가는 길 보슬비가 내립니다. 새끼라 좋아요. 6403번님. 광야라는 단어를 쓴 신청곡들이 많이 있는데 뭐 광야에서 있네, 광야에서,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제가 알고 있는 곡 이름은 광야를 지나면 돼. 이게 다른 곡이 있는지 제가 좀 헷갈립니다. 혹시 광야를 지나며를 신청하신 건데 다른 글로 쓰신 건지 다시 한번 제목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고요. 비 오는 날이어가지고 그런지 또 빈들의 마른 풀같이 이거 신청하신 분들도 많고요. 2046번님 잘 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강원도 원주 비가 온다고 2842번님도 이렇게 오셨어요. 대구 흐리고 비는 안 오는데 택시 기사님이시군요. 손님 대기 중에 새끼라 매일 잘 듣고 있고 영혼을 깨워 바짝 정신 차리고 안전운행 잘하고 계신다고요. 우리 6150번님 우리 기사님 고맙습니다. 오늘 같은 정말 비가 오는 날씨 여러분 안전운전하시고 전남 광양 흐리고 보슬보슬 운전 중에 멈췄다가 보낸다고요. 1404번님 아이고 고맙습니다. 오늘 새싹으로 처음 오셨어요. 전국적으로 비가 오는데 피해가 없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또 이렇게 오셨습니다. 광주에서도 성령의 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어요. 6820번님도 오셨습니다. 자, 강원도 원주에서 신청하신 2842번님의 신청곡 찬송가 264장이죠 정결하게 하는 셈이

0: 정자의 광야를 지나며 함께 찬양했습니다. 참 많은 분들이 오늘 이 곡을 신청을 많이 하셨어요. 다른 제목으로도 주셨지만 아마 이 곡을 신청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아까 완도에서 목포 가는 길이라고 하신 6403번님도 이 곡 신청하신 것 같고 대구의 6150번님도 이 곡이죠? 신갈 밖에는 세상의 목마름을 적시는 비가 안에는 은혜의 비가 내리네요 라고 하시면서 8282번님도 오늘 처음 오셨는데 이 곡 신청하셨고 대전에서 집안일을 하시면서 또 남편이 택배기사라 고생이 많은데요. 9165번님도 오늘 처음 오셨는데 이 곡 신청하셨습니다. 우리 8898번님 우리 평택에 계신 권사님 맞죠? 광야를 지나며 신청하셨고 8958번님도 이렇게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들 받고 있는데 다른 소화는 못해도 최대한 여러분과 함께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포항 후덕지근하다고 목포 용해 주안교회 김상수 집사님 잘 오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인천은 빵긋 해님이라고요. 또 5319번님도 오셨습니다. 이 시간에 전도 요청이 있네요. 아빠가 우리 딸을 전도하고 싶다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싶다고 딸의 정보를 저에게 주셨습니다. 아빠는 지금 전화 연결이 돼 있는 상태고요. 아빠는 돼 있는 상태고 제가 근데 딸은 지금 아빠가 전화 연결이 돼 있는지 모릅니다. 딸에게 전화해 볼게요. 딸에게 전화를 해봅니다. 임주은양. 네. 여보세요?
1: 네, 여보세요?
0: 네, 안녕하세요. 저 극동방송 김인수PD라고 합니다.
1: 네.
0: 임주은양. 맞죠?
1: 네. 네, 맞아요.
0: 와, 전화를 바로 받네. 네. 아빠한테 얘기 들었어요? 혹시 오늘 방송국에서 전화 온다고?
1: 네, 들었는데 자세히 어떻게 뭐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0: 뭐 하는지는 잘... 제가 지금부터 조금씩 조금씩 알려줄게요. 예, 지금 중학교 3학년 맞아요?
1: 네, 맞아요.
0: 어느 지역이에요?
1: 저 나주 살아요.
0: 나주? 전라남도 네. 나주?
1: 네.
0: 오, 지금 뭐 하다가 전화 받았어요?
1: 지금 친구들이랑 라면 먹다가
0: 친구들이랑 라면 먹다가? 큰일 났네. 라면 부르면 안 되는데. 지금 먹다가 받았어요? 다 안 먹었어요?
1: 아직 좀 덜 먹었는데 네. 괜찮아요.
0: 괜찮아요? 어디 편의점에서?
1: 네. 아니, 친구 집에서.
0: 친구 집에서. 학교는 오늘 끝났어요?
1: 네, 끝났어요.
0: 끝났어요. 그렇구나. 시험은? 기말고사는?
1: 아, 기말고사 봤는데 네. 좀 망해가지고.
0: 망해가지고. 또 기회가 있을 거예요. 또 기회가 있어. 네. 네. 또 기회가 네. 있으니까. 네. 또 2학기도 있고 하니까. 이제 곧 방학이겠네요? 네. 교회. 아니 학교 방학?
1: 네 맞아요.
0: 그렇죠. 극동 방송이라고 들어봤어요?
1: 극동 방 네, 들어봤어요.
0: 들어봤어요. 방송도 들어봤어요?
1: 네 들어봤어요.
0: 어떻게 아빠랑 같이?
1: 네.
0: 아빠가 극동 방송을 잘 들으시는 분이신데 극동 방송으로 네. 우리 주은이 사연 신청을 해가지고
1: 네
0: 당첨돼서 네. 전화를 한 거고 네. 선물 좀 네. 주고 싶어가지고

0: 전한 거예요.
1: 네.
0: 아빠가 우리 주은이를 너무 사랑하는 마음으로 방송국으로 우와. 사연을 줬더라고.
1: 우와.
0: 우와, 그니까. 무슨 사연인지 되게 궁금할 것 같은데, 일단은 사연 당첨됐으니까, 선물을 내가 이렇게 불러볼 테니까 여기서 하나 골라봐요.
1: 네.
0: 선물. 황금곱창에서 네. 소곱창 전골 밀키트 세트. 라라스팜에서 두부밀 단백질 쉐이크. 다람골 웰빙 도토리 묵에서 도토리 묵, 도토리 냉면. 한국 BL 약품에서 유산균, 예맛에서 고급 김과 부각 세트, 강화성 김치의 정승댁 순무 열무 김치 세트, 연어로만에서 연어회 세트, 그 다음에 커피 견과 세트, 그 다음에 루브르파리에서 주얼리, 캡슐 세제, AN 화장품 레모나. 근데 주은이가 좋아할 만한 게 막 이렇게 좀 한정돼 있긴 한데 어떤 거 네. 어떤 거 그럴까요?
1: 저 두부밀 쉐이크요.
0: 두부밀 쉐이크. 아우 좋다 좋아. 쉐이크.
1: 네.
0: 그러면은 아빠가 이거 신청했잖아요.
1: 네.
0: 아빠한테도 뭐 줬으면 좋겠는데 아빠한테는 뭐 선물하고 싶어요 주은이가?
1: 아빠한테 소곱창이요.
0: 소곱창. 이야. 네. 아빠 너무 좋아하겠다.
1: 네.
0: 아빠 너무 좋아하겠다. 진짜 아빠 좋아하실는지 한번 물어볼까? 예.
1: 네.
0: 아버지? 아버님?
2: 네, 여보세요.
0: 어떻게 소곱창 괜찮나요?
2: 네, 좋습니다.
0: 좋아요? 네. 다행이네, 다행이네. 우리 주은 자매?
1: 네.
0: 아빠 좋다고 하는데.
1: 우와, 네.
0: 이거 지금 방송 나가고 있는 거 아세요? 알아요? 혹시?
1: 알고는 있어요.
0: 알고는 있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생방송으로 지금 되고 있는 거예요.
1: 네.
0: 아빠 옆에 듣고 있었어, 아빠.
1: 아, 진짜요?
0: 아빠가 듣고 있다 지금. 아빠하고 인사 한번 하세요.
1: 아빠 안녕.
2: 주은아.
0: 아빠 안녕. 아 역시 중삼 맞다. 중삼 맞네. 자 우리 주은이가 그 극동 방송도 앞으로 들었으면 좋겠고.
1: 네.
0: 아빠랑 엄마랑은 지금 교회를 잘 다니고 계시는데 주은이가 교회를 다니다가 지금 안 다닌다라는 그런 소식이 있어요.
1: 아니 약간 최근에 시험 기간이라서
0: 네네.
1: 좀 늦게 자느라 주말에는 수면 보충하느라 좀
0: 아 수면 보충이 또 있었구나
1: 못 갔던 것 같아요.
0: 오케이 오케이 자 근데 그게 1년 됐다는 그런 소문이 있어요. 수면 보충을 1년이나 하고 있네. 자 아무튼 자 아빠
2: 네. 네
0: 아빠 우리 주은이한테 하고 싶은 얘기 있잖아요.
2: 네네.
0: 주은이 잘 들어봐요. 아빠가 하고 싶은 얘기 있대.
1: 네. 네. 네.
0: 자 아빠, 아빠 사랑의 메시지 큐. 네.
2: 주은아, 아빠가 주은이한테들 말하는 거 있잖아. 우리 할아버지부터 주은이까지 4대째 예수님 믿지. 그래서 아빠는 주은이가 꼭 같이 교회 갔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우리가 믿음의 유산을 아빠가 너한테 물려줬듯이 너도 너의 자식에게 또 물려줄 수 있는 믿음의 가정이 됐으면 좋겠다, 주은아. 아빠 사랑해.
1: 사랑해.
0: 그러니까 자 우리 혹시 주은이도 아빠한테 좀 사랑해 말고도 이렇게 좀 더 하고 싶은 얘기 혹시 있어요?
1: 살짝 있어요.
0: 살짝 있어요? 그럼 살짝 네. 한번 해볼래요 아빠한테?
1: 네. 네. 아빠 근데 내가 네? 1년 동안 교회를 안 나가지는 않았던 것 같고. 그리고 항상 나를 믿음으로 잘 키워줘서 정말 고맙고 그리고 앞으로는 교회를 좀 잘 나갈 건데 그래도 좀 이해해주면 좋겠어.
2: 그래.
0: 와 우리 주은이 똑 부러진다. 와우. 주은이 멋지다 멋져. 응? 안 나간 건 아니구나 주은이가.
1: 네 나갔는데.
0: 살짝 나갔군요.
1: 네.
0: 살짝 나갔어.
1: 네.
0: 자 이제 시험도 끝났고 수면 보충도 1년 동안 좀 했고
1: 응? 네. 네.
0: 이제 나가야 될 것 같은데 주은이?
1: 네.
0: 그쵸?
1: 좀 나가고 올게요. 네.
0: 그렇지 이제 이번 주부터 시험 끝났으니까.
1: 네.
0: 그래서 이번 여름에 혹시 교회에서 수련회 있으면 수련회 같은 것도 가고 여름 성경학교도 그런 거 참여해봤어요?
1: 참여 한 작년쯤에 했었던 것 같아요.
0: 작년쯤에 했구나. 올해도 한번 수련회든 여름 성경학교든 한번 해봐요.
1: 네.
0: 거기 옆에 라면 먹고 있는 친구도 좀 데리고 가고.
1: 네.
0: 옆에 있는 친구는 교회 다녀요?
1: 한 명은 다니고 한 명은 안 다니고. 안 다니.

0: 그냥 아저씨가 그런다고 이번에 싹 같이 여름 수련회 가자고. 그렇게 이따가 얘기해요. 자,
1: 네.
0: 그리고 우리 주은이가 저 따라서 같이 한번 기도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기도.
1: 네.
0: 금방 아빠한테 이제는 내가 교회 좀잘 다녀보겠다, 예수님 잘 믿겠다라고 했잖아요. 그 결단의 기도거든요. 저 따라서 한번 해봐요.
1: 네.
0: 좋으신 하나님,
1: 좋으신 하나님,
0: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1: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0: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를
1: 계속 죽을 수밖에 없는 저를
0: 구원해 주시고,
1: 구원해 주시고,
0: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1: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0: 지금 나는
1: 지금 나는
0: 내 마음의 문을 열고
1: 내 마음의 문을 열고,
0: 부활하신 예수님을
1: 부활하신 예수님을
0: 나의 구주로,
1: 나의 구주로,
0: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1: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0: 앞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1: 앞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0: 예배 드리겠습니다.
1: 예배 드리겠습니다.
0: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0: 아멘.
1: 아멘.
0: 아멘. 우리 주원이
1: 아멘.
0: 잘했어요. 너무 고마워요. 예. 우리 아버님 혹시 못다한 얘기 있나요? 우리 주원이에게? 혹시?
2: 항상 그냥 주은이가
0: 예.
2: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지냈으면 좋겠고요.
0: 예.
2: 예, 이번 사춘기나 뭐 이렇게 생활하면서 어려운 것들 다 하나님 앞에서 다 해결되고,
0: 네네.
2: 은혜롭게 잘 지내는 주은이 될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0: 네네, 그래요. 우리 주은 자매,
1: 네.
0: 이거 지금 생방송이라고 했잖아요.
1: 네.
0: 주은이한테 응원하는 막 메시지가 지금 많이 오고 있어요.
1: 아, 진짜요? 우와. 네.
0: 주은이하고 아빠 대화가 너무 이쁘고 뭉클뭉클하다 그러고,
1: 우와.
0: 주은이 화이팅! 뭐 이런 문자도 오고,
1: 아.
0: 주은이 주일에 꼭 교회 갔으면 좋겠어요. 막 이러고. 목소리만 들어도 주은이는 정말 주님의 은혜처럼 예쁘고 귀엽고 지혜로울 것 같아요. 막 이런 메시지도 있고. 생방송 중에 이렇게 막 지금 듣고 있는 분들이 이렇게 문자를 보내는 거예요.
1: 와,
0: 근데
1: 감사합니다.
0: 아주 밝은 성격이고 똑똑하네요. 막 이렇게.
1: 감사합니다.
0: 주은이 이제 이번 주부터 교회 잘 다니고
1: 네.
0: 여름에 여름 성경학교도 여름 수련회도 한번 꼭 가봐요. 다시 또.
1: 네.
0: 혹시 주은이가 제일 좋아하는 찬양 있어요?
1: 제일 좋아하는 찬양이요?
0: 네네.
1: 저 꽃들도 좋아요.
0: 꽃들도.
1: 네.
0: 이 찬양 왜 제일 좋아해요?
1: 이 찬양에서 약간 여러 약간 사랑 같은 것도 느껴지고
0: 예.
1: 그런 것 같아서 좋아해요.
0: 사랑. 아빠의 사랑, 엄마의 사랑, 또 하나님 사랑. 그쵸?
1: 네. 네.
0: 그래요. 오늘 너무 이렇게 인터뷰 잘해줘서 감사하고, 예.
1: 감사합니다.
0: 아버님 감사해요.
2: 네,
0: 자, 두 분이 이제
2: 감사합니다.
0: 인사 나누시고.
2: 아빠
1: 아빠
2: 안녕.
0: 주은이
2: 자주 보자. 사랑해.
1: 사랑해.
0: 라면 불어가지고 큰일 났네. 에?
1: 괜찮아요.
0: 주은이 빠이빠이.
1: 네, 감사합니다.
0: 네.
1: 안녕히 계세요.
2: 네, 감사합니다.

마커스 꽃들도 우리 주은이가 참 좋아하는 찬양이라고 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참, 예, 귀엽죠? 요즘 막 이렇게 뭐 MZ라고 이제 얘기하는데 뭔가 이렇게 중학생, 뭐 고등학교 이제 1, 2학년 아이들의 그 어떤 그 특이한 말투가 있어요, 보면. 아빠 안녕? 뭐 이런, 예, 재밌는 귀여운 말투가 있는데 아, 잠깐 느꼈네요, 주은이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귀엽다, 너무 좋다, 기대된다, 응원의 메시지 주셨네요. 7281번님, 도봉구 창동, 새벽에 내리던 비가 멈추고 아주 덥다고요. 나의 영원하신 기업 신청해 주셨는데 이곡 제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산, 비가 막 오다가 쉬고 또 오다가 쉬고, 작은 교회에서 6살 손녀 아린이가 새일에 율동과 찬양을 했어요라고. 우리 8239번으로 군산에서 평택에서 비가 오락가락 휴무라 시편 필사하면서 듣고 계신 우리 0574번님 고맙습니다. 대전에서 친정엄마 전도하기 위해서 저의 간증문을 쓰면서 듣고 계셨다고 94세 우리 엄마 한동수님 하루속히 예수님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열심히 하고 계시네요. 0529번님 순천에서 비 내리고 있다고 4375번님 오늘 처음 오셨네요. 논산 또 경주에서 택배 배송 하시면서 이렇게 비 오는 날 아유 고생 많으시네요. 5215번님도 오셨습니다. 공주 시골 집에 갔다가 대전으로 가시면서 빗속을 뚫고 가면서 1041번님도 오셨고요. 강원도 속초도 오셨어요. 청주 비가 많이 내립니다. 네, 울산에서도 지하철 청소하면서 듣고 계시고요. 나주. 아까 그 우리 주은이 나주였는데 3184번님도 나주네요. 자, 고성. 경남 고성에서 듣고 계십니다. 6765번님, 비는 한두 방울 내려요. 주일 학생들 가르칠 때 자주 불렀던 찬양들 생각이 난다고요. 꽃가지에 내리는 가는 빗소리. 예. 그 옛날 어린이 찬양 이 제목이 뭐였죠? 6765번님 한번 알려주십시오 이 제목. 자 아까 우리 7281번님의 신청곡입니다. 나의 영혼아.

7857번님, 39년의 방학을 마치고 올해 2월부터 다니면서 극동방송 잘 듣고 계신다고요. 야, 너무 축하드립니다. 혹시 저하고 전화통화가 됐던 분인가요? 7857번님 한번 알려주시고요. 제가 축하의 선물 드리고 싶거든요. 제가 방송 후에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탄에서 출근 준비하시면서 듣고 계시는 5376번님의 신청곡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문제보다 전능하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소서라고 이렇게 고백하시면서 사연 주셨네요.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또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두 곡 메들리로 되어 있는 이 박성은의 곡 여러분께 전하면서 내일 새끼라는 라디오 앱입니다. 내일도 여러분 함께해 주시고요. 조연출 김인수 물러갑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방송입니다.
1: FEBC 게시판. 이 시간에는 우리 지역 교계 정보를 안내해 드립니다. 제5회 영천 시민과 함께하는 여름음악회가 7월 12일 주일 오후 5시에 평천교회에서 열립니다. 부루의 명곡, 미스터트롯 등 다양한 방송에서 세션팀으로 무대를 채운 멀티악기 연주자 조윤정 씨와 가수 유리상자 이세준 씨가 풍성한 음악으로 함께합니다.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는 이번 여름음악회에 많은 관심과 참석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054-335-7170 평천교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포항 일회공동체 IM선교회 영덕신리교회 주최로 한국 다음 세대 살리기 한다살 캠프가 영덕신리교회에서 열립니다. 8월 6일 목요일부터 8월 8일 토요일까지 진행되며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의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혼이 회복되는 자리에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휴대전화 010-2803-9388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안디오 꿈나무 돌봄학교에서 독서 선생님을 새롭게 모십니다. 한동대 VIC 초중등 교육센터에서 제공하는 교환의 기초회 초등학교 2학년에서 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독서 교육을 담당합니다. 건전한 교단에 속한 세례교인으로 초등학교 독서 교육을 해보셨거나 독서 교육에 관심 있으신 분들을 모집하오니 많은 지원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054-281-4661 포항 안디옥교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포항 대도교회에서 2부 9시 예배 찬양대 지휘자를 청빙합니다. 지원 자격은 건전한 교단에 속한 세례교인 그리고 음악 전공자입니다. 7월 19일 주일까지 모집하오니 많은 지원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지역번호 054-282-1685 포항 대도교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포항 인덕교회에서 주일 오전 11시 예배 반주자를 모집합니다. 건전한 교단에 속한 세례교인으로 찬양대 반주가 가능한 분을 모십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휴대전화 010-9964-8538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포항 연일교회에서 남성 관리직원을 모집합니다. 지원 자격은 건전한 교단에 속한 세례교인으로 일종 보통 운전면허 소지자며 대형면허 소지자를 우대합니다. 교회 관리, 교회 행사 지원, 차량 운행 등의 업무를 맡게 되니 관심 있으신 분들의 많은 지원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054-

285-8066 포항연일교회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포항극동방송에서는 지역교회 음향시스템 점검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미자립교회를 비롯한 교회의 음향 또는 음향시스템 운용에 어려움이 있어 도움이 필요한 교회는 샵 9030으로 점검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신청 가능한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도움이 필요한 교회는 점검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FABC 게시판에서는 신앙생활에 유익한 정보를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각종 집회 행사에는 이단들의 활동도 예상되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역 교계나 교회 소식을 알리기 원하시는 분들은 포항 극동방송 256-3000번, 팩스 253-9100번으로 또는 극동방송 홈페이지의 공지 요청 게시판을 이용하시면 무료로 공지해드립니다. 또한 게시판 내용을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면 안내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방송된 내용은 포항극동방송 홈페이지에서 다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FEBC 1분 칼럼 홀리시즈 교회와 함께합니다. 말씀에는 서대천 목사님입니다.
1: 예수님의 십자가는 인간 구원에만 그치지 않고 온 피조물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여 깨진 합창이 모아지고 찢어진 리듬이 회복되며 피조물 전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노래로 합류합니다. 그렇게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드리는 찬양은 성령의 은혜로 살아 움직이며 창조 때 주어진 찬양의 본능이 예수님 안에서 새 창조를 향한 애국편으로 울려 퍼질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는 작은 목소리마저도 영원한 합창에 연결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작은 목소리, 깨어진 삶마저도 십자가 안에서 회복시켜 영원한 찬양의 합창에 동참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았고 주님께 드릴 찬양을 가로채어 세상과 나 자신을 높였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회개할 때 십자가에서 찬양의 길을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끊어진 찬양을 이어주십니다. 이제는 세상의 소음과 허망한 노래를 벗어버리고 가정과 일터, 일상의 모든 순간에 오직 예수님만을 노래하는 찬양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울려 퍼지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0: FEBC 1분 칼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홀리시즈 교회와 함께했습니다.
2: 극동방송 소망의 기도로 수년을 섬겨온 좋은 이웃교회 황용도 목사님입니다.
3: 아무래도 많은 분들의 그 기도 제목을 함께 또 듣고 나누다 보니까 아 우리가 참 혼자 있는 것이 아니고 모두가 또 연결되어 있고 같은 고민을 하고 아픔이 있구나 이러면서 더더욱 이 한 가족이라는 그런 느낌을 참 많이 받아서 참 감사하고 참 귀하죠. 뭐 각종 모든 방송들이 지금 전부 다 기업에 후원 받아가지고 굉장히 어떤 뭐 세상적인 광고 이런 것들이 많은데 그 순수 복음을 지향하는 이런 방송이 있으므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접하고 은혜로운 사연을 듣고 또 함께 나눔으로써 하나님 나라가 확장하고 많은 사람들이 생기 있게 생명을 얻는 데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또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귀하게 쓰시는 저는 방송이라 또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25세면 가장 왕성한 청년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힘을 얻어서 다시 한번 또 25년을 힘있게 뛰어가고 도약하는 우리 방송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2: 지난 25년 동안 포항극동방송은 사명을 품고 쉼없이 달려왔습니다. 말씀으로 찬양으로 또 한 줄의 기도로 주님의 빛을 전했습니다. 청년의 시절을 지나며 더 넓은 사역을 위해 나아가는 포항극동방송. 가장 힘있게 달려갈 이때에 여러분의 기도와 동역으로 마음을 모아주세요. 단문 50원의 유료

0: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전파라고 두 글자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포항극동방송의 새로운 25년을 함께 열어가실 수 있습니다.
1: 하나님의 일에 동역한다는 그 뜨거운 마음과 사명감을 가지고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0: SD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극동방송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현석주의 작은 음악실의 현석주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고린도전서 2장 14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 우리는 성령의 사람과 육의 사람으로 구분이 됩니다. 성령의 사람은 구원과 부르심, 소명 같은 성령의 일들을 깨닫고 감사하지만 육의 사람은 성령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육의 사람이 아닌 성령의 사람이 되기 위해 늘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기도로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성령을 받은 특별한 존재이며 하나님의 사람은 성령님을 모시고 이 땅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증거하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오늘 하루도 성령의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석주의 작은 음악실 오늘 첫 곡으로 두 곡의 찬양 함께 하셨습니다. 존 루터의 아름답고 찬란한, 안산시립합창단의 음성으로 함께 하셨고요. 찬송가 변찮은 주님의 사랑과 소프라노 신영옥의 음성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요한 세바스찬 바흐의 무반주 첼로 모음곡 가운데 1번 전주곡 함께 하시겠습니다. 오늘 이 작품 미샤 마이스키의 첼로 연주로 함께 하시죠.

요한 세바스찬 바흐의 무반주 첼로 모음곡 1번 전주곡을 미시아 마이스키의 첼로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모차르트의 바이올린과 오케스트라를 위한 협주곡 5번 A메이저 괴헬번호 219번 가운데 3악장 론도 함께 하시겠습니다. 모차르트는 총 5곡의 바이올린 콘첼토를 남겼죠. 그 가운데 마지막으로 남긴 바이올린 콘첼토이기도 합니다. 이 작품은 터키풍이다라는 부제가 붙어 있기도 한데요. 모차르트가 19세에 완성한 작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모차르트가 당시 짤츠부르크 궁정의 악장으로 활동하면서 만든 작품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작품은 5곡의 협주곡 가운데 가장 성숙하면서도 서정적인 대비와 또 유머와 우아함이 절묘하게 어우러진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작품의 3악장을 함께 하시겠습니다. 3악장은 우아한 미뉴엣풍으로 시작을 하는데 론도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주제가 계속 순환해서 나타나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린 그 터키풍이 바로 이 3악장의 주제 때문에 유래된 부제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별히 당시 유럽에서 유행하던 오스만 제국의 군악대에 그 터키풍을 모방한 그런 리듬과 액센트가 특징인데요. 사막장에 등장하는 그 터키풍의 주제가 띠라란 딴딴따란 그 뒷부분에 액센트가 붙는 뒷부분이 좀 이렇게 강박처럼 강조가 되는 그런 특징들이 오스만 제국의 군악대에서 유래한 터키풍의 주제다라고 평가받고 있는데요. 모차르트의 바이올린 콘첼토 5번 A메이저 괴헬번호 219번의 3악장 론도 함께 해보시겠습니다. 안네 소피 무터의 바이올린 연주, 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함께 하시죠.

모차르트의 바이올린과 오케스트라를 위한 협주곡 5번 A메이저 괴헬번호 219번의 3악장 론도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푸치니의 오페라 라보엠 1막에 나오는 내 이름은 미미 함께 하시겠습니다. 소프라노 니콜카의 음성, 안토니오 파파노가 지휘하는 로열 오페라 하우스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푸치니의 오페라 라보엠의 1막에 나오는 내 이름은 미미 함께 하셨습니다. 현석주의 작은 음악실 오늘 마지막 곡은 찬송가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셀라 트리오의 연주로 준비했습니다. 이 찬양 함께 하시며 저는 인사드리고요. 다음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평안하세요.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 방송입니다.
1: 생명수 강가에서 생명수 강가에서 오늘 이 시간에는 포항 오천교회 박성근 목사님께서 로마서 1장 18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보여주신 하나님 이란 제목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들으시고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아, 오늘은 하나님의 진노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해요. 자, 지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났다.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함이 이루어지려 그러는 거다. 그러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났다라고 말을 하면서 이제 이 16, 17절 말씀이 로마서 전체의 이 요절과도 같은 결론 부분인데, 그런 의미에서는 오늘 본문 18절부터는 이제 로마서 이야기가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시작이요. 요절, 주제절을 딱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18절부터 이제 복음 이야기를 설명하려고 하면서 첫 번째 나온 단어가 하나님의 진노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다는 거예요. 18절 시작. 하나님의, 예, 왜 하나님의 진노 이야기를 바울이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 이런 이야기 앞서서 진노 얘기를 먼저 끄집어 내었냐는 거예요. 사실 진노를 알아야 사랑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구원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구원은 사랑인데 가장 큰 은혜인데, 이 구원 은혜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제일 먼저 진노 얘기를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 진노에 대해서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두려운지에 대해서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사랑을 더 깊이 깨닫게 되어지고 구원의 감격을 갖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성경의 상당한 부분은 하나님의 두려운 모습, 진노 모습이 너무나 많이 등장하고 있어요. 우린 거기에 저항하죠. 예, 사랑이란 얘기를 먼저 가지면서 하나님 사랑한다는 무슨 왜 이런 일을 벌이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따져 물으려고 하고 논쟁을 벌이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을 제대로 알려고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를 제대로 알아야 돼요. 진노 개념을 알아야 사랑을 제대로 알 수 있어요. 율법의 진노가 있고 나서야 은혜의 은혜됨을 알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한번 곰곰이 우리 신앙생활을 돌아보고 인생을 둘러보세요. 우리가 지금 오늘날 사랑이라는 단어가 너무너무 세상에 꽉 차 있어요. 예, 뭐 부모님은 의뢰, 뭐 사랑이 많으신 게 부모님이 돼야 되는 게 오늘 쟤네들의 일반적인 생각이에요. 아, 부모가 그럴 수 있어요. 부모는 사랑이 원래 많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자녀들은 사실은 사랑이 뭔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 속에 있으면서도 사랑을 알지를 못하고 있는 거죠. 홍수 속에서 사실은 감사를 전혀, 물의 귀함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정말로 진노하는, 두려운, 무서운 그런 부모님을 경험한 자들에게는 사랑이 얼마나 귀한 줄을 알고 내가 내 자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게 뼈저리게 깨달아 행동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신학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에 대하여서 가장 극렬하게 경험하고 고백했던 분 중에 하나가 마틴 루터 종교개혁자예요. 그야말로 구원 이야기를 정말 이 위대한 그 세상을 완전히 뒤바꿔버리는 하나님의 구원 얘기를 펼치는 자인데, 그 하나님의 구원 얘기를 펼치는 그 루터가 그의 이 복음을 깨닫기 전까지의 그의 모든 삶은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그 두려움 앞에서 벌벌벌 떨었던 것이 루터였어요.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루터는 그의 삶 전체에 수많은 고백을 갖고 있는 자였어요. 이 마틴 루터가 십자가를 설명하는 그 설명이 우리의 이해하고 조금은 틀려요. 이런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인류가 저지른 모든 죄, 그 인류의 죄를 향한 가장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 이게 바로 십자가에 달린 예수에게 꽝 하고 떨어졌다는 거예요. 창조주가, 피조가 잘못하고 망가지고 도저히 이 창조주로서는 견딜 수가 없는 거라. 이것들이 내가 만든

관계 이런 건데 이렇게 뒤바꿔 버렸어? 엉망이 되어져 버렸어? 이것들이? 창조주 하나님이 당신이 만든 세상에 대해서 분노가 그게 달하였다는 거예요. 그 분노가 달한 그 하나님의 진노가 어디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에게 쾅 하고 임해버렸다는 거예요. 거기서 예수님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 고백이 나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부르짖으면서 구원을 갈망을 하는, 왜 날 버리십니까? 그 정말 아버지가 아들을 후려치는 거예요 지금요. 그 아들이 아버지를 향해서 구원을 갈망하며 외치는 그 말이 뭐라고요? 온 인류의 죄, 거기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 니들이 이럴 수가 있어,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했는데 니들이 내 의도하고는 전혀 다르게 이럴 수가 있어. 하나님의 분노가 마침내 인류의 모든 죄의 짐을 대신 짊어 예수에게 쾅 떨어지고 나니까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가 엘리 엘리 하나님 하나님 왜 날 버리십니까? 이 절규가 되었다는 거예요. 결국 루터는 십자가의 예수님의 절규 속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죄에 대하여서 반드시 징계하시려고 하는, 죄의 문제를 절대 가볍게 치르지 아니하시고 엄벌하시는 이 하나님의 두려움이 예수님의 십자가 속에 들어 있었다는 거예요.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물론 하나님의 궁극적인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은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구원을 일으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구원의 반대편에 있는 죄를 절대 가볍고 쉽고 간단하게 다루지를 아니하셨다. 하나님은 그 죄악에 대해서 분노하시고 그것을 끊어버리시고 멸하시는, 마침내 어마어마한 진노가 예수에게 떨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 사실 성경을 바라보면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진노 가운데 벌을 주시면서 내가 3,4대를 벌하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죄의 뿌리로 인하여서 내가 내 자식도 내 손주도 내 증손을 치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신다. 물론 당신의 사랑은 천대까지 인애를 베푸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진노 또한 그만큼 두렵다는 거예요. 두렵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진노. 오늘의 우리 시대 신학계에서 신학 얘기를 하면서 현대 신학은 하나님의 사랑 얘기에 너무나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신학도 그렇지만 오늘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너무나 많은 교육과 성도들의 신앙의 삶 속에서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를 너무나 많이 말하고 너무나 많이 강조하면서 우리 어쩌면 사랑의 풍요 속에 우리 모두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교육을 이야기하면서 정말 오늘의 아이들처럼 이토록 풍족한 사랑을 받는 아이들이 또 있었겠냐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요즘 아이들에게는 엄마의 사랑은 이건 가장 기본이고 아버지도 친구 같고 아버지도 너무나 풍성한 사랑의 아버지로 이 아들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선생님도 자신의 모든 허물과 잘못은 다 용납해주고 너 하나를 위해서라면 선생님이 아주 그냥 자신의 삶을 다 내팽개쳐주고 너를 돌봐줘야 되는 선생님으로 아이들이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회와 이 국가, 이 모든 것도 사랑이라고 하는 것 아래서 국가가 뭐 하는 거야? 아니, 사회가 뭐 하는 거야? 내가 커가는데 내가 어려움이 없도록 하고 근데 이게 정말 힘든 게 찾아오지 않도록 하고 다 그거를 도와주고 열어주고 해결해주고 그래야 국가이고 그래야 사회이고 그래야 이거 세상 아니야? 이런 생각이 요즘 우리 아이들 가운데 가득가득 넘쳐나 있죠. 뭐 할머니 할아버지는 이제 뭐 저들에게는 너무나 쉽고 가벼워, 이미 사랑을 천대만

마음대로 다 준비해 버려서 우리가 무슨 응석을 버리고 뭘 하더라도 할머니 허 웃으면서 다 받아줄 그 할머니 할아버지. 그러니까 모든 아이들에게는 사랑이 세상이 뭐 다 나를 위해 있다는 거예요. 역설적으로 그 말의 의미가 뭐예요? 이 사랑의 어마어마한 풍요. 그렇잖아요. 우리의 자라왔던 우리의 지난날의 모든 삶 속에서 오늘처럼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의 자녀와 후배들에게 전혀 너무너무 익숙하고 너무너무 당연하고 너무너무 편안하고 그런 용어로 우리 자녀들에게 찾아왔잖아요. 이런 아이들에게 복음 이야기가 어떻게 이해되어질까가 정말 궁금한 거예요. 복음. 야, 하나님이 사랑이셔. 당연한 거지 뭐. 응? 아니야,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선생님, 내 모든 주변이 나를 이미 다 우르르 보듯이 나를 사랑하고 떠받들고 있는데 하나님은 더 많이 사랑줘야지 뭐. 이렇게 하나님을 이해하고 있다 그러면 얘들이 복음을 복음으로 받아들일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 뭔지 우리가 교육을 한다라고 하는 거 애를 썼는데 사랑을 많이 주면은 이 사랑이라는 것을 미처 알지 못하도록 사랑하게 만드는 이게 홍수 가운데 물이 없어서 가란 오늘의 시대의 모습이 아니냐는 거예요. 고민이 돼요. 고민이 되어져요. 오늘날 성도들에게 복음이란 단어를 너무 익숙하게 들었고 교회는 사랑이 많은 곳이야. 예수님은 사랑이셔. 이 사랑이란 단어를 너무 우리가 많이 교회에서 너무너무 익숙하게 들고 너무너무 당연하게 여기면서 교회는 그런 거야. 교회 다니는 사람 다 그래야 되는 거야. 우리가 놓친 것이 뭐가 있지 아니하냐라고 하는 거예요. 서두에 말했듯이 하나님의 진노가 있어야 사랑이 사랑으로 깨달아져요. 율법에 엄한 회초리와 질책이 있고서야 비로소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균형을 물론 중점은 사랑이에요. 사랑이 구원해요. 그런데 도대체 무엇으로부터의 구원이냐는 거예요. 이미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에게는 구원 얘기를 할 때에 그 구원을 전혀 감격스럽게 들을 만한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현대의 비극이에요. 맹점이에요. 현대 신학에서 이 사랑 이야기를 너무너무 강조해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역사의 사이클, 역사라는 게 늘 이렇게 순환되어지고 이게 다 반복을 하게 되어지는데 인류 역사가 그렇게 해왔어요. 그러니까 자연재해, 때로는 전쟁, 삶의 고난, 여러 가지 문제를 인류들이 경험을 해가면서 거기서 싸우고 거기서 뭔가 인간의 약함을 깨닫고 그러면서 갈망하고 눈물로 부르짖고 그러면서 우리가 이루려고 했던 사랑과 아름다운 세계, 하나님의 나라 이런 걸 갈망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모든 것을 당연하듯이 받아들여버린 우리 그것을 유토피아 천국이라고 이해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고생하지 아니하고 힘들지 않고 니들이 정말 하하 웃고 늘 그냥 니들 마음속에 감사와 기쁨이 가서 행복만 많이 있는 우리는 그렇게 아이들에게 니들이 그랬으면 좋겠어. 우리가 살아오면서 얼마나 힘들었는 줄 알아? 너희들은 그런 고생하지 아니하고 그러면서 너희들은 그냥 꽃길을 걷고 원하는 게 탁탁탁 잘 되고 우리는 그런 세계를 아이들에게 물려주면서 행복해라, 예수 잘 믿어라. 그런데 아이들은 행복하지를 않은 거예요. 행복이 뭔지를 모르는 거죠. 예수를 믿으라고 말하는데 예수를 왜 믿어야 되는지 이게 이해, 개념이 생겨나지를 아니한다는 거예요. 지옥을 경험한 자는 천국을 갈망해요. 깊은 고독 속에서 어찌할 바람에 괴로움을 가졌던 자들은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고 있어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정말로 후배들에게 물려주려고 하는 게 이게 뭐냐는 거예요. 정말 아무런 싸움도 없고

니들이 원하는 대로 툭툭툭 되어지고 그런 거 정말 저들에게 물려주고자 하는 진짜 구원이고 사랑이고 우리가 주고자 하는 진짜 복이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지금 그것을 물려주겠다라고 어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무서운 징계예요. 진노를 경험한 자가 사랑이 얼마나 귀한 건지를 깨달아 안다는 거예요. 억지로 진노를 주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이게 구원도 믿음도 제가 이해가 돼요. 제 복음이 이해가 되어지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 경외하게 해요.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진노가. 하나님의 진노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사실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게 되어지면 우리는 그 마음이죠. 그 감정을 안 느낄 수가 없어요. 비로소 인간이 내가 괜찮은 줄로 안 거라 나를. 내가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내가 이만하면 괜찮지 않아요? 자기에 대한 거울이 없는 거죠. 기준이 없는 거예요. 그야말로 자기 생각이죠. 근데 하나님 만난다는 말의 의미는 뭐예요? 상대가 절대를 만난 거예요. 이건 유한히 무한을 만난 거예요. 순간이 영원을 만나게 되어진 거예요. 제가 개념적으로 이런 말이 이게 뭔 말인가 싶지만은 비로소 이 작은 가슴 속에 숨어있던 내 자아가 그야말로 큰 바다에 서고 어마어마한 경관, 정말 산맥 앞에 서서 내가 얼마나 초라한지,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에 대해서 내 인생이 비로소 자연 앞에서도 경외감이라는 게 생겨나잖아요. 진짜 내가 아무리 큰 배를 타고 바다에 나가 큰 바다가 뛰노는 거를 바라보면은 여러분 내가 탄 배가 아무리 큰 배라 할지라도 이거 안전해. 여기 있으면 뭐 어마어마하게 뛰도는 파도 앞에서는 아무리 큰 배도 두려워할 수밖에 없잖아요. 도시의 그 빽빽함 속에서 그 풍요로움 속에서 비로소 어마어마한 큰 자연, 큰 세계를 바라보는 순간 왠지 모르게 무릎을 탁 꿇고 싶고 눈물이 나오게 되어지는 자연 앞에서도 그런 경외감이라는 것이 생겨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바로 죄 많은 인생, 지독하게도 이기적인 그 인생이 비로소 진짜 의로우신, 진짜 절대이신 그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내가 조금 구제사업합니다. 내가 좀 헌금도 드렸어요. 내가 좀 착하게 살려고 이제 마음먹었어요. 정말로 선하신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런 순간 이건 뭐 내가 했던 모든 것들이 선이 아니에요. 인간의 교만이에요. 내 자랑이었어요. 부질없는 내 의였단 말이에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걸 깨달아주면서 부끄럽고 부족해서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는 거. 그 경외, 하나님을 향한 그 두려움, 그 경외를 맛보지 않고서는 우린 사실 사랑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함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조금 착하게 살려고 애를 씁니다. 내가 조금 남한테 좀 적선도 하고 내가 조금 뭐 기부행위도 하고 내가 뭐 이 정도면 괜찮지 않아요? 우리 그걸 선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근데 바꿔 말하면 내 안에 악이 내가 행하는 어떤 그 선에 도치되어져서 나는 괜찮아. 나는 이만하면 평균적이지 뭐. 나한테 뭐가 문제가 있어? 라고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가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 선이 아니에요. 선을 행한다라는 그 속에 교묘하게 숨어버리는 우리 안에 못된 자아만, 이기적인 자아만 있을 뿐이에요. 정말로 그 선이 하나님의 선을 만나는 순간 나는 선이 아니라 정말 지독하게도 이기적인 교만한 내가 악이구나, 이게 깨달아지는 것이죠. 내가 옳다라고 하는 의의가 사실은 진짜 하나님의 공의를 만나는 순간 내 의의는 이건 지독하리만큼 내 안에 교만한 내 자랑이었다는 거예요. 난 의의가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내가 부족한지 그 절대를 아는 순간 인간은 벌벌 떨 수밖에 없는 거죠. 비로소 내가 도대체 어떻게 인생을 산 거야?

하나님이 내 무게를 제대로 잰다면, 하나님이 내 안에 순수함을 찾아본다면 나는 전혀 순수함도 없고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 난 정말 죽을 수밖에 없구나. 이거를 인간이 경험하는 거예요. 그건 바로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인간은 정말 초라한 존재가 되어지는 것이죠. 진노를 깨달아 알 때 비로소 우리는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 같은 이제 불쌍, 그런 갈망이 나오게 되어지고 거기 구원의 은총이 뭔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신앙생활은 사랑으로 옷 입기 전에 내가 얼마나 부끄럽고 초라한지, 내가 그동안 위선이 벗겨지는 것이고 인간의 자랑과 교만이 벗겨지는 거예요. 정말 벌거숭이가 되어져서 난 이렇게 부끄럽습니다,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당신에게 구하는 것은 다른 거 없습니다, 당신의 자비와 긍휼밖에 없습니다, 그거요. 그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게 되어지면, 아이고 뭐죠, 뭐 기도 응답해 주세요, 뭐 이거 해결해 주세요, 뭐 도와, 여러분 그런 것은 사실 작은 모습이에요. 구원이라고 하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 내가 너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기 원한다는 구원의 얘기는 잔잔한 우리의 어떤 부분적인 것이 아니라 영유로우신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출발이 되어진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경험, 이 고백, 여기서 괜찮은 양, 무게가 있고 내가 꽤 진실을 갖고 있는 양, 이런 모든 착각들이 다 박살나버리면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외에는 아무것도라고 하는 간절함, 이 영혼의 갈망이 깨어나는 그 신앙, 거기에 이르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느끼는 두려움이에요. 그 자체의 두려움이에요. 또 하나님은 절대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불의를 용납하지를 않으세요. 그분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악을 용납하지를 아니한다는 거예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의가 불의를 향하고 악을 향하여 죄를 향해서 이게 나타나게 되어질 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진노가 되어져요. 그게 두려움이죠. 하나님의 진노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행동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하나님, 무슨 뭐 우리 인간하고 똑같이 뭐 이렇게 뭐 화를 내시고 뭐 회초리를 치고 때리시고, 이게 뭐 하나님 뭐 그러셔? 우리 그렇게 하나님을 가볍게 얘기하려고 할 때가, 그러니까 오늘 인간이 지독하게 자기 입장에서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니까 뭐 왜 때려 왜 때려? 아 인간이 다 구원을 말해서 왜 지옥을 왜 쓸데없이 얘기해요? 그냥 다 구원해 주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일종의 지옥도 희화화하려고 하는 것이고, 뭔가 하나님이 자기 수준으로 내 논리에 만족을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는데, 성경은 절대 하나님을 그렇게 묘사하고 있다.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은 행동하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심판하시는 행동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을 바꿔 말하면 하나님은 멀리서 바라만 보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만든 피조세계가 잘못하고 있고 망가지고 있는데 멀리 바라보면서 에이 자식들 뭐 저렇게 하노? 그러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그 대상이 자꾸만 잘못된 길로 빠지고 망가지려고 할 때에 에이 좀 돌아와라 야, 그러지 말아라 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 만일 우리가 아버지를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가 말하자, 아버지를 아버지가 자식이 지금 잘못하고 있는데 저러다가 저거 망가지고 저거 정말 패역한 자가 되어져 가는데 그 아들을 향하여서 야 그러지 마라, 난 부끄럽지 않냐, 야 대체가 말아라, 이런 정도로 그 아들의 패역함을, 이게 다스림도 아니죠, 방관하는 거죠.

0: 한심한 거죠. 그런 분을 하나님 아버지와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신 분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엘리가 그렇게 아들을 대하지 않았습니까? 아니 아이들이 분명히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를 능멸하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잘못 대하고 있고 성스러움을 지금 잘못 대하고 있는데 제사장 엘리가 아들들아 그러지 마라 그건 남들이 알면 어쩌려 그러냐 이렇게 대충 말하고 넘어가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노하세요. 결국 그 집을 뒤집어 엎고 두 아들을 죽여버리고 엘리를 죽게 하고 그 집안의 대를 끊어버리시는 하나님은 그렇게 여러분 그걸 바라보면서 와 하나님 무섭다 그렇게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정말 두려운 거예요. 구원 얘기는 가벼운 얘기가 아닙니다. 십자가 얘기는 그저 아유 멋진 상징이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있어요. 진노가 피가 튀는 거예요. 살점이 찢어지는 거예요. 고통이 있는 거예요. 죽기까지 하신 거예요. 어마어마한 진노가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가 오늘 우리의 개념으로 아이고 늘 그냥 사랑해주고 보호해주고 도와주고 여러분 아버지는 사랑합니다. 끝까지 책임집니다. 도와줍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그런 아들의 이기적인 것을 만족시켜주는 아버지가 진짜 아버지는 아닙니다. 아버지는 이게 자기 감정에 빠지거나 잘못된 방식으로 하는 아버지가 문제이긴 하지만 자식이 잘못할 때 아버지는 분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놈, 내가 너를 어떻게 가르쳤는데 네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네가 세상에 나가서 이런 사람 무시할 수 있겠어? 아버지는 절대 그렇게 다룰 수 없어요. 내 아들 때문에 세상이 망가지고 내 아들 누가 피해를 보고 있는데 아들아 그러지 말아라 대충 말하라 그런 아버지는 사랑의 아버지라고 말해서는 안 돼요. 그럼 방임, 무책임 그건 좋은 아버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아버지는 분명히 두려운 존재가 되어져야 돼요. 그래야 애들이 정신을 차리고 가정의 질서를 갖게 되어지고 미래의 삶이 반듯해지는 거예요. 오늘의 이 시대를 바라보면 뭔가 균형을 잃어버린 건 분명해요. 시대가 세계가 온통 사랑하는데 사랑이 진짜 사랑이 되어지는 것은 엄격함이 있어야 진짜 사랑이 되어지는 거예요. 다음 순서가 제가 여기까지를 맞춰야 될 것 같아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의가요. 예, 복음은 구원이에요. 십자가예요. 근데 그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는 그냥 대충대충이 아니에요. 죄인을 죽게 하는 게 우리가 죽을 수 없으니까 아들을 죽게까지 하면서라도 나는 죄는 분명히 따지겠다 주놈하신 하나님의 두려움이에요. 이게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예요. 물론 그것이 대속하신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그 의가 사랑으로 덮여진 그 의, 이 우리의 구원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나누고자 하는 말씀 하나님의 진노가 있어요. 성도님들 믿음 생활 우리는 사랑으로 구원받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둘러보아 경건이 있는 그 신앙으로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1: 생명수강가에서 지금까지 포항오천교회 박성근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포항오천교회 054-293-0021번 054-293-0021번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수강가에서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FE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찬송 다이어리 김진입니다. 마가복음 10장 51절 말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보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여리고에서 만난 맹인 바디메오 이야기는 단순한 치유 사건을 넘어 참된 믿음과 영적 깨달음이 무엇인지 보여줍니다. 예루살렘 입성을 앞둔 마지막 길에서 주님은 한 시각장애인의 눈을 열어주심으로 제자들과 우리의 영적 시야를 넓히십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에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간절히 외칩니다. 사람들은 그를 꾸짖으며 잠잠하라고 했지만 그는 더욱 크게 부르짖습니다. 육신의 눈은 보지 못했지만 그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본 사람이었지요. 주님 앞에서 바디메오는 분명히 고백합니다. 보기를 원하나이다. 육신의 시력 회복만을 위한 요청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더 분명히 알고 따르기를 바라는 영혼의 갈망이었습니다. 주님은 그 믿음을 기쁘게 받고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바디메오는 곧바로 주님의 길을 따릅니다. 그의 간절함과 믿음은 눈을 뜨게 하는 역사를 만들어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날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기적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첫 곡, 주 음성 외에는 김정범의 노래로 함께하고요.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둠 밤 마음에 잠겨 송정미의 목소리로 준비했습니다.

무더위를 날려버릴 썸머 스페셜로 꾸며드리고 있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서현실의 목소리로 함께하고요. 합창곡입니다. 내 눈을 들어 두루 살피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진행하는 찬송 다이어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더마르스의 예수 따라가며 함께 기쁨으로 찬양합시다.

한 사람의 가장 깊은 소원이 삶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마음의 향방은 존재를 이끕니다. 오늘 우리의 가장 간절한 소원은 무엇입니까? 바디메오처럼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고백하십시오. 영의 눈이 열려 주님을 더욱 밝히 알고 그분을 끝까지 따르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찬송 다이어리 김진희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 방송입니다.
1: 은혜의 동산. 오늘 이 시간은 포항 성동교회 박민용 목사님께서 시편 3편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주전 1000년 전에 살았던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비참한 반역을 맞이하게 돼요. 다윗에게 반기를 든 그 세력이 누구냐면 자기가 가장 믿었고 사랑했던 친아들 압살롬이라는 아들이었어요. 인류의 역사, 고대 역사를 보면 아버지 왕을 죽이고 자기가 권력을 차지하려 했던 아버지 시의 사건이 종종 일어났습니다. 세계 역사 속에. 다윗도 마찬가지였어요. 더군다나 자기를 그렇게 충성스럽게 따랐던 많은 부하들이, 장군들이 그 배신의 무리에 가담을 했고 수십 년 동안 다윗에게, 다윗 왕에게 은혜를 입었던 백성들조차 다윗을 향하여 등을 돌렸습니다. 이때 다윗이라는 사람은 울면서 맨발로 감람산을 향해 도망쳐야 했습니다. 성경 시편 3편 1절 보시면 이렇게 써 있어요.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 다윗이 울며 도망가며 있었던 일들을 회상하며 쓴 시라는 겁니다.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2절에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2절에 많은 사람이, 여기 많다라고 하는 단어 히브리어 라바부인데 어마어마하게 많은 숫자, 어쩌면 전 백성이 다 다윗의 원수가 되었고 많다라는 뜻에는 또 한 가지 크고 강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막아낼 수 없는 원수. 오늘 우리가 당하는 질병의 무서운 대적, 어떤 때는 사건과 예기치 않은 사고의 대적, 사망이라고 하는 대적, 그 압도적인 힘 앞에 우리는 그렇게 호소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람들은 2절 말씀을 보니까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하나님께 왜 구원을 못 받습니까? 다윗이라는 사람이 편안해졌을 때 그도 인간인데 실수했어요. 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큰 죄를 범했어요. 부끄러운 죄. 그런데 그 죄를 하나님이 벌하시는 거다. 다윗, 너 네 죄를 하나님이 묻는 거다. 너는 끝났어. 너는 죄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너를 구원해 주지 않아. 너는 버림받았어. 그렇게 명예롭고 권세를 자랑하던, 칭송을 받던 왕에서 이제는 가장 외롭고 비난받고 비참한 존재로 울면서 맨발로 도망가야 하는 신세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사람이 동물원 가서 원숭이 보고 조상님 이렇게 한다면 얼마나 웃기겠어요. 사람은 진화해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태초부터 이렇게 존귀하게 아름답게 창조하셨어요. 사람을 욕먹고 도망다니고 이 대적 앞에 두려워하는 존재로 만드셨겠습니까? 하나님은 방패가 되어 우리를 모든 세균으로부터, 바이러스로부터, 질병으로부터 완벽하게 보호해 주셨고 늙지 않고 영원히 사는 존재, 그리고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풍성함 가운데 사는 존재로

지음 받았지만 성경에 보면 그 하나님을 인간이 거부해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 필요 없다. 하나님 귀찮아.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 거야. 하나님이 안 도와줘서도 내가 나의 방패가 될 수 있어. 그렇게 자기의 노력으로 성공의 탑을 쌓고 행복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 자만하며 하나님을 버린 것이 사실은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죄라는 거예요. 성경의 죄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이라는 방패를 잃어버린 인간 앞에 이제는 죽음이 들어오고 질병과 원수와 세상의 재난 앞에 두려워하며 살 수밖에 없는, 그리고 궁극적으로 인간은 다 죽게 돼요. 그 죽음이라는 대적 앞에 질그릇처럼 깨지기 쉬운, 내가 그렇게 자신만만하고 내 힘으로 잘 살 수 있다라고 착각하지만 그렇게 연약한 존재가 되어 살아갑니다. 오늘 구약 성경에 이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 이야기는 누구 이야기입니까? 성경은 모든 나라, 모든 시대, 모든 민족에게 다 적용돼요. 그래서 진리입니다. 바로 우리의 이야기예요. 오늘 나의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실존이에요. 지금 다윗처럼 큰 부귀영화 누리는 것 같지만 한순간에 죄로 정죄받고 버림받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인류의 이야기입니다. 또한 성경은 무슨 이야기냐면 바로 그렇게 소망 없는 문제와 죄와 저주와 고통 가운데 살 수밖에 없지만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 예수님의 구원 이야기예요. 이 성경책은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적극적으로 살아야 된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이런 윤리적 교훈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면 절에 가서 듣는 설법이나 교회 와서 듣는 성경 이야기나 무슨 차이가 있겠어요? 성경은 도덕책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죄와 저주의 실존, 그리고 그것을 해결하시는 예수님의 해답을 말씀해 주시는 책입니다. 이 성경을 믿고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이 대적들의 문제에서 해결받을 수가 있습니다. 피조물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요, 다윗이 배신당하죠. 다윗이 버림받고 다윗이 고통당하는데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버림받고 외면받고 고통을 받아야 했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가장 믿는 사람에게 돈을 맡기잖아요. 예수님이 가장 사랑했던 제자 가룟 유다에게 버림받고 배신당했고, 그렇게 사랑했던 베드로, 요한, 안드레 같은 제자들에게 예수님 위태할 때 그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2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그러면 우리가 믿겠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예수님을 향하여 입에 담을 수 없는 조롱과 욕설로 로마 병정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다윗이 아까 욕먹잖아요. 다윗이 비난받지 않습니까? 너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큰 모욕을 예수님이 당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은 지난 2000년간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인 나라와 민족이 세계 역사를 주도했습니다. 그것은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이에요. 이 시대의 민주주의와 인권과 남녀의 평등과 자유가 어디 불교 국가에서 나타난 것이 아니고 이슬람 국가에서 나타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인 나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세계 역사를 주도하셨습니다. 유럽과 미국과 아시아와 아프리카, 전 세계 30억 명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나를 위한 것으로 고백한다는 거예요. 그 예수

주가 누구이시길래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요 참 도움이라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믿는 것일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배신당하고 고난당하는 것을 오늘 시편은 이중적으로 보여주는데, 예수님이 고난당한 것은 다윗처럼 죄가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셨지만 완전한 하나님이세요. 신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왜 이렇게 욕먹고 버림받고 배신당하고 힘없이 돌아가셨을까요? 예수님은 온 세상을 만드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런 능력이 있는 분이 왜 십자가에서 그렇게 무기력하게 고통당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53절 그 다음 절 보시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열두 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군단인 한 군단이 몇 명쯤 됩니까? 우리나라 최전방 최정예 저 철원에 백골 부대가 있는 5군단이 약 3만 명에서 3만 5천 명 된다고 그래요. 그 최정예 병사들이 3만 명씩 잡으면 12군단이면 36만이에요. 36만 더 되는 천군과 천사의 그 강력한 군대를 동원해서도 내가 너희들을 이기지 못할 줄로 아느냐. 그런데 예수님은 왜 무능력하게 자신의 힘을 다 빼고 욕먹고 침뱉음 당하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었느냐. 예수님은 남을 벌하는 데 자신의 힘을 쓰지 않고 자신을 지키는 데 자신의 힘을 쓴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거역하여 끊어진 우리를 구원하고 살리는 데 오로지 집중하셨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 성경 한번 또 보겠습니다. 여기 저주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저주. 그래서 구약에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교회에 가면 십자가가 있잖아요. 십자가가 원래는 철이 아니고 나무입니다. 나무에 예수님이 달린 거예요. 그런데 그 성경 시대에 이 나무에 달렸다는 것은 저주를 받았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누구를 위하여 저주를 받았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 죄송하지만 자기 가슴에 한번 손을 얹고 말하고 나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셨다. 여러분,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받아야 될 저주는 예수님이 대신 가져가신 거예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저주가 사라진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사망의 저주가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전능자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부활하세요. 예수님처럼 사망이 사라지고 죽어도 다시 사는 영생을 얻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저주가 사라집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다 이루었다라고 선언하셨는데, 다 이루었다는 말은 다 갚았습니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갚아야 할 모든 죄값을 다 갚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 힘이 있지만 무기력하게 자신의 힘을 빼고 십자가에서 끝까지 내려오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습은 힘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 고통의 문제, 가난의 문제, 죽음의 문제까지 해결하는 십자가는 가장 위대한 승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으면 죄 용서를 받기에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왔던 모든 저주가 사라지고 대신 창조의 모습대로 가난이 떠나가고 근심이 떠나갑니다. 여러분, 우리 경상도는 산골이 많잖아요. 그래서 사실 옛날에는 조선시대 때는 많이 가난한 지역이 많았어요. 그런데 스위스의 르체른이라는 작은 도시가 있는데 사자 한 마리가 화살에 맞아서 피 흘리며 죽어가는 모습을 바위에다가 새겨놓은 거예요. 이게 자기 자신들의 모습입니다. 얼마나 가난했으면 젊은이들을 유럽에 용병으로 파병을 해서 그 핏값으로 살았던 거예요. 스위스가 이렇게 가난하고 비참한 나라였어요. 그런데 스위스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고 성경이 번역되고 주일날마다 예배가 드려지기 시작하면서 여러분, 스위스는 지금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예요.

스위스뿐만이 아닙니다. 북유럽에 보면 바이킹의 후예라고 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지금은 낭만인 것 같지만 너무나 척박하니까 바다에 나가서 해적 일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북유럽에 예수 그리스도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죽어도 다시 삽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성경이고 기독교의 진리예요. 이 사실을 전 세계 30억 명이 믿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이 구원인데, 구원이란 뭐냐? 내 힘으로 나를 죽이려 하고 무너뜨리는 대적을 막아내는 것이 아니라 바로 혼자 안간힘을 쓰며 힘을 쓰며 그 대적들 앞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이란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만이 나의 방패이심을 인정할 때, 하나님께 피할 때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것이 구원입니다. 시편 3편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십니다. 아멘.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이십니다. 여러분, 이 동양의 방패는 좀 작지만 로마의 방패는 사람이, 키 큰 사람이 다 들어가서 숨을 정도로 커요. 방패, 전신 방패를 의미하는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숨으면 어떤 대적들의 공격도 조롱도 저주도 하나님 막아주세요. 뿐만 아니라 다윗에게 과거에 부끄러운 실수와 죄가 있잖아요. 그 죄까지도 가려주십니다. 예수님 앞에 우리가 가면 예수님은 우리의 죄도 가려주시고 우리의 모든 저주도 막아주세요. 방패가 되신다는 거예요. 나의 영광, 나의 머리를 드신다는 것은, 여러분, 실수하고 실패하면 머리를 숙이잖아요. 슬퍼하고 절망하는 자는 머리를 수그리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머리를 들어라. 그 머리를 들어준다는 것은 그의 영광과 그의 명예를, 그의 지위를 회복시켜줄 때 쓰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여호와가 나의 방패가 되시고 나의 수치를 가려주시고 나의 머리를 들게 해 주신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경이 증언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인간의 힘으로는 그 어떤 대적도 막아낼 수 없는 것을 아십니다. 어떤 질병도 막아낼 능력이 없고, 심지어 사망의 태풍이 몰아치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그분 성자 하나님 되신 그분을 친히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기독교는 어떤 윤리적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어떤 종교 행위, 저 그 절에서 하는 그런 종교 행위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구원자가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철저히 무능하잖아요. 다윗이 울며 울며 도망가며 배신당하고 고립되어 그 외로울 때 나는 무능하지만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시고 내 머리를 들어 올려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을 바라보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실제적으로 구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이제 나중에 자세히 보시면 이 다윗이 어떻게 됐을까요? 다윗이 1번 그대로 망했다. 2번 반란군에게 이렇게 끌려가서 고초받다가 죽었다. 3번 다윗이 다시 회복되었다. 뭐겠어요? 1번, 2번이면 성경이 안 되죠. 여러분, 다윗은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그 고백처럼 하나님은 그 다윗의 모든 대적들을 무너뜨리시는데, 신기한 것은 다윗과 소수의 군대가 싸워서 이긴 게 아니에요. 다윗을 배신하고 반란을 일으켰던 대적들이 스스로 자중질환을 일으키며 무너진 거예요. 그리고 다시 다윗의 영광과 지위를 회복시켜 주셨을 때 그 다윗이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 누구를 만나냐면, 장차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실 메시아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 구약에 살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던 자라고 사도행전 2장 24절부터 증언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여기

그가 예수님이에요. 다윗이 예수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 예수님을 배웠으며 주께서 예수님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십니다. 다윗이 고백한 거예요. 그는 성령의 감동을 받은 선지자로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신과 같은 고통당하는 모든 자의 저주를 이기고 죽음을 이기고 영원한 생명을 주실 구원자이심을 보고 이 시편에 다 그 메시아를 기록한 것입니다. 시편 3편 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기독교인들은 스스로 원수 갚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원수의 뺨을 치시며 이빨을 뽑아버린다. 참 무서운 말인데 바로 다윗의 원수들의 뺨을 치시고 그들의 모든 날카로운 공격 무기를 무너뜨린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것은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한 가장 큰 원수가 죽음이에요. 죄의 결과니까. 그런데 그 죽음이라는 원수의 이빨을 하나님이 예수님이 무력화시키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을 지금 예언한 겁니다. 뭐 나라와 민족도 우리가 염려한다고 되겠습니까? 주님이 주님의 방법으로 이 대한민국을 지키시는데 여러분 6.25 때 다 망할 뻔했잖아요. 그런데 기도할 때 16개 유엔국을 보내주셔서 인천 상륙작전에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이 나라가 살 수 있지 않았습니까? 믿는 자들의 기도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이 방패가 되어 주십니다. 여러분 성도는 누구냐? 예수 믿는 사람 성도라고 하는데 성도는 자기 힘과 자기 능력으로 자기 걱정으로 가정을 보호하고 인생을 살아가는 자가 아닙니다. 성도는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방패에 숨는 자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막아주시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원수들의 뺨을 치시기도 하시고 그 숙였던 머리를 예수님이 따뜻한 손으로 들어올려 주십니다. 그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 사랑을 누리는 자가 성도예요. 그 예수님을 이 땅에서 믿지 않으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도 날마다 초조와 근심 가운데 살 수밖에 없고 죽음 앞에서 어떻게 하겠어요? 모든 것이 무너지는 와르르 무너지는 걸 경험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이 땅에서 그 예수님을 믿으면 날마다 날마다 나의 좋은 친구 되시고 나의 진정한 위로자가 되시고 온 세상이 나를 버려도 나를 떠나지 않는 그분의 은혜를 찬양하는 자로 담대하게 삽니다. 그리고 보호를 받고 그리고 사망 이기시고 부활한 예수님과 함께 죽음 이기고 다시 살며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면류관을 누리는 자가 성도입니다. 이제 성경을 마치면서요. 여러분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야 할지 결단하고 선택해야 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방패를 삼을 것입니까? 사람을 믿고 항맥과 인맥을 믿습니까? 다윗이 배신당한 걸 보십시오. 수십 년을 전쟁터에서 동고동락했던 부하 장수들이 다 배신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믿을 것입니까? 우리 한민족은 5천년 동안 불교와 유교를 믿었고 미신과 신화와 우상과 귀신을 섬겨왔지만 그들이 이 민족을 가난에서 해방시켜 줄 수 없었습니다. 고려시대, 조선시대 수많은 처녀들을 중국에 상납해야 되고 일본은 이 땅을 침략해서 무지막지하게 살육했고 여러분 한국전쟁으로 무너질 뻔했고 그러나 예수님을 전국 방방곡곡에 믿는 사람들이 있고 교회가 세워지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 예수님은 가장 가난한 이 나라를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로 예수님을 간증하는 나라로 복을 주셨습니다. 한국은 예수 믿고 간증의 주인공이 된 전 세계의 표본이에요. 여러분 내 슬픔을 위로할 수 있는 유일한 분, 온 세상이 나를 등져도 끝까지 나를 품어주시는 분, 내가 외로울 때 좋은 친구가 되시는 분, 예수님만이 나의 방패라고 고백하십시오. 그 예수님을 믿고

0: 예배할 때, 예수님을 향하여 기도할 때 새 힘 주시고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솔직히 그래요. 아무리 열심히 내가 싸워도 이길 수 있는 전쟁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제 그제 착한 일을 한 가지 했다고 우리에게서 저주가 떠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원수와 대적이 저주가 떠나가는 유일한 것은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는 시간이고 찬송하는 시간이고 예수님에게 내 힘을 빼고 내 삶을 맡기고 내 자녀들을 맡기고 인생을 맡기는 시간이 기도 시간입니다.
1: 지금까지 포항성동교회 박민용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282-0691번, 282-0691, 포항성동교회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동산,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더 큰 경주, 더 나은 경주.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열어갑니다. 경주시는 삼국통일 이후 최대의 성과라 평가받는 제32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APEC을 성공적으로 이뤄냄으로써 세계가 인정하는 글로벌 도시로 도약했습니다. 이는 국민 여러분께서 한마음 한뜻으로 선진화된 글로벌 시민의식을 보여줬기에 가능했습니다.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유치와 진행을 통해 한 단계 도약한 경주는 새롭게 출범한 민선 9기와 함께하며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 더욱 앞장설 것입니다. 이 역사적 성과가 지속가능한 유산이 되도록 AI 새마을운동, 세계 경주포럼 정례화 등 포스트 APEC 10대 연구과제를 추진해 문화, 경제, 평화 모든 분야에서 경주를 글로벌 도시로 성장시켜 나가겠습니다. 더 큰 경주, 더 나은 경주,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갑시다. 이 캠페인은 경주시와 함께합니다.

0: HT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저녁. 오늘도 복음 왔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행복한 저녁, 오늘도 복음 왔어요의 홍서영 PD입니다. 날씨가 많이 더워졌습니다. 날이 이렇게 습해지고 온도가 올라갈수록 함께 올라가는 게 하나 있는데요. 바로 불쾌지수입니다. 기온과 습도가 높아지면 우리 몸은 열을 제대로 배출하지 못해서 쉽게 지치고 예민해진다고 합니다. 몸이 지치면 마음도 함께 지치기 쉬운 계절, 여름이죠.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찬양을 더 불러야 합니다. 찬양은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가장 아름다운 고백이자 지친 마음을 다시 일으키는 힘이 되기 때문인데요. 시편 34편 1절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그를 송축함이 내 입에 계속하리로다. 아멘. 여름에 불쾌지수는 높아질 수 있지만 극동방송과 함께하면 찬양지수는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찬양으로 불쾌지수를 낮추고 찬양을 마음에 가득 채우는 저녁이 되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찬양의 기쁨이 가득하시길 소망합니다.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로 함께하고 있는 행복한 저녁, 오늘도 복음 왔어요. 이 시간 찬송으로 문을 엽니다. 오늘도 내 마음을 시원케 하는 찬양, 첫 찬양으로 올려드리는데요. 이 저녁 시간까지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제이어스의 목소리로 올려드립니다. 여호와 니시.

여러분 평안하셨나요? 복된 수요일입니다. 네, 오늘 오프닝에서 불쾌지수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여러분들의 기분지수는 어떠셨나요? 불쾌지수가 높았는지 감사지수가 높았던 하루였는지 궁금하네요. 여름철에 불쾌지수가 올라간다는 건 과학적으로도 증명된 사실이긴 하지만요. 어떤 하루를 보내셨든 저녁 6시 여러분 잘 선택하셨습니다. 이곳은 불쾌지수는 내리고 찬양지수, 감사지수를 높일 수 있는 곳이거든요. 원래 매주 수요일 저녁 6시 놀라운 찬양 속으로 이 찬양 코너로 계속해서 찬양을 올려드리긴 했습니다. 라이브 찬양으로도 또 은혜로운 찬양 올려드리고 퀴즈도 드렸었는데 오늘은 라이브 찬양만 좀 빠질 것 같아요. 혹시 라이브 찬양 가능하신 분들 댓글 남겨주세요. 바로 전화드리겠습니다. 찬양으로 오늘도 가득한 시간 보내고요. 중간에 깜짝 퀴즈도 나갈 것 같아요. 출석 체크 먼저 받아볼게요. 오늘 감사 완료, 오늘 말씀 완료, 오늘

0: 사냥 완료. 네, 이 세 가지로 항상 출석 체크 받는데요. 여러분들께서 이 오땡완을 응용해 주셔도 됩니다. 네, 오늘 하루 불쾌지수가 높았는지 감사지수가 높았는지 돌아보시면서 오감완, 오말완, 오찬완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네, 세 글자로 줄였어요. 오감완, 오말완, 오찬완.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여러분들의 출석 체크 보내주시면 되고요. 또 극동방송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도 여러분들의 메시지 남기실 수 있습니다. 우리 2667번님 가장 먼저 출첵하셨네요. 출첵합니다 하셨어요. 네, 그동안은 오감완, 오말완, 오찬완 잘 보내셨는데 오늘은 빠졌네요. 네, 또 7201번님께서도 이렇게 문자 남겨주셨는데요. 여러분들의 출석체크 우리 극동방송 행복한 저녁 오늘도 복음 왔어영에서 함께 하던 출석체크 있죠? 그 출석체크 보내주시면 됩니다. 오감완, 오말완, 오찬완 오늘 어떤 감사가 있으셨는지 또 말씀은 읽으셨는지 혹시 읽지 않았다면 아, 이 방송 끝나고 꼭 읽겠습니다 하셔도 되고요. 또 이 방송 중에 읽으셔도 좋습니다. 또 오늘 찬양, 은혜 받은 찬양 있다면 오찬완 하시면서 올려주세요. 오늘 찬양 완료, 또 신청 찬양도 함께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오늘도 풍성한 찬양 많이 올려드리는 시간이죠.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문자 보내시면 되고요. 또 극동방송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도 여러분들의 메시지 보내주세요.
1: 기적이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정말 믿습니까?

네, 오늘 디사이플스의 목소리였어요. 미라클 제너레이션 두 번째 찬양으로 올려드렸습니다. 네, 행복한 저녁 오늘도 복음 왔어요. 서머 스페셜로 함께 하고 있는데요. 네, 기존의 수요일 찬양 코너였죠. 오늘도 찬양으로 계속 풍성한 하루 보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출석 체크도 계속해서 받고요. 또 신청 찬양도 올려주시면 되는데요. 네, 다음 찬양입니다. 우리 7240번님께서 오늘 찬양 완료 하시면서 꽃들도 신청합니다. 하트. 네, 또 그리고 애플리케이션으로도 출첵합니다. 올려주셨네요. 오늘도 반갑습니다. 네, 이 저녁에 이런 신나는 찬양도 너무 좋지만 감성적인 찬양도 여러분들의 퇴근길을 더 은혜롭게 만들어주리라 믿습니다. 네, 다음 찬양입니다. 우리 원미션의 꽃들도 올려드립니다. 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너무나도 위대한 하나님이시죠. 우리는 그 하나님을 항상 찬양하고 또 찬미할 필요가 있습니다.

0: 크리스마스 스페셜.
1: 네, 오늘도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로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신청 찬양 받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찬양 신청하실 수 있고요. 또 극동방송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도 무료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생방송으로 진행하고 있는 행복한 저녁, 오늘도 복음 왔어요. 네, 계속됩니다. 8151번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입니다. 아멘. 그러시면서 이 찬양 신청해 주셨어요. 네, 저희가 이 찬양, 저희 교회에서는 참 많이 부르거든요. 근데 예전에 많이 불렀던 찬양이라고 알고 있어요. 항상 세트로 나오는 그몇 가지가 있죠. 기뻐하며 왕께, 그리고 오주여 나의 마음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렇게 세트로 좀 많이 부르긴 하는데요. 묶여있는 찬송을 제가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옛날의 신앙을 다시 한번 불러일으킬, 예수님의 첫사랑을 불러일으킬 찬양들 함께 묶어서 가져왔는데요. 우리 이한진 미션 밴드의 찬양입니다. 기뻐하며 왕께, 오주여 나의 마음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함께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8151번님의 신청 찬양이었습니다. 마지막에 나왔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찬양 함께 올려드렸어요. 네, 오늘 생방송으로 함께 진행하고 있는 행복한 저녁, 오늘도 복음 왔어요. 출석 체크 계속해서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방금 찬양 중에 나왔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오늘 오가만이 생각보다 없어요. 오찬화는 있는데 오가만이 생각보다 안 옵니다. 우리 5297번님 오늘 감사 완료 하셨어요. 네, 감사 이렇게 보내시면 됩니다. 오늘 내가 감사했던 일들이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면서 계속해서 감사가 저희 입에서 고백돼야 되거든요. 방금 들으셨듯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또 혹시 지금 퇴근하고 계시는데 신호가 걸렸다. 아, 이번 신호에 못 갔더라도 감사. 왜냐면 다음 신호에 가는 게더 안전하니까 주님께서 그렇게 네, 걸리게 하셨을 줄 생각합니다. 또 날씨는 더워질지라도 감사. 또 뜻이 있겠죠. 네, 우리 8151번님께서 세트로 듣고 싶었습니다. 오감, 오말, 오찬 완료 하셨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로 제가 출석 체크 항상 보내달라고 말씀드리는데 다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오감안 기다립니다. 오감안도 기다리고요. 오늘 찬양 완료도 기다리고요. 말씀 완료도 기다릴게요.

주세요. 샵 9030 문자 메시지 샵 9030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또 극동방송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도 무료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브라운 워십의 목소리였어요.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찬양 올려드렸습니다. 네, 오늘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로 함께하고 있는데요. 이 서머 스페셜이 뭐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 소개하는 이 아이디 짧게 들고 왔습니다. 혹시 여러분 이 영화에서 나온 이 찬양이 아니라 노래죠? 노래 아시는 분들 계실까요? 네가 좋아.

0: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1: 네, 여러분 들으셨죠? 네, 살짝 코믹했습니다. 저는 처음에 듣고 굉장히 많이 웃었는데 영화 요즘 와일드싱에 등장하는 최성곤 가수가 불렀던 노래라고 해요. 사실 저는 안 봤는데 이 노래는 압니다. SNS에 너무 많이 퍼져가지고 노래만 알고 있었는데 이제 또 광주에서 이렇게 서머 스페셜을 소개하는 아이디를 재밌게 만들어주셨습니다. 네, 찬양이 넘치고요. 또 즐거움도 넘치는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 이 기간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6주 동안 진행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듣고 싶었던 찬양들, 그동안 듣고 싶었던 찬양들 이 시간에 마음껏 제가 올려드릴 수 있으니까 찬양 많이 신청해 주세요. 샵 9030으로 신청해 주시면 되고요. 또 극동방송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도 여러분들께서 신청 찬양 보내실 수 있습니다. 아, 반가운 메시지가 도착했네요. 오감한 메시지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감사 완료! 0568번님, 오감환 보내셨어요.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또 1072번님께서요, 오감환, 더운 여름, 끓어오르는 짜증은 또 찬양과 감사의 고백으로 없애주는 제가 되길 화이팅입니다 하셨습니다. 맞아요. 오늘 오프닝에서도 불쾌지수 말씀드렸는데요. 더워서 짜증이 쉽게 나는 이 계절이죠. 그럴수록 우리는 어떤 걸 해야 된다고요? 네, 들렸어요. 방금 찬양이라고 대답하셨죠. 맞습니다. 찬양을 열심히 부르시면 됩니다. 그래서 네, 계속해서 오늘 찬양 올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시간에 또 즐거운 퀴즈가 준비가 됐어요. 제가 처음으로 퀴즈 제목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행복한 저녁! 오늘도 퀴즈 왔어요! 네, 지금까진 그냥 저희가 바로 퀴즈를 들어갔는데요. 네, 이젠 제목을 붙여볼까 합니다. 저희 타이틀이 행복한 저녁 오늘도 복음 왔어영이잖아요. 퀴즈 왔어영으로 소개해볼게요. 첫 번째 퀴즈입니다. 아, 첫 번째 퀴즈라고 하니까 두 번째도 있길 기대하시겠죠? 첫 번째 퀴즈. 자, 7월의 첫 번째 주일이 어떤 주일이었는지 다들 기억하시죠? 바로 저번 주 주일이었습니다. 맥주 감사 주일이었는데요. 칠지일절이라고 하는 맥주 감사 주일. 한 해의 절반을 지나는 시점에서 주님께 감사를 다시 한번 고백하며 지나가는 절기였습니다. 여기서 문제 나갑니다. 맥추 감사주일, 이 맥추절에서 맥, 이맥 있잖아요. 맥에 해당하는 한자를 맞춰주세요. 한자 퀴즈는 제가 또 처음입니다. 맥추절의 맥, 이 맥이 어떤 한자인지 여러분들 맞히시면 되는데요. 보기를 네 가지 드립니다. 1번. 매출하기 맥. 2번, 밀가루 맥. 3번, 보리 맥. 4번, 로키산 맥. 네 가지 보기가 나갔습니다. 맥추절에 해당되는 맥이 어떤 한자인지 여러분들 맞히시면 돼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곡식을 수확하고 감사를 드렸던 그 절기를 기념하는 게 맥추절이거든요. 1번 메추라기 맥, 2번 밀가루 맥, 3번 보리 맥, 4번 로키산 맥. 네, 헷갈리시죠? 1번 매출하기 맥. 이 맥추절의 맥이 어떤 맥일까요? 1번 매출하기 맥, 2번 밀가루 맥, 3번 보리 맥, 4번 로키산 맥. 정답 아시는 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으로 우물점 9030번으로 문자 메시지로 정답 보내실 수 있고요. 또 극동방송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도 무료로 정답 보내실 수 있습니다. 저희는 찬양 한곡 올려드릴게요. 찬양 올려드리는 동안 여러분들의 많은 정답 기다릴게요. 퀴즈 선물 드립니다. 당첨되신 분들께 선물도 드리니까요. 많은 정답 보내주세요. 맥추절 저희가 방금 지나왔어요. 네, 주일, 저번 주일이었습니다. 맥추절의 맥에서 이 맥은 어떤 맥인지 한자 맞히시면 됩니다. 1번 메추라기 맥, 2번 밀가루 맥, 3번
고리 맥.

0: 기쁜 소리, 하늘 향기 가득한 행복한 저녁 오늘도 복음 왔어영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포항시 남구 해도동에 위치한 김종구 식마치킨 포항 해도점에서 치킨 교환권을, 성서유니온 매일 성경에서 큐티집을, 포항시 남구 대잠동에 위치한 카페 이디아 포항 이동 골프점에서 커피 쿠폰을, 포항시 북구 영일대 해수욕장에 위치한 호텔 더 에이드에서 숙박권을, 포항시 이동에 위치한 하나님의 기업 육풍 이동점에서 식사권을, 포항시 양덕동 카페 만나다 마음에서 2인 커피 음료 이용권을, 구간의 식품에서 가마솥맛 누룽지 세트를, 포항시 남구 연이릅 시루향에서 떡 선물 세트를, 포항시 남구 희망대로에 위치한 도르카페에서 음료와 디저트 쿠폰을, 경주시 황성로에 위치한 돈카츠 마켓에서 돈카츠 2인 정식을, 포항시 북구 우창동에 위치한 빵마을에서 롤케이크를 선물로 드립니다. 선물로 함께해 주시는 믿음의 기업에 감사드립니다.
1: 네, 오늘 퀴즈를 드렸습니다. 행복한 저녁 오늘도 퀴즈 왔어요 해서 첫 번째 퀴즈 드렸는데요. 한자 퀴즈를 드렸어요. 이 맥추절 저희가 저번 주 주일이었어요. 네, 방금 막 지나온 절기였는데 이 맥추절에

추수하는 계절, 추수하는 계절이라고 해서 맥추라고 하죠. 우리 0568번님께서 가장 먼저 정답 보내셨습니다. 3번, 또 8151번님, 907번님, 1667```번님 정답입니다. 또 1349 번님, 9402 번님, 5724 번님, 2184```번님 보리맥 3번 정답입니다. 네, 맥추절 보리맥입니다. 5202번님께서도 보내주셨고요. 아, 우리 2357번님께서 3번 보리요 하시면서 오늘 하늘이 어두워요. 오늘 좀 평소보다 해가 빨리 지나 보네요. 하늘이 어둡다 보니까 기분도 다운됐는데 라디오 함께하니 기분이 좋네요. 할렐루야, 할렐루야입니다. 여러분들의 행복한 시간을 선사해드리는 행복한 저녁 오늘도 보그마싸용입니다. 5215번님 보리맥이요 하시면서 저녁은 보리밥을 흐흐 진짜 보리밥 드시나요? 인증샷 한번 네 남겨주세요. 5215번님 정답입니다. 또 5297번님 매출하기 보내셨네요. 또 4906번님 3번 보리맥입니다. 오, 그런데 로키 산맥도 매우 당기네요. 아주 기발한 오답 로키 산맥이네요. 우리 아들 저녁은 또뭘 줘야 할까? 아, 매일 고민입니다. 저희 보리밥 해드리세요. 보리밥. 어떤 분께서 오늘 저녁 보리밥이라고 하셨는데 3번 보리맥 정답입니다. 우리 4906번님 축하드리고요. 또 5914번님 3번 보리맥입니다. 상반기도 은혜로 살게 하시고 남은 하반기도 은혜로 인도해 주실 것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이렇게 또 모범적인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감사합니다. 또 6887번님, 이분은 한자 선생님이신 것 같아요. 이 보리맥 한자에 대한 그 유래를 설명해 주셨는데 원래 보리를 뜻하는 한자는 지금의 올레자였습니다. 이 올레자가 보리맥의 위에 부수에 해당하거든요. 그러나 보리에 오다라는 뜻이 점점 더해지면서 아,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뺀다고 결국 저 글자는 올레자가 되고 보리는 새롭게 또 새로운 한자를 붙여서 지금의 보리맥자가 됐다고 합니다. 정답도 맞히시고 지식도 채워주셨습니다. 6887번님, 직업이 조금 궁금합니다. 혹시 한자 선생님이시면 오라고 보내주세요. 또 6249번님, 퇴근합니다. 차 타자마자 엄마가 3번 보리맥이라고 보내라고 하네요. 야, 맞습니다. 또 퇴근하실 때차 지금 타고 계신가 본데 운전자가 보내시면 안 되죠. 옆에 조수석에 보내신 분이 네, 보내셨어요. 6249번님 정답입니다. 또 919416번님 보리 정답입니다. 네, 오늘 선물 받으실 분은요. 다음 퀴즈도 내고 한꺼번에 공개하겠습니다. 네, 다음 퀴즈 드릴게요. 3번 보리가 정답이었고요. 맥추절 맞습니다. 네, 이 맥추절에 이어지는 퀴즈예요. 이 맥추절에 많은 목사님들께서 설교하실 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기억해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은혜를 기억하는 행위 너무나도 중요하죠. 감사를 잃지 않는 태도. 그래서 두 번째 퀴즈 준비했습니다. 제가 지금 찬양 한 곡을 들려드릴게요. 후렴이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네, 다들 아시죠? 이 찬양,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라고 이 찬양인데요. 그 후렴의 가사대로 저희가 한번 그 복을 세어보려고 합니다. 이 찬양에 계속 반복되는 후렴에 받은 복을 세어보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한번 세어봤어요. 복이라는 단어가 이 찬양에 몇번 나오는지 맞춰주세요. 찬양이 좀 길어요. 길어서요. 1절만 저희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1절, 그리고 후렴. 지금 듣는 찬양을 들으시면서 정답을 맞추시면 돼요. 복이라는 글자가 몇번 나오는지 세면서 함께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방금 1절 나왔습니다. 보기 몇번 나왔는지. 생각보다 짧았죠? 그래서 당황하셨나요? 보기 지금 여러 번 나왔어요. 받은 복을 세어봐. 어우, 정답이 올라왔어요. 오답도 올라왔는데요. 정답도 올라왔습니다. 네, 객관식으로 드릴게요. 1절부터 후렴까지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이 세상 모든 풍파들을 흔들어 찬양해서 복이라는 단어가 몇번 나왔는지 맞히시면 됩니다. 혹시 모르겠는 분들 성경책 펴시면 됩니다. 1번, 6번. 2번, 7번. 3번, 8번. 4번, 10번. 좀 어렵죠? 네, 지금 정답도 있는데 오답이 더 많아요. 힌트를 드려야겠죠? 네, 힌트는 이 정답에 해당되는 숫자 있잖아요. 완전수입니다. 완전수. 혹시 이과이신 분들, 완전수. 완전수 저희가 또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배웠던 개념인데요. 이 완전수란 자기 자신을 제외한 약수들의 합이 그 수가 되는 수를 말합니다. 완전수. 네, 이것이 수학 시간인지 한자 시간인지. 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찬양해 복이라는 단어가 좀 여러 번 나왔어요. 몇번 나왔는지 받은 복을 세어보라고 하셔서 저희가 한번 복을 세어봤습니다. 네, 1절만 이제 기준으로 하는데요. 1점과 후렴. 1번, 6번, 2번, 7번, 3번, 8번, 4번, 10번. 이 객관식 번호 무시하고요. 그냥 몇 번이다 보내주세요. 힌트는 완전수입니다.

네, 오늘 지금 두 가지 퀴즈가 나갔는데 이두 번째 퀴즈는 세어보는 퀴즈였어요. 받은 복을 세어보는 퀴즈. 네, 과연 후렴에 복, 후렴이 아니죠. 이 찬양 1절과 후렴에 복이라는 단어가 몇번 나왔는지 정답은요. 많이 갈렸어요. 정답은 6번. 6번입니다. 6번. 버저비터예요. 우리 8151번님 6으로 교체하셨는데 방금 올라왔어요. 정답입니다. 또 4906번님 6번입니다. 9살 아들이 빨리 보내라고 난리네요. 아들 저녁은 집에 있던 비빔냉면입니다. 보리가 없어서요. 비빔냉면 너무 맛있죠. 여름에 드시면 더 맛있어요. 2357번님 정답입니다. 6번 에라 모르겠다. 맞으면 좋고 틀려도 기뻐해야지. 더 기뻐하실 수 있어요. 정답이고요. 또 0328번이 아쉽습니다. 네, 7번 아니고 6번이었어요. 5914번님 정답. 또 2184번님 진짜 정답 6번. 네, 좀 바꾸신 분들이 몇분 계세요. 5215번님 6번. 네, 이분도 바꾸셨네요. 네, 많이 바꾸셨는데 힌트는 우리 완전수였어요. 완전수. 6번이 완전수입니다. 1, 2, 3이 약수라서 1, 2, 3 더하면 6. 그게 바로 완전수라고 하네요. 네, 오늘 정말 즐겁게 이렇게 찬양도 올려드리고 은혜도 나누었는데요. 우리 선물 받으실 분은 빠르게 발표하겠습니다. 0568번님, 6249번님, 1349번님, 2184번님 축하드립니다. 네, 오늘도 계속해서 찬양의 은혜가 넘치는 저녁 되길 바라겠고요. 저는 내일 저녁 6시에 다시 돌아올게요.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남은 하루도

0: JT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전미나의 찬양 드림.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은혜 충만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미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디모데후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은 괴로울 때도 주를 찬양하고 즐거울 때도 자신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날마다 고백합니다. 나는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라고요.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 앞에서 신뢰받는 성도가 되어 간다고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기억하며 부르심에 합당한 삶으로 조용히 그러나 담대하게 걸어가길 기도합니다.

우리의 신분은 우리의 어떤 행동으로 결정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과 선택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잘해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닙니다. 죄와 상처 가운데 있는 우리의 모습 있는 그대로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의 결단이나 열심의 결과가 아님을 기억해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하시고 먼저 불러주셨음에 그 크신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먼저 불러주셨기에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서 있음을 믿고 고백하며 감사드립니다. 살아가면서 넘어질 때가 있으나 다시 일어서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부르심

은혜를 붙들고 겸손과 감사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사람답게 오늘 지금 처한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신뢰받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언제나 하나님의 돌보심 아래에 있음에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고아가 아니라 하나님의 돌보심 아래 있는 자녀가 됩니다. 불가능하다고 여기는 생각들, 닫혀있는 관계들, 여전히 메어있는 마음들 모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해결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부르짖는 기도로 하늘문이 열리고 주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과 이 나라 위에 드러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시편 34편 17절입니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이제 마지막 찬양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차유미, 진행의 저는 전민아였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의지하며 평안하세요.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너무 좋아요. 순수한 하나님을 전하는 게 너무 좋아요. 전 역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거 너무 감사해요. 너무 귀해요. 순수 복음만 전하는 방송이라서요. 많이 응원하고 싶은데 나이도 있고 이래서 제가 작게 응원해 주셔서 너무 죄송해요. 그냥 가지 말고 저 한 잔도 마시면 5천 원이거든요. 그런데 주의 복음 전하는 방송에 방송 선교사 되는 거 부담하지 마시고 모두 다 한 구다씩 하면 좋겠어요. 감사해요.

0: 교회를 갖고 수고하시는 분들에게 마음이 짠합니다.
1: 이러한 전파 선교사님들 덕분에 오늘도 복음은 세상 곳곳으로 흘러갑니다. 차 한 잔에 5천 원, 복음을 전하는 1분의 방송을 위해서는 만 원이 필요합니다. 사랑이 모여 한 영혼이 살아나고 예수님을 만나는 기적의 시간을 만들어갑니다. 생명을 살리는 가장 아름다운 이름, 전파 선교사입니다.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으로 전파라고 두 글자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면 극동방송의 사역에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1분의 전파로 기적이 일어납니다.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경주시 성건동 경상북도에서 고려인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지역입니다. 오늘도 고려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경주 하이웃교회 김조훈 목사님입니다.
1: 처음에 고려인들을 만났을 때에는 한국어를 가르쳐주는 사역을 주로 했었고 저에게 아이들 방과 후 교실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해주었을 때 기도하는 가운데 고려인 아동 청소년 방과 후 교실을 진행하면서 현재 7년째 이 사역을 중심으로 고려인 사역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고려인을 전도해야 하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그냥 제 주변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제 주변으로 어떤 사람을 보내주실 때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고려인이 저에게 보내주셨으니 저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지요. 제가 생각할 때 저는 지금 현재 고려인들의 파수꾼이라고 생각합니다. 에스겔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부르실 때 그를 이스라엘의 파수꾼으로 부르셨다고 말씀하는 것이 있습니다. 파수꾼의 역할은 적이 오면 그 적을 성 안에 있는 사람에 알리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요. 알리지 않으면 파수꾼의 책임이지만 알리는 소리를 듣고도 듣지 않는 것은 성 안에 있는 사람이 잘못이라고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고려인의 파수꾼은 아니겠지요.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 옆에 붙여주신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위한 파수꾼으로 나를 부르셨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바로 옆에 있는 가족, 이웃, 그리고 지금 여러분 옆에서 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 사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를 꼭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0: 나를 파수꾼으로 부르신 하나님, 그 부르심을 기억하며 내 곁의 영혼들에게 예수님의 생명을 전해보세요. 주님은 우리의 입술을 통해 복음이 전해지길 기다리십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지금까지 경주 하이웃교회 김조훈 목사님이었습니다.
2: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방송입니다. 오직 말씀으로 무슨 말씀으로 시간에는 포항 대성교회 김대훈 목사님께서 감사와 찬송은 기적의 문을 엽니다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3: 미국의 유명한 심리학자인 윌리엄 제인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발견한 가장 위대한 사실은 사람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 그의 삶 전체가 달라진다는 것이다. 실제로 한 병원에서 우울증 환자를 대상으로 실험을 했습니다. 환자를 두 그룹으로 나눠요. 한 그룹은 매일 자신의 삶 가운데 불평과 어려움을 잠자기 전에 노트에 기록하게 했고 다른 한 그룹은 매일 감사한 일을 세 가지만 기록하게 했습니다. 몇 주가 지난 후 놀라운 역사가 결과로 나타납니다. 감사한 일을 기록한 사람은 그렇지 않는 사람보다 행복감이 높아졌고 수면의 질이 좋아졌으며

회복의 속도가 훨씬 빨라졌다고 합니다. 이유가 뭐냐면 환경은 똑같았지만 감사가 그 사람의 마음을 바꾸었고 마음이 바뀌자 삶이 달라진 것입니다. 혹시 행복감이 낮은 분이 있습니까? 분명하게 자기 자신을 보면 아마 감사가 없을걸요.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여러분 감사하세요. 그냥 무조건 감사하세요. 그러면 행복해집니다. 여러분 감사는 예의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심을 믿는 믿음의 표현이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가 중요한 이유가 뭐냐 하면 감사하는 순간 우리의 시선이 문제에서 하나님께로 옮겨진다는 사실입니다. 절망을 바라보는 눈이 소망을 바라보게 되고 환경에 묶여있던 마음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현실을 부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실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자세히 살펴보면 감사보다는 원망과 불평이 훨씬 더 많은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원망과 불평이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는가를 알면 우리가 원망불평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 원망과 불평은 마귀에게 자기 자신을 점령할 수 있도록 열쇠를 내어주는 것과 똑같은 우리의 삶의 행위입니다. 마귀는 다른 것을 통해서 들어오지 않아요. 원망과 불평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을 조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켜요. 이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아는 시편 기자가 시편 141편 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 돌려요. 내 입술의 문을 지켜 돌려요. 왜요? 이 입술이 지켜지지 못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감정이 상하다고 상처를 입었다고 원망과 불평하는 이 순간 마귀가 내 마음에 들어와서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고 끊임없이 지옥을 만들고 나를 파괴시키고 파멸시키는 안타까운 나의 삶임을 영적으로 깨달았다는 거예요. 오늘 감사주의를 통해서 우리가 이 부분을 영적으로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야 이 불평과 이 원망이 얼마나 엄청난 결과를 나에게 주는가를 내가 분명히 알아야만이 내가 원망과 불평을 내 삶에서 완전히 지워버리고 힘들지만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일하심을 바라보며 감사할 수 있는 내 고백이 되어질 수 있잖아요. 왜 우리의 삶이 이렇게 핍절하고 이렇게 절망하고 이렇게 한숨 쉴 수밖에 없는 내 모습인가, 내 환경인가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내 말에 뭐가 많아요? 불평과 원망이 많아요. 뭐가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내 마음을 지배하면 여러분 우리는 그냥 세상 사람처럼 그냥 육적인 현실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영적인 싸움 가운데 우리의 육의 삶의 현실이 있어진다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늘 영적인 싸움에 패배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내 생각과 가치가 너무 뚜렷해서 내 기준이 너무 뚜렷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감사를 고백하지 못하고 불평과 원망을 나도 모르게 그냥 입술에서 말했는데 그것이 결국 내 삶의 모든 부분을 지배하고 마귀가 주인된 안타까운 삶을 살아가게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런 결과가 주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말은 말이 아니에요. 우리의 말은 기도와 같아요. 왜요? 하나님이 듣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기도합니다 하고 기도해야만이 기도되는 거예요? 아니요,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말하는 그 말이 기도예요. 왜요? 삶이 예배잖아요. 삶이 예배라면 나의 말은 기도가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의 주인인 마귀가 내 마음에 들어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원망과 불평이 얼마나 엄청난 결과를 우리에게 주는지 우리가 사실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인지할 때 우리는 결국 내가 내 삶을 사랑함으로 내가 내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기 위해서 원망과 불평을 내 스스로 내 입술에서 끊는 그런 결단이 나에게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 가나안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그들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자기 생각대로 되어지지 않을 때마다 원망하고 불평을 반복합니다. 홍해 앞에서 그들은 죽게 되었다고 원망했고요.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홍해를 가르셔서 마른 땅처럼 그들을 건너게 하셨습니다. 말의 쓴물 앞에서는 물이 있어서 못 먹고 죽는다고 불평하자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물을 단물로 바꿔주셨고요. 먹을 것이 없다고 광야에서 불평하자 만나를 내려주셨고요. 또 물이 없다고 그들이

불평하자 하나님께서 바위를 쳐서 물을 내게 해주셨고요. 고기가 없다고 불평하자 메추라기를 무릎까지 오게 만드셔서 그들이 마음껏 고기를 티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처럼 끊임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어려움이 올 때마다 자기의 기준 속에서 불평만, 원망만 끊임없이 고백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과 우리가 다릅니까? 제가 볼 때는 오늘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그때 이스라엘 백성과 별로 다르지 않아요. 지금까지 우리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일하신 하나님, 은혜로 역사하신 하나님을 망각해버려요. 그리고 지금 내가 생각하는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입술 속에 나오는 게 뭐예요? 불평과 원망이에요. 문제는 여러분, 광야의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었습니다. 똑같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우리의 환경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지 못한 거예요. 어느 순간 내 마음을 누구에게 내줬어요? 마귀에게 내줬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주인 되어져요. 그러면 당연하게 마귀의 열매인 불평과 원망이 내 입술 속에서 끊임없이 열매로 맺어질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내 모습이, 이 말씀을 여러분 지금 굉장히 중요하게 들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우리 모든 하나님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잖아요.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면 무엇을 먼저 우리가 바로 세워야 될까? 결국 생각과 마음에서 나오는 언어예요. 언어가 우리의 신앙이에요. 그 언어를 바로 세워야 돼요. 그래야만이 하나님이 약속한 것이 우리 모두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는 순간 감사는 떠나가고 원망이 그들의 마음을 지배했고, 그러니까 결국 그 입에서 나오는 언어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누릴 수 없는 언어였고, 결국 그 환경이 그들을 지배할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삶의 모습이 되어진 거예요. 그 극적인 모습이 어디입니까? 가데스 바네아예요. 12명의 정탐꾼들을 모세가 가나안에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온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반드시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나머지 열 정탐꾼들은 그 땅을 악평해요.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그 땅에 살아가는 거민들은 너무 강해서 우리가 그들 앞에 메뚜기 같다라고 고백했고, 이 절망의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 속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밤새도록 통곡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그 말들이 민수기 14장 2절에서 4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아니 진짜예요? 말이 약해요. 3절입니다.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게 하는가. 자, 잠깐만요. 이게 하나님께서 그 땅으로 인도해서 그들을 칼에 쓰러지게 하려고 그들을 인도하셨습니까? 계속 읽습니다.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그들은 입에 담아서 안 될 말을 입에 담았어요. 그런데 그 말을 누가 들으셨어요?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우리는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열 정탐꾼의 말을 들으니까 그들이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출애굽부터 광야 그 어려운 환경을 다 가나안 소망 가운데 다 내려놓고 왔는데, 그 말을 들으니까 그들이 소망이 무너지니까 절망 가운데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우리 상황 속에서 말하는 것이 똑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미화시킵니다. 포장을 내요. 내가 이 환경 속에서 이렇게 가슴 아프니까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다. 아니요. 중요한 것은 사람이 듣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에 이 고통과 이 억울함, 이 원망을 토해내는 것 누구 앞에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들으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민수기 14장 27절 2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게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한다. 너희 말이 내게 들린 대로 내가 행할 것이다. 결국 여러분, 이스라엘 출애굽 1세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광야에서 다 생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원망과 불평이 여러분 이렇게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이 사건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줍니다. 원망과 불평이 단순한 말버릇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감사와 찬양으로 그 입술이 모든 고백들이 회복되고 고백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익숙한 죄성 가운데 살았던 옛 모습을 거부하지 못하고 말버릇이 입만 뛰면 원망과 불평하는 안타까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약속보다 현실을 더 크게 보는 불신앙의 모습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망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만들고 믿음을 무너지게 하며 결국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게 무리지 못하게 하는 악한 바위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입술은 여러분 이제 파수꾼을 세우시고 단속하셔야 돼요. 원망이 아니라 감사가 찬양이 흘러나오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감사하는 입술은 하나님의 약속을 경험하게 하고 감사하는 믿음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내 삶을 정말 사랑한다면 내가 내 삶을 정말 복되게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그 감정, 그 억울함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내 삶이 복되고 내 삶이 행복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무엇으로 바꿔야 됩니까? 감사로 내 입술을 바꾸셔야 돼요. 감사로, 감사로. 그럴 때 여러분도 행복하고 여러분을 보는 목회자 저도 행복해요. 저는 여러분들이 다 풍성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해요. 두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은 감사와 찬송은 믿음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본문 20절입니다.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두구와 둘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아멘.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너희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 여호사밧의 눈앞에는 백만이 넘는 적군들이 있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여러분 보이는 현실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인데 여호사밧은 그 상황보다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군사들을 앞세운 것이 아니고 찬양대를 앞세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람의 상식으로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백만의 대군을 향해서 나가는데 안 그래도 여러분 군사 수가 적습니다. 그냥 싸우면 상대가 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용맹한 뭐 기병이라든가 아니면 창을 든 그 군사들을 앞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찬양대를 찬양대 복을 입히고 그 전쟁 앞에 세웠단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다 죽으란 말입니까?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아요. 만약 제가 그 문제 앞에서 그렇게 했다면 여러분이 뭐라고 그랬겠습니까? 우리 목사님 드디어 미쳤다. 믿음 그러니까 드디어 미쳐버렸네. 아마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은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더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고백하면 돼요. 내 상식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때 여호사밧이 그렇게 한 것, 이스라엘 백성 모두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떻게 전쟁 때 찬양대가 앞에 서냐고 상식적이지 않아요. 비상식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셨어요. 선지자를 통해서 그 일을 명하셨어요. 여호사밧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문제가 해결한 후에 드려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믿기 때문에 먼저 드리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서 문제가 해결된 모든 것 가운데 가장 좋은 부분을 가지고 감사하는 것 예수 믿는지 않는 사람도 다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그들과 다른 것은 뭐예요? 일이 그대로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기에 먼저 하나님께 그 일이 이루어진 것으로 고백하며 드리는 감사예요. 이것은 예수 믿는 사람만 할 수 있는 일인 줄 믿습니다.

왜요? 우리의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잖아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실 것을 내가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는 여러분 믿음의 표현이에요. 그냥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상황을 무마시키

더 크게 보여져서 그 하나님을 붙잡고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 그게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여호사밧처럼 지금 문제가 앞에 있어요. 백만 대군이 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찬양대를 앞에 세우고 전쟁터로 나가는 그 고백, 아, 정말 놀랍지 않아요?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야, 여호사밧이 너무 놀랍다. 이런 기사를 알고 이 현장에 있는 저에게 그것을 요구한다면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안 돼요. 미안하지만 쉽지 않아요. 정말 여호사밧의 믿음이 정말 대단하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길 바랍니다. 내 눈에서 내 손에 잡히지 않아요. 내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신뢰하면 손에 잡혀져요. 눈에 보여져요. 믿음이 먼저예요. 믿음이 먼저예요.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감사의 열매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누리는 풍성한 삶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저는 저뿐만 아니고 우리 포항 대성 공동체 모든 지체들이 이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환경 보고 제발 이런 말 저런 말 하지 말고 역사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고백할 수 있는 입술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감사와 찬송은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하게 합니다. 22절입니다.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여러분 보십시오. 적이 공격을 시작했을 때가 아닙니다.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언제 움직였어요? 적이 쳐들어올 때 움직이신 것이 아닙니다.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하나님께서 움직이셨다는 것입니다. 복병을 두셔서 암몬과 모압과 세일산 사람들을 서로 싸우게 하셨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싸우기 전입니다. 하나님께서 싸워주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감사와 찬송이 하나님의 능력을 불러오는 믿음의 통로라는 말씀입니다. 물론 감사와 찬송 자체가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감사와 찬송은 능력의 통로가 되어진다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귀신 들린 여종에게서 귀신을 떠나가게 합니다. 그런데 그 여종의 주인에게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빌보 감옥에 바울과 실라가 갇히잖아요. 여러분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못해서 감옥에 갇히면 그래 당연한 대가라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좋은 일을 한 거예요. 귀신이 들려서 귀신이 그 여종을 마음대로 움직이는데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에게서 귀신을 떠나게 하는 것은 너무나 좋은 일 아닙니까? 내 딸이 그렇다면 여러분 어떡하시겠어요? 귀신이 떠나가는 것 할렐루야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 했다고 억울하게 빌립보 감옥에 갇혀서 매를 맞습니다. 고통 가운데. 그러면 적어도 하나님이 원하신 일, 성령의 역사심을 통해서 내가 일을 했는데 내가 왜 여기서 매받고 왜 여기 갇혀야 됩니까? 그렇게 여러분 말하는 것이 모든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바울과 신랑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감사했고 찬송을 했습니다. 어떤 역사가 나타났습니까? 착고가 풀려지고 옥문이 열려지고 더 중요한 것은 그 간수들과 그 가정이 구원받는 귀한 역사가 나타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이렇게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내가 생각지도 않은 억울한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벽에 딱 부딪힌 것 같은 내 삶이 되어질 수 있어요. 그때 중요해요. 그때 하나님께 감사로 기도하고 찬양하세요. 그러면 그 벽이 열려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거기서 일하세요.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하나님 믿음 가운데 일하세요. 저는 우리 대성의 모든 지체들이 믿음의 용사가 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문제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야. 감사하며 찬양하며 담대하게 그 문제를 향해서 나갈 때 하나님이 먼저 일하시는 역사를 경험하는 축복된 삶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꼭 그 일이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감사는 여러분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찬송은 절망과 두려움에 빼앗긴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시키게 하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감사와 찬송이 시작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 감사와 찬송은 승리를 가져옵니다.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산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서 죽였다.

그리고 24절 보면 우리가 읽진 않았는데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었더라. 그렇게 딱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승리했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셨습니다. 그들이 한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 전쟁 대찬양대를 먼저 앞세우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들이 찬양으로 고백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일하셨어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그렇습니다. 10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우리 대성 공동체 안에도 많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제가 그 문제 원인을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그 문제를 일으킨 사람과 대항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주인이심을 인정했고,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순종하고 감사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제가 만약에 그때 문제 원인을 찾아갔고 사람을 대항했다면 아마 교회가 굉장히 힘들어졌고 사단이 마음껏 모든 사람의 심령을 헤집어가지고 우리 모두가 진짜 사납게 서로를 향해서 싸움닭이 되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을 붙잡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셨어요.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그것이 우리 공동체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패배자의 언어가 아니에요. 감사는 승리자의 언어예요. 찬송은 현실을 부정하는 노래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노래예요. 지금 우리는 치열한 영적인 전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원망과 불평은 마귀를 우리 삶 가운데 끌어들이는 통로고, 감사와 찬송은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임재하시는 길을 여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다고 육적인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싸움이 우리 육적인 결과를 둔다는 건 우리 모두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현실 속에서는 우리가 자꾸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을 잊어버려요. 그래서 영적인 싸움을 싸지 않고 육적인 현실 속의 싸움을 싸웁니다. 승리합니까? 계속 패배하는 거예요. 마음의 상처는 10년 가고요. 억울함은 5년 가고요. 분해서 견디지 못하는 것은 1년 가잖아요. 왜요?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될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싸우지 않고 육적인 싸움을 싸우기 때문에 삶을 향해서 싸우는 거예요. 마귀는 춤을 춥니다. 그 마귀에게 도구가 되어서 서로 모두가 다 이용당한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미워해야 될까요? 사랑해야 될까요? 대답 안 하는 거 보니까 못하겠다는 말인지 아니면 몰라서 그런지 우리가 미워해야 될까요? 사랑해야 될까요? 그래요. 그 영적인 싸움을 싸우면 사랑하게 돼요. 여러분, 미워할 수밖에 없는 내 마음의 감정이에요. 내가 뭘 싸웁니까? 내 안에서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체고 그 사람의 주인도 하나님이신데, 그럼 내가 미워하면 안 되잖아요. 사랑해야 되잖아요. 내 힘으로 안 되잖아요. 성령의 능력으로 내 마음을 붙잡아 주시면 사랑하게 될줄 믿습니다. 그래요. 영적인 싸움을 싸우셔야 돼요. 그래야 사랑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육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내 마음에 안 들면 끊어버리고요. 미워하고요. 싫어하고요. 비판하고요. 정죄하고 다 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할수 없어요. 왜요?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모든 현상은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지도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알잖아요. 그래서 영적인 싸움을 이기면 그 모든 것들이 가치가 없어지기 때문에 진짜 가치 있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하고 기이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영적인 싸움을 싸우셔야 돼요. 근데 참 우리는 어리석어요. 목사만 뭐하고 장로만 뭐하고 예수 50년, 60년 믿으면 뭐합니까? 어느 순간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될 우리가 감정 속에서, 내 기준과 내 오름 속에서 육적인 싸움을 싸우는 안타까운 모습이라면 결국 여러분 다 지는 거예요. 다 패배해요. 마음은 갈갈이 찢어지고요. 사랑해야 될 마음은 미워하고요. 닮지 못하고요. 마음 내벽 쌓고요. 그렇게 살아가는 안타까운 모습 아닙니까? 지금 우리 안에 그런 모습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우리 공동체가 포항에서 제일 좋은 공동체라고 말하지만은 우리 안에도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왜요?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될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싸우지 않고 육적인 싸움을 싸우니까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마귀가 마음껏 춤을 춰요. 자기 마음대로 조종해요. 그런데 더 안타까운 건 뭐냐면 이 마귀에게 조종당하는 걸 내가 모른단 말입니다. 내 감정이고 내 오름이고 내 기준이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한다고 생각해요. 아니요, 당신 주인이 당신이 아니고 당신 주인이 지금 마귀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타까운 역사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죠.

0: 이것을 알면 돼요. 여러분, 분노의 주인은 누굽니까? 아, 모르시네. 분노의 주인은 누구예요? 마귀예요? 미움의 주인은 누구예요? 그럼 여러분 거기 안 붙잡으면 되잖아요. 정확히 답을 알잖아요. 내 마음에 지금 뭐가 지배하느냐? 아, 이게 마귀구나. 성령이 아니구나. 정확히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야 돼요. 그럴 때 성령이 주인 되신 놀라운 역사가 우리 안에 이루어져서 천국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나에게도 허락하시고 너에게도 허락하시며 함께 같이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을 만들어주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감사와 찬양이 있는 곳에 임재하십니다. 그래서 감사와 찬양으로 문을 열면 하나님께서 들어오셔서 임재하셔서 주인으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신 풍성한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찬양과 감사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꼭 하셔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눈앞의 현실은 변하지 않을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현실보다는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는 줄 믿습니다. 요사밭이 전쟁을 앞두고 찬양과 감사를 하나님께 올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대신 전쟁을 해주심을 통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고 승리의 찬가를 불렀던 것처럼 우리 모두도 감사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그 길을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사 백만 대군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백만 대군이면 여러분 보이지도 않습니다. 새까마요. 개미 같아요. 하나님이 일하셨어요. 우리 삶 가운데 그보다 더 큰 일이 달지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요. 기대하시고 감사와 찬양으로 고백하시면 하나님이 일하신 은혜가 열매로 우리 삶 가운데 맺혀질 줄 믿습니다.
1: 우승 말씀으로 지금까지 포항 대성교회 김대훈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길 원하시는 분들은 포항 대성교회 지역번호 054-285국에 6560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직 말씀으로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HT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내 삶의 노래로 삶으로 노래하고 그 노래가 찬양이 되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입니다. 위기를 만나거나 난관이 닥쳐오면 절대적인 신앙은 빛이 납니다. 휘몰아치는 폭풍 속에서도 절망하지 말고 우리 모두 하나님을 기대해야겠는데요. 이 절대 믿음의 사람은 어려운 난관 앞에서 좌절하거나 멈추어 서지 않습니다. 성경 모든 곳을 보면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품고 계십니다. 때가 되면 은혜 베푸실 날이 반드시 다가온다는 사실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어려움 가운데 있으신 분들, 또 낙심에 있는 모든 분들,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지금 다가오고 있음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두려움을 버리고 은혜를 간구하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다양한 찬양으로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힘과 위로 풍성히 누리시길 축복하면서 첫 찬양

내 삶의 노래로 찬양 세 곡으로 출발했습니다. AJ 워십의 주 없이 살수 없네 찬송이어서 온 기장의 은혜로만 들어가네. 그리고 방금 들으신 찬양 유턴의 내 영혼이 은총 입어까지 함께 듣고 왔습니다. 시편 102편 1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옴이니이다.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은혜 주실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마음을 두었던 것들이 이 시간 주님께 눈을 돌리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샵 9330으로 듣고 싶은 찬양들, 기도 제목, 또 어떤 은혜를 하나님이 베풀고 계시는지 함께 나누어 주시면 삶의 용기를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문자들 기다리면서 먼저 들어왔던 신청 찬양 나누겠습니다. 1786번님께서 보내주셨어요. 들려주시는 찬송들 감사합니다. 보내주셨고요. 8845번님께서는 저녁 먹고 누룽지 만들며 듣고 있어요. 저희 아버님이 소화가 잘안 되셔서요. 문자 참여는 처음으로 하네요. 늘 듣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보내주셨어요. 이렇게 참여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소소한 일상들. 이 일상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사의 제목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찬양한 새 찬양이 있습니다. 고난을 돌파하는 힘, 김주열의 찬양 함께 듣고 오시죠.

어려움이 극심할수록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다가오고 있음을 기대하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찬양 세곡 이어 듣고 오셨습니다. 손영진의 예수 이름 높이세, 이어서 소풍의 너 예수께 조용히 나아가 찬송 들으셨고요. 심보라의 오직 예수까지 함께 나눴습니다. 지금 방송 듣고 계신 모든 분들 슬픔이 기쁨으로 변하고 지금도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운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신청해주신 찬양 함께 들으면서 여러분도 문자메시지 보내주시면 좋겠어요. 샵 9330 문자메시지로 이렇게 듣고 싶은 찬양, 또 기도 제목, 축복의 메시지 모두 모두 좋습니다. 함께 듣겠습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짐니의 오신실하신 주, 이어서 홀리원의 찬송편곡 평화라는 찬양. 내용은 극히 깊은 데서 찬송이 편곡된 찬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삼키려고 일어나는 파도를 바라보고 두려워하기보다는 그것을 잠재울 수 있는 주께서 일어나시기를 기도하면서 우리가 기도의 동굴로 들어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그런 기도 시간 된줄 믿고요. 또 함께 해주신 여러분 참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두려움의 파도에 맞서서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 바라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소망하면서 저는 내일 이 시간 풍성한 찬양 들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보내주신 문자들 계속해서 이 시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이었습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방송입니다.
1: 도심 속 숨겨놓은 물길이 다시 흘러 생명을 찾습니다. 물길에 따라 사람들이 모이는 아름다운 학산천. 맑은 물이 흐르는 학산천이 옛 물길 흐르는 자연 생태하천으로 복원되어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친수 문화 공간으로 재탄생합니다. 우현 도시숲에서 동빈 내항을 잇는 물길인 학산천 복원 사업은 모두 세 구간으로 나누어 진행됩니다. 자연과 문화가 어우러지는 생태 문화 구간, 자연 친화형 생태 힐링 구간, 생태가 살아 숨쉬는 생태 복원 구간, 누구나 살고 싶고 누구나 찾고 싶은 푸른 도시 포항, 생태하천 복원으로 만들어갑니다. 이 캠페인은 포항시와 함께합니다.

0: HT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네, 이브닝 프레이즈 말씀과 찬양교회 장태환 목사입니다. 시편 112편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요?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하나님의 계명은 쉽지 않습니다. 정말 어렵거든요. 지켜야 될 게 너무 많고요. 생각해야 될 게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할 수 있을까요? 자, 하나님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여호와를 경외하며가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할 수 있다는 말씀이죠. 억지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어떤 사람이 그 계명을 즐거워할 수 있을까요? 은혜를 아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절기를 아주 중요하게 지키죠. 유월절 절기는 그냥 단순히 역사적인 사건을 기억하자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내셨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어떻게 지키셨는지,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뿌리를 기억하게 되는 거죠. 그래야지 은혜가 살아납니다. 은혜가 있어야지 계명을 즐겁게 지킬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들이 예배를 즐거워할까요? 한 주간의 삶 가운데 감사와 은혜가 있는 분들이 예배 안에 참된 즐거움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첫 번째 찬양으로 주를 바라보며 들으셨습니다. 뉴스를 보면서 아, 참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아마 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20대 아기 엄마죠. 그런데 19개월 된 아이를 3일인가 방치를 해서 아이가 아사를 한 거죠. 굶어 죽은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가난해서 아이를

옮겼느냐? 나라에서 나오는 지원금이 한 달에 300만 원이나 된다 하더라고요. 그 돈을 가지고 PC방을 가고 놀러를 다니고 그러면서 정작 자기가 놓은 자녀를, 자기의 사랑하는 자녀를 돌보지 않고 굶어 죽게 했다는 겁니다. 징역 30년이 내려졌다고 하는데요. 뭐 충분한 죄값을 받았다 안 받았다 그게 아니라 어떻게 자기가 낳은, 그리고 정말 아무것도 방어할 수 없는 그 어린 아이를 며칠씩이나 방치해 두고, 또 나라에서 나오는 돈은 그 아이를 키우라고 주는 거거든요. 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마치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럴 때가 많거든요. 하나님에게 은혜는 받았으면서 우리의 삶에서 그 은혜가 작동하지 않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고 고백하면서도 그 구원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서 작동하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부모에게 사랑을 받은 자녀들이 자기의 자녀를 또 사랑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저는 그 여자의 어떤 상황과 형편을 알지는 못하지만 사랑받지 못했기에 어떻게 사랑하는지 모를 수도 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사랑받은 사람처럼 사랑하면서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처럼 살아가는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두 번째 찬양으로 선하신 목자 연주곡으로 들려드렸습니다. 건반에는 이경남, 기타는 제가 쳤습니다. 그냥 제가 좋아하는 찬양들을 한 연주곡으로 한 번씩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세상이 참 좋아졌어요. 얼마나 빨리 진짜 발전하는가 하면요. 한 20년 전만 해도요. 개인적으로 이런 곡을 작업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쉽지 않았거든요. 뭐 음악 작업을 하려면, 개인이 하려고 하면 컴퓨터도 좀 비싼 거를 샀어야 됐고요. 뭐 이것저것 필요한 것들이 너무 많았는데 요즘은요 정말 너무 편해요. 진짜 음악적인 재능이 있는 아이들은 자기 혼자서도 어느 정도 음악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저도 좀 기계치거든요. 저도 나이가 이제 뭐 50대 중반이다 보니 기계를 잘 다루는 세대가 아니에요. 우리 때는 아날로그 세대죠. 그러니까 뭐 쌓아놓고 연결하고 막 이래야 되는 시대인데 요즘 컴퓨터 한 대로 다 됩니다. 참 좋은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구나. 제가 사실 노래를 좀 불러드리고 싶은데 예, 제가 노래를 부르면 채널을 돌리실 것 같아서 일단은 예, 잘 치지 못하지만 기타는 그래도 아직 조금은 예, 손이 돌아가고 있어서 좀 아쉽기는 하지만 좋은 곡들, 연주음악으로 나와 있지 않은 곡들이 있으면 좀 찾아서 연주해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악기를 하나 다룬다는 것은 정말 좋은 일입니다. 건전한 취미생활이 있는 것은 정말 좋은 거예요. 우리나라 청년들을 보면 제가 좀 안타까운 게 술 먹는 거 외에는 할 일이 없는 그런 인생. 물론 이제 예수 믿지 않는 분들 중에도 뭐 예수 믿는 분들 중에도 술 마시는 것이 낙인 분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목회를 하다 보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물론 술을 마시는 것이 죄는 아닙니다. 그런데 절제하지 못하면 죄거든요. 그런데 술은 절제하기가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중독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마시는 것 자체가 죄는 아니지만 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끊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런데 어른들도 보면요, 좋은 취미를 가진 분들이 잘 없어요. 여러분, 좋은 취미를 하나씩 가지시면 좋습니다. 특히 교회에 와서 함께 모여서 찬양도 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취미

생활들 하나씩 하시면 또 성도의 교제, 그냥 모여서 차 마시고 이야기하고 뭐 이런 것도 좋지만 사실 말을 많이 하면요. 사람은 반드시 실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 해도 될 말을 하게 되고요. 또 말을 하더라도 나의 감정이 들어가서 이 말들이 왜곡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좋은 취미들, 네, 건전하고 또 서로 믿음에 교제할 수 있는 네, 그런 취미들 하나씩 배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술 이야기하니까 생각나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대구에 있을 때요. 꽤 오래됐네요. 그때 제가 전도사였으니까. 제가 이제 교회학교 전도사를 했거든요. 5, 6학년 아이들을 맡았습니다. 제가 이제 설교 시간에 아이들에게 이제 설교를 하면서 아이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어린이들도 신앙생활 열심히 해서 우리 교회 집사님들, 장로님들처럼 권사님들처럼 교회를 잘 섬기고 그런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이 되면 좋겠다. 제가 그렇게 이제 설교를 했거든요. 제가 그때 있었던 교회가 이제 바로 옆에 시장이 있었습니다. 시장. 제가 그렇게 이제 설교를 딱 했는데 이제 5, 6학년 정도 되면 이제 사춘기가 좀 시작하는 애들이 눈빛이 좀 이렇게 돌아가는 그 시기잖아요. 남자애 한 명이 손을 탁 들더라고요. 전도사님, 그래서 설교하고 있는데, 오, 왜? 이러니까. 그런데 우리 교회 누구누구 집사님이 지난주 보니까 술 드시고 시장 입구에 주무시고 있던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는 완전 빵 터졌죠. 빵 터졌는데, 야, 이게 예배 시간에 이거를 뭐 펴낼 수도 없고요. 그래서 제가 그 이제 아이에게 아유, 집사님이 참 힘든 일이 있으셨는 모양이다. 그러고 지나갔습니다. 아, 그런데요. 사실 이게 벌써 한 25년도 더 된 이야기거든요. 그런데도 이 기억이 나요. 그러면서 아, 그 녀석은 신앙생활 어떻게 하고 있을까? 그때 초등학교 5학년이었으니까 이제는 뭐 이제 그 아이도 나이가 30대 중후반 이 됐을 것 같네요. 더 됐을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공동체로서 신앙생활 한다는 거는요, 보여진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보여주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지만 나의 삶의 모습을 아이들이, 내 자녀들이 본다는 것을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마음대로 믿는 게 믿음이 아니잖아요. 우리 이 방송 들으시는 우리 모든 극동방송 식구들은요, 교회에서 아이들이 존경하는 믿음의 어른들 되면 좋겠습니다.

네, 예수전도단 앨범 가운데서 새힘 얻으리 들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다 얻어야 돼요. 지혜도 구해야 되고요. 또 능력도 구해야 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심을 기대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나의 방법과 나의 생각과 고집으로 살아가려고 하면요. 반드시 시험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대로 살아놓고는 나중에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의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 가운데서 내가 살아가야 될 길을 찾아갈 때그 정도를 해야지 하나님께 원망할 자격이라도 있죠. 자기 마음대로 실컷 다 해놓고 안 되면은 꼭 하나님 원망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네, 여러분 방법을 바꾸십시오. 적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방법대로 해보고 안 되면은 불평이라도 할수 있지. 본인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놓고 나중에는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 없다 그러고 그런 모습들을 너무 많이 봤어요. 그런 걸볼 때마다 너무 안타까워요. 아니, 하나님의 방법,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을 전혀 따르지 않고 본인이 생각하고 본인이 계획하고 본인이 감정으로 다 해결해 놓고는 이 문제의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을 원망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정말 무슨 말을 해줘야 될지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요, 그분이 늘내 옆에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하셨고요. 내일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극동 식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마지막 찬양 들려드리고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찬양입니다. 예수 전도단 1번 가운데서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지금까지 말씀과 찬양 교회 장태환 목사였습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 방송입니다.
1: 매기 성경 강해.

0: 스루 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 이 시간에는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1: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매기 성경 강해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을 사도행전 오늘 5장 31절 2절 말씀으로 시작을 하죠. 이스라엘로 회개케 하사 죄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를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그랬어요. 자, 이것은 오늘날도 여전히 예루살렘에 사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전파해야 할 메시지라고 우리가 보는 거죠. 33절 4절입니다 저희가 듣고 크게 놓아여 제 사도들을 읍시하고자 할세 바리새인인 가마리엘은 교법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라고 말을 했어요. 이제 가마리엘 교법사는 공회에서 어떤 말을 하기 위해서 이제 사도들을 잠깐 이제 밖으로 보내는데, 이 가마리엘은 그런 면에서 보면 상당히 탁월한 사람이었다, 그리고 매우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담이지만 그는 사도 바울의 스승이기도 했습니다. 우리도 그의 말을 한번 들어보는 것이 좋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 35절로 8절입니다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 것을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자랑하며 사람이 약 400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함에 존던 사람이 다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적할 때 갈릴리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꾀어 좁게 하다가 그도 망한 즉 존던 사람이 다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 말고 보여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에게로서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상당히 지혜로운 충고를 하고 있죠. 계속 보죠. 39절 만일 하나님께로 났으면 너희가 저희를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그랬습니다. 가마리에는 폭풍을 일으켜 사람들을 끌어모았던 자들이 나중에는 살해당하고, 그 추종자들은 뭐 뿔뿔이 흩어져, 그런 예를 들면서 이제 가마리에는 그런 말을 하는 거죠. 이와 동일한 일이 예수님과 그 추종자들에게도 일어날 것이라고 충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40절입니다. 저희가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노으니라고 했습니다. 만일 사람들에게 죄가 없다면 그냥 가게 했어야 할 것 아니겠어요? 만일 이 사도들에게 죄가 있다면 그들을 붙들어 두고서 그들을 버려야 했을 것입니다. 그들을 채찍질하고 놓아준 것은 그런 면에서 보면 상당히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죠. 그들은 가마리엘의 말에 그대로 따랐습니다. 옳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나름대로 화난 것은 제자들에게 그대로 풀었던 거죠. 오늘날도 그 당시와 거의 다를 바가 없는 모습들이 이루어지고 있죠. 뭐냐면 죄냐 아니면 무죄냐가 불분명한 경우가 우리 가운데 있지 않나 싶어요. 오늘날 법정조차도 막연한 판결을 내려 사람들을 놓아주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일 어떤 사람에게 죄가 있다면 그는 당연코 형벌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만약 죄가 없다면 아무런 판결도 받지 않고 풀어주고 가게 해야 할 것입니다. 41절로 42절을 보겠습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사도들은 참 이런 면에서 보면 놀라운 사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참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하는 것을 기뻐했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사도들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계속했다라고 했어요. 참 이것도 보통이 아니죠.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그것은 한 분 그 자체이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십니다. 그분이 살

길이요?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 전부가 되시는 것이죠. 현재 여러분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다 믿고 소유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혹여 이 방송을 듣는 분 중에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셨다면 꼭 믿음으로 받아들이셔서 하늘에 그 하나님의 영광의 자녀가 되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이 땅에서도 경험하며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소유하고 있든지 혹은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지 않았든지 둘 중에 하나이거든요. 꼭 소유하는 편에 쓰시기를 바래요. 여러분은 그분을 신뢰하든지 아니면 신뢰하지 않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분은 여러분의 구주시든지 아니면 여러분의 구주를 뭐라 그럴까 좀 보시지 않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구주가 아니시든지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것이 지금 사도들이 전하려고 했던 복음의 핵심인 겁니다. 사도들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5장을 정리하고 이제 6장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는데, 6장에서 우리는 교회 내에 있는 더 심화된 변절의 그 결과들,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최초로 아나니와 삽비라의 경우에서 그 변절을 보았어요. 그들은 구원받은 신자들이었지만 그들의 삶 가운데서 그와 같은 거짓말을 함으로 초대교회에 남아있을 수 없게 되었어요. 이제 교회에서 생겼던 조그마한 문제가 결국 집사를 선택하게까지 하는데, 그런 면에서 6장은 집사들 중에 한 사람인 스데반의 이야기를 계속 다루고 있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모함에 빠져서 체포가 되게 되고 이제 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우리 성경으로 함께 나눠보죠. 1절입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그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시부리파 사람을 원망한대 그랬어요. 자, 우린 이것이 일찍이 교회사에 일어났음을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은 공동생활을 시도하고 있었고요. 사실 그것은 뭐라 할까 좀 얼마 동안 계속이 되었던 거죠. 그러한 상태에서 세속주의가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어요. 우리는 아나니와 삽비라가 그들의 형편을 어떻게 허위 진술했는가를 살펴보게 됩니다. 이제 여기서는 시브리파 사람에 대한 헬라파 유대인들의 원망이 또 나타나고 있어요. 뭐냐? 이것은 두 종족 사이의 충돌이 아닙니다. 이것은 반유대주의에 대한 시위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헬라파 유대인들이란 헬레니스트들을 가리키는, 그러니까 헬라어를 사용했던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혹은 팔레스타인 이외의 지역에서 출생한 유대인들을 뜻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들은 헬라 문화의 배경을 가지고 있었고 나름대로 그러한 삶의 그 방식들을 추구하고 있었던 사람이죠. 반면 예루살렘에 거주한 히브리인들은 모세 율법을 엄격하게 따랐습니다. 이 때문에 그들 사이에 한 오해가 생기게 되었는데,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 당시 교인 수는 아마도 약 어림잡아서 2만 5천 명 정도 되지 않을까, 이 매규 목사님 그렇게 추산하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는 이런 초대교회가 완전하지 않은 교회였음을 뭐 앞에서도 보았고 계속해서 보게 되었잖아요. 우리는 사람들이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것을 많이 듣습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초대교회로 돌아갑시다. 초대교회로 돌아갑시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한다고요. 그러나 우리의 이상은 죄송하지만 초대교회가 아닙니다. 물론 많은 면에서 우리는 초대교회를 본받아야 할 것은 사실이지만,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뜻없이 말하는 것들은 잘못된 것일 수도 있다, 이런 경우들을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초대교회는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 지금의 교회는 말이죠, 초대교회가 아니라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죠. 성령께서 교회에 가져왔던 높은 수준은 사단의 회방으로 많은 방해를 받게 되었어요. 무엇보다도 먼저 초대교회의 특징이었던 물질의 공동사용이 옛 본성의 자아를 굴복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세속주의가 들어왔어요. 분명히 소수의 인원이었던 헬라파 유대인들은 나름대로 그들의 과부들이 무시를
이렇게 뭐라 그래, 당해가지고 식량 배급을 제대로 받지 못한다.

그래서 그들의 과부들에게도 헬라파 사람들과 동일하게 취급받을 수 있도록 좀이 자격을 뭐 이렇게 해줘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게 됐던 거죠. 이런 공동 생활 형식은 그들이 바라던 만큼 역사하지 않았습니다.

공부를 더 깊이 계속해야 할 필요를 느끼게 되었던 것이죠. 그들은, 그러니까 사도들은 그것을 계속해서 하는 것이 이제 사도들에게 무엇보다도 말씀을 연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깨닫게 되었던 겁니다. 어떤 때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연구를 제쳐두고 구제용 식량 배급에 매달려야 할 때도 있었을 거예요. 또 전도도 해야 했고요. 그들은 너무도 바빴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일을 분담해야 할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게 되었던 거죠. 이런 공회가 하나는 일은 다른 사람들에게 전담시키고 자신들은 기도와 말씀 연구에 집중하자, 이렇게 이제 의견을 모으게 됐던 겁니다. 교역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기도하는데 대부분의 시간을 들여야 하는 것, 이런 것들은 사실 뭐 자연스러운 것이고, 또 그렇게 목회자들이 일하고 있다는 것을 교인들은 좀 인정해주고 알아줘야 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오늘날 또 이렇지 못한 그런 경우들이 많잖아요. 참 안타깝게도 교회는 조직가요, 프로모터이며 정치도 잘하며 일종의 회사의 경영자와 같은 목사를 구하는 경우가 참이 예전의 미국 모습만이 아니라 우리 지금 현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저 목사를 이렇게 청빙하는 데 있어서 아주 뭐 다재다능한 만능 탤런트를 그렇게 모시려고 하는 그런 경우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참 그것은 어찌 보면 저는 불행한 일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결과 교회는 오늘날 점점 냉랭을 좀 이제 생명력을 잃어가고 있는 것이죠. 말씀과 기도가 빠진 냉랭한 교회로 변화해 가고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 대신에 담임 목회자의 경영 수완이 더 능력을 발휘하고 있고,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교회 가운데 역사하시기를 소망하는지라기보다도 목회자가 강조되어지고 목회자가 우선시되어지는, 참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참이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이와 같은 문제들이 해결되리라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계속되어지는 6장 3절과 4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일곱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희에게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하니, 누가 이런 말을 한 거죠? 이제 사도들이 한 겁니다. 이제 한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일곱 사람이 임명을 받게 되는데, 사도들은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에 몰두하기 위해서 이런 내용들은 일을 좀 이렇게 바꾸는 겁니다. 분산을 해보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이와 같은 일들을 좀 맡겨서 사도들이 본연의 사역에 좀더 집중하자 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죠. 이제 여기서 저는 뭐랄까, 좀 물질의 문제를 담당한 이 일곱 사람의 자격을 여러분들에게 잠시 좀 소개하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좀 이런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어요. 오늘날 대개 교회에서 집사를 이렇게 선출할 때 어떤 자격이 경시되고 있는데, 그런 내용에 대해서 좀 유감스럽지 않을 수가 없어요. 좀 유감스럽죠. 사실 저는 사람들이 영적인 일들을 다루는 뭐랄까 좀 장로 임직 뭐 이런 부분들이요. 그래서 이제 교회가 좀어좀더어좀이 영적인 그러한 사람들, 지혜와 기도가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우리가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사람들의 자격을 한번 보세요. 우선 이 사람들은 칭찬 듣는 사람이었어요. 그들이 들은 칭찬은 죄송하지만 확실한 것입니다. 목사를 포함해 다른 사람들이 어떤 신뢰 그런 것들을 할수 없다면 일단 그 집사는 집사의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죠. 이런 사람은 집사직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이죠. 두 번째 자격은 성령 충만이라고 봅니다. 그들은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처럼 술 취하고 뭐라고 하면 방탕하고 말이죠. 이랬는데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했던 것이죠. 셋째로 그들은 지혜로운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그들은 영적 진리를 적용할 수 있는 영적인 사람이어야 했던 것이죠. 그들은 아주 중요한 점이

0: 맞습니다. 아시는 대로 그들이 물질의 문제를 다루고 있었다는 사실은 그들로 세상적 물질관을 갖게 할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집사들이 물질을 바라볼 때 영적인 안목으로 바라보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은 우리가 이 6장 집사들을 세우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으로 다시 한번 우리 앞에 성도들 앞에 교회 앞에 각인하게 된다. 이렇게 여러분과 나눠볼 수 있겠네요. 우리는 스데반이 이런 자격을 갖춘 그러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 또 다른 면에서 참이 성령 충만의 중요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좀잘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봤더니 지혜가 충만한 그런 사람들을 성경에서 뽑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6장 10절에 보니까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저희가 능히 감당하지 못하여라고 했지 않습니까? 6장 10절이 그런 거죠. 그러면서 뭐 스데반은 참된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또한 그는 믿음이 충만한 자였다고 하는 것도 우리가 알수 있고요. 그는 정말로 정말로 구원하는 믿음뿐만 아니라 봉사하는 일, 곧 증거하는 믿음 소유한 자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의 믿음의 총합계가 아니라 그의 믿음의 대상이었던 겁니다. 우리는 또한 10절에서 그가 능력이 충만한 자였음에도 알게 됩니다. 이러한 자들이 십자가로 또 나름대로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정말 그 귀한 직분들을 이렇게 맡게 되니까 그 가운데서 얼마나 귀한 사람들이 선출이 됐겠어요. 바로 그 사람들이 초대교회 집사들이었던 거죠. 5절 한절더 보고 마치죠.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 또 빌립과 프로고노와 니가노르와 다른 바메바와 유대교에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이렇게 교훈하고 있음을 봅니다. 나머지 다섯 사람에 관해서는 우리에게 거의 알려진 바가 없어요. 그러나 처음 두 사람, 굳이 소개한다면 스데반과 빌립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두 사람은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어가다가 뭐 계속해서 만나고 보게 될 그런 사람이니까요. 그들은 초대교회에서 탁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비록 그들이 구제하는 일을 맡은 자였어도 그들에 관한 기록은 그들이 아주 신령한 자임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 이걸 깨닫게 되는 거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1: 스루 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매기 목사님의 성경 강해 시리즈를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 지금까지 목동 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사도행전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오늘의 퀴즈입니다. 바리새인 이 사람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사도들의 말을 들은 공회원들은 크게 화가 나서 그들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때 한 율법 교사가 일어나 사도들을 잠시 밖으로 내보내라고 했는데요. 사도 바울의 스승이었으며 존경받던 이 사람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1번 가말리엘, 2번 디몬. 정답 아시는 분들은 샵 1069번으로 정답을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글 100원입니다. 문자번호 우물정 1069번으로 정답과 함께 청취 소감을 적어서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지난 시간 정답은 아나니아의 아내, 2번 삽비라였습니다. 매기 성경 강의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FEBC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 꿈이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Z,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은혜의 찬송. 여러분 안녕하세요. 은혜의 찬송 김경화입니다. 험난한 외지에서 몇 년째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이 있었는데요. 몇 년째 단 한 영혼도 주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선교사님은 자신의 모습이 너무 비참했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들었는데요. 그 순간에 선교사님의 마음에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러느냐? 선교사는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아 힘들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셨는데요. 고개를 들어 눈앞에 사과나무를 보아라. 농부가 7년 동안 아무 말 없이 거름을 주고 물을 주고 나서야 열매를 맺는단다. 지금 열매가 없다고 낙심하지 말아라. 큰 깨달음을 얻은 선교사는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따라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했는데요. 타임지가 선정한 가장 위대한 선교사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의 이야기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의 할 일이죠. 수확은 농부이신 하나님 아버지께 맡기고 복음의 씨앗을 날마다 뿌리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찬송 아름다운 찬양으로 출발합니다.

은혜의 찬송 함께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의 전 13개 지사가 함께하는 은혜의 찬송,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찬양 이어드릴게요.

지혜의 말씀 시편 85편 말씀 함께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주의 모든 분노를 거두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셨나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분노를 거두소서. 지혜의 말씀 시편 85편 말씀 함께 하셨습니다.

은혜의 찬송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갖고 돌아오리로다. 시편 말씀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일 더 열심히 해서 열매를 기다릴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은혜의 찬송 지금까지 김경화였습니다. 평안한 밤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0: RTBC Mission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으리라. 내가 지었은즉 안을 것이요 품을 것이요 구하여 내리라. 이사야서 46장 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는 분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우리를 품으시는 그 신실하심에 감사드리며 김도윤의 샬롬 나잇 시작하겠습니다.

첫 곡으로는 린다 랜들의 He Will Carry You 들으셨습니다. 내가 지어쓴즉이라는 말씀 참 중요하죠.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우연히 생긴 존재가 아닙니다. 만든 사람은 책임이 있습니다. 도자기를 빚은 사람은 그 그릇이 깨지면 다시 고칩니다. 자기가 만든 작품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도 그러십니다. 우리를 만드셨으니까 끝까지 책임지시겠다라고 시편 말씀을 통해서 하십니다. 노년까지 백발이 되기까지라는 표현이 참 구체적입니다. 우리가 젊고 건강할 때만이 아닙니다. 늙고 약해져도 쓸모없어 보여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품으십니다. 세상은 유용한 사람을 찾지만 하나님은 다릅니다. 우리의 가치가 무엇을 할수 있느냐에 있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라는 그 의미가 가장 중요한 가치가 아닐까 싶네요.

소망의 바다에 난 여호와로, 송정미의 내가 주의 신을 떠나까지 들려드렸습니다. 김도윤의 샬롬 나잇에서는 문자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누고 이 시간에 듣고 싶으신 찬양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문자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샬롬 나잇에 선곡표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 샵 1069번으로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FEBC 스마트폰 앱 다운받으시면 방송 들으시면서 실시간으로 선곡되는 찬양들 바로 아실 수 있고요. 사연과 기도 제목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세곡 들려드렸습니다. 에미 그랜트의 I Will Remember You, 가이 펜로드의 Through It All, 스티븐 커셰프만의 My Redeemer is Faithful and True까지 전해드렸습니다. 둘 하나하나 5번 쓰시는 분께서 불면증 환우입니다. 잠 잘 되게 기도해 주세요 라고 하시면서 밤의 노래 신청합니다 라고 하셨는데 마지막 곡으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양 들으시면서 편안하게 주무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6541번님께서 안녕하세요. 기도하면서 청취할게요. 심야 방송이 좋아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6541번님 둘 하나하나 5번님 잘 주무시도록 같이 기도하시면서 오늘 하루 마무리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곡 들려드렸습니다. 빨간 약에 우리는 복이 있다. 오벳의 수고하고 무거운 왕연의 십자가의 사랑까지 들려드렸습니다. 오늘도 세상 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자녀로 살아내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은혜의 하루가 되시길 소망하면서 김도윤의 샬롬 나인 마무리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샬롬.

0: FEBC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서머 스페셜로 함께하는 서윤영입니다.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함께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열매 사랑으로 이번 한 주간 여러분과 함께하는데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그 중에 첫 번째 사랑, 이번 한 주간 테마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자신의 유익보다 타인의 필요를 먼저 구하는 그리스도의 희생적 성품인 사랑. 그 사랑을 담고 싶다. 그리고 그 사랑을 주변에 계신 분들에게 흘려보내고 나눠드리고 싶다란 마음으로 이 테마 정해봤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가 아니고요. 구약성경에 있는 아가 8장 7절 말씀입니다.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아멘.

내가 주님을 아름다운 바이올린 찬양 민유경 교수님이었고요. 앞서서 들으신 별그대의 첫 찬양 조준모의 내가 너를 사랑함이라 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서머 스페셜로 함께하는 서윤영입니다.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의 첫 번째 열매는 사랑입니다. 자신의 유익보다 타인을 먼저 생각하는 사랑. 아, 그 사랑 생각하면 떠올리는 게 제일 먼저는 사실 엄마의 사랑이죠. 나보다는 자녀를 먼저 위하는 그 헌신적인 사랑. 어떨 때는 참 본능에 가까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우리가 그보다 앞서서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이라는 말씀 많이 듣는데요. 우리를 향한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 내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살리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우리 가슴 깊이 새기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 아가서 8장 9절 말씀인데요.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아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에 품고요. 또 그 사랑을 새기며 그 사랑을 주변에 계신 분들에게 전하고 나누고 흘려보내주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 제 가슴 깊이 새기겠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유료문자 샵 1069로 말씀이라고 보내주시고요. 오늘 별그대에서 함께하는 찬양 궁금하신 분들은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찬양 리스트 링크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 기도 제목 받는데요. 짧은 글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 소요됩니다. 샵 1069, 우물정 1069고요. 유료 문자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서머 스페셜 기간 동안에는 신청곡을 잘 안 받습니다. 왜냐하면 주어진 테마가 있어가지고요. 그 테마 고르고 저도 기도하면서 선곡하는 찬양 여러분과 나누고 있으니까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이 찬양 여러분과 함께 나눕니다.

0: 스페셜.
1: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서머 스페셜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성경의 아홉 가지 열매 중에서 첫 번째 열매 사랑 이번 주간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아가서 8장 7절 말씀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랑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날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차마 우리가 상상할 수도, 알 수도, 깨달을 수도 없는 크고 뜨겁고 놀라운 사랑입니다. 그런 사랑을 받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입니다. 우리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랑의 메시지 꼭 듣기를 원하고요. 그 메시지를 가슴 깊이 새기며 이 찬양을 우리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감동 가득 만족 2배 오감만족 한만두의 만두 선물 세트.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 한 박스. 향기로 복음을 전합니다. 지혜로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기업 노브엘에서 위스트 이미지 헤어앤 바디 세트.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눈이 복은 눈 마사지기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기업 더 프라미스 FNC에서 라이코펠을 품은 토마토 즙을.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원하는 기업 예인수산에서 먹대깡과 만능육수 요리 한 포를 드립니다. 선물로 섬겨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시길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날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늘 발견하며 그 사랑을 또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정말 애쓰셨어요. 꿈에서 예수님 만나세요. 지금까지 서윤영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살리고 있습니다.

0: HT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한 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달빛 가스펠의 나영환입니다. 교만한 자는 자기 능력에 초점을 두지만 겸손한 자는 하나님의 능력 주심에 의존한다고 존 비비어 목사님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날마다 찾아오는 불안함과 죄의 유혹 앞에서 흔들리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죠. 그러나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은 우리의 의지나 노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명령하십니다. 도덕적인 삶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삶을 우리의 목표로 삼고 우리의 삶이 진정한 주인이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을 향해 또 그분과 함께 겸손한 발걸음을 시작하는 복된 삶이 되시길 축복하면서 달빛 가스펠 시작할게요.

하은의 저 높은 곳을 향하여로 달빛 가스펠 문을 열었습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기쁨과 평안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이지영의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에 띄워드리고요. 여사 사랑 이야기에 속죄하신 구세주를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라이트온의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였고요. 두 번째 곡으로 피아 월십의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인피니티 밴드의 내 모든 시험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윈드 월십의 내 주의 보혈은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송정미의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었고요. 두 번째 곡으로 조준모의 주님여 이 손을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우리 컬러의 빈들의 마른 풀 같이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주리의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들려드릴게요.

언제나 늘 변치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 그 사랑 안에서 변치 않은 평안을 맛보시는 아름다운 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의 달빛 가스펠은 여기까지예요. 바비 메이슨의 What a Friend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키프티드의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

0: HT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평안한 시간 보내고 계십니까? 대한민국과 북한, 중국 동북 삼성과 러시아 연해주 지역에서 함께하시는 방송가족 여러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서울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아나운서 김상균입니다.

무소식이 희소식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런 일이 없는 것이 오히려 평안하다라는 그런 의미일까요? 이 삶이라는 게 고난의 연속이기 때문에 그저 아무 일 없는 것이 평범치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평안한 삶을 꿈꾸죠. 어떤 사람은 이 평안함의 크기가 좋은 일, 행복한 일이 가득해야지만 그게 평안하다라고 느낄 수가 있지만 고난이 많은 사람에게는 그저 없는 것이, 고난조차 없고 걱정, 근심이 없는 게 평온하다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 인간의 삶이라는 것은 고난의 연속이고요. 또 행복하고 즐거운 일도 순간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주 안에 있을 때에만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지요. 평안한 사람이 평화로운 일상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 주 안에서 믿음을 굳건히 하고 평안함 가운데 평화를 이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의 첫 찬양으로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전해드렸습니다. 샬롬이라는 말이 이스라엘, 이 히브리 민족에서는 인사예요. 그런데 그 의미가 우리 민족과는 의미와 같습니다. 안녕하세요라는 말, 안녕, 모든 일이 평안하십니까? 라는 의미잖아요. 또 그러면서 안녕하세요, 평안을 빕니다 라는 의미인데 샬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서 이 서로의 평안을 또 안녕을 빌어주는 것, 우리는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이 평안함이라는 게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온전히 누릴 수가 있거든요. 오늘은 어떤 것을 먹어야 될까? 또 하루를 어떻게 버텨야 할까? 지금 내가 갖게 된 또 맞이하게 된 어떤 질병의 어려움이나 경제적인 어려움을 오늘은 어떻게 이겨내고 또 견뎌낼 수 있을까?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많으실 텐데 우리가 그래도 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께 아뢰는 것. 주 안에서 참 평안을 꼭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이 시간은 남북한 전역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들께 복음의 메시지뿐만 아니라 또 외부의 소식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AM 1188kHz, 제주국동방송 AM 1566kHz 뿐만 아니라 각 지역에서는 FM을 통해서 함께하고 계실 텐데요. 특별히 이 방송은 저 북녘 땅에도 전파가 되고 있습니다. 그 땅 가운데 극동방송을 듣는 분들이 참 많음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그분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복음 통일에 대한 귀한 마음 기도 한 줄로 남겨주세요. 담은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샵 1069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제 이 시간에 7719 성도님이 화장실에 가고 싶어서 깨셨다가 거실에 틀어놓은 극동방송에 이 시간을 들으셨대요.

그러면서 잠잠히 북녘 땅에서 이 방송이 들려지고 또 듣고 있는 사람들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잠시나마 기도하는 마음으로 문자를 주셨는데요. 여러분도 이렇게 같이 오늘도 기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남북한 청년들과 함께 통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너와 나의 어울림 준비하고 있고요. 또 더불어서 남북한과 세계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과 북한 지역의 자세한 날씨도 함께 하시겠습니다.

남과 북이 통일되는 그날까지 함께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살아가는 남북한 청년들은 통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매주 이 시간을 통해서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함께해 주실

0: 여러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각자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2: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사는 직장인 행복입니다.
3: 네, 안녕하세요. 저는 북한에서 이사 온 한나입니다.
4: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생 삼순입니다.
5: 안녕하세요. 저는 탈북 7년 차 되어 있는 웅이입니다.
0: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0: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누게 될 텐데 첫 시간 어떤 주제로 함께 할지 먼저 들어보시죠.
2: 여러분은 통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근 통일연구원이 공개한 통일의식조사 2025에 따르면 전국 성인 남녀 가운데 통일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응답률이 사상 처음으로 과반을 넘어섰습니다. 남북 단절의 지속, 국내 정치적 요인뿐만 아니라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도 영향을 끼친 것 같은데요. 특히 주목할 점은 젊은 세대뿐만 아니라 모든 세대에서 통일의 필요성 인식이 하락했다는 겁니다. 통일의 필요성뿐만 아니라 통일과 북한에 관심이 없다는 응답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는데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왜 통일과 북한 문제에 관심이 없을까요? 그리고 통일을 이뤄가기 위해 우리에겐 어떤 게 필요할까요? 함께 살아가는 크리스천 남북 청년들의 생각을 들어봅니다.
0: 앞서서 나눴던 이야기 가운데 우리나라의 성인 절반 이상이 이제 통일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답을 했는데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의 생각이 좀 궁금하거든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4: 저는 사실 좀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었던 결과이긴 해요. 주변에 아무래도 대학생 친구들이 많다 보니까.
3: 저 같은 경우는 북에서 왔으니까 통일이 돼야 된다고 저는 100%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네. 근데 발표한 걸 보고 엄청 놀랐었어요. 이게 절반 이상이 왜 이분들은 어떤 생각을 이렇게 했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네.
5: 통일에 대해서 저 나이 또래 친구들이 관심이 없다라고만 생각했지 통일을 원하지 않는다라고는 생각을 안 해봤는데 네, 오늘 수치를 보니까 통일을 원하지 않는 수치가 이 정도로 많이 나올 줄은 몰랐습니다.
0: 예. 우리나라에도 이제는 통일을 원하는 사람보다 원하지 않는 사람이 더 많아졌다는 얘기인데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은?
4: 분단된 지 너무 오래되기도 했고 이제는 이런 삶이 너무 익숙해지다 보니까 통일? 굳이? 라는 생각이 드는 청년들이 좀 많다고 생각이 되네요.
0: 네.
2: 맞아요. 자기 것 외에는 사실 주변을 잘 돌아보는 여력이 부족한 것 같기도 하고요. 특히 경기가 많이 좀 어려워지면서 아무래도 청년들은 아파트도 뭐 마련해야 되고 앞으로의 계획도 해야 되고 돈도 맞죠. 모아야 되고 하다 보면 주변을 바라보거나 조금 이렇게 더 통일에 대한 원대한 걸 생각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3: 네, 그리고 또한 그 통일된 다른 나라, 저 독일 같은 경우 봤을 때도 통일된 지 30년이 지났잖아요. 그런데도 아직도 동독하고 서독이 너무 차이가 있는 것을 또 저희가
0: 계속 듣게 되니까,
3: 네, 듣게 되니까 네. 그런 부분도 있지 않을까
0: 그런
3: 생각합니다.
0: 영향도 있겠구나. 네. 네.
2: 저희가 통일에 대한 교육이 이렇게 너무 일관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좀 제각각 이루어진 부분도 있지 않을까라는 예를 들면 뭐 경제적인 비용이나 어떤 걸 가지고 뭐 가르치는 그런 통일도 있고
0: 네.
2: 그다음에 또 이념적인 거를 가지고 가르치는 통일도 있지만 우리나라가 아무래도 북한 문제가 정치적인 거랑 뗄래야 뗄 수 없다 보니까
0: 네.
2: 또
0: 맞아요.
2: 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계속 달라지는
0: 어떤 방향도 달라지고
2: 네, 이것들이 혼란스럽게 느껴질 때가 많이 있어서 더 그런 것도 같습니다.
4: 네, 문화적인 차이도 상당히 무시할 수 없다고 좀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네. 현재 수령이라고 모시고 있는 김정은을 완전히 우상화시켜서 그런 것들을 완전히 정말 어린 아이 시절부터 거의 세뇌하는 방식으로 교육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남한이랑은 아무래도 많이 다르지 않을까.
0: 북에서 오신 분들이 지금 두 분 계신데 이분들은 그럼에도 통일이 계속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어떠세요?
3: 길게 보면 괜찮은데 너무 단기간으로 보면 어차피 경제적인 이런 게 너무 많은데 통일이 돼서 10년, 20년 되게 되면 우리가 이제 세계적으로 GDP가 제일 높은 나라가 될 수도 있는데 그거를 저희가 생각을 못하는 부분들이
5: 경제 성장을 위해서도 통일이 돼야 한다고 봅니다.
0: 아, 우리가 네.
5: 짧게는 이제 조금 어려울 수 있긴 한데 경제적으로 봤을 때 육상으로 인한 무력 교류나 아니면 혹은 북한에 많이 매장돼 있는 자원의 활용을 있어서도 통일은 꼭 필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0: 그렇다면 특히 젊은 층에서 통일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통일이 필요하다라고 여기게 하려면 지금 우리

0: 사회에 어떤 게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세요?
1: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어떤 방식이 좋을까라고 좀 많이 생각을 했었어요. 지금까지 그래 봤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삶을 살고자 하는 청년들이 분명히 많은데,
0: 네.
1: 그 중에서도 통일을 원치 않는 청년들이 있단 말이죠. 그럼 그런 친구들한테 제가 해주고 싶은 말은 이사야 58장에 보면 굶주린 자를 보면 입히고 헐벗은 자를 보면 그들한테 네가 옷을 줘야 되는 게 아니냐, 약간 이런 본문이 나와요. 그런 걸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좀 가졌으면 좋겠다. 예수님의 시선이 어디 있는지를 우리가 한 번이라도 생각을 한다면 그들에게 있어서 통일은 당연한 게 아닐까, 우리한테도 마찬가지고라는 생각이 듭니다.
2: 우리나라가 이제 제3국가 어려운 국가들 돕는 일을 진짜 잘하는 나라잖아. 우리가 정작 우리 동포들을 돕는 데는 방법도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이런 것들을 잊고 사는 것 같아요. 가장 가까이 있는 분들을. 그래서 우선 우리 주변에 북에서 오신 분들이 있나 한번 살펴보고 그들과 접촉을 하고 만나보려고 한번 시도라도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 되겠다. 내가 직접 만나서 그들을 경험하는 거는 또 다른 차원인 것 같거든요. 그렇게 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 그 문은 금방 열리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3: 저는 지금 2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통일은 이루어 주셨다고 믿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탈북민들과 저희 남한 분들이 같이 예배를 드리고 같이 하나님 말씀을 읽고 같이 서로 나누는 그런 부분들이 교회에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럴 때마다 서로 살아온 것 다르고 태어난 것 다르지만 같이 하나님 자녀로서 거기서 모여서 같이 큐티도 하고 나눔도 하거든요. 근데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통일은 이루어 주셨다 이렇게 저는 믿고요. 남한 사회에서 탈북민 한분한 분을 좀잘 섬겨서, 그러니까 북에서 살아온 그분들이 좀 거친 부분도 있고 좀 문화도 다르고 모든 부분들이 다르니까 편견적으로 보지 말고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좀 같이 나눠주시고 그래주시면 좋지 않을까. 그러면 우리 통일은 서서히 올것 같습니다.
0: 우리 한나님 말씀하신 게 행복이님의 구체적인 방안을 얘기하신 것 같아요.
1: 진짜.
0: 그 한국 교회에서 조금 더 주도적으로 나서서 탈북민 분들을 좀 품고 탈북민
3: 맞아요.
0: 성도님과 함께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고 그들의 삶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러려면 한국 교회와 우리 목사님들이 관심을 더 많이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저는 그런 생각도
3: 네,
0: 드네요.
3: 맞아요.
0: 네.
2: 교회에서 가장 잘 실천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될 수 있다는 생각이 지금
0: 맞아요. 우리
2: 들었습니다.
0: 한국 교회가 좀더 주도를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신 것 같아요.
4: 북한의 자유를 빼앗기고 촉박을 받으며 사는 사람들의 생활을 널리 알려서 이제 한 민족보다는 인류라는 큰 시선으로 바라보면 조금 통일에 대한 사람들의 시선을 바꿀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0: 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극동 아카데미도 진행을
2: 극동 방송에서 이런 장을 벌써 마련을
0: 네.
2: 해주신 상황이죠.
0: 아,
2: 너무
0: 그리고
2: 감사하게
0: 이렇게 우리가
2: 생각되네요.
0: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계속 관심을 가지십시오, 가지십시오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더 많은 거고 여러분이 또 해야 할 일도 정말 많은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씩 좀 부탁드릴게요.
2: 통일에 대한 관심이 되게 많으신 분들이 들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이 자리에서 우리가 함께 시작하는 이 방송을 유일하게 북한에 보낼 수 있는 극동 방송. 이거야말로 통일의 굉장한 시작이라고 저는 여기고요. 혹시 북한에 대해서 관심이 없던 분들도 이 코너를 통해서 통일을 생각하신다면 어느 순간 도적같이 통일이 임했을 것으로 믿습니다.
0: 네.
3: 하나님께서 이사야 40장 1절을 보면요. 위로하라,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저 북한 땅에 정권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있다는 것을 우리 꼭 기억하고 뉴스나 모든 것을 볼때 하나님의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1: 저 삼순이는 사실 이미 통일은 시작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비전인 통일을 향해 앞으로 나아가는지가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가장 먼저는 북한이라는 땅을 생각을 했을 때 그곳에 있는 정치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에 살고 있는 사람 한명한 명을 우리가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랑 똑같은 인간이고 똑같이 지금 이 시간도 숨을 쉬며 살고 있는 사람인데, 그래서 그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때, 그들을 진심으로 품고자 기도할 때 북한에 대한 우리의 마음이 열리지 않을까, 통일에 대한 마음의 문이 열리지 않을까라고 확신합니다.
4: 한국 뉴스에서 북한에 대한 소식이 들릴 때마다 정치적이고 혹은 불쾌한 그런 소식이 많이 들리는데 모두 여러분이 그러한 부분으로만 뉴스를 받아들이시지 말고 그것을 봤을 때 여러분이 북한 사회가 변화되기를 기도해 주시고 뉴스를 볼 때마다 함께 기도의 마음을 가져주시면 됩니다. 될 것 같습니다.

0: 이 시대를 살아가는 2030 우리 청년들의 통일에 대한 열망을 나누는 시간 너와 나의 어울림 첫 시간이었는데요. 오늘 함께해 주신 우리 20, 30대 남북 간 청년들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함께 응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다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1: 너와 나의 어울림
2: 만나요.

간추린 소식.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입니다. 먼저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베네수엘라 강진으로 국제공항이 심각하게 파손돼 최소 1년 이상 운영이 중단될 것으로 전망되며 물류와 복구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중앙일보는 레오 14세 교황이 교황청 핵심 부서 장관에 수녀를 임명하며 여성 중용 기조를 이어가는 개혁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어서 서울경제신문 보도입니다. K컬처, 한국의 문화가 음식과 뷰티, 패션 등 생활 문화 전반으로 확산하며 반도체와 자동차를 잇는 한국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매일경제신문 보도입니다. 북한이 올해 상반기에 전 세계 가상자산 해킹 피해액의 66%를 차지하며 최대 1조 원 규모의 해킹 자금을 탈취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BTS 방탄소년단의 브뤼셀 공연에 유럽 전역에서 6만 5천여 명의 팬이 몰리면서 K-POP과 한식 등 한국 문화의 인기를 실감케 했습니다. 서울경제는 또 미국에서 K-POP과 K-드라마를 넘어 음식과 화장품, 생활 문화까지 즐기는 K-라이프 스타일이 일상 속으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북한이 교화소에서 잇따르던 수감자 사망 사건과 관리자들의 가혹 행위에 대한 전면 실태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한 데일리 NK는 북중 관계 개선에도 북한 관광 재개가 계속 미뤄지면서 중국 여행사들의 신뢰가 떨어지고 관광객들의 불만도 커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상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입니다. 첫 소식은 연합뉴스가 보도합니다. 중남미 베네수엘라를 강타한 강진으로 국제관문인 시몬 볼리바르 국제공항이 심각한 피해를 입으면서 장기간 운영이 중단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공항은 지난달 24일에 발생한 연쇄 지진 이후 전면 폐쇄됐으며 터미널 지붕과 벽면이 무너지고 내부 시설도 크게 파손돼 현재 복구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작업 중인 관계자들은 공항이 정상 운영되기까지는 최소 1년 이상이 걸릴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는 국토가 넓지만 철도망이 거의 없어 사람과 물자의 이동을 대부분 항공편에 의존하고 있고 국제공항의 장기 폐쇄는 국가 물류망과 지진 피해 복구에도 큰 차질을 줄 것으로 우려됩니다. 한국 대사관도 지진 피해를 입어 청사가 임시 폐쇄됐으며 건물 곳곳의 균열이 계속 확대되면서 안전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재 대사관은 대사관저의 임시 사무실을 마련해 교민 지원과 현지 정부, 국제 구호단체와의 협의를 이어가고 있으며 직원들은 제한된 공간에서도 비상 근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대사관 측은 본래 청사로 언제 본래 청사로 언제 복귀할 수 있을지 아직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며 당분간 임시 사무실을 유지하면서 교민 안전 확보와 피해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레오 14세 교황이 교황청 핵심 부서

저인 인간발전부 장관에 이탈리아 출신의 알렉산드라 스메릴리 수녀를 임명했습니다. 인간발전부는 정의와 평화, 사회복지, 이주, 보건사목 등 담당하는 교황청의 주요 부서로 이 수녀는 차관인 파비오 바조 추기경과 함께 부서를 이끌게 됩니다. 이번 인사는 전임 프란체스코 교황이 추진해온 여성 중용 기조를 이어가는 상징적인 조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레오 14세 교황은 지난달에도 교황청 홍보부서를 총괄하는 장관급 직책에 첫 평신도 여성인 몬세라토 알바라도를 임명하는 등 교황청 내 여성의 역할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서울경제신문 보도입니다. K-팝과 K-드라마를 넘어 음식과 뷰티, 패션, 문화까지 세계로 확산하고 있는 K-문화가 반도체와 자동차를 잇는 한국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K-컬처 시장 규모는 274조 원, 관련 산업 수출은 718억 달러를 기록해 자동차 수출 규모와 맞먹는 수준으로 성장했는데요. 한국 콘텐츠 산업은 게임과 음악, 방송을 중심으로 수출이 꾸준히 늘어나면서 과거 문화 소비국에서 세계적인 문화 수출국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최근에는 한류가 대중문화를 넘어 한국식 음식과 화장법, 패션, 한국어를 배우는 생활문화까지 확산되는 이른바 한류 4.0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콘텐츠와 예술은 물론 관광과 음식, 뷰티 산업까지 아우르는 K컬처를 국가 핵심 산업으로 육성해 오는 2030년까지 시장 규모를 400조 원으로 확대하고 관련 산업 수출도 1,100억 달러까지 늘린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전문가들은 K컬처가 한국의 국가 경쟁력과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핵심 소프트 파워로 자리 잡고 있으며, 인공지능 기술과 결합해 앞으로는 세계 문화 생태계를 이끄는 새로운 표준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습니다. 이어서 매일경제신문 보도입니다. 북한이 올해 상반기 전 세계 가상자산 해킹 피해액의 66%를 차지하며 국가 주도 해킹의 중심으로 지목됐습니다. 블록체인 분석 기업에 따르면 북한과 연계된 해킹 조직이 올해 상반기에 탈취한 가상 자산은 모두 6억 4,3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9,972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어 있습니다. 주요 피해는 디파이 서비스인 드리프트와 켈프 DAO 해킹 사건에 발생했으며, 두 사건 모두 북한 정찰총국 산하 해커 조직인 라자루스가 배후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북한의 해킹 규모는 지난해 상반기보다는 줄었지만 여전히 전 세계 국가 주도 해킹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는데요. 블록체인 분석 업체들은 북한이 탈취한 가상 자산을 정권 운영과 핵미사일 개발 자금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최근 몇년 동안 북한의 가상 자산 해킹 규모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한편 올해 상반기 전 세계에서 모두 207건의 가상 자산 해킹이 발생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배 이상 늘었고, 대부분은 스마트 계약의 취약점을 노린 공격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어서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그룹 BTS 방탄소년단의 데뷔 후첫 벨기에 공연을 앞두고 유럽 각국에서 모인 팬들로 브뤼셀이 거대한 축제의 장으로 변했습니다. 이번 공연에는 영국과 네덜란드, 독일, 이탈리아, 스웨덴 등 유럽 전역은 물론 미국에서도 팬들이 찾아오면서 이틀 동안 모두 6만 5천여 명이 공연장을 찾았습니다. 공연장으로 향하는 지하철은 팬들로 가득 차 운행 횟수를 두 배로 늘렸지만 만원 상태가 이어졌고, 역과 공연장 주변도 인파로 크게 붐볐습니다. 입장을 기다리는 팬들은 아리랑과 BTS의 노래를 함께 부르며 공연을 기다렸고, 일부 팬들은 한복을 입거나 직접 한글이 적힌 티셔츠를 준비하는 등 한국 문화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습니다. 공연장 주변에서는 김밥과 떡볶이, 양념치킨 등 한국의 길거리 음식도 큰 인기를 끌며 긴 줄이 이어졌습니다. 벨기에 현지 경찰은 BTS 팬들은 평화롭고 질서 있는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다며 축구 경기보다 치안 유지가 훨씬 수월했다고 평가했는데요. 팬들은 BTS가 음악을 통해 국적과 언어를 넘어 사람들을 하나로 연결해주고 있다며, 이번 공연이 유럽 각국 팬들이 함께 어우러지는 문화 축제의 장이 됐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이어서 서울경제신문 보도입니다. 미국에서 K-팝과 K-드라마를 넘어 한국의 음식과 화장품, 생활 문화까지 즐기는 이른바 K-라이프 스타일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형 할인점인 코스트코에서는 신라면

면과 우동이 주요 식품 코너에 진열되고 있으며 트레이더 조에서는 고추장과 냉동김밥 등 한국 식품이 인기 상품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한식당과 코리안 바비큐 전문점에는 현지인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삼겹살을 상추에 싸 먹거나 소주와 폭탄주를 즐기는 모습도 흔하게 볼 수 있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습니다. K-뷰티의 인기도 더욱 높아지면서 세포라 매장에는 한국 화장품 전용 코너가 마련됐고, 최근 미국의 문을 연 올리브영 1호점에는 개장 전부터 수백 미터의 대기줄이 이어질 정도로 큰 관심을 모았습니다. 미국 현지 소비자들은 한국 드라마와 음악을 즐기는 것을 넘어 음식과 화장품까지 일상적으로 소비하는 것이 하나의 세련된 생활 문화로 자리 잡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CNN과 CBS 등 미국 주요 방송들도 올리브영 개장과 K-뷰티 열풍을 집중 조명했으며, 현지에서는 한국 문화가 하나의 유행을 넘어 일상 속 소비 문화로 자리 잡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데일리 NK가 보도한 북한 내부 소식입니다. 북한 사회 안전성이 전국 교화소에서 잇따르는 수감자 사망 실태를 전면 조사하라는 특별 지시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조사에서는 교화소별 수감자 사망 현황은 물론 관리자들의 가혹 행위와 관리 실태까지 함께 점검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최근 교화소에서는 열악한 급식과 영양 부족, 과도한 노동이 겹치면서 형기를 마치지 못한 수감자들이 잇따라 숨지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올봄 모내기 동원 과정에서는 쓰러진 수감자들에게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고 구타하는 등 가혹 행위도 이어졌다는 증언이 나왔는데요. 그동안 교화소에서는 이 같은 사망 사건을 병사로 처리하거나 은폐해왔지만, 이번 전면 조사가 시작되면서 책임자들은 하급 간부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민들 사이에서는 수감자들을 학대해온 교화소 간부와 안전원들을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현지에서는 대대적인 인적 쇄신과 간부 교체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전망 속에 교화소 내부의 긴장감도 커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소식통은 지금 교화소 내부는 말 그대로 초상집 분위기라며, 그동안 수감자들을 관리해온 안전원들도 처벌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불안감이 확산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데일리 NK는 북중 관계가 개선되고 있는 분위기 속에 북한 관광 재개 기대감이 커졌지만 실제 재개가 계속 미뤄지면서 중국 여행업계와 관광객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중국 여행사들은 국제 여객 열차 운행 재개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북 이후 북한 관광이 곧 재개될 것이라는 관광 상품을 적극 홍보하면서 예약 대기자까지 모집했는데요. 하지만 한달 가까이 관광 재개 소식이 나오지 않자 예약자들 사이에서는 또다시 일정만 미뤄지는 것 아니냐는 실망감이 커지고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일부 여행사들은 원산 갈마 해안 관광지구를 포함한 관광이 조만간 가능할 수 있다며 대기자들에게 기다려달라고 안내하고 있지만, 반복되는 연기에 신뢰를 잃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여행사들도 이전처럼 관광 재개 시점을 확정적으로 홍보하기보다 정부의 공식 승인과 통지를 기다려달라며 보다 신중한 태도로 돌아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소식통은 북중 관계 개선과는 별개로 관광 재개 시점이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 이어지면서 무리하게 홍보에 나섰던 여행사들의 신뢰가 크게 떨어졌고, 예약 대기자들의 기대감도 점차 식어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상으로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린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0: 7월 9일 목요일 북한 지역 날씨입니다. 북한 지역 전 지역에 종일 비가 내리겠는데요. 비로 인해 미끄러운 빗길에 안전사고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먼저 평안도 지역은 평안남도와 평안북도 모두 종일 비가 내리겠는데요. 아침 최저기온은 평양 24도, 신의주 23도로 출발합니다. 낮 최고기온은 평양 28도, 신의주 25도가 되겠습니다. 황해도 지역도 흐린 가운데 종일 비 소식이 있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개성 22도로 시작하고요. 낮 최고기온은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함경도 지역 역시 온종일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함흥 23도, 청진 21도로 시작해 낮 최고기온은 함흥 28도, 청진 24도에 머물겠습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 모두 흐리면서 비가 내리겠고요. 파도의 높이는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에서 1에서 2m 사이로 일겠습니다. 이상 9일 목요일 북한 지역 날씨였습니다.
1: 오늘도 샬롬 대한민국입니다와 함께 해주신 남북한과 또 중국 러시아의 동포 여러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또 평안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하고요. 또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기 원하시는 분들

그리고 복음에 대해서 더 알기 원하시는 분들은 저에게 편지나 엽서 보내주세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우체국 사서함 88호. 대한민국 서울 마포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북방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찬양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리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서울 극동방송 아나운서 김상균이었습니다. 주님 안에서 평안하십시오. 샬롬. 북녘 땅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송. 극동방송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0: T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듣고 계신 방송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음의 메아리 임지현입니다. 세계적인 기독교 변증가이자 한 작가인 오스기니스의 소명이라는 책에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엌 바닥을 청소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 못지않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습니다. 청소를 하며 찬송가를 불러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바닥을 깨끗하게 하는 그 사람의 일을 좋아하시기 때문입니다. 구두를 만드는 사람은 가죽의 남몰래 작은 십자가를 생긴다고 해서 자신의 의무를 행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튼튼하고 좋은 구두를 만들어줄 때 자신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장인의 숙련된 기능에 관심을 보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한 목사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을 만난 모든 사람이 사역자가 되고 선교사가 되어야 한다는 건 아니라고요. 바울이 선교를 위해 천막을 만들었던 것처럼 때로는 세속적인 일이 우리의 소명이 되고 하기 싫은 일이 소명이 될 때가 있습니다. 오늘날의 기독교인들은 소명은 반드시 기독교적이어야 하고 거룩한 일이어야 하며 특별한 일이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도 한다고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을 통해 부르신 바로 그곳에서 자신의 본분을 세상 어디에서나 마음껏 발휘하는 사람이 비로소 소명을 다하는 충성된 일꾼임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소명을, 우리에게 주신 그 마음을 매일같이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하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출발합니다.

로마서 12장 3절의 말씀.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로마서 12장 3절의 말씀 북한어 성경으로 한 번 더 함께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여러분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여러분은 자신에 대하여 마땅히 생각해야 하는 것보다 더 높게 생각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이 각자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사람이 생각에 앞서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생각을 구하며 우리에게 주신 것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이 무엇인지 분별하길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신 바로 그곳에서 주신 말씀대로 나아가는 주님의 일꾼으로 바로 서는 오늘 하루를 위해 기도하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계속해서 찬양 올려드립니다.

내가 참 의지하는 예수 구현모 씨의 목소리로 함께 찬양했고요. 계속해서 극동방송의 복음의 메아리 이화천 버콰이어의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찬양 올려드린 후에는 피아노 연주 찬송으로 한번더 함께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십니다.

0: 계속해서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합니다.
1: 치유하고 구원하시는 예수님. 마태복음 7장 33절 34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만나서 손가락을 양 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열리라는 말의 뜻이라고 하죠. 여기 성경에 보니까 세상 사람과 분리를 시켰어.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났다고 그랬어. 왜? 거기는 불신자들이 많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서 만약 예수님이 고쳐주신다 하더라도 아 저건 저절로 낫을 거다, 날 때가 됐으니까 낫을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적, 예수님의 기적을 못 믿는 사람들이 태반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데리고 조용한 데로 따로 데려갔다고 그랬죠. 예수님과 따로 만났지요. 출애굽기 3장 3절에 이에 가로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니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모세의 간증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네가 쓴 자리는 거룩한 자리라 신발을 벗으라 그랬어. 그래서 한국 강단에 대부분 올라갈 때는 신발 벗고 올라갔었는데 요새는 다 신발 신고 올라가더라고. 왜? 하나님의 성전, 거룩한 장소기 때문에 지성소, Holy of Holy Place, 거기 올라갈 적에는 네 신에 있는 신발을 벗어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만났죠. 1대1로 만나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 성경에 여러 사람 나오죠. 그 중에 한 사람이 요한복음 3장에 니고디모요. 밤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느냐고 예수님한테 물어보니까 거듭나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럼 내가 우리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가서 거듭나야 되느냐고 물어봤을 때 아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늘나라를 볼 수 없다고 하는 말씀을 듣고 저는 니고디모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왜? 그 후에 요한복음 마지막에 볼 것 같으면은 니고디모가 예수님 장례식에 참석을 한 게 나타납니다. 사마리아 여인, 요한복음 4장이지요. 예수님 혼자 따로 만나서 제자들은 먹을 것을 사러 동네 들어갔을 때에 그 여자가 물길러 왔죠. 예수님 피곤하시니까 우물 곁에 앉아있는데 그 여인이 왔어. 예수님께서 나 마실 물 좀 달라고 그러니까 안 주는 거예요. 당신은 그때 무슨 말을 하는 거니?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 여자는 현실만 생각하고 그 물 좀 저한테 주세요. 그래서 내가 다시는 물 길러오지 않게. 그때 예수님께서 물을 줄 사람을 단둘이 만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너는 가서 남편을 데리고 와라. 이 여자가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시침이 딱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는 남편 다섯 사람이나 모셨어. 지금 있는 남자도 내 남편이 아니다. 그때 이 사람이 동네 뛰어가서 나의 과거를 다 얘기해 준 사람이 메시아가 아니냐, 나와서 보라고 했을 때 동네 사람들

0: 사람들이 다 나와서 예수를 보고 예수를 믿었다고 그랬어요. 그 여자도 예수를 믿고 동네 사람들도 예수를 믿고 역시 예수를 만나면은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1: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했습니다.

한홍재 목사님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찬양까지 함께 했습니다. 우리 주님을 향한 믿음 가운데 오늘도 놀라운 하루,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보내시기를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남과 북이 함께 우리 주님을 찬양하는 극동방송의 복음의 메아리, 계속해서 찬양한 곡도 올려드린 후에는 북한이 고향인 형제와 자매들의 찬양의 간증을 나누는 시간,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이어집니다. 성결대학교 콘서트 콰이어입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0: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크신 은혜이며 하나님이 사랑과 은혜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의 강한 지혜와 능력이 선에 항상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구원해 주시며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에서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이 정말 지금 제일 행복합니다. 저는 앞으로도 주님이 자녀로 하나님 말씀을 뜻을 잘 알고 또 하나님을 충성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계신 예수님을 항상 저와 함께 동행한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1: 자나깨나 우리를 항상 살펴주시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형통케 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만난 것이 가장 행복한 일이었다고 고백하는 우리 북한이 고향인 자매님의 은혜의 간증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길 소망하면서 오늘의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과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함께 찬양합니다.

내가 3장 22절과 23절의 말씀,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애가 3장 22절과 23절의 말씀, 북한어 성경입니다. 여호와의 인이하심은 결코 그치지 않고 그의 긍휼은 결코 끝나지 않는 것이라. 그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당신의 성실하심은 큽니다. 날마다 새롭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 가운데 우리 주님께선 어려운 매 순간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을 때 길을 열어주시고 붙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면서 그 은혜의 고백을 한번더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한이 없는 주님의 사랑이었음을. 물붓듯 부으시는 주님의 은혜를 노래하며 오늘의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북한에서 온 자매님의 선곡인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한번더 찬송합니다. 김영애 자매 선곡으로 함께했습니다.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오늘의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 서울 챔버싱어즈의 목소리로 또한번 찬양한 이 찬양의 가사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올려드리는 찬송의 모든 가사가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극동방송의 복음의 메아리 1부 순서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이사야 43장 19절 말씀. 아멘.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FM 90.3MHz, 울릉 FM 96.7MHz, 출력 3kW, 호출부 HLDG로 방송되는 FEBC 포항극동방송입니다. 포항극동방송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워진 순수 복음방송입니다. 포항극동방송은 매일 24시간 방송하고 있으며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포항극동방송은 포항시 북구 용당로 164에 연주소를 두고 FM 송신소는 포항시 도음산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될 설교나 칼럼, 그 밖의 출연자들의 의견은 반드시 포항극동방송과는 일치하지 않습니다. 포항극동방송은 청취자 여러분들의 기도와 헌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포항극동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김영보 지사장입니다. 오늘도 포항극동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FEBC FM 포항극동방송입니다. HLDG

0: FEBC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시편 121편 1절과 2절의 고백.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시편 121편 1절과 2절의 말씀, 북한어 성경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로부터 온다.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여호와 하나님, 낮에 해가 우리를 해치지 못하게 하시며 밤에 달이 우리를 상하지 못하게 하시는, 환난 가운데 우리를 지키시는 주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힘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그 순간마다 우리의 도움이 되시며 피난처가 되시며 우리를 지켜주시는 주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리고 믿음으로 이미 승리했음을 선포하면서 오늘도 이 하루의 문을 열어가길 원합니다. 산을 향하여 눈을 들며 우리를 늘 도와주시는, 우리가 부르짖을 때 응답하시는 주님 안에서 극동방송의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출발할게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극동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손편지나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북한, 중국, 러시아, 제3국 북방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편지 보내실 수 있는 주소 안내해 드릴게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다시 한번 안내드려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여러분의 참여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북방선교의 기수 극동방송 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에 계신 여러분께서는 우물정 1069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으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문자 참여해주신 분들 가운데는 선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업 콜드브루 전문 더치커피 스토리에서 커피를 보내드립니다.

0: 북한에 당신이 자비를 베푸시어 이 땅에 주님이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북한이 변화될 줄을 믿사오니 복음 통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 북한 사람들이 평안한 생활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3: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됨으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제사장 국가로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4: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반도의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0: 계속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남포교회 최태준 목사님의 말씀 함께 하실 텐데요. 사무엘하 18장 6절부터 15절까지를 본문으로 사무엘하 강의 28번째 시간입니다.
1: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압살롬이 일으킨 반역 사건의 결말입니다. 저희가 사무엘하 말씀을 쭉 살펴오고 있는데 사무엘하 말씀뿐만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는 바가 늘 그렇습니다. 인간의 역사가 도도하게 흐르는 것 같지만 그 안에 하나님이 작정해 놓으신 주의 뜻이 풍성하게 반드시 담기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뜻대로 그 일들을 충분히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강조되는 말씀입니다. 다윗이 아이도벨이 압살롬의 편에 섰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제일 먼저 했던 것이 기도였습니다.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이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이 기도, 이것을 다윗이 했다고 해서 다윗의 기도로만 보기보다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다윗이 할 수 있도록 이끄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섭리의 의미로 볼 수 있고 또 후세를 위장전향시켜서 아이도벨의 계략을 패하게 하도록 하는 지혜도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셨습니다. 아이도벨이 다윗을 죽일 수 있는 좋은 계략을 내었을 때에 이를 후세가 뒤집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살게 되죠. 이것은 후세가 지혜롭게 만들어낸 그의 계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시기 위하여 그의 좋은 계략을 듣지 않도록 명령하셨기 때문이라고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압살롬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이끌어가신

다시는 섭리를 보게 됩니다.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쳤습니다. 이럴 때에는 보통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만났다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성경과 다르게 히브리어 원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압살롬이 우연히 다윗의 부하들 앞에 나타나게 되었다, 이렇게 글을 기록함으로써 여기에도 하나님이 이끌어가시는 섭리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을 피해 도망을 가다가 상수리나무 가지에 매달리게 됩니다. 그의 머리카락이 나무 가지에 얽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무엘하 14장에 보면 온 이스라엘의 압살롬처럼 아름다운 사람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압살롬의 그 육신의 자랑은 그의 윤택하고 아름다운 머리카락에 집중적인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흠잡을 데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또 그가 1년 동안 길렀던 머리를 잘라내면 그 무게가 200세겔에 해당된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은 자기 자신에 대한 자랑이 뭐 여럿이 있었겠지만 대표적인 내용으로 그의 머리카락에 그 영광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자랑하는 그 영광이 결국은 자기를 죽이게 되는 칼이 되어서 돌아오게 된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박윤선 목사님이 설교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자랑거리는 무엇이든지 간에 그 자신에게 유익이 되지 못하고 도리어 해가 되어 돌아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반면에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지금 하나님의 징계의 한 가운데에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징계의 한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자로 자신을 세우고 있습니다. 만약에 기도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자기가 죄를 짓지 않았다라고 고집을 부리는 것이고 자기는 징계를 받을 이유가 없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다윗처럼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저지른 죄의 심각함이 무엇인지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 또 그 죄에 따라 징계를 내리시는 하나님 앞에 그 심판을 겸허히 수용하고 있고 다만 그 징계의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숨쉬도록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다윗의 기도는 늘 자기 자신보다는 하나님께 집중하고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시편 3편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3편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시미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친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시편 3편의 표지를 보시면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로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시를 보면 다윗은 지금 수많은 대적들에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적들에게
조롱을 받고 있습니다. 이 대적들이 뭐라고 조롱을 받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가 하면, 너는 평소에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는데 지금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지 못하는구나라고 하는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도 너를 구원할 수 없다라고 하는 조롱이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마치 아수르왕 산헤립의 랍세게가 유다 백성들에게 하는 소리와 같습니다.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우리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건져 주실 것이라 말하겠지만, 내 왕의 손에서 자기 민족을 구해낸 신은 없었다. 그러니 하나님의 구원은 기대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이 말과 그 결이 같습니다. 사실은 얼마나 수치스러운 조롱을 받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시편이 언제 지은 시라고 했습니까? 아들을 피해 도망가고 있을 때 지은 시입니다. 그렇다면 사실 다윗의 기도는 이러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왕의 자리에서 쫓겨났습니다. 이 왕의 자리를 다시 되찾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제가 지금 예루살렘 성에서 쫓겨났습니다. 이 예루살렘 성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힘을 주옵소서. 하나님, 내 생명이 지금 위협받고 있습니다. 압살롬의 군대를 다 무찔러 주시고 우리의 군대가 승리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하는데 다윗의 기도는 다릅니다. 다윗의 기도의 내용만 보면 오히려 적들을 다 물리치면서 완전한 승리를 눈앞에 두고 있는 사람의 기도처럼 보입니다. 3절에 보시면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십니다. 5절에 보면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들어 주고 계십니다. 6절이 압권이죠.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다윗은 지금 도망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도망가면서 큰 소리치는 것처럼 보입니다. 세상에서는 이런 상황에서 큰 소리치는 사람을 입만 살아있는 녀석, 쫄보, 루저라고 부를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이 다윗이 붙들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의 군사력이나 누군가의 계략이나 누군가의 힘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것이라는 분명하고 단호한 믿음이 이 다윗에게 있는 것입니다. 비록 자신은 쫓기는 처신이고 피난처를 구해서 숨어야 할 처신이지만, 반면에 아들은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바닷가의 모래처럼 수없이 많은 대군을 이끌고 아버지 다윗을 대항하러 온, 사실은 승부는 이미 났고 싸워봐야 뒤집을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온전히 바라보고 있는 것은 답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저들의 군대, 저들의 힘과 능력, 저들의 말과 병거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것. 그래서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겠다는 것. 이 가장 중요한 사실을 이 다윗이 놓치고 않기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쫄지 않습니다. 도망가지 않습니다. 숨지 않습니다. 자신만만하게 기도하죠.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려 주옵소서. 이것이 지금 다윗이 올리고 있는 담대한 기도입니다. 다윗의 여러 시편들을 보면서 그의 상황을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었습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 있었습니다. 사냥꾼이 쳐놓은 올무와 그물에 붙잡혀 있는 것 같습니다. 원수들이 파놓은 함정에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빠져나와야 안전하다고 생각할 것이고,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간신히 힘을 내어 나와야, 아, 이제 살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냥꾼의 올무와 그물에서 벗어나야, 원수가 파놓은 함정에서 벗어나야 자신의 안전이 확보되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고 계십니다.
너가 사망의 골

골짜기에 있어도 두려워하지 않도록, 너가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 있어도 거기에서 주를 향한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사냥꾼의 올무와 그물에 갇혀서 전혀 움직이지 못하고 원수가 파놓은 함정에서 꼼짝달싹 못하는 그 상황 속에서라도 마음의 평안을 얻고 두려워하지 않는 자리에 서게 하겠다. 누가?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겠다는 거죠. 세상은 할 수 없는 겁니다. 세상은 말 그대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하면 이제 죽을 것만 기다려야 하는 자리이고,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라고 한다면 이제 온몸이 다 빠져들어가 숨 쉴 수 없는,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사냥꾼의 손에 잡히고 원수의 손에 잡힐 것밖에는 남아있지 않은 그 자리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거기에서 내가 너를 붙들겠다. 이것이 하나님이 다윗에게 또 주를 따르는 거룩한 성도들에게 다 주시는 약속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 현실에 묶여있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벗어나야 하고,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빠져나와야 하고, 올무와 그물에서, 함정에서 벗어나야 아, 문제가 해결이 되었다, 이제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아도 되고 염려하지 않아도 되고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여도 상관이 없고,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 있어도 상관이 없고, 사냥꾼의 그 험악한 올무와 그물에, 함정에 갇혀 있어도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그렇습니다. 사람이 가로막지 못할, 사람이 방해하지 못할, 사람의 뜻과 지혜로 방해할 수 없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 일을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다윗은 압살롬과의 마지막 전쟁을 앞두고 요압과 자기의 부하들에게 이 부탁을 했습니다. 젊은 압살롬을 후히 대주시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압살롬을 어리게 본 겁니다. 그래서 젊은 압살롬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어리고 어린 압살롬을 좀 후히 대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요압의 입장은 다릅니다. 요압은 군대 장관으로서 왕과 백성과 나라를 지켜야 합니다. 요압에게 압살롬은 왕을 배신하고 백성과 나라를 반역한 죄인에 지나지 않습니다. 처단해야 할 존재이죠. 이 압살롬이 죽었을 때에 다윗은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라고 통곡을 하게 됩니다. 성경이 이 내용을 상세하게 기록을 하면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는 어떤 긴장 관계나 갈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훨씬 더 큰 의미가 담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이루어내시는 일들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아주 확연하게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사무엘 하를 살펴보면서 다윗의 시편을 같이 보는 것이 굉장히 흥미롭고 큰 유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윗의 시편을 들여다보면 참 부족한 다윗의 민낯을 보는 것 같기도 하고, 그 다윗의 민낯 속에 나 자신을 투영해 보기도 하고, 또 때로는 다윗을 다윗답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을 볼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우리 시편 하나 더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63편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63편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내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름으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지를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자, 이 시편의 표제에도 다윗의 시 유다 광야에 있을 때에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학자들은 두 가지로 봅니다. 사울을 피해 엔게디 광야에 있을 때가 아닌가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또 하나는 압살롬을 피해서 마하나임으로 가고 있는 이 다윗이 그 중간에 머문 광야가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두 번째 일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다윗의 지금의 현재 모습은 왕좌를 잃어버린 껍데기 왕에 불과합니다. 거처도 없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받아 숨기에 급급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윗은 자신의 구원이 하나님께 있는데 그래도 그의 기도는 원수를 다 무찔러 주시고 나를 다시 왕의 자리에 세워 주옵소서라고 하는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시편 63편에 그런 다윗의 기도는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다윗은 예전에 성소에서 하나님을 경배할 때에 하나님이 드러내신 그 권능과 영광이 무엇인지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권능과 영광을 드러낼 때에 자신이 그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 안에서 얼마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했는지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쫓겨나 있는 거칠고 척박하고 무엇 하나 할 수 없는 이 유다 광야가 나에게 성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여기를 성소로 삼고자 합니까? 여기에서 변치 않는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가 성소여야 내가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을 볼 것이고, 여기가 성소여서 내가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을 볼 때에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즐겁게 노래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다윗이 알기에 다른 거 구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를 성소로 삼을 수 있도록, 여기에서 내가 주를 향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내가 그 기도를 할 때에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즐거이 노래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한 사람, 거룩한 성도로서의 모습을 이 다윗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 이와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풀어낼 수 없습니다.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지혜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이대로 끝이면 나는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가 어디라고요? 다윗이 말하는 성소입니다. 우리의 현실의 고단함과 때로는 비참함과 때로는 상실감, 상처가 있는 그 자리를 성소로 삼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 성소로 삼아서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배웁는 거죠. 하나님을 배웁는 것으로 인하여 그 하나님이 주시는 권능과 영광 앞에 나 자신을 세워야 하고, 그렇다면 그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과 권능으로 인하여 나는 즐거이 찬송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밖에는 없어야 합니다. 그것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나의 현실을 맡기고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풀어내시는 일에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의 성소는 이런 거칠고 척박하고 절망과 실패와 낙심이 가득 찬 이곳이 아니면 좋겠습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어서 내 마음이 평안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거 다윗의 기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 기도 다 우리 기도 아닙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다윗의 기도를 쫓아와야 한다는 겁니다. 다윗이 자기가 붙들고 있었던 헛된 자랑들 다 철저히 내려놓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져 있지만

0: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붙듦으로 인하여 안위 받게 하시고 그 수렁 밑바닥에 깔려있는 반석이 있어서 그 반석에 발을 디딤으로 인하여서 자신의 승리를 구가하며 노래할 수 있었던 그 다윗의 기도가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기도를 하십시오. 그리고 그 기도를 나의 기도로 만들어내십시오. 그리고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이미 담아놓으신 작정하심과 섭리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보게 하실 텐데 그 작정과 섭리의 은혜 앞에 감사하는 기도로 내 삶을 주께 드리고자 하는 귀한 결단과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1: 남포교회 최태준 목사님의 오늘의 말씀 함께 하셨습니다. 사무엘하 18장 6절부터 15절까지를 본문으로 사무엘하 강의 28번째 시간이었습니다. 말씀 가운데 받은 은혜와 기도 제목을 붙들며 계속해서 우리 주님께서 부르신 바로 그곳에서 주님께서 주신 그 마음을 붙들고 더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7월 9일 목요일 날씨입니다. 오늘 북한은 전 지역이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평안도와 함경남도, 황해도 지역에 50에서 100mm, 많은 곳은 15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지겠고 함경북도는 10에서 6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최저기온은 강릉과 대구, 제주가 25도, 서울과 포항, 대전, 광주, 여수, 목포가 24도로 보이고요. 개성과 춘천, 부산이 23도, 평양과 신의주가 22도, 함흥 21도, 강계 20도, 청진이 19도, 해산 17도로 전망됩니다. 최고기온은 포항이 35도, 대구가 33도, 광주와 제주가 31도, 함흥이 30도, 대전과 목포, 강릉이 29도로 보이고요. 강계와 해산, 부산, 여수가 28도, 평양과 서울이 27도, 춘천이 26도, 신의주와 개성이 25도, 청진이 23도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북부와 서해북부 모두 날씨가 흐리면서 종일 비가 내리겠는데요. 파도의 높이는 동해북부와 서해북부 대체로 1에서 2m 사이로 일겠고요. 동해북부의 먼 바다에서만 최대 3.5m까지 높아지겠습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전 지역에 걸쳐 세차한 비 소식이 있습니다. 많은 비로 인해 비 피해나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오가는 발걸음마다 주님의 안전한 보호하심이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고향 땅 북한에도 전해드리는 날씨 소식, 해산에서 온 웅이었습니다.

오늘 나누었던 말씀과도 같이 이미 승리하신 주님의 은혜 안에서 다윗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고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을 보는 하루, 기적의 하루 보내시기를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극동방송의 복음의 메아리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0: C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0: 북한 구원과 복음 통일을 위한 기도. 주빌리 기도회 상임위원이신 사랑의 교회 북한 사랑의 선교부 이기원 목사님의 기도입니다.
1: 오늘도 자유의 땅에서 하나님께 마음껏 예배를 올려드리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축복을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런 축복을 누리고 있지만 단순히 태어난 곳이 이런 자유가 없는 곳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오늘 이 순간도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배고픔과 병마 그리고 억압과 압박 가운데 신음하며 살아가고 있는 주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들에게도 속히 예배의 자유, 신앙의 자유 그리고 복음을 마음껏 들을 수 있는 그날을 속히 허락하여 주옵소서. 피 흘림 없는 복음적 평화 통일을 이 한반도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북송의 위험 가운데 있는 탈북민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그들의 생명을 지켜 주옵소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신령한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한마음으로 힘쓰고 있는 모든 한국, 미국, 전세계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저의 간절한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0: 북한 구원과 복음 통일을 위한 기도. 주빌리 기도회 상임위원이신 사랑의 교회 북한 사랑의 선교부 이기원 목사님과 함께 기도했습니다.

FEBC 아침을 여는 예배. 성도 여러분, 평안히 주무셨습니까? 말씀과 찬양과 간절한 기도로 새 하루를 여는 아침 예배 시간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겸손히 인정하며 나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의 높으심을 선포하는 이 예배 시간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지 모르겠다고 말씀하시는 한 성도님의 고백이 있습니다. 이러한 고백 속에 우리를 날마다 예배자로 세우시는 하나님 앞에 이 아침도 감사로 나아갑니다. 어서 오세요, 예배자 여러분. 추후 2026년 7월 9일 목요일 FEBC 아침을 여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생각하며 경배 찬양 올려드리십시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0: 오늘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13편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 돋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니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가난한 자를 먼지 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 더미에서 들어 세워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시며 또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시편 113편 1절에서 9절까지 함께 봉독하셨습니다. 도안교회 양영주 목사님이 말씀 선포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십시오.
1: 예, 오늘 이 시편 113편부터 이제 118편까지를 이제 뭐라 그러냐면 이제 할렐 시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슨 시편이요? 할렐 시편. 여러분 이 할렐이라는 말 원래 이제 할랄에서 왔습니다. 할랄. 이 할랄은 빛나다, 빛을 발하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여기서 할렐 이렇게 하면 찬양이라는 의미로 바뀌죠. 그러니까 찬양은 뭐냐? 빛을 보고 반응하는 것. 빛을 보고 뭐라고 반응합니까? 빛이 밝고 빛이 찬란하고 빛이 아름다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빛을 보고 입을 담을 수가 없습니다. 아, 밝다. 와, 모든 것이 제대로 보인다. 이것이 뭐냐? 빛을 바라본 이들의 반응이죠. 자, 그래서 할랄에서 할렐이 나오고 할렐에서 이제 뭐가 나오냐면 할렐루가 나옵니다. 할렐루는 뭐냐?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고 하는 명령이죠. 자, 그래서 빛을 보고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 말은 빛 대신 여호와를 보고 온전히 반응하라는 뜻입니다. 자, 여기에 하나가 더 오죠? 뭐냐? 할렐루야. 야 그러면 여호와, 야훼를 가리키는 말이 야입니다. 그래서 할렐루야 그러면 너희는 여호와, 야훼를 찬양하라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 시편은 계속해서 지금 이제 할렐루가 나오죠. 그래서 이

여기 나오는 게 이제 할렐루야 시편 시리즈들인데, 뭐 111편도 할렐루야, 112편도 할렐루야, 113편도 할렐루야가 나오는데, 여러분 여기 그 할렐루야에 이제 뭐가 나오냐면,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죠? 113편에도 보면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이렇게 나오죠. 이 찬양하라라는 말, 너희는 찬양하라라는 말이 할렐루입니다. 할렐루. 그리고 찬양하라가 할렐. 그래서 이 찬양하라는 명령이 계속 나오면서 이런 시편을 할렐 시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 할렐 시편은 113편부터 118편까지를 보통 얘기하는데, 이게 이제 그 절기를 따라 찬양을 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래서 유월절이나 이런 특별한 절기 때이 시편들을 많이 읽었는데, 이제 113편, 114편은 유월절 만찬을 하기 전에 이제 불렀던 찬양이고, 그다음 115편부터 118편은 유월절 만찬을 하고 나서 또 불렀던 찬양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 마태복음 26장 30절을 보시면요. 자, 여기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쭉 하시거든요. 17절에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라고 해서 유월절 음식을 드시고, 그다음 30절에 뭐라 그럽니까?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자, 이게 이제 유월절 식사를 후에 나아가면서 찬양하는, 이럴 때는 이 할렐 시편을 통해서 찬양을 하는 경우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자, 다시 시편 113편으로 와서, 자, 그러면 이 할렐루야 시편, 이 할렐 시편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에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그러죠. 자, 이 할렐루야, 이게 참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대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여호와의 종들아. 자, 여러분, 여호와의 종, 종은 주인이 있는 자가 종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는 이들이 다 여호와의 종들이죠. 자, 신약성경에도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란 뜻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면 우리는 주님의 종들입니다. 여기 서서 설교하는 사람만 종이 아니라, 종이 설교를 하니까 또 그렇다고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종종종 이렇게 말하기가 어렵죠? 종님 이렇게 이제 대하시는데, 우리가 주님 앞에서 들은 다 종들이죠, 종들. 뭐 그렇다고 종놈이라고까지는 할 필요는 없지만 종들이죠, 종들. 종은 주인이 확실한 사람이 종들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여호와의 종들이 여호와를 찬양한다라는 건 뭐냐? 그분의 빛을 본다는 거거든요. 이 빛을 본다는 건빛 대신 여호와께서 그분의 빛을 종들에게 보여주실 때 찬송을 할수 있는 거죠. 그래서 찬송도 아무나 할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빛을 보고 또빛 대신 주님, 그러니까 빛을 본다는 건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시고 계시해 주셔야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건 그분의 아름다운 성품과 은혜를 우리에게 계시해 주실 때. 그래서 이런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습니다. 찬양은 빛 가운데 나온 사람이 찬양할 수 있고, 주님의 은혜를 맛본 사람만이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 아름다우신 하나님의 성품과 은혜와 빛을 경험해야, 이게 빛이다. 이 빛이 아름답다. 이 빛이 찬란하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이 더 풍성해지려면 이빛 대신 주님을 더 많이 경험해야 됩니다. 주님을 더 많이 경험하고 많이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그럴 때 우리의 찬양에 감격이 실리게 되죠. 찬양을 하며 눈물이 흐르고. 왜 그렇습니까? 찬양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을 더 깊이 빛 가운데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이거 요.

여호와의 종들, 종들만이 그분의 은혜 안에 있는 자들만이 빛을 보고 찬양할 수 있죠. 자, 그런데 찬양하라 그럽니다. 할렐루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한 다음에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그러죠. 찬양하라가 두 번 나옵니다. 이건 뭐냐? 명령입니다. 명령. 야, 찬양하면 좋으니까 너의 영적인 유익을 위해 찬양해가 아니라 이게 더 나아가서 찬양하라라고 얘기를 하죠. 이건 뭐냐? 마땅히 해야 할 바라는 겁니다. 이거는 피조물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나타내야 할 반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늘 찬양하기에 힘써야 합니다. 여기 보면은 여호와의 무엇을 찬양하라고요? 이름을 찬양하라 그러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주의 이름을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기뻐하고. 자, 여호와의 이름을 통해 우리가 알았던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I am who I am. 아쉐르 에흐의 아쉐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하나님의 영원하심과 또 무소불위하심과 또 우리의 지각으로 다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형용할 수 없는 무한하심이 들어있죠. 이 이름을 우리가 들어도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 안에 그분의 본질과 성품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름을 안다라는 것 그리고 이름을 경험한다라는 건 본질과 성품 전체를 알고 경험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한다라는 건 단지 그분의 이름만을 찬양하는 게 아니라 그 이름이 우리에게 주신 그분의 은혜와 사랑과 성품을 찬양한다는 의미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한다라는 의미도 아주 심오합니다. 왜냐하면 그 깊은 이름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먼저 알려주지 않고는 절대 알 수 없는 이름이거든요. 그러니까 찬양은 하나님께서 그분을 자신에게 우리에게 계시하신 이들에게 이들이 또 그분의 이 놀라운 이 은혜를 계시받은 이들만이 고백하고 드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찬양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속에서 마음을 변화시키고 역사하시는 이들에게는 한없는 기쁨과 감사. 주님께서 부르시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이제 예수께 돌아올 즈음에 찬양만 들으면 눈물이 나는 분들이 많아요. 시원하게. 예전엔 트로트를 들으면서 이 아린 마음으로 눈물을 흘렸다면 찬양만 들으면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고 그러면서 교회에 나오는 분들이 가끔씩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기 시작하는 분들이죠. 효과적인 부르심으로 부르기 시작하는 분들이죠. 자, 그럼 찬양을 할 때 어떻게 찬양하냐. 2절에 이제부터 언제까지? 영원까지. 이제 찬양이 터져나오면 그 찬양은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찬양해야 됩니다. 이 말은 뒤집어 얘기하면 우리가 빛 대신 주님 앞에 나왔으면 그 빛 가운데 가리움을 받지 않고 일평생 그 빛 앞에 설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찬양할 수 있습니다. 또 3절에 해 돋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자, 해 돋는 데부터 해 지는 데. 이거는 여러분 해 돋는 데는 동쪽의 저 끝, 해 지는 데는 서쪽의 저 끝, 온 세상에 미치지 않는 범위가 없습니다. 이것은 온 세상의 모든 공간, 광활한 모든 곳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라 이렇게 말씀하죠. 왜냐하면 여기 보면은 이 2절에는 우리 보고 찬송할지로다 그러죠. 그런데 3절에 보면 해 돋는 데부터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뭘 받습니까? 찬양을 받으시는 도다. 자, 이제부터 영원까지는 우리가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해야 되고 해두는 데부터 해진다. 이건 공간입니다.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은 높임을 받아야 마땅하다는 겁니다.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고 그분의 통치가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 있든지 그분의 이름이 높임을 받아야 마땅하니 너는 어디 있든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그분을 바라보며 그분의 빛 대신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찬양하라는 겁니다. 4절에 여호와는 모든 나라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자, 찬양하는 자의 특징은 뭐냐?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인정하는 사람. 여기 보면 모든 나라보다 높다 그랬죠? 여러분, 이 고대 근동에서는 각 나라별로 그 나라를 지키는 신들이 있었습니다. 해달별들. 각 나라마다 다 신이 있었어요. 그 신들은 그 영역만 지켰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여호와는 어떤 분이냐? 이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면 초월적인 분이죠. 그분의 영광은 무엇보다 높다고요?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고대 근동에서 신들이 자리하고 있는 자리는 하늘입니다. 하늘에서 봐야죠. 근데 그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 하늘 위에 계시는. 그래서 여러분, 하늘 위에 있다라는 게 이게 보통 표현이 아닙니다. 모든 신들보다 뛰어나신 분, 그분이야말로 높임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이 고백이 있는 자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내 눈에 볼 때 저게 제일 높아 보이는데, 저 사람이 제일 높아 보이고, 저 권력자가 제일 높아 보이고, 저 기관이 제일 높아 보여도 우리 하나님은 그 위에 계시다는 거죠. 그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며 높임, 하나님이 받아야 될 영광을 돌려드릴 때, 여러분, 많은 세상 사람들이 그냥 그 아래에서 신음하며 그 앞에서 벌벌 떨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와 같이 불타는 풀무불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높이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을 향한 찬양은 언제 어디서든지 그치지 않고 주 앞에 올려줘야 되고,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하나님의 이름은 높여져야 마땅하다는 겁니다. 그분의 빛이 비치지 않는 곳이 없기에, 어느 곳에든지 그분을 바라보면 빛을 볼 수 있기에, 그 빛을 본 사람들은 할렐루, 그 빛에 대한 반응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5절에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비교 불가입니다. 비교 불가. 그런데 놀라운 것은 모든 곳에 빛으로 계신 그 하나님이 5절에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어떻게 해요? 6절에 스스로 낮추사. 하나님의 자기 겸손입니다. 자기 비우심. 이게 클라이막스로 나타난 게 뭐냐? 빌립보서 2장 6절 이하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비우고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와 사람과 같이 인성을 취하여 내려오신 사건이죠.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이지만 스스로를 낮추셔서 우리를 향하여 은혜의 빛을 비추시는 분. 6절에 스스로 낮추사 무엇을 살펴요? 천지를 살피시고, 그 다음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가장 가난한 자를 어디에서? 먼지더미에서 일으키시고, 궁핍한 자를 어디에서? 걸음더미에서 들어세요. 여러분, 궁핍한 자는 잘 때도 없고 누울 때도 없습니다. 푹신푹신한 걸음더미에 누웠는데, 아유, 걸음더미에 누가 눕습니까? 그 냄새나는 곳에. 그러니까 제일 추하고 더러운 곳에서 가장 연약한 자를 들어세운다는 겁니다. 하나님도 가장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내려와 살피시고, 그리고 그 낮은 곳에 있는 우리를 들어 가장 높은 곳으로 들어 올리시는 놀라우신 역전의 하나님입니다. 역전의 하나님. 8절에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시며. 자, 하나님이 제일 약한 자들을 세우는데 지도자들. 지도자들과 어떻게 해요? 함께 세우신다는 겁니다. 지도자들을 없애는 게 아니라, 자, 백성, 그러니까 여러분, 지도자는 일하시는 하나님, 낮은 곳으로 오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과 함께 겸손히 행할 필요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9절에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도다. 자, 여러분, 이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 이게 이제
불이임이죠.

0: 여러분,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는 건 사실 힘든 겁니다. 이 아이, 고대 근동에서는 특별히 자녀를 낳는 것이 대를 잇는 건데 자녀가 없으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가장 큰 능력 가운데 하나가 이런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밖에서 놀라운 기적을 크게 행하실 수도 있지만 가장 고통받고 비천한 여인의 태문을 여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런 역사가 구약에도 있었죠. 바로 사무엘을 낳은 엄마 누구요? 한나.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도가 한나의 기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2장 8절을 보십시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걸음더미에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아멘. 자, 하나님은 어떤 분? 가난한 자를 어디서? 진토에서 일으키시고, 그 다음 빈궁한 자를 어디에서? 걸음더미에 올리사 높은 자들,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신다. 이 하나님이 역전의 하나님. 한나가 마음으로는 이런 진토와 걸음더미에 주저앉은 것 같은 거예요. 맨날 자녀가 없어서 스트레스 받고 힘들고 괴로워하고. 근데 여러분, 나중에 이 기도를 누가 하는지 아십니까? 마리아가 합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우리 누가복음 1장을 보겠습니다. 52절.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53절. 주리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자, 이 역전의 하나님, 가장 비천한 자, 이게 걸음더미 위에 앉은 자, 진토에 앉은 자죠. 그런 자를 하나님이 높이신다. 다시 113편으로 오시면. 자, 그래서 이런 하나님, 그러니까 지금 이 두 모습이죠. 가장 높은 곳에 빛나시는 하나님, 그러나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셔서 우리를 살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초월적이시면서 동시에 내재적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마땅히 드려야 될 반응이 뭐냐? 할렐루야. 빛 되신 주님을 향해 외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광대한 온 세상에서도 발견할 수 있지만 가장 낮고 비천한 곳, 여러분 그때가 되면 우리가 이 가장 낮고 비천한 곳에 내려가면 걸음더미 위에서 냄새나고 지저분하고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생각을 못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 하나님은 그곳까지 내려오셔서 그분의 능력과 주권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는 모든 곳에서 우리를 붙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한날도 이 주님을 든든히 붙들고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 지금까지 귀한 생명의 양식 도안교회 양형주 목사님이 전해주셨습니다.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시며 하늘보다 높으신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앞에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옷을 입고 나아갈 담력을 주신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분은 가장 높으시면서 가장 낮아지셨고 가난하고 궁핍한 나를 먼지와 걸음더미에서 들어 올리신 후에 성문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복된 소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또한 그분의 능력은 크고 크셔서 연약한 우리로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건강하고 행복한 어머니가 되기도 하셨죠. 그래서 그분의 이름, 그 존귀하신 이름은 해 돋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영원히 찬양받아 마땅하십니다. 할렐루야. 목사님과 함께 개인 기도의 시간 가지겠습니다.

아멘. 시인의 권면대로 오늘 온종일 여호와 하나님만 찬양하길 원합니다. 수십 년을 지나오며 여전히 은혜로운 찬양, 해 뜨는 데부터 해지는 데까지 이 찬양을 오늘 하루 종일 입가에 두고 싶습니다. 성도님들도 함께 해주세요. 7월 9일 목요일에 함께한 FEBC 아침을 여는 예배, 제장 남지구 예배인도 이용순이었습니다. 찬양으로 행복하고 평안한 하루 되십시오. 샬롬.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야고보서 1장 14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지요. 내 혼의 피피치니 윤재희입니다. 오늘 우리 삶의 선택의 순간에 주님을 더욱 생각해 보고요. 주님 주신 말씀을 더욱 묵상하는 가운데 오직 주님만 생각하며 내린 결론이 나의 선택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오늘 네옹은의 피피치니 첫 찬양으로 함께 불렀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사람과 자연이 함께 행복을 추구하는 새로운 세상, 더 헤븐 리조트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찬양과 은혜로운 말씀으로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을 만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찬양, 또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있는 분들 가운데 문자 메시지 가능하신 분들 50원, 100원의 정보용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어드리는 찬양입니다. 계신 주님.

0: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내용은 해피비치니 함께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은혜 받습니다. 상봉동 은혜제일교회 최원호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할렐루야. 오늘 또 내 영혼의 햇빛이 반짝반짝 비치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난에 대한 열등감을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이 많으시죠? 돈만 있어도 내 인생이 달라졌을 텐데 살면서 한 번쯤은 이런 생각을 해보셨는 것이 아니라 매일 하실 줄도 모릅니다. 어린 시절

0: 가난 때문에 친구들 앞에서 위축되었던 기억, 등록금을 마련하지 못해 꿈을 접어야 했던 시간들, 생활비 걱정에 잠 못 이루던 밤들, 돈은 분명 우리 삶에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돈이 삶의 도구가 아니라 내 존재의 가치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면 우리는 돈의 열등감 속에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는 뭐니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다라는 말을 농담처럼 주고받습니다.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 말이 농담이 아니라 삶의 철학이 되어버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사람보다 돈이 먼저 평가받고 인격보다 재산이 먼저 이야기되고 부가 자랑이 되는 현실 속에서 돈은 어느새 성공의 척도가 되고 말았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로 어릴 적 시골에 자라면서 어머니에게 자주 들었던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큰 소리치는 것이 아니라 돈이 큰 소리치는 거라는 것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그 말의 뜻을 잘 몰랐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어머니의 말씀이 현실 속에서 얼마나 자주 반복되는지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돈이 있으면 사람들의 태도가 달라지고 돈이 없으면 괜히 주눅이 들기도 합니다. 세상은 사람의 가치를 돈의 크기로 평가하려는 유혹이 너무도 강합니다. 중요한 것은 돈이 많고 적음이 아니라 돈이 내 존재의 가치를 결정한다라고 믿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같은 형편에서도 어떤 사람은 감사하며 살아가지만 어떤 사람은 평생 자신을 부족한 사람이라고 여기며 살아갑니다. 성경 속 가룟 유다는 결국 은삼십냥에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우리는 그를 쉽게 비난합니다. 그러나 잠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어떨까요? 우리는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주의를 포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배보다 일을 먼저 선택하고 하나님께 드려야 할 시간을 돈과 바꾸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가룟 유다는 은삼십에 예수님을 팔았지만 우리는 더 큰 성공과 더 많은 수입을 위해 조금씩 신앙과 양심을 타협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돈은 악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돈이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순간 우리는 돈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돈의 노예가 된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돈이 우리를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이 일만 악의 뿌리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 가운데 깨달은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돈이 많다고 모두 부자는 아니었습니다. 누구보다도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혹시 그 돈을 잃어버릴까봐 늘 불안해하고 밤잠을 설치며 살아가는 기업인들과 회장님들도 적지 않게 보았습니다. 통장은 넉넉했지만 마음은 늘 가난했습니다. 반대로 넉넉한 형편은 아님에도 얼굴에 감사가 있고 작은 것에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들도 많이 만났습니다. 가진 것은 많지 않았지만 하나님 안에서 천국을 누리며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상은 그들을 가난하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부유한 사람으로 바라보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이렇게 빌립보서 4장을 통해서 고백합니다. 자족은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가진 것보다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문제는 돈이 아니라 내 마음의 주인이 누군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릴 적부터 즐겨 불렀던 복음성가의 한 구절이 생각이 납니다.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참 단순한 가사이지만 그 안에는 평생 붙들어야 할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돈으로도 갈 수 없고 건강에도 갈 수 없고 시간으로도 모든 것을 어떤 것으로도 갈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진정한 부자는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만족을 배우는 사람이 진정한 부자입니다. 반대로 아무리 많은 재산을 가져도 늘 부족하다라고 느끼면 돈에 끌려다니며 그는 여전히 가난한 사람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의 자루에 돈을 넣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 앞으로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지금까지 상봉동 은혜제일교회 최원호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7358번님 오늘도 말씀과 찬양 들으며 시작합니다 하셨습니다. 오늘도 극동방송 들으면서 하루 시작하시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오늘도 화이팅 하세요.

하시고요. 주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드리는 찬양입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영어 찬양 함께 하겠습니다.

시편 18편 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어려움 앞에 또 위기 앞에 아무런 도움의 손길 없어 막막할 때 그저 주님께 소리 부르짖으며 기도함으로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간절함에 귀 기울여 응답하시는 주님을 오늘도 만나야겠습니다. 내용은 햇빛빛이니 오늘 마지막 찬양입니다. 원해 보내드리고요. 저는 내일 다시 여러분 만나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윤재희였고요. 이 프로그램은 사람과 자연이 함께 행복을 추구하는 새로운 세상, 더 헤븐 리조트와 함께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C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말씀 365일 조미정입니다.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함께 여는 말씀 365일. 오늘 하루도 말씀과 함께 시작할 때 승리하는 여러분의 날이 되기 바랍니다. 오늘은 사사기 18장 27절 말씀부터 봉독해 드립니다. 단 자손이 미가가 만든 것과 그 제사장을 취하여 라이스에 이르러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백성을 만나 칼날로 그들을 치며 그 성읍을 불사르되 그들을 구원할 자가 없었으니 그 성읍이 베드르홉 가까운 골짜기에 있어서 시돈과 거리가 멀고 상종하는 사람도 없음이었더라. 단 자손이 성읍을 세우고 거기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에게서 태어난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 그 성읍을 단이라 하니라.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라이스였더라.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을 지내매 그의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하인 한 사람과 나귀 두 마리를 데리고 그에게로 가매 여자가 그를 인도하여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니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기뻐하니라.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머물게 하매 그가 3일 동안 그와 함께 머물며 먹고 마시며 거기서 유숙하다가 넷째 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의 사위에게 이르되 떡을 조금 먹고 그대의 기력을 돋운 후에 그대의 길을 가라 하니라. 두 사람이 앉아서 함께 먹고 마심에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밤을 여기서 유숙하며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서 가고자 하되 그의 장인의 간청으로 거기서 다시 유숙하더니

다섯째 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떠나고자 하며 그 여자의 아버지가 이르되 청하노니 그대의 기력을 도두고 해가 기울도록 머물라 하므로 두 사람이 함께 먹고 그 사람이 첩과 하인과 더불어 일어나 떠나고자 하며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에게 이르되 보라 이제 날이 저물어가니 청하건대 이 밤도 유숙하라. 보라 해가 기울었느니라. 그대는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내일 일찍이 그대의 길을 가서 그대의 집으로 돌아가라 하니 그 사람이 다시 밤을 지내고자 하지 아니하여 일어나서 떠나 여부스 맞은편에 이르렀더니 여부스는 곧 예루살렘이라. 안장지운 나귀 두 마리와 첩이 그와 함께 하였더라. 그들이 여부스에 가까이 갔을 때에 해가 지려하는지라. 종이 주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가 돌이켜 여부스 사람의 이 성읍에 들어가서 유숙하십시다 하니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돌이켜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하지 아니한 이방 사람의 성읍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니 기브아로 나아가리라 하고 또 그 종에게 이르되 우리가 기브아나 라마 중 한 곳에 가서 거기서 유숙하자 하고 모두 앞으로 나아가더니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가까이 이르러 해가 진지라. 기브아에 가서 유숙하려고 그리로 돌아들어가서 성읍 넓은 거리에 앉아있으나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하게 하는 자가 없었더라. 저녁 때에 한 노인이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오니 그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 산지 사람으로서 기브아에 거류하는 자요 그곳 사람들은 베냐민 자손이더라. 말씀 365일 오늘은 사사기 19장 16절 말씀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주님과 이 아침을. 주님이 허락하신 새 아침입니다. 평안하십니까? 공부영입니다. 하나님은 일을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많은 계획을 세운다 해도 우리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걸음을 멈추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아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세요. 일을 행하시고 성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일은 하나님의 몫이고 기도는 우리의 몫입니다. 이것이 뒤바뀌어 우리는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일만 하고 옆에서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고 계신다면 심각한 문제입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은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주님만을 따르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오늘 준비된 첫 곡입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목민교회 시온 찬양됩니다.

0: 라디오 큐티.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라디오 큐티는 나침반 출판사가 발행한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 경건 생활 365일 세일을 행하리라와 함께합니다.
1: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입니다. 새롭게 찾아온 시대, 오늘의 큐티 제목입니다. 팬데믹 시대가 지나고 몰라큘 라이프라는 신조어가 생겨났습니다. 화학 용어에서 이름을 따온 이 단어는 필요한 최소한의 조직을 지향한다는 뜻입니다. 팬데믹 초기 때 사람들은 비대면에 열광했습니다. 재택근무가 더 편하고 능률도 높다는 연구 결과도 많이 나왔고 교인들도 온라인 예배의 편의성에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태로 3, 4년이 지나니 오히려 오프라인 모임의 중요성이 대두됐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사회적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관계가 없이는 삶이 불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 사람들이 선택한 삶의 방식이 몰라큘 라이프입니다. 1인 가구가 많아지고 온라인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어도 여전히 최소한의 인원만큼은 사람을 만나고 마음을 나누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목회데이터 연구소의 자료에 따르면 이런 시대에 맞춰 소그룹 모임을 지속한 교회의 성도들이 신앙생활의 지표가 높고 이탈자들도 훨씬 더 적었다고 합니다. 시대의 흐름에 맞춰 다음 세대에게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해서 찾아야 합니다. 새롭게 찾아온 몰라큘 라이프 시대에 우리는 함께 모여야 하고 동시에 작은 그룹으로도 모여야 합니다. 각 가정에서 이루어진 초대교회의 교제처럼 교회 내의 작은 그룹들을 통해서 서로의 은혜를 나누고 불신자나 새신자를 초청할 장을 여십시오. 복되고 형통합니다. 아멘. 주님, 다음 세대에게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방법을 찾게 하소서. 초대교회의 교제처럼

은혜의 작은 그룹들을 통해 서로의 은혜를 나눕시다. 묵상하시면서 각자의 영적 일지를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라디오 큐티 낭독의 장대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하는 라디오 큐티는 유튜브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분에게는 전도용으로, 믿음의 가족들에게는 풍성한 하루를 선물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샵 1069, 우물정 1069, 50원의 유료 문자로 큐티라고 보내주시면 라디오 큐티 유튜브 영상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재난 속보를 전해드립니다. 2026년 7월 9일 6시 10분 경북 상주 지역에 호우경보 발효. 기상 상황을 자주 확인하고 주변에 알리기 속도를 줄여 운전하고 물에 잠긴 도로, 지하차도, 교량 등으로 통행 자제 개울가, 하천변, 계곡, 해안가 등 접근 금지 공사장, 전신주, 지하공간, 축대, 옹벽, 담장 등 위험지역 접근 자제 배수로 정비 등 공사와 관련된 작업 자제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정규 방송 이어집니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영락교회 갈보리 찬양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이어지는 곡 주께로 한 걸음씩 테너 송금섭 씨의 찬양입니다. 이 찬양 함께 부르시면서 오늘 마련한 주님과 이 아침을 순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 방송입니다.
1: 오늘의 양식. 오늘 이 시간은 동안교회 김형준 목사님께서 창세기 33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브니엘의 은혜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삶의 방향이 바뀌어졌을 때 사람이 달라진 것을 느낍니다. 삶의 방향, 그리고 인생의 기준이 바뀔 때 달라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삶의 태도가 바뀌어졌을 때 그 사람이 바뀌어지는 것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 이 사람도 정말 파란만장한 인생을 사는 사람이죠. 파란만장이 어떤 인생인가 말씀드렸죠. 1억 원어치의 삶을 사는 사람, 파란 게 만장이면 1억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파란만장한 인생을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이렇게 야곱이 큰 위기에 처하게 된 겁니다. 지난 주일날 우리가 나눈 것처럼 자기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몰고 자기를 죽이러 오는 것입니다. 야곱은 지금까지 모든 위기를 잘 넘겼어요. 자기의 잔꾀와 자기의 노력과 예씀으로 위기를 잘 넘겼는데 이번 일만은 무슨 수를 써도 안 되는 거예요. 그 두려움 속에 가족들은 전부 다 이 야곱강을 건너게 하고 자기는 강 어귀에 있는데 갑자기 어떤 손이 들어오면서 밤새도록 실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대상이라 그런데 이 호세아서 보면 천사라 그랬죠. 하나님의 천사, 또 아니면 육신으로 나타난 그리스도의 모습, 뭐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무차별로 막 물고 뜯고 싸우는 거예요. 밤새도록 싸웠다 그랬어요. 그래도 야곱이 포기하지 않으니까 이 천사가 야곱의 환도뼈를 치게 되죠. 그때 야곱이 깨닫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그러면서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버티고선 자기가 지금까지 힘이 되었던 모든 것 정말 이제는 쓸 수도 없고 일어설 수도 없는 그 자리에서 그 사람을 붙들고 늘어집니다. 그리고 그렇게 얘기하죠. 나에게 복을 주지 아니하시면 내가 이거 놓지 않겠다고. 그때 묻습니다. 내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그 야곱이란 고백 속에는 자기는 발꿈치를 잡고 나온 사람, 속이는 사람, 그리고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아왔던 바로 그런 사람이 바로 납니다라는 그런 고백이에요. 그럴 때에 그 천사가, 그게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꿔주죠. 야곱, 넌 속이는 자가 아니다. 이제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라. 이스라엘의 뜻은 한 두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우리가 이 문맥상으로 나타나는 것은 너가 여호와를 이겼다 그랬는데 여호와가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져줬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져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이스라엘 할 때 이 엘이 주어가 될 때에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사람.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는 너 힘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된 인생으로 살아가는 삶, 바로 그런 사람이 되라는 의미에서 이 이름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는 어떻게 고백하죠? 아,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봤구나. 그래서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그렇게 정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본 야곱은요, 더 이상 예전의 야곱이 아니에요. 변화가 되었어요. 환경도 변화가 없는데 변한 것이 있다면 야곱이 변화됐어요. 변화된 야곱,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본 그 야곱이 어떻게 자기의 문제를 풀어가고 자기의 삶을 사는지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은혜라는 것은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부어주시는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뭐냐면 구원이죠. 우리의 구원이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그 큰 은혜를 받은, 어쩌면 야곱이 분해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큰 은혜를 받았어요. 받고 난 다음에 야곱이 변화가 된 거예요. 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된 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 속에 나누려고 하는데, 야곱이 변화된 것은 세 가지가 변화됐어요. 하나는 그가 하나님의, 자기 꾀와 자기 노력만 찾던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 됐어요. 그리고 두 번째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 됐어요. 세 번째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 그러니까 예배자로 변화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큰 은혜를 받은 우리가 이 야곱처럼 이런 변화의 삶을 살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하나씩 하나씩 우리가 살펴보면서 오늘 나의 삶이 정말로 야곱처럼 하나님께 큰 구원을 받았다고 그렇게 고백하면서도 내 삶은 정말 옛날의 야곱처럼 살고 있지는 않는지 다시 살펴본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3절 보니까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일곱 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지금 에서가 400명의 군대를 끌고 오는 것은 야곱을 죽이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근데 그 앞에 나간다고 그랬어요. 지금 야곱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야곱은 밤새도록 레슬링을 했다고 그랬어요. 누구와? 천사와. 얼마나 그 이 천사가 볼 때에 야곱이 놓고 처절하게 싸우는가 하면, 싸우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머리도 잡히고 옷도 찢어지고 얼굴도 만신창이가 되고 그렇잖아요. 그러다가 어떻게 됐어요? 정말 야곱이 포기하지 않는 걸 보고 하나님께서 야곱의 환도뼈를 쳤어요. 자기가 버티고 있는 힘, 그리고 자기가 의지하고 있는 힘, 그것의 상징인 환도뼈를 쳐서 절게 된 거예요. 야곱의 모습이 지금 그래요. 근데 동이 터오니까 자기가 이제 그 형에게로 나가는 거예요. 나가는데 자, 에서가 바라봤어요. 에서가 봤더니 자기가 상상했던 야곱의 모습이 아니에요. 야곱은 꾀가 많아서 돈도 많이 벌고, 장자권도 뺏어갔으니까 돈도 많이 벌고, 그리고 자녀들도 많고 재산도 많고 많이 거느리고 오면서, 그리고 거들먹거리고 분명히 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 자기가 알던 쌍둥이 동생 야곱이 아니었어요. 어디서 얻어맞았는지 여기저기 피멍든 자국도 있고 옷은 다 찢어지고 남루하고, 그 다음에 뭐 머리도 뜯겨가지고 뭐 없는 머리도 많이 뜯겨 나갔을 수도 있겠죠. 나이가 많았으니까. 그리고 절면서 절뚝절뚝거리고 오는 야곱을 볼 때 그 마음속에 야곱에 대한 불쌍한 마음이 들어왔어요. 이 불쌍히 여긴다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에서의 마음속에 들어온 거예요. 야곱이 어떤 방법으로 해결되지 않았던 그 마음이 바로 이 에서의 마음을, 그의 모습이 에서의 마음속에 불쌍한 마음과 그를 보면서 그에게 달려가서 끌어안고 입 맞추고 얼굴을 맞대고 울면서 서로 이 정을 나누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진 이유가 뭘까요? 야곱이 은혜를 받았죠. 근데 은혜를 받았다는 것이 우리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얻어맞아서 절뚝절뚝거리는 거예요. 온몸이 만신창이가 됐는데 그걸 은혜 받았다고 얘기할 수 있죠.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가 팔자가 펴지면 좋은데 머리에 머리기름도 쫙 바르고 옷도 아주 멋있는 옷도 입고 최신 뭐 메이커 있는 것도 입고 그 다음에 구두도 반짝거리고 그리고 거들먹거리면서 걸어, 뭐 그런 어떤 좀 세상적으로 괜찮은 것 있으면 좋은데, 그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그게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고 내 인생을 바로 걸어갈 수 없을 정도로 절뚝거리는, 지금도 바로 걸어갈 수 없는 절뚝거리는 인생으로 걸어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이게 은혜 받은 모습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모습이 없었다면 에서의 마음은 바로 야곱을 죽였을 거예요. 그러나 바로 이 야곱의 이 모습 때문에 에서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얼굴이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바로 에서의 마음 속에 들어오면서 이 모든 일들이 해결되게 된 거예요. 왜 가능했을까요? 하나님께서 라반의 마음을 바꾸신 것처럼 에서의 마음을 바꾸고 에서의 마음을 바꿀 수 있도록 야곱에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으로 그다음부터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야곱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 그 사람은 담대해요.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구해도 두려움은 두려움대로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자기 앞에요, 자기가 뭡니까, 자기 아내 중에 종들은 맨 앞에 그 아들하고 세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사랑하는 레아와 그 아들 거기 세우고,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과 요셉은 뒤에 세우고, 얼마나 꾀를 많이 써요. 몇 대씩 나눠가지고 형이 또 뇌물을 받고 자기를 용서할 것인가, 별 생각도 하고 별 방법을 다 썼잖아요. 그러나 그것이 그 삶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받을 수 없는 자격 없는 자, 그 야곱같이 그렇게 자격 없는 자, 성경에 보면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할 정도로 그렇게 사는 그 야곱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그가 어떻게 바뀌었냐, 담대해졌어요. 맨 뒤에 있던 그가 앞으로 나갔어요. 왜요?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전에는 두려웠는데 지금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나를 지키고 보호해 주신다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있는 사람은 두려움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요,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그 이 믿음 가지고 앞으로 나가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담대한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에요.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 은혜, 내가 노력하고 내가 애써서 내가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다고. 이 모든 때와 이 모든 사람은 다 어떤 것이냐, 하나님의 은혜로, 야곱이 대답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의 또 하나 특징은 겸손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그 하나님, 바로 정말로 저주와 진노의 자녀밖에 되지 않는 나를 구원해 주시고 그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자기 아들까지 죽이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내가 남에게 자랑할 것도 내세울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에서에게 나갈 때 어떻게 해요? 절뚝절뚝 거리면서 일곱 번 절을 하면서, 일곱 번 절한다는 것은 양 다리와 손과 발과 이마가 땅에 닿는다는 거예요. 이게 상당히 고통스러운 거죠. 다섯 개의 접지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접고 한번 일어서고 일곱 번씩 그렇게 절뚝거리면 나가는 바로 그 겸손함이 뭐냐면, 나 같은 죄인을 구해주신 그 하나님 앞에서 자기에게 나타난 그 사람에게 겸손하게 나가는 그 겸손함이 그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34장을 보면요, 야곱이요 안 쓰던 단어를 많이 써요. 은혜란 단어를 이 짧은 20절 속에 다섯 번 이상 써요. 그것도 결정적인 순간에,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도 습관처럼 많이 쓰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죠. 왜냐하면 내가 이런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주셨다고. 그래서 야곱이 깨달은 게 뭐냐면, 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모든 것이 형통하구나, 모든 것이 풀려지는구나, 이 은혜가 내 삶에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구해야 될 건 뭘까요? 큰 은혜를 받은 우리가 오늘 나의 삶 가운데서도,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그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것이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예요. 은혜를 구하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야곱에게 변화된 것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기로 마음을 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지금 형이 자기에게 제안을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가는 사람, 뭐냐면 12절 보니까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함께 동행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야곱이 거절하죠. 근데 이게 쉽게 거절할 내용이 아니에요. 지금 야곱이 가야 될 길은요, 직선거리는 한 800km 정도 되지만은 이 실제적으로 걸어가는 길은 1400에서 1600km 되는데, 어린아이도 있죠. 그리고 재산도 많죠. 거기는 도적도 많고 강도도 많아요.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400명의 군사가 자기를 호위해서 인도해 주겠다고 형이 제안을 하는 거예요. 이거 거절하기가 쉬울까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 현실적으로 지금 여러분은 야곱의 얘기니까 별로 남의 얘기처럼 듣는데, 여러분 앞에 돈 1,000,000원 준다고 내 시키는 것 딱 한 가지만 하라고, 어려운 건 아니에요, 도와주겠다고 할 때 거절하기 쉬울까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 눈앞에 날 때 야곱은 거절했어요. 거절했던 이유가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너의 조상의 집,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라 그랬어요. 그 하나님 말씀, 사실 베델에서 했던 그 약속 때문에 베델

로 돌아가야 되는데 아무튼 그가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한 땅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자기 삶의 목적이었어요. 또 하나,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랬어요. 형이 나를 지켜줄 수 있지만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거라는 것을 그가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붙잡았어요. 여러분, 세상에 하나님 말씀이 절대적으로 좋고, 야, 이건 누가 비교해도 비교 불가한 그것이 있다면 선택하기가 쉽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요, 애매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현실적인 이익과 그리고 현실적인 필요와 이것과 함께 하나님의 뜻이 항상 상치되어서 나타날 때가 많아요. 그 가운데서 선택하며 사는 거예요. 오늘 예배당에 그냥 오신 분도 계시지만 고민하다가 오신 분도 계실 거예요. 갈까 말까? 가도 소용이 없겠지. 간다고 무슨 변화가 있을까? 내가 예배 드린다고 내 삶이 뭐가 달라질까? 내 지금 환경이 뭐가 달라질까? 고민을 많이 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선택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로 결심했기 때문에 이 야곱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결국 책임져 주는 인생은요,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그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18절에 보면 평안이 돌아왔다는 얘기가 있어요. 평안이. 여러분, 바다나람으로부터 시작해서 야곱이 간 길은 형에서부터 문제지만은 이 라반 만났죠. 형에서 만났죠. 정말 아슬아슬한 순간들 너무 많았는데 정말 평안이 안전하게 온전하게 인도해 주셨던 말씀을 18절 마지막에 넣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을 믿고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책임지고 하나님 인도하시더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에스라가 제2차 포로기한, 바벨론에서부터 저 예루살렘에 갈 때 2차 포로기한 할 때 걸어갈 때 그가 아하와 관가에서 3일간 머물면서 금식했죠. 그 금식했던 이유가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에스라는 왕하고 잘 통했어요. 그래서 왕에게 요청하면 마병과 군대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이 가야 될 길이 한 1600km 되는 긴 길인데, 4개월 동안 가야 되는 길인데, 이 길을 가야 되는데 도적대가 얼마나 많았어요. 그 본문에 보면 거기 나와요. 강도대가 얼마나 많았어요. 게다가 이 왕이 준 보물이 참 많았어요. 성전에 넣을 금, 은, 그릇들, 그 보물도 굉장히 많았어요. 도적질은 이거 돈 있는 걸 기가 막히게 알거든요. 근데 그가 왕에게 요청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평소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이 왕에게 많이 이야기를 해놨어요. 그런데 이 왕에게 마병과 군대를 달라 그러면 우리가 부끄러워진다는 거예요. 왜? 너 그렇게 자랑하는 하나님께 의지하지 왜 나한테 요청하냐? 이렇게 하면 무슨 말 할 거예요. 그래서 멈춰서 3일간 금식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 길을 평안하게 가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붙잡았어요.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평안하게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좋은 기회가 나에게 왔어요. 편안한 길이 나에게 있어요. 유익된 길이 있어요. 정말 잘 되는 길이 있어요. 그러나 그 길이 하나님과 멀어지는 길이라면 거절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손해를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세요. 히브리서 11장 보면 이 믿음의 이 용사들만 모아놓는 11장에 모세가 그러잖아요. 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즐겨했다. 이는 상주신이심을 바라보았다는 것.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함께해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하루에 우리가 몇 가지, 18,000가지 정도 뭐 그렇게 결정을 한다든가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고 그래요. 뭐 사람마다 학자마다 다 달라요. 그 수많은 선택 속에 내 앞에 눈에 보이는 대로 내가 이거는 정말 내 앞길이 열려진다고 생각하는 확신이 드는 길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같지 않을 때 거절할 줄 아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힘들고 어렵지만 그 길을 선택하는 그 용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에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악인의 말과 생각과 이야기를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내 행동이 죄를 지울 수밖에 없는 그 행동으로 결정하고 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만한 자리, 교만하고 내가 다 할 수 있다는 그 자리에 앉지 않는다는 거예요. 겸손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 어떤 책임진다 그랬어요? 시대를 쫓아 과실을 맺게 한다.
헛된 인생 살지 않겠다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인도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의 길로 하나님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의 삶이 전에는 자기 잔꾀로 살았어요. 자기의 노력으로 살았어요. 자기 예수므로 살았어요. 그러나 그것이 인생을 살 수 있는 길은 아니다. 인생이라는 것이 그렇게 만만찮은 게 아니다. 내 힘으로 되는 것 같지만 아니구나. 내 삶이 하나님께 있구나.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갑니다. 그 말씀 속에 길이 있고 진리가 있고 생명이 있음을 제가 믿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며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의 삶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로 야곱에게서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사는 삶. 이걸 다른 말로 바꾸면 참된 예배자로 그는 살기로 결단합니다. 20절에 보니까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 엘로헤 이스라엘, 그래서 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죠. 하나님, 엘로헤, 나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런 뜻이에요. 그가 형 따라 이 형을 따라가지 않는 이유는 형이 가는 길과 자기 가는 목적이 달라요. 형은 에돔 족속이 있었던 그 세일 땅으로 가고요. 이 야곱은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가는 거예요. 그 가나안 땅의 숲곳에 잠깐 들렀다가 강을 건너서 이 세겜이라는 곳에 도착했어요. 이 세겜은요, 유명한 영적인 도시기도 하고 에발산과 그리심산 사이에 있는 중요한 가나안 성읍이에요. 여러분께서 성경 구약을 읽다 보면 자주 넘어오는 곳이에요. 근데 18절에 보니까 야곱이 밧다나라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렇게 됐어요. 그가 한 것이 자기가 장막을 친 곳을 샀어요. 사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한 것이 제단을 세웠어요. 제사를 드렸어요. 그 의미는 뭘까요? 하나님, 제가 있는 삶의 현장이 하나님을 예비하는 처소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인자심을 내가 의식하고 살고 하나님의 뜻이 바로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현장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살겠습니다. 내 마음 속에, 내가 살아가는 내 가정 속에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이 이루어진 현장으로 그렇게 살겠습니다는 그 고백인 거예요. 하나님, 그 야곱의 그 고백이 뭘까요?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살겠다는 것. 그리고 그가 고백한 것이 뭐냐면 엘로헤 이스라엘. 이전에는 야곱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그렇게 못 불렀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라고만 불렀어요. 그러나 여기서 비로소 나의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뿐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의 하나님, 그 고백으로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자기의 정체성이 분명히 세워진 거예요. 근데 아이러니하게요, 그로부터 2000년 후에 예수님께서 바로 이 세겜 땅을 찾습니다. 세겜에서 나온 말이 사마리아입니다.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을 만납니다. 그 수가성 여인에게 참된 예배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사람, 하나님 그 사람 찾는다고 예배에 대한 것을 주님 말씀하세요. 뭐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하면 뭐 사전적으로 설명하면 되지만 좀 어려운데, 예배라는 것은 뭐냐? 내가 죽는 자리예요. 예배를 제사라고 하잖아요. 제사에는 뭐가 있어요? 제물이 있어야 돼요. 제물은 반드시 죽어요. 여러분, 제사드린, 옛날에 제사드린 분 있으면 제사상에 닭이 살아서 막 뛰어다니고 돼지가 살아서 돌아다니고 봤어요? 다 죽여요. 제물은 죽게 됐어요. 그런데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를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산 제물이 되라 그랬어요. 살아있지만 제물이 되라. 이 말은 뭘까요? 너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너의 생각, 너의 경험, 너가 옳다고 생각하는 신념, 예배를 통해서 다 내려놓는 거예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가 살아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새로운 기준이 되고, 하나님 말씀이 나를 움직이는 힘이 되고, 하나님 말씀이 내가 선택하는 기준이 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자의 삶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세겜은 어디예요? 돈을 주고 샀다는 것은 내가 어떤 대가를 치르고라도 하나님, 나의 삶의 현장이 하나님 예배 처소가 되고 내가 예배자로 살겠습니다, 그런 결단과 결심을 하게 된 여러분의 세겜은 어디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이 방황하는 이유는요, 내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죄를 사해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천국의 소망을 나에게 주셨어요. 그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은혜를 구하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삶 속에 하나님의 존재를 의식하며 바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현장이 내 삶의 현장이 되도록

0: 예배자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1: 지금까지 동안교회 김형준 목사님

0: 어떤 라디오도 선명하게 들리지 않던 섬 울릉도. 지금 이곳에는 FM 96.7MHz 복음의 주파수가 울려 퍼집니다.
1: 그 96.7MHz 안내판을 차량에 붙이고 다니는 것들을 보면서 아, 이 그 극동방송이 일반 성도님들이나 또 이 96.7이 뭐야? 이런데 호기심을 갖는 분도 생겨서 또 FM방송이라고는 정말 깨끗하게 잘 들을 수 있는 방송이 울릉도에서는 극동방송밖에 없습니다. 아무도
2: 그동안 울릉도에서 정말 그 일반 라디오 청취도 쉽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이제 운전하고 다니면서 또 밭에서 일하면서 우리 성도님들도 극동방송을 들으면서 할 수 있어서 너무 좋다고 찬양도 듣고 말씀도 듣고 굉장히 좋아하고 있어요. 성도님들도 굉장히 반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극동방송도 세워지고 또 많은 극동방송 우리 방송 가족 여러분들께서 사랑을 풀어주셔서 여러 가지로 많은 혜택을 얻게 된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0: 울릉도에서 가장 선명하게 들리는 포항극동방송. 예수님의 생명을 간절히 바라는 이들의 기도와 헌신이 바다를 건너 복음의 길을 만들었습니다. 포항극동방송은 상업광고 없이 오직 전파 선교사님들의 후원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매월 만 원의 정기 헌금으로 복음 사역에 함께 하시는 분들, 우리는 그분들을 전파 선교사라고 부릅니다. 대한민국의 동쪽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 전파 선교사로 함께 해주세요.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전파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극동방송의 사역에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전도,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우리 포항극동방송은 대한민국의 동쪽을 복음으로 책임집니다.
3: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극동방송입니다.
4: 창사 70주년을 맞는 극동방송에서 여러분의 이야기를 찾습니다. 1956년부터 지금까지 쉼없이 오직 복음만을 전해온 극동방송. 이 전파는 누군가에게는 절망의 끝에서 들려온 한 줄기 위로였고 누군가에게는 막힌 길 앞에서 들려온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라디오 너머로 들려온 말씀 한 구절이 삶을 바꾸고 죽음 같던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게 한 찬양 한 곡이 있었습니다. 그 은혜의 순간을 이제 함께 나눠주십시오. 극동방송에서는 창사 70주년 기념 청취자 수기 공모전을 진행합니다. 접수는 7월 24일 금요일까지, 분량은 A4 용지 2장 내외로 이메일과 우편으로 접수가 가능합니다. 수상작은 단행본으로 출간되며 최신 휴대폰과 태블릿 PC 등 풍성한 선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번 수기 공모전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을 문자로 받기 원하시는 분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휴대폰 문자 메시지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수기라고 보내주시면 자세한 내용을 문자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극동방송을 사랑하시는 방송가족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나의 사랑, 나의 조국, 나라를 위한 기도. 원주 행구교회 황명진 목사님입니다.
1: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깊어진 분열과 갈라진 마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미움 대신 이해를, 정죄 대신 화해의 영을 부어주옵소서. 서로 다른 생각 속에서도 한 공동체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진리 안에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이때에 교회가 침묵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편이 아니라 복음의 편에 서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상처 입은 이들 품고 갈등의 자리에서 중보하며 화해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위정자들에게 공의와 겸손을, 국민들에게는 인내와 사랑을 더하여 주시며 이 나라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로 서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더 큰 경주, 더 나은 경주.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열어갑니다. 경주시는 삼국통일 이후 최대의 성과라 평가받는 제32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APEC을 성공적으로 이뤄냄으로써 세계가 인정하는 글로벌 도시로 도약했습니다. 이는 국민 여러분께서 한마음 한뜻으로 선진화된 글로벌 시민의식을 보여줬기에 가능했습니다.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유치와 진행을 통해 한 단계 도약한 경주는 새롭게 출범한 민선 9기와 함께하며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 더욱 앞장설 것입니다. 이 역사적 성과가 지속가능한 유산이 되도록 AI 새마을운동, 세계 경주포럼 정례화 등 포스트 APEC 10대 연구과제를 추진해 문화, 경제, 평화 모든 분야에서 경주를 글로벌 도시로 성장시켜 나가겠습니다. 더 큰 경주, 더 나은 경주,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갑시다. 이 캠페인은 경주시와 함께합니다.

여러분들의 식욕을 돋구는 것은 무엇인가요? 요즘 연일 계속되는 폭염에 땀을 많이 흘려서일까요? 근래 식욕을 잃었었는데요. 어제 저희 조카가 미역국에 밥 말아서 오이지 하나 얹어 오물오물 먹는 모습을 보니 야, 너무 귀여우면서 저도 모르게 와, 맛있겠다 싶더라고요. 무더운 이 여름날, 자칫 우리의 입맛을 잃기 쉬운 것처럼 영혼의 입맛도 잃기 쉽지는 않은가요? 축 처진 우리의 육신 때문에 영혼도 덩달아 가라앉고 있지는 않나요? 좋은 거를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에 두리니 그것들이 그곳에 있는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에서 살찐 꼴을 먹으리라. 에스겔 34장 14절 말씀.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찬양으로 함께하며 영의 양식을 우리 영혼에게 먹이길 바랍니다. 입맛 잃었던 영혼도 벌떡 일어나게 만드는 영의 보양식, 바로 말씀과 찬양입니다. 서머 스페셜 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맛깔나게

0: 낮바람 타고 함께하고
1: 으이치, 삽을 뜨자. 땀 흘리는 일터에서도 함께하고
2: 사무실에서도 함께하고

0: 길에도 함께하고
1: 대한민국 곳곳에 울려 퍼지는 여기는
2: 여기는
3: 여기는
4: 여기는 극동방송
5: 서머 스페셜입니다.
6: 여기는 여기는 극동방송 썸머 스페셜입니다. 오늘은 썸머 스페셜로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데요. 은혜로운 찬양들 많이 오늘 나눌 예정입니다. 우리 방송하실 분들께서도 듣고 싶은 찬양이 있다 신청곡으로 남겨주세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오늘의 신청곡 남겨주시면 이 시간 함께 나누겠습니다. 두 자리 6809님 샬롬, 좋은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길 기도합니다.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화이팅. 서머 스페셜 좋아요. 신청곡은 찬송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 신청합니다. 듣고 싶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오늘도 복음 전파 70년 이렇게 영원히 외쳐주셨고요. 신청곡 잠시 후에 함께 나눌게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뒷자리 9507님 새벽기도 후에 은혜 받고 있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2042님 오늘의 오프닝에 아멘이라고 화답해 주셨고요. 우리 2667님 출첵합니다 보서 PD님 샬롬 이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하실 분들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고요. 이어서 은혜로운 영어 찬양 듣고 오시죠. 하나님의 나팔 소리.

2026년 7월 9일 목요일 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주님으로 참 행복합니다. 좋은 꼴을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에 두리니 그것들이 그곳에 있는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에서 살찐 꼴을 먹으리라. 에스겔 34장 14절 말씀. 아멘. 무더운 이 여름 우리의 영과 육을 메마르지 않게 건강하게 지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무엇인지 아시나요? 이제 다 아실 거예요. 맞아요. 바로 주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 섭취하는 겁니다. 샬조와 서머 스페셜을 맞이해 다시 돌아온 샬롬 모닝 루틴. 준비되셨죠? 전방의 힘찬 함성 준비! 모닝 루틴 발사! 이야! 먼저 말씀을 따라 읽는다. 둘째, 찬양을 따라 부른다. 셋째, 출첵을 남기고 퀴즈 등 각종 이벤트에 참여한다. 그리고 이렇게 외친다. 이야, 오늘 진짜 좋은 아침이네. 샬롬, 그리고 샬롬 전도사가 된다. 아, 이제는 다들 샬롬 전도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먼저 말씀을 따라 읽고요. 둘째, 찬양을 따라 부르고 셋째, 출첵 남기고 퀴즈 등 이벤트에 참여하는 것. 이것이 참 좋은 아침이 되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이런 루틴 하나 갖고 있으면 오늘 하루가 참 든든할 것 같습니다. 이 말씀 한 번 더 외치길 소망해요. 좋은 꼴을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에 두리니 그것들이 그곳에 있는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에서 살찐 꼴을 먹으리라. 에스겔 34장 14절 말씀. 아멘. 이 말씀의 은혜가 저와 우리 방송하실분들의 오늘 하루 가운데 가득 흘러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이 아침 방송가축분들 함께해 주고 계세요. 뒷자리 2642님. 해 돋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시편 113편 2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멋지고 행복한 포항극동방송 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서머 스페셜 출석합니다. 오늘은 어떤 모습으로 시작할까 설레는데요. 보서PD님 안녕하세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야, 저도 우리 이륙사이님 기다리면서 참 설레었습니다. 믿으시죠? 우리 이륙사이님, 우리 9507님, 6809님, 우리 6023님, 우리 모든 방송가족분들, 2667님, 2042님까지 오늘 이 시간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오늘 말씀과 찬양 우리 함께 나누면서 주님 주시는 은혜로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와, 오늘은 어떤 모습으로 시작할까 설렌다고 말씀 주신 우리 이륙사이님, 그 설레임에 제가 말씀과 찬양으로 보답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9507님,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찬양 신청합니다 라고 또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6023님, 피디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틀 전에 3년 전에 살던 집에서 이사를 지금 나왔어요. 3년 전에 삶을 되돌아보고 있습니다. 이전의 삶과 지금 저의 삶이 많이 변했음을 느끼고 앞으로도 쭉 변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싶고 또 새로운 삶을 기대합니다. 20년 전에 극동방송을 통해 주리님의 천번을 불러도 찬양으로 많은 감동을 받았었는데요. 오늘은 신청곡 주리의 찬양 천번을 불러도도 부탁드립니다 라고 귀여운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와, 이사를 하셨군요. 또 보금자리를 이렇게 옮기셨는데 새로운 마음으로 또 새로운 기대와 설렘으로 시작하시는 우리 6024님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또 20년 전에부터 또 극동방송을 통해 이렇게 은혜를 받아왔다고 이렇게 고백해 주셨는데 오늘 이 시간 그 은혜 또 함께 나누기를 소망하면서 신청곡도 잠시 후에 또 함께 나눌게요. 자, 여러분 오늘은 출첵제시어 요 두 글자 드리겠습니다. 보양. 보양식 할 때 그 보양 맞고요. 요거예요. 제가 보니까 보석 플러스 찬양. 요 앞글자 뒷글자 따면 보양이 되더라고요. 제가 한번 엮어봤습니다. 보석 같은 찬양들, 보양식. 오늘 우리 영혼의 보양식, 보양 이렇게 말씀과 찬양으로 드시기를 소망하면서 오늘은 두 글자 보양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더불어서 오늘 듣고 싶은 신청곡 있으면 이 찬양 남겨주세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오늘은 보양 두 글자 출첵제 시어와 더불어 신청곡도 남겨주시면 함께 나누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이에요. 이어서 신청곡 듣고 올게요. 언어인팅의 지금까지 지내온 것.

0: 샬롬 좋은 아침입니다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경주시 하동과 북근동에 위치한 사대명가 경주 함양집에서 식사권을, 포항시 남구 효자로에 위치한 철길 과자점에서 수제쿠키 세트를, 포항시 남구 대이로에 위치한 일봉족발 이동점에서 식사권을, 포항시 남구 동해면에 위치한 카페 테트라블럭에서 커피 쿠폰을, 포항시 북구 법원로에 위치한 포항 유소년 축구클럽에서 풋살장 이용권을, 포항시 남구 형산강 로터리에 위치한 KG 모빌리티에서 만원 상당 주유 상품권을, 포항시 새천년대로에 위치한 우리보리 찰보리빵에서 찰보리빵과 커피 세트를, 대한민국 도자기 역사의 중심 믿음의 기업 한국도자기에서 접시 세트를, 경주시 강동면 강동로에 위치한 카페 토기장이에서 2인 음료권을, 포항시 남구 이동에 위치한 선의의 힐링카페에서 조교 무료 이용권을, 하나님의 향기를 전하는 주식회사 코코비아에서 허브차 세트를, 포항시 남구 오천읍에 위치한 빙수랑에서 팥빙수와 팥죽 쿠폰을, 하나님께 기쁨이 되길 원하는 기업 예인수산에서 모든 국물 육수의 기본 만능 육수를, 아이들이 행복하게 논일며 살아갈 세상을 만듭니다. 믿음의 기업 논일드에서 친환경 세제를 선물로 드립니다. 귀한 선물로 함께해 주시는 믿음의 기업에 감사드립니다.
1: 더불어 포항시 남구 때우에서 베이커리 교환권을, 주님의 향기를 전하는 효자동 향기 저장소 무소니에서 비누와 편백 스프레이 그리고 아로마 제품을 선물로 드립니다. 뒷자리 9507님, 고향, 늘 고향 온 느낌, 반짝 번쩍 보석 찬양. 이렇게 낱말들만 이어지는 느낌인데도 참 느낌이 사뭇 다르고 생그러운데요. 정말 좋습니다. 우리 9507님 늘 감사해요. 9507님 이렇게 문자를 받아보면 저도 저의 고향에 가서 저희 가족들과 함께 지내는 듯한 느낌이 들 때가 많아요. 그만큼 사랑 담뿍 담아서 문자 보내주시는 게 아닌가, 제가 늘 감사하고 또 그런 마음이 듭니다. 9507님 감사하고요. 우리 6700님 앞자리가 중간에 4로 시작하는 6700님 보양으로 이행시를 보내주셨어요.

란 듯이 활기차게 살려면 양, 양질의 보양식을 먹고 몸보신은 필수입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맞아요. 여름에 보란 듯이 활기차게 지내려면 양질의 보양식을 먹어야 됩니다. 몸보신 완전 필수예요. 그리고 그 몸보신, 그 보양식 바로 보양인 줄 믿습니다. 보석 PD가 전하는 찬양, 보양. 자, 오늘은 또 출첵제셔 보양으로 드렸고요. 이렇게 이행시 보내주셔도 정말 좋습니다. 추첨을 통해 선물 보내드릴게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오늘은 보양, 보양 두 글자 보내주세요. 보석 플러스 찬양, 앞글자 뒷글자 따니까 보양이 되더라. 제가 어제 발견하고 유레카를 외쳤지 뭐예요. 우리 가운데 자리 9로 시작하는 6700님께서도요 보양으로 이행시 보내주셨어요. 보, 보고 싶던 에너지가 양, 양껏 차오르는 하루 되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보고 싶던 에너지 바로 주님 주시는 말씀과 찬양인 줄 믿습니다. 요런 의미죠. 우리 6700님도 감사합니다. 뒷자리 우리 2642님 보양으로 이행시 보내주셨어요. 보, 보석 같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양, 양 같은 우리에게 임하니 어찌하니 기쁠까. 할렐루야. 어찌하니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기뻐 마땅합니다. 정말 기쁨으로 가득한 이 아침, 정말 주님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가 양 같은 우리에게 지금 임하고 있습니다. 말씀과 찬양으로 말이죠. 우리 2642님의 신청곡 듣고 오시죠. 나의 하나님, 예라모십의 목소리입니다.

이어서 재난문자 전해드려요. 2026년 7월 9일 7시 30분경 하천 수위 상승에 따라 다음과 같이 홍수특보를 발령하오니 인근 지역 주민들은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수특보 발령 대상 하천 인근 주민들께서는 라디오, TV, 홍수통제소 홈페이지, 홍수알림이 앱 등을 통해 홍수 및 기상 상황을 수시로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요. 홍수 발생 시 해당 시군의 통제에 따라 안전한 곳으로 신속하게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하천변 등에서 야영 중인 행랑객, 낚시객, 하천구역 내 하천 부속물 및 공사 현장 관계자 등께서는 안전지대로 대피하시기 바라며 하천에 주차된 자동차는 안전한 곳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은 낙동강 홍수통제소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륙사이님 멋진 하나님의 디스크 자키, 보소피디님 화이팅! 이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이야, 하나님의 디스크 자키 정말 좋은데요? 오, 디스크 자키, 하나님의 디스크 자키. 아, 정말 좋다. 제가 오늘을 하나님의 DJ가 되겠습니다. 말씀과 찬양 제가 아주 선곡 잘해볼게요. 우리 뒷자리 2624님의 신청곡 주리의 천번을 불러도 찬양 듣고 올게요. 와, 많은 분들께서 지금 보양으로 이행시를 자발적으로 보내주고 계세요. 뒷자리 2657님께서도요 보양, 보, 보살피시는 주를 양, 양손 들어 찬양합니다 크크크 라고 보내주셨는데 정말 할렐루야입니다. 저희를 보살피시는 주님을 저희 두 손, 양손을 번쩍 들어서 찬양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과 찬양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가득 흘러넘치기를 소망해요. 우리 2387님께서도요 보양, 하나님 주시는 보양식 많이 먹고 신실한 예배자가 되는 삶 되길 늘 소망합니다. 좋은 아침, 좋은 찬양, 좋은 목소리 감사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감사합니다. 우리 2387님 덕분에 이 아침 제가 마치 보양식 먹은 것 같아요. 힘이 납니다. 우리 함께 신실한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해요. 7240님께서도요 보서피디님 오늘도 주님 안에서 반짝반짝 빛나길 기도합니다. 아멘 이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해요. 여러분들의 이런 힘이 나는 문자 덕분에 제 삶이 참 충만하게 되고 은혜가 지금 가득 흘러넘치고 있음을 제가 실시간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참 은혜로운 찬양 이어서 함께 듣고 올게요. 주리의 천번을 불러도.

주제를 9402님 보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을 잊지 않는 하루 되길 소망합니다. 신청곡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황다은의 목소리로 듣고 싶어요 라고 이렇게 눈웃음까지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저희를, 여러분을, 나를 엄청 사랑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들리시죠? 이 찬양 함께할 때 그 음성 우리의 심령으로 받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황다은의 목소리로 듣고 오시죠.

뒷자리 4420님, 샬모닝, 크어피디님, 오늘도 주사추. 오늘은 제주 극동방송 전파 선교사 모금 방송을 하고 있어서 제가 제주 국내 단기 선교 준비하는 마음으로 동참했습니다. 저 잘했죠? 라고 보내주셨는데 너무 잘하셨는데요. 최고로 잘하셨습니다. 또 제주도에서 제주에 있는 우리 극동방송에서 지금 전파 선교사 모금 생방송을 진행하고 있는데 우리 방송하실 분들께서도 한마

마음 한뜻으로 기도해 주시고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4420님 늘 전국에 있는 극동방송 애청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나아가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뒷자리 7240님 보양? 최고의 보양식은 우리 주님이시길 늘 함께하여 주셔서 아멘 하트 보내주셨습니다. 맞습니다. 저희에게 가장 좋은 꿀을 먹여주시는 주님, 길이고 진리고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야말로 우리 삶의 가장 귀한 보양인 줄 믿습니다. 우리 삶을 힘차게 해주시는 보양 그 자체인 줄 믿습니다. 감사해요. 자, 우리 뒷자리 1760님, 이야, 오늘은 진짜 좋은 아침입니다. 귀한 하루를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샬주아와 함께 할수 있는 이 시간 찬양 따라하며 아침 식사 준비합니다. 새벽 예배 때 찬양이 생각나 신청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라면서 또 귀한 문자 보내주셨는데, 우리 뒷자리 1760님의 이 귀한 신청곡 이 시간 함께 나눌게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되시며

주제리 3923님, 샬롬. 오늘도 성령에 취해 생명되시는 예수님 손잡고 기쁨 감사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와, 정말 힘이 나는데요. 정말 생각만 해도 행복합니다. 성령의 감동에 취해서 생명나무 되시는 예수님의 그 두 손 꼭 잡고 기쁨과 감사로 나아가는 우리 3924님, 저 그리고 우리 방송가족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해요. 자, 우리 방송가족분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어요. 요 찬양 나가는 동안 오늘 보양 두 글자 출첵 제시어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선물 보내드릴게요. 보양이 무엇이냐? 보석 PD가 전해드리는 찬양, 줄여서 보양으로 한번 잡아봤어요. 말씀과 찬양, 우리 삶의 가장 좋은 보양식이 될 줄 믿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보양 두 글자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선물 보내드릴게요. 제가 한 4분 정도 선정했고요. 2분 정도 더 선정해보고 싶어요.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보양 보내주세요. 신청곡, 요 어노인팅에 박수치면서 들어야 되는 신청곡이에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신청곡 듣고 올게요.

뒷자리 2642님, 오늘도 보서 PD님의 오프닝 멘트를 들으며 맛깔나게 하루를 시작합니다. 정말 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양식이 차고 넘치네요. 히히.

정말 좋아요. 제자리 우리 5449님께서도요. 보양으로 이행시를 너무 멋지게 보내주셨습니다.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 영혼의 양, 양식되는 말씀으로 하나님을 봅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의 영혼의 분명한 양식이 되어주시고 계십니다. 우리 5449님 은혜 넘치는 이행시 보내주셔서 감사해요. 우리 2312님께서도요 고향이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2312님의 고향 또 샬즈와 극동방송이 아닐까 제가 조심스레 추측해봐요. 우리 6809님께서도요 보약을 먹읍시다. 구약 신약을 먹고 삼계탕 또는 닭도리탕도 먹읍시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길 기도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야 삼계탕 닭도리탕 먹고 구약 신약 먹으면 오늘 이 하루 올 여름이 아주 충만할 것 같아요. 든든할 것 같습니다. 우리 0346님께서도 보양 샬롬 안녕하세요 보내주셨습니다. 1248님 보 보석 같은 주의 말씀도 좋고요. 찬양도 너무 좋아요. 양 양식을 주시는 주님 오늘도 멋진 찬양들 양식들 마음껏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저도 너무 감사해요. 우리 뒷자리 1387님께서도요 할렐루야 보석 같은 피디님 있어서 하늘 양식 같은 찬양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트 3개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해요. 저도 정말 힘이 납니다. 우리 7780님께서도요 보혈의 그 귀한 주님의 정결한 피가 흘러흘러 양, 양심에 화인 맞은 죄인된 우리가 그 피로 은혜 입어 주님의 자녀로 살아갑니다. 라고 은혜 가득한 이행시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주자리 7240님, 2657님, 1760님, 7780님, 마지막으로 6023님까지 다섯 분 추첨했고요. 주소와 성함 문자로 한 번 더 보내주시면 선물 보내드릴게요. 자 오늘도 신청곡들 많이 나눠주셔서 여러분 감사합니다. 신청곡 혹시 오늘 다 들려드리지 못했다면 내일 제가 끝까지 추적해서 들려드릴게요. 많이들 보내주세요. 지금까지 서머 스페셜 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김보섭 PD였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으로 아자아자 화이팅! 내일도 시원한 찬양들 가지고 돌아올게요.

0: HT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곡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날마다 살아나는 큐티 김양재 목사입니다. 오늘 큐티인 말씀은 사무엘하 19장 40절부터 20장 2절까지예요. 하나님 아버지, 강경한 언쟁을 그치고 진정한 소통을 하기 원합니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강경한 언쟁을 그치려면 첫째, 대접받고 인정받으려는 마음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압살롬의 반란이 끝나고 다윗이 길갈을 건너 귀환할 때 온 유다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의 절반이 왕과 함께 건넜어요. 그런데 이 모습을 본 이스라엘 사람들이 왕에게 항의합니다. 41절에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이 어찌 왕을 도둑하여 왕과 왕의 지방과 왕을 따르는 모든 사람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가게 하였나이까 라고 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 왕을 사랑해서 모시겠다는 마음이 아닙니다. 왜 저들이 먼저 차지하느냐는 경쟁심이 발동한 것이죠. 언제는 다윗을 배척하고 압살롬을 따라 반역에 동참해 놓고는 이제 상황이 달라지니 주도권을 빼앗겼다는 생각에 억울해하는 겁니다. 어찌 왕을 도둑하여라는 이 말에는 왜 너희가 이 일의 주인공이 되느냐, 왜 너희만 생색을 내고 지분을 챙기려 하느냐라는 시기와 질투가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지요. 내가 공동체에서 열심히 섬겼는데 인정받지 못하면 섭섭하고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누가 더 헌신했느냐, 누가 더 공로가 있냐를 따지는 마음이 스멀스멀 올라와요. 내가 주인공이 되려는 마음과 내가 대접받고 생색을 내야 직성이 풀리는 탐욕은 공동체를 깨뜨리기 십상입니다. 그래서 바르실레가 다윗의 청을 거절하고 예루살렘에 따라가지 않겠다고 한 것이 진정한 섬김이었음을 다시금 확인하게 됩니다. 나의 이해득실을 계산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만 사랑함으로 수고할 때 주님이 인정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곁에 있는 지체를 세워주는 행동이 진정 아름다운 것이죠. 적용해 보세요. 가정과 학교, 직장, 교회 등 공동체를 어떤 마음으로 섬기고 있나요? 그 섬김을 통해 인정받고 주인공이 되려는 마음은 없나요? 내 수고가 드러나지 않을 때 내 마음은 어떻습니까? 강경한 언쟁을 그치려면 둘째, 내가 옳다는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거친 항의에 유다 사람들이 대답합니다. 42절에 왕은 우리의 종친인 까닭이라 너희가 어찌 이 일에 대하여 분내느냐, 우리가 왕의 것을 조금이라도 얻어먹었느냐, 왕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있느냐라고 해요. 오히려 이들은 불을 지르는 답변을 쏟아냈어요. 그러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43절에서 우리는 왕에 대하여 열 몫을 가졌으니 다윗에게 대하여 너희보다 더욱 관계가 있거늘 너희가 어찌 우리를 멸시하였느냐며 지지 않고 맞섭니다. 유다는 혈연과 지연을 내세우고 이스라엘은 수적 우세와 세력을 내세워 주도권 싸움을 벌여요. 결국 유다 사람의 말이 이스라엘 사람의 말보다 더 강경하였더라고 합니다. 아무리 옳은 주장이라도 강경한 말은 관계를 틀어지게 하고 상대방에게 치유할 수 없는 상처만 남기는 경우가 많아요. 감정이 섞인 말, 상대를 무시하고 멸시하는 강경한 말은 사탄이 틈탈 여지를 많이 만듭니다. 집에서나 공동체에서 내 말이 맞다고 소리를 높이며 내 주장을 굽히지 않고 상대를 굴복시키려고만 한다면 그곳은 전쟁터나 다름없지요. 골로새서 4장 6절에서는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고 해요. 논쟁에서 늘 이기려는 마음을 접고 스스로 낮아짐으로써 덕을 세우고 화평하게 하는 것이 성도의 본분입니다. 말의 내용보다 말의 온도가 관계를 결정하는 거예요. 내 옳음을 증명하고자 쏟아내는 강경한 말이 도리어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는 걸림돌이 됩니다. 나를 부인하며 내 혈기를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분쟁이 그치고 진정한 소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가정이나 공동체에서 내 옳음을 증명하고자 거친 말을 쏟아내진 않습니까?

나의 강경한 말 때문에 관계가 멀어진 사람은 없나요? 부모님 때문에 힘들었지만 말씀으로 고난이 해석되어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의 길을 잘 걸어가기를 소망한다는 한 청년의 청년 큐티인 묵상 간증이에요. 아빠는 개척교회 목회자이셨지만 성공과 학벌을 강조하셨고 사역은 뒷전에 두고 생활비와 학원비를 위해 주 6일을 일하셨어요. 저는 잠언 쓰기를 하지 않은 날도 맞고 시험을 본 날은 틀린 개수만큼 맞았어요. 그래서 맞지 않으려고 공부하며 초등학생 때부터 부정행위를 했지요. 청소년기가 되어서는 공부에서 손을 놓았고 이름은 기독교적으로 지어놓고 부모님은 왜 그러시냐며 나중에 개명하고 교회도 떠날 것이라고 다짐했어요. 그러다 성도가 한 명도 남지 않은 위기가 찾아오자 저희 가족은 큐티하는 공동체에 함께 나오게 되었어요. 그동안 교회 일은 뒷전인 아빠를 무시했었는데 말씀이 들리니 아버지가 가장으로서 책임을 다하신 것으로 해석되었지요. 교회에서 양말을 신지 않으면 회초리를 들던 엄마의 수고로 지금까지 공동체에 붙어가게 된 것도 인정했어요. 저는 작년에 임용시험을 준비했어요. 20장 2절 말씀에서 끝까지 자기 왕에게 붙어있던 유다 사람들과 달리 저는 수험생이 되자 교회와 소그룹을 멀리했어요. 합격하지 못하면 부끄러울까 봐 수험생활에 대해 공동체에 나누지도 않았지요. 떠나고 싶었던 자녀, 수험생의 자리에 유다 사람들처럼 잘 붙어있었더니 하나님은 합격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제가 가르칠 과목은 가정이에요. 가정의 가치가 희미해지고 성별의 경계도 허물어진 이 시대에 하나님이 가정 중수의 중요성과 올바른 성 가치관을 다음 세대에게 전하라고 이 사명을 주셨다고 생각해요. 앞으로도 부르시는 곳에 잘 메어가며 맡겨주신 학생들을 살리는 교사가 될게요. 저의 적용은 임용시험 기간에 공동체를 멀리한 교만을 소그룹 모임에서 지체들에게 솔직하게 나누겠습니다. 가정 과목 수업을 준비할 때 말씀 묵상으로 성경적 가치관을 담대히 전할 힘을 구하겠습니다. 입니다. 이들의 주도권 싸움은 결국 끔찍한 파국을 몰고 옵니다. 공동체가 분열로 마음이 상해 있을 때 여지없이 사탄이 틈을 탑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이 서로 시기하고 언쟁하며 틈이 벌어져 있으니 기다렸다는 듯이 불량배 세바가 등장해요. 20장 1절에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세바인데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이었더라고 해요. 다윗을 향해 적개심을 품고 있던 세바는 나팔을 불면서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으며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고 외칩니다. 이 세바의 선동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정면 도전이기도 했어요.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2절에 이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따르기를 그치고 올라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따르나라고 해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다윗을 모셔오겠다고 유다 사람들과 싸우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세바의 말 한마디에 순식간에 다윗을 버리고 세바를 따릅니다. 자기 이익을 따라 뭉친 공동체, 자기 감정과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는 공동체는 이처럼 사탄의 선동에 쉽게 흔들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으면 눈앞에 나타난 손익계산서만 가지고 싸워댈 뿐입니다. 하지만 이런 반역의 현장에서도 유다 사람들은 그들의 왕과 합하여 요단에서 예루살렘까지 따랐어요. 다윗 곁에는 어떤 상황에서도 그의 곁을 떠나지 않는 이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바로 그들이 공동체를 지탱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환난 중에도 배반의 사건에서도 끝까지 왕의 곁을 지키면서 묵묵히 따르던 남은 자들이 있었기에 다윗을 통한 구속사는 끊어지지 않고 이어졌어요. 주님을 향한 신뢰가 흔들릴 때, 세상의 유혹이 찾아올 때, 그럼에도 주님 곁에 붙어 있으려면 믿음의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공동체에 딱 붙는 딱풀, 성도가 되어야 해요. 바로 그것이 믿음이며 구속사를 이어나가는 길입니다. 기도드릴게요. 주님,
주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종종 사람들로부터 나의 공로와 열심을 인정받으려 했습니다. 주님만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내 이름이 드러나길 바라며 대접받으려 한 탐욕을 고백합니다. 자존심을 지키고 내 옳음을 증명하고자 곁에 있는 식구와 지체들을 무시하며 쏟아낸 강경한

0: 말들을 회개합니다. 이제는 나를 부인하며 내 주장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소금과 같은 말로써 덕을 세우며 화평케 하는 자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깨어질 위기 가운데 있는 가정들을 불쌍히 여기사 회개하는 한 사람을 통해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고 다시 살아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지금까지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이었습니다. 큐티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QTM 홈페이지 qtm.or.kr 또는 유튜브에서 QTM을 검색하시면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지역번호 031-705-536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 이 시간에는 우리 지역 교계 정보를 안내해드립니다. 제5회 영천시민과 함께하는 여름음악회가 7월 12일 주일 오후 5시에 평천교회에서 열립니다. 부르의 명곡, 미스터트롯 등 다양한 방송에서 세션팀으로 무대를 채운 멀티악기 연주자 조윤정 씨와 가수 유리상자 이세준 씨가 풍성한 음악으로 함께합니다.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는 이번 여름음악회에 많은 관심과 참석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054-335-7170 평천교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포항 일회공동체 IM 선교회 영덕신리교회 주최로 한국 다음 세대 살리기 한다살 캠프가 영덕신리교회에서 열립니다. 8월 6일 목요일부터 8월 8일 토요일까지 진행되며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의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혼이 회복되는 자리에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휴대전화 010-2803-9388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어린이전도협회 포항지회 주최로 포항장성교회에서 복음과 전도훈련 캠프 교회연합 여름성경학교가 열립니다. 7월 31일 금요일부터 8월 1일 토요일까지 무박 2일로 진행되며 스키드라마, 레크리에이션, 뮤지컬 공연, 교회별 장기자랑 대회 등 다양한 활동이 준비됩니다. 교사를 포함해 선착순 250명을 모집할 예정이오니 은혜의 시간에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휴대전화 010-7174-4694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포항 인덕교회에서 주일 오전 11시 예배 반주자를 모집합니다. 건전한 교단에 속한 세례교인으로 찬양대 반주가 가능한 분을 모십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0: 휴대전화 010-9964-8538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포항연일교회에서 남성 관리직원을 모집합니다. 지원 자격은 건전한 교단에 속한 세례교인으로 일종 보통 운전면허 소지자며 대형면허 소지자를 우대합니다. 교회 관리, 교회 행사 지원, 차량 운행 등의 업무를 맡게 되니 관심 있으신 분들의 많은 지원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054-285-8066 포항연일교회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포항극동방송에서는 지역교회 음향시스템 점검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미자립교회를 비롯한 교회의 음향 또는 음향시스템 운용에 어려움이 있어 도움이 필요한 교회는 샵 9030으로 점검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신청 가능한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도움이 필요한 교회는 점검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FABC 게시판에서는 신앙생활에 유익한 정보를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각종 집회 행사에는 이단들의 활동도 예상되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역 교계나 교회 소식을 알리기 원하시는 분들은 포항 극동방송 256-3000번, 팩스 253-9100번으로 또는 극동방송 홈페이지의 공지 요청 게시판을 이용하시면 무료로 공지해드립니다. 또한 게시판 내용을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면 안내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방송된 내용은 포항극동방송 홈페이지에서 다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생명의 바람, 세상을 살리는 여성, 포항 YWCA. 포항 YWCA는 여성과 청소년이 행복한 세상, 평화와 정의의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포항 YWCA 가정폭력상담소는 1998년 설립 이래 지역사회에서 가정폭력을 예방해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꾸려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가정폭력 피해자들과 지역민들이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학교폭력 가해 학생과 부모를 대상으로 특별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가족 내의 다양한 갈등, 가정폭력으로 인한 어려움 등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포항 YWCA 가정폭력상담소 277국에 5418번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정을 위해 최선을 다해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새로운 기회를 제시하고 삶의 행복을 함께 채워가는 포항 YWCA 도전에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0: 생명은 빛으로 생명은 빛으로 오늘 이 시간에는 포항장성교회 박석진 목사님께서 룻기 2장 17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맥추절에 회상하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들으시고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유대인들의 삶과 구약 성경은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특히 절기 때는 메길롯

돌아 불리는 다섯 권의 두루마리를 읽는 관례가 있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런 것들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새로운 해가 시작되는 유월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아름답게 묘사해 놓은 아가서를 읽고 보리 수확기에 지키는 오순절 절기 때는 그 시기에 있었던 일을 다루고 있는 룻기를 읽습니다. 성전 파괴 이래는 슬픔의 노래인 예레미야 애가를 읽고 장막절에는 전도서를 읽습니다. 그리고 부림절에는 에스더서를 읽습니다. 오늘은 한국교회가 지키는 맥주 감사 주일인 만큼 오래전부터 유대인들이 맥추절에 읽어왔던 룻기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올람 153 올람 운동으로 보면 룻기는 벌써 지나온 그런 본문입니다만 다시 되돌아가서 룻기를 다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나라 성경은 유대교에서 사용하는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셉투아진트 70인역 성경의 편집 순서를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히브리어 성경과는 그 책이 편집되어 있는 순서가 다소 다릅니다. 시간 관계상 이것을 다 설명해 드릴 수는 없고 화면에 나오는 표를 보시면 아, 저 부분이 다구나 하고 우리 구약 성경 39권의 순서를 외우고 계신 분들은 금방 알아차릴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룻기에 관해서만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국 성경에서는 한국어 성경에서는 룻기를 역사서로 구분합니다. 그래서 시대적으로 사사시대에 있었던 사건이기 때문에 사사기 다음에 룻기를 배치해 놓았습니다. 하지만 히브리어 원전에는 이 룻기가 잠언 다음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히브리어 원전에서 배치한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잠언의 마지막 장이 31장인데 그 10절 이하에 보면 현숙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잠언 31장 10절을 한번 볼까요?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그러면서 그 다음에는 현숙한 여인은 이런 여인이다 하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잠언 31장 10절 이하에 소개하고 있는 현숙한 여인이 실제로 누구라는 얘기일까요? 그 실질적인 인물이 바로 잠언 31장 다음에 이어지는 룻기에 등장하는 바로 룻이다. 그 얘기를 하려고 잠언 다음에 룻기를 편집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뭐 불과 몇 장에 지나지 않는 룻기니까 그저 재밌는 얘기네, 룻이 팔자 고친 얘기네 그렇게 생각하고 넘어가지만 이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룻이라고 하는 인물은 결코 그렇게 가볍게 보아 넘길 인물이 아닙니다.

이 룻은 다윗의 증조모가 될 뿐만 아니라, 물론 유대인들은 인정하지 않습니다만,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그 이름이 오를 정도로 정말 우리 기독교 역사에 너무나도 소중한 여인입니다. 그러기에 이 룻은 잠언 31장에 나오는 현숙한 여인으로 묘사되어도 전혀 손색이 없다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룻은 모압 여인이기 때문에 신명기 23장 3절에 근거해서 보면 이스라엘 공동체 여호와의 총회에는 들어올 수 없는 인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압 여인 룻은 이스라엘 총회에 들어오는 정도가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다윗의 증조모가 되는, 그리고 메시아의 족보에 오르는 그런 여인이 된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는지 이제 룻기를 통해서 그 사실을 한번 확인해 봅시다. 룻기 1장 1절에 보면 룻기의 시대적 배경이 사사시대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사시대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정리하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했던 시대였습니다. 이런 시대에 엘리멜렉이라는 인물이 자기가 살고 있는 베들레헴의 흉년이 들자 자신이 가란 정복 전쟁 후에 조상 대대로 기업으로 받은 그 땅을 미련 없이 처분해 버리고 식소를 이끌고 모압 땅으로 이주해 버립니다. 모압은 하나님께서 상종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던 족속입니다. 그러나 이 엘리멜렉은 단지 살겠다는 일념으로 그 땅으로 간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을까요? 엘리멜렉이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집에, 이 가정에 하나님께서 1차 경고를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멜렉의 아내인 나오미는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한 채 서둘러 두 아들을 모압 여인과 결혼시켜 대를 잇고자 합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두 아들도 자녀 하나 낳지 못한 상태로 죽게 만드십니다. 2차 경고를 하신 것입니다. 이 두 번째 경고에는 나오미의 마음도 흔들립니다. 1장 21절에 나오미 스스로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이라고 고백한 것이 그 증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호세아 6장 1절에 보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본 마음이 어떠한지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로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이나 기업을 대수롭지 않게 여겨버렸던 엘리멜렉의 집을 분명히 치셨습니다. 그 집안의 남자들이 다 죽음을 맞이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얼마 못 가서 이 가정의 과부들을 하나님께서 싸매십니다. 그 싸매시는 손길을 한번 확인해 볼까요? 룻기 1장 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 돌아오려 하여. 나오미는 지금 단순히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길을 나선 게 아닙니다. 나오미는 스스로 알지

하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의 돌아서는 그 발걸음을 회복의 자리, 은혜의 자리로 이끌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돌아서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룻기를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좋은 환경, 넉넉한 물질, 든든한 배경, 이게 나를 지켜준다고 착각하기 쉬운데 아닙니다. 나를 지켜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여호와 하나님 뿐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막으시든 우리를 때리시든 어떻게 해서든 우리를 하나님께로 돌아서게 하시는 그 은혜가 감사하고 그 은혜가 내게 정말 새로운 기회가 됩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장성의 성도들이 되셔야 할 줄 믿습니다. 돌아섬의 은혜, 돌아서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를 가슴에 새기고 오늘도 내가 세상으로 흘러가버리지 않고 세상에서 나에게 요구했던 이런저런 일들을 하느라 그쪽으로 가지 않고 이렇게 내 발걸음을 돌려서 주의 저를 오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는 이 예배의 자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길에 나오미나 못내 두 자부가 마음에 걸립니다. 이들은 모압 여인이었기에 이스라엘에 따로 기업이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굳이 시어머니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와야 할 이유가 전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이에 나오미는 두 자부를 어떻게 해서든 친정으로 돌려보내려고 애를 씁니다. 하나님의 벌은, 하나님의 징계는 나오미 나 하나 받는 것으로 족하다. 내 며느리들이야 애굽게 그 징벌을 받아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하나님이 우리 집안에 주신 기업을 하찮게 여긴 것, 이건 다 내 남편 엘리멜렉과 나와 내 두 아들의 책임인데 그들은 이미 하나님이 책임을 물어 죽었고 이제 하나 살아남은 나 나오미가 그 나머지 책임을 지면 될 터인데 저 아이들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저 모압 출신 며느리들에게 짐을 지울 이유는 없다,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며느리 중 하나인 룻이 생뚱맞게 고집을 피웁니다. 룻기 1장 16절 17절을 한번 볼까요? 룻이 시어머니인 나오미에게 한 말입니다.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간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이 룻의 고백 중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고백입니다. 룻의 입에서, 이방 여인 룻의 입에서 이런 말이 어떻게 나올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가능성 몇 가지를 한번 따져봅시다. 이 룻의 죽은 남편 말론이나 그 시어머니 나오미, 이들이 신앙적으로 본을 보였을 가능성 하나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여러 가지 정황상 그럴 가능성은
전혀 없어 보입니다.

한번 따져볼까요? 베들레헴에 임한 가뭄을 피하며 임의로 모압 땅으로 이주해 와버린 엘리멜렉이나 그 가족이 낯선 모압 땅에서 하나님을 절실하게 찾았을 것이다. 그런 추측이 가능할까요? 그들은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 땅으로 들어오면서 하나님과도 멀어졌을 가능성이 훨씬 더 큽니다. 그 증거를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느냐? 엘리멜렉이 죽은 후에 나오미가 서둘러 자부를 구하는 장면입니다. 나오미는 아무리 베들레헴을 떠나왔다 할지라도 자신은 유대인이다, 내 두 아들은 유대인이다 하는 이런 민족적 자존감을 가지고 자기 아들들의 신부감을 찾기 위해 아들들을 베들레헴이라 아니면 적어도 유대 땅으로 가게 해서 거기에서 신부감을 구해 오도록 했어야 옳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오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나와 내 아들들은 모압 땅에서 살아갈 터인데 그럴 바에야 모압 땅에서 사돈을 얻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다 판단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신리의 비중을 둔 것입니다. 이런 시어머니였으니 며느리들이 들어왔을 때 그들에게 우리 집안은 여호와만을 섬기는 집안이다, 그러니 너희들은 여호와를 섬겨야 한다 그렇게 강조했을 리 만무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하나의 가능성, 욥이 모압 땅에서 스스로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듣고 하나님을 섬겼을 것이다 라는 추측입니다. 이것 또한 거의 가능성이 희박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남는 가능성은 하나뿐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나 저나 하나님을 믿게 된 것, 은혜라는 말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여러분들 중에도 어머니 태중에서부터 예수 믿고 예배당을 오르내렸던 사람들 많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여러분의 의지나 여러분의 노력, 여러분의 판단으로 되어진 일입니까? 아니잖아요. 믿음의 가정에 내가 태어난 것, 이 자체가 은혜입니다. 내가 전혀 예수와 상관없는 집안에서 태어났는데 누군가를 만나서 복음을 전해 듣게 되고 그 자리에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다 믿지 않았는데 나는 예수를 믿게 되었다면 이 또한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총이다, 그렇게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10년, 20년의 세월 동안 내가 얼마든지 신앙을 버리고 억길로 나갈 수 있었을 터인데도 아직 믿음을 지키고 있는 것, 이 자체도 하나님의 은혜다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된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과 저들어 이 사실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 바로 룻기라는 것입니다. 이게 룻기를 기록한 두 번째 목적입니다.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되 어떤 은혜를 베푸시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첫 번째 은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믿음의 은혜입니다.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가겠다고 떼를 쓰는 모습은 누가 보아도 이해하기 어려운 장면입니다. 베들레헴에 가기만 하면 당장 팔자가 펴지는 것도 아닙니다. 시어머니와 자신을 환영해 줄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자신은 이방 여인이기에 그 낯선 땅에서 수모를 당할 가능성이 훨씬 더 컸습니다.

그러함에도 룻은 무작정 시어머니를 따라가겠다고 고집을 피웁니다. 심지어 시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정말 개념적으로 제대로 정리되어 있지도 않은 말을 그 입을 통해서 고백합니다. 죽는 일 외에는 시어머니와 헤어지지 않겠다고 떼를 씁니다. 시어머니가 얼마나 좋으면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여기 지금 며느리 신분에 있는 분들, 시어머니가 얼마나 좋으면 죽는 일 외에는 내가 시어머니와 헤어지는 일은 절대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시어머니가 서울의 강남에 아파트 한 채 사주면 그렇게 얘기하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 지금 시어머니 나오미는 누구에게 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미는 내가 죽어서 어머니와 헤어진다면 모를까? 그 이전에는 헤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정말 믿기지 않는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허락하시는 믿음이 뭔지 그 참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은 전후 좌우 다 재어보고 유리하다 여겨지는 쪽으로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믿음은 자신에게 운명처럼 주어지는 삶의 책임과 짐을 외면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까닭에 세계적인 작가 레오 톨스토이는 믿음이야말로 삶의 의미를 깨닫게 하는 것이며 삶과 관련된 의무와 책임을 받아들이게 하는 것이다 라고 정의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룻에게 홀로 되신 시어머니 잘 모시는 것이 곧 나를 믿는 믿음이다 깨우쳐 주셨습니다. 룻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감동의 아멘으로 하답했습니다. 이런 룻을 하나님이 눈여겨보셨고 내가 너를 돌보겠다, 하나님이 작정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말씀을 듣고 있노라면 우리 마음에 어떤 깨달음이 밀려옵니까? 룻에게 믿음을 주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내게 믿음을 주신 분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은혜로 믿음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그 믿음에 따라 살았더니 하나님은 그것을 당연시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따라 산 나의 행위를 귀히 여기셔서 보상하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이게 여러분과 제가 섬기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그렇게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두 번째 은혜는 헤세드 자비입니다. 룻기 1장 22절을 한번 볼까요? 나아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르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에 도착했던 때가 보리를 수확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이때는 나그네와 빈민들이 배를 골치 않고 쉽게 먹을 거리를 구할 수 있는 시기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빈 털터리가 되어서 고향으로 돌아오는 나오미와 그 자부 룻을 위해서 바로 이런 나그네도 배를 골치 않는 시기를 택하신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룻이 일면식도 없는 보아스의 밭으로 그 걸음을 이끌어 가십니다. 보아스는 이 엘리멜렉 또 나오미 룻의 남편 되는 말론의 집안 사람입니다. 그 기업을

물을 책임이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보아스는 이미 룻에 관해서 좋은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룻이 자기 밭에 왔을 때 홀대하지 않고 호의를 베풀어 줍니다. 하나님의 헤세드, 자비가 보아스를 통해서 나오미와 룻에게 전해지게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룻은 일단 제쳐두고 나오미가 베들레헴을 떠나서 그렇게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만신창이가 되고 난 이후에 다시금 돌아왔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헤세드, 자비를 베푸실 만한 뚜렷한 무슨 이유가 그녀의 삶 속에서 발견되어집니까? 여러분들은 어떨지 몰라도 저는 아무리 성경을 읽으며 찾아보려고 해도 없습니다. 사실 나오미가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온 것은 엄밀하게 따지면 생계 유지 차원이었습니다. 모압 땅에서는 더 이상 먹고 살 길이 막막해서 일가 친족이라도 있는 고향으로 돌아온 것뿐이었습니다. 자기가 떠날 때는 가뭄이 들었지만 이제는 가뭄이 다 지나고 먹고 살만해졌다 하는 소문을 듣고 찾아온 것입니다. 그저 자신의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찾아온 땅이 고향이었습니다. 그러함에도 하나님께서는 이 돌아온 사실만 보시고 손뼉쳐 주십니다. 이와 유사한 사건이 성경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누가복음 15장 11절 이하입니다. 어떤 부잣집의 둘째 아들이 자기 아버지에게 아버지 돌아가시면 유산으로 내게 물려주실 재산 중 일부를 나에게 먼저 주십시오. 그리고는 그 재산을 받기 무섭게 집을 나가서 도시로 가서 허랑방탕한 생활을 합니다. 다 탕진하고 거지꼴이 되어서 집으로 돌아옵니다. 여러분의 아들이 이랬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렵니까? 저는 성질이 못 돼서 그런지 지게짝대기로 엉덩이에 불이 나도록 때렸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상징하는 아버지는 얼싸안고 입을 맞춥니다. 새 옷을 갈아입히고 잔치를 벌입니다. 여러분, 이런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자비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렇게 자녀의 모습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허물을 계속 따지시고 책임을 물으시는 그런 아버지시라면 과연 우리 가운데 누가 이 자리에 당당하게 앉아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 다 덮으시고 돌아왔으니 됐다, 예배의 자리에 올라와서 다시금 나를 바라보니 됐다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 자비가 오늘도 여러분과 저에게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새로운 출발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세 번째 은혜는 고엘 속량입니다. 고엘은 대산다, 값을 치르고 풀려나게 한다 라는 뜻을 가진 가알이라는 동사가 그 어근입니다. 그런데 이 가알이라고 하는 동사가 룻기 전체에 무려 20번 넘게 나옵니다. 이것은 룻기가 단순히 한 가정의 회복 이야기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룻기 4장 9절 이하에 보면 보아스가 룻의 죽은 남편 말론의 기업을 물려주는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림자일 뿐입니다. 룻기에 담긴 진정한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속죄 제물로 내어놓으시고 우리를 죄에서 속량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5장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죄인,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

그래서 룻기를 통해 정말 하시고 싶으신 이야기는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너를 샀다. 그러니 이제 아무 염려하지 말고 아들의 특권을 마음껏

0: 내 아들이 되었다. 이제 당당하게 자신 있게 세상으로 나가서 내 아들로 살았으면 좋겠다. 이 말씀에 우리가 떨리는 감격을 안고 주님 다시 기회를 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나 세상 가서 멋있게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나를 한번 지켜봐 주십시오. 그렇게 고백하며 세상으로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예배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를 드리라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은혜, 자비의 은혜, 고해의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이런 엄청난 은혜를 덧입은 자로서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뭘까요? 당연히 감사하는 일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 누구일까요? 일본의 신학자 우치무로 간조는 이렇게 우리를 깨우쳐줍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구세주로 믿어지지 않는 사람이고, 둘째는 성경이나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지 않는 사람이며, 셋째는 매사에 감사가 없는 사람이다. 나는 이 셋 중 하나에라도 해당이 되는 것은 아닌지 자기 자신을 다시 한번 진지하게 살펴보는 이 맥주 감사 주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1: 생명은 빛으로 지금까지 포항장성교회 박석진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54-255-7001번 포항장성교회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은 빛으로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로이스 출산준비도움센터에서는 임신과 출산 관련 정보, 신생아 돌보기 등 예비 부모들을 위한 무료 상담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고 있습니다.

0: T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사랑의 뜰한 정인숙입니다. 크게 느껴 마음이 움직이는 것, 이것은 무엇일까요?